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요? 책을 읽을 땐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좋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땐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죠. 오늘은 분위기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요? 자, 가장 왼쪽 그림을 보면요. 도서관이 나와 있죠. 도서관에서는 우리 정숙합니다.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가 나오겠죠. 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을 보면 우리 친구들의 교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뭔가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고 마지막에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Q-U-I-E-T. Quiet. Quiet. 조용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쉬, be quiet 하면 조용히 해 이런 의미죠. quiet라는 건 조용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Q-U-I-E-T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써보겠습니다. Q-U-I-E-T 읽을 때는 quiet. 자,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반대말은요, loud. 여러분, loud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loud. 입이 크게 벌어지죠? 소리가 큰 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볼까요? Please be quiet here.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Our classroom is very quiet 하면 우리의 교실이 매우 조용한 거겠죠? quiet 하면 조용한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calm, calm입니다. 이 calm은 고요한 혹은 침착한이라는 의미고요. L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calm 이렇게 읽어요. 자, 스펠링을 기억하시고 쌤이랑 같이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calm, C-A-L-M. calm은 뭔가 업다운이 많이 없고 고요하고 침착한 그런 분위기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표현 하나만 알아둘게요. peaceful. 여러분, peace라고 하면요, 평화거든요. 뒤에 full을 붙이면 peaceful, 평화로운 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The sea is very calm and peaceful. 바다가요,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죠. calm이라는 건 막 파도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한 겁니다. 하나 더. Please keep calm and wait for your turn.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wait for your turn이라고 하면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세요? Keep calm이라고 했으니까 침착하게 기다리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lm의 의미 기억하셨죠?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oisy가 나와 있네요. noisy, 시끄러운 인데요. 이 단어는 이 noise라는 표현에서 나왔어요. noise라는 거는 소음이거든요, 소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겠죠, 소음이. 이 소음에서 나와서 noisy 하면 시끄러운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noisy,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NOISY. 네, 써볼게요. NOISY 하면 noisy, 시끄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is city is very noisy 라고 했어요. 이 도시는요, 매우 뭐해요? 시끄러운 거죠. 이 도시는 매우 시끄럽다 할 때, 이 noisy를 쓸수 있습니다. 하나 더. It's noisy outside. 무슨 의미일까요? outside라는 건 밖이죠. 바깥. 밖이 굉장히 noisy, 시끄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noisy는 조용하지 않고 시끄러운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이 분위기와 관련된 표현들 그림을 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도서관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우리 조용한이라는 단어는 Q로 시작해요. Quiet. Quiet. 자,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자, 고요한 분위기는 우리 뭐라고 하죠? Calm. Calm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시끄러운 이 교실의 분위기. 뭐라고 영어로 말할까요? N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죠. Noisy. Noisy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단어와 함께 배운 표현들 오늘 꼭 기억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체크리스트와 함께 오늘 배운 표현들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들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윤정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물체에 꼭 한 가지의 힘만이 작용하는 것은

0: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물체에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이 힘의 평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뇌속 보탬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힘의 평형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알짜 힘에 대해 말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알짜 힘 혹은 힘의 합력, 힘의 평형 이런 개념들 알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두리뭉칠하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완전히 잘 구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도대체 어떻게 던져야 했을까?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하나의 물체를 볼 거예요. 근데 그 물체에 반드시 한 가지의 힘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두 개 이상의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힘을 합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가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힘의 합력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그 어떤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때는요 그 힘들을 모두 합쳐줄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짜임이라고 해서 먼저 힘의 합력과 알짜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물체에 작용하는 정말 모든 힘의 합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짜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이 딱 두 개만 작용한다라고 할 때 우리 합력을 한번 좀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3N으로 잡아당기는데 또 한쪽의 힘이 6N만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물체에는요? 그렇죠. 우리 힘의 합력을 구해보면 9N이 될 거고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이 두 힘밖에 없다면 이 물체의 알짜 힘은 9N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로 6N, 반대로 3N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오른쪽으로 3N만큼 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합력을 구할 수 있고 두 힘만 작용하게 된다. 라면 바로 알짜 힘은 3N이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양쪽으로 같은 크기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힘의 합력이 0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물체의 운동 상태, 이런 변화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한번 살펴보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요, 바로 이런 알짜임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알짜임이 0이에요. 변화시키는 원인이 0이라는 거죠?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알짜임이 0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 이렇게 아,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힘의 합력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하는지 질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힘에 대해 학습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하고 역할 주시는 거예요.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을 하나로 나타내는 합력이나 알짜 힘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라고 그 맥락을 얘기해 주시고요. 합력과 알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물체의 운동 상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 줘 라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생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런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한 물체의 작용

영화는 방향은 반대이면서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있을 때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합력은 0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바로 이런 상태 우리는 그것을 힘의 평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물체에요.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지만 그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 우리 그거 힘의 평형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힘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렇죠. 그 물체의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혹은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과도 같은 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힘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합력이 0이에요.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힘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합력,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크기, 방향을 고려했을 때 모든 방향의 힘들의 합이 각각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어떤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방향이 반대여야 하면서 그 크기는 어때야 되죠? 그렇죠. 같아야 해요. 그러면서 그 힘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 같은 직선상에서 작용해야 하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그런 상태일 때, 만약에 그 물체가 정지에 있었어요. 힘의 평형 상태, 합력이 0, 알짜 힘 0인 상태인 거죠? 그 물체는 당연히 계속 정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물체가 만약에 방향도 달라지지 않고 빠르기도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알짜 힘이 0이에요. 합력이 0입니다. 그 물체가 지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그 물체는 속도도 바꾸면 안, 아, 속력도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방향도 바꾸면 안 돼요. 등속 직선 운동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던 물체는 알짜 힘이 0이 되면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 즉 속력과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답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힘의 평형에 대해 학습하고 있어라고 맥락을 주시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 힘의 평형 상태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내가 궁금한 부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힘의 평형이란 무엇이고, 힘의 평형과 운동 상태의 이 관계를 질문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따라서 그것에 대해 쉽게 설명해줘라고 여러분만의 질문을 생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 외에도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보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질문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만의 자료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지금 해결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 작은 힘을 들여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나중에 미루다가 크게 되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소? 오늘의 속담은 뒷수습, 악화와 관련되어 있소.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아빠, 차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2: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3: 여보, 차를 점검해봐야 하지 않나요?
2: 괜찮아, 지난번에도 이러다가 괜찮더라고. 어? 차가 왜 이러지? 지난번에 가족들이 말했을 때 진작 점검받을걸.
0: 오늘의 속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커지기 전에 철회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 예를 보겠소. 충치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서 아예 이를 뽑게 되었으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눈사람 속에 검은 항아리. 김소진. 주인공 나는 미아리 산동네에 있는 어머니의 새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는다. 수리비도 해결하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챙겨오기 위해 새집을 방문하기로 한다. 재개발로 곧 사라질 옛동네를 찾아가며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어느 겨울 새벽, 나는 몰래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실수로 이웃집 욕쟁이 할머니네의 짠지 항아리를 공사장 도구인 빠루로 건드려 깨트리고 만다. 두려움에 휩싸인 어린 나는 깨진 단지를 감추기 위해 그 위에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감쪽같이 숨긴다. 날이 밝으면 눈사람이 녹아 비밀이 탄로날 것을 걱정한 나는 하루 종일 밖을 배회하며 더러운 곳을 찾아다닌다. 해가 질려 두려움 속에 귀가했으나 눈사람과 깨진 단지는 이미 치워져 있었고 이웃 어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하게 나를 대한다. 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으며 안도감보다는 낯선 소외감을 느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는 철거가 진행 중인 동네에서 옛 이웃인 창희 형을 만나 술을 마시고 회포를 푼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에 나는 갑작스러운 배변 욕구를 느껴 폐허가 된 빈집에 들어가 깨진 항아리에 배설을 한다. 나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지탱해온 물리적 공간인 산동네가 사라진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기억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상실감에 젖어 눈물을 흘린다. 20여 년 전 그 겨울 새벽 짠지단지를 깨뜨린 어린 소년의 모습을 떠올려볼까요? 당장의 꾸지람이 너무 두려워 소년은 깨진 단지를 눈사람 속에 숨기는 위태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눈사람이 녹아내린 자리에서 소년이 마주한 건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무심하게 흘러간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소년의 정신적 성장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0: 오늘의 속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였소. 호미와 가래를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소. 커지기 전에 해결하면 될 일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오. 이런 속담과 관련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의 각 부분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Y자관에 작은 고무풍선 두 개를 실로 묶어 고정합니다. Y자관은 공기가 드나드는 길인 순간과 순간 가지를 나타내며 Y자관 끝에 매달린 두 개의 고무풍선은 사람의 양쪽 폐를 대신하는 부분입니다. 실로 묶어 고정하는 이유는 실험 중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페트병의 중간 부분을 자르고 자른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싼 다음 고무풍선이 매달린 Y자 유리관을 페트병 입구를 통과시켜 실리콘 마개로 고정합니다. 페트병 속 공간은 우리 몸의 흉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입구를 막을 때 실리콘 마개 대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고무 찰흙을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Y자관 주변의 틈을 잘 막아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무풍선을 잘라 페트병의 잘린 부분에 씌워서 고무막을 만듭니다. 고무막은 호흡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로막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고무막이 느슨하지 않게 팽팽하게 씌워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막의 움직임에 따라 페트병 안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와 놓았을 때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무막의 움직임에 따라 페트병 안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해보세요. 이러한 부피 변화가 고무풍선의 모습에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 두 상황을 비교하며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를 살펴보면 페트병 속의 부피가 증가하고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 속 공간, 즉 흉강이 넓어지는 상황을 나타내며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들숨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고무막을 놓았을 때를 보면 페트병 속의 부피가 감소하고 고무풍선이 오므라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는 흉강이 줄어들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날숨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고무막의 움직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고무풍선의 부피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 호흡운동이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우리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읽기 영역에서의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가 보는 날입니다. 자, 이 읽기 영역에서의 마지막 단원, 어떤 개념을 다루고 있을지 선생님과 함께 개념 압축 정리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점검, 조정, 전략, 그리고 능숙한 독자. 그러니까 이번 단원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읽을 수 있는지, 그래서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검, 조정,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 배우는 거고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능숙한 독자가 될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독자는 바로 이 능숙한 독자.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능숙한 독자가 될수 있는지까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점검 조정하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점검 조정하며 읽기에서 점검과 조정은 각각 어떤 말이냐면요. 자, 글을 잘 읽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렇죠. 점검이겠죠. 내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나 지금 잘 읽고 있나? 확인해 주는 거.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나에게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해결해 줘야겠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하잖아요. 이 해결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기 전중 후에 그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읽기 전략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각의 이 과정에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알아두어야겠죠. 자,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꼭이 점검과 조정의 절차를 거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읽기 과정별로 어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표로 나누어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단계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활용하면 좋을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읽기 전이에요. 내가 글을 읽기 전. 자, 그때 나는 뭘할수 있냐면, 첫 번째, 내가 이 글을 왜 읽는가? 읽기 목적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을 위해서 글을 읽는지, 아니면 내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지, 아니면 나에게 닥친 어떠한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글을 읽는지, 그냥 여가 시간에 읽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읽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이 읽기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읽을 글을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지도 보고, 또책 안에 차례도 보고, 그리고 책 속에 이런 문구 같은 것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단어의 수준이 나에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여러분이 읽을 글을 선정하시면 되고, 읽기 전에 제목이라든지 또는 책의 표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넘겨보면서 삽화라든지 소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도 읽기 전에 할수 있는 활동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중으로 왔어요. 자, 이 읽기 중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독서 환경을 잘 조절해 주셔야 돼요. 내가 뭐할수 있게? 내가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집중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읽는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확인을 해 주시고, 글을 읽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 뜻을 뭐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상 깊은 부분이나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해두면 좋을까요? 그렇죠. 메모를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글에서 찾아보는 것도 읽는 중에 할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글을 다 읽었어요. 자, 그러면 우왕 다 읽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읽기 목적, 내가 글을 읽기 전에 정했던 이 읽기 목적을 달성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글의 구조를 고려해서 요약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내용 구조도를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인물이 많은 소설을 읽었을 때는 뭐 인물 관계도를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읽은 후에 활동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이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추가 탐색할 수도 있고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교훈 같은 것들을 뭐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삶에 적용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정별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맞게 여러분이 이 전략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능숙한 독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 능숙한 독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능숙한 독자가 될수 있겠죠. 자, 이 능숙한 독자들은요,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장소를 선택해서 읽습니다. 내가 나 이럴 때잘 읽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장소를 선택해서 읽고, 읽기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메모하거나 요약하거나 질문하기와 같은 읽기의 전략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읽기 목적에 따라 내가 학습이 목표이다, 학습이 목적이다 할 때는 내가 중요한 내용을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메모해놓고 요약해놓는 것이 좋겠죠. 이런 전략들을 잘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글의 내용을 이해하며 읽고 있는지 계속 중간중간 점검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방법을 써야죠.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래서 읽는 속도. 아, 나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읽으면, 이 정도 빠르기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네. 좀더 천천히 읽어봐야겠다. 읽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내가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됐는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학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읽기 준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모르는 단어의 뜻찾기. 읽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뜻을 찾아볼 수 있겠죠? 중요한 내용 메모하기. 이거 읽는 중간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표지 보고 내용 예측하기. 이거 읽다가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읽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읽기 전 전략이 되겠고요. 궁금한 점 질문하고 답 찾으며 읽기. 읽는 중간에 할수 있고요. 집중이 되지 않으면 읽는 장소나 시간 조절하기. 그쵸. 이것도 읽는 중간에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능숙한 독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타인이 시켜서 억지로 읽어요? 아니죠. 스스로 읽기 목적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읽죠. 한번 선택한 책은 끝까지 읽는다. 아니에요.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책을 먼저 찾아보고 올 수도 있죠. 아니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넘기고 빨리 읽는다.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보자고 했어요? 그렇죠. 찾아보자고 했죠. 자신이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읽는다. 이것이 능숙한 독자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고요. 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읽기 과정에서 내가 잘 읽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점검. 이고, 읽기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읽기 전략을 활용하는 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들 바탕으로 우리 어떤 수행평가 만날 수 있을지 수행평가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읽기의 각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확인하고 싶으시겠죠. 자, 그런 문제들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엔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을 일부분이다. 1. 이 활동을 통해 글을 점검 조정하며 읽어보자. 점검 조정하는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제시된 문제는 뭐냐면요. 가와 나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바탕으로 문단의 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문단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자, 가. 희소하다는 것과 희귀하다는 것은 같은 뜻일까요? 비슷할 것 같지만 경제학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희소하다는 것은 그 수량보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반면 희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즉 수요에 상관없이 양이 적고 귀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희소하다와 희귀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무엇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뜻에 대해서, 즉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에 가니까 다이아몬드는 희소하다고 할까요? 희귀하다고 할까요? 라고 하면서 양의적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는 희소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10년 동안 쓴 일기장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지만 시장에 판매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한다? 자, 희귀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에서 정리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다이아몬드와 무엇? 그렇죠. 내가 10년 동안 쓴 일기장이라고 하는 사례에 적용을 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번 가에서 정의한 개념에 대해서 나에서는 그렇죠. 사례를 통해 예시를 들고 있는 문단이 되겠고요. 자, 가, 나 중에서 중심 의미를 가진 문단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라고 했으면 중심 의미를 가진 건 가예요, 나예요. 그렇죠. 가가 중심 의미를 가진 문단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의 뜻? 그렇죠. 희소하다와 희귀하다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 희소하다는 것은 수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고 희귀하다는 것은 수요에 상관없이 수량이 적은 것이다 라고 해서 희소하다와 희귀하다의 개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책 정보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글 개개에도 꿋꿋한 뜻이 있어의 내용을 예측해 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전략이에요? 그렇죠. 어느 단계의 전략입니까? 읽기 전 단계의 전략으로 여러분이 이 제목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차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거고요. 자, 보니까 책 제목이 맛집에서 만난 지리 수업이고, 이 당당한 축제의 주인공으로 첫 번째 개개에도 꿋꿋한 뜻이 있어 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강원 춘천 막국수라고 하는 화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니까 괴괴해도 꿋꿋한 이 단어들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 괴괴하다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형용사고요.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며 괴상하다 란 뜻이에요. 그리고 꿋꿋하다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기계, 의지, 태도나 마음가짐 따위가 매우 굳세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괴괴에도 꿋꿋한 뜻이 있어 라고 하는 글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 글이에요? 그렇죠. 춘천 막국수를 다루고 있는 글이겠고요. 이 춘천 막국수가 괴상해 보이지만 괴괴해도 무엇하다. 그렇죠. 기계가 있다. 꿋꿋한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춘천 막국수가 별나고 괴상해 보이지만 그 안에 굳센 기계가 들어있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고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기 전 전략을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진 개념 바탕으로 글 한번 만나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 글은요.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 입니다.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콘서트 티켓 왜 비싼가? 그쵸?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글일지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자,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고요. 설명하는 글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겠죠. 객관적이고 설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의 개념, 그리고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과 가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콘서트 티켓, 다이아몬드, 일기장과 같은 일상적이고 친근한 무엇을 들어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례, 예시를 들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고요.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차이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무엇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여? 그렇죠. 인과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여.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설명 방법이죠. 그래서 인과의 설명 방식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불법 암표가 비싼 이유와 그것이 싸지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불법 암표가 비쌀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자, 그럴 때 티켓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티켓이
비싸지겠죠. 왜? 무엇을 가지니까? 희소성을 가지니까. 자, 그런데 콘서트 시기가 임박했어요. 지금 안 팔면 안 팔려. 자, 그럴 때는 공연 날짜가 다가와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이 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

날짜가 지나버리면 아예 쓸모가 없어지는 물건이죠. 자, 그럴 때 티켓을 많이 사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가격을 싸게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때는 이 수요에 비해서 뭐가 더 많은 거예요? 공급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떨어져서? 희소성이 떨어져서 가격이 싸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희소성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희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데 희귀하다는 건 수요와 상관없이 그냥 양 자체가 적은 것. 이것을 우리는 희귀하다고 해요. 10년 동안 쓴 일기장. 이런 것은 아쉽게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쵸? 그렇지만 한계죠. 이럴 때 희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하다고 해서 무조건 희소한 것은 아니고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희소성이에요, 희귀성이에요? 그렇죠. 희소성이다라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가문단부터 볼게요.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은 비싼 돈을 주고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티켓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티켓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 불법 암표도 기승을 부립니다. 어쩔 수 없이 표를 구하고 싶은 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암표를 사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재화는 한정적인 것을 경제용어로 희소하다 또는 희소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희소성의 개념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재화는 한정적인 것을 이렇게 희소하다 또는 희소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희소하다는 것과 희귀하다는 것은 같은 뜻일까요? 경제학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자, 희소하다는 것은 그 수량보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 즉, 공급보다 무엇이 더 크다. 그렇죠. 수요가 더클때 우리가 희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 희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즉 수요에 상관없이 그냥 양이 적고 귀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다이아몬드는 희소한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그렇죠. 양이 적고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희소한 거고요. 내가 10년 동안 쓴 일기장은 아쉽게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양이 딱 하나인 거니까, 그렇죠. 희귀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희소성을 노리고 콘서트 티켓을 잔뜩 사놓았다고 합시다. 자, 공연 날짜가 임박해져도 티켓을 팔지 못하면 무엇이 돼요? 휴지 조각이 돼요. 따라서 안 팔리는 티켓은 어쩔 수 없이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싸게 대팝니다. 자, 이렇게 암표 가격이 낮아진 것은 무엇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희소성을 잃었기 때문에. 희소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가격도 낮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가격은 어떤 물건이 얼마나 희소한지 알려주는 지표이다. 즉, 가격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희소성에 따라 결정된다. 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자들이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물건의 양이 결정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그 물건은 무엇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비싸집니다가 되겠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비싸게 거래되지만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돌멩이는 가격이 없습니다. 자, 가격이 없다는 건 어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 수량이 조금밖에 없는 한정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제품을 손에 넣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열광합니다. 연예인의 사진을 가지고 만드는 상품뿐만 아니라 영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이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것도 이런 무엇을 노린 것? 그렇죠. 희소성을 노린 것. 그래서 이 한정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을 노리기 때문이다. 희소성을 노리기 때문이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볼게요.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든요.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길거리에 흔한 돌멩이는 희소성이 없다. 맞나요? 그렇죠.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그렇죠. 없죠. 희소성이 없는 건 맞고요. 재화의 가격을 통해 희소성을 알수 있다. 자, 가격은 무엇을 통해 결정된다고 했어요? 희소성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자, 금은 희귀하지만 희소하지 않은 재화이다.

희귀하지만, 양이 별로 없지만, 희소하지 않다. 원하는 사람도 없다? 아니죠. 금은 원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금이랑 뭐가 비슷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쵸? 다이아몬드는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자, 그렇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비싸고, 마찬가지로 금도 가격이 비싸죠. 10년 동안 쓴내 일기장은 세상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희귀성이 있다. 맞아요? 희귀성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수량이 적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수요와 상관없이 수량이 적을 때 우리 희귀하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귀성이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번의 정답 몇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까? 3번. 그쵸? 자, 가부터 바를 읽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며 사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지금 이거 머물어 보고 있어요. 읽기 과정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점검 조정 전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나와 다를 읽고 희소성과 희귀성의 차이가 드러나게 구조화하여 메모한다라고 했는데, 나와 다는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희소성과 희귀성의 차이가 드러나게 구조화해서 메모하면 좋은 활동이 되겠죠. 라를 읽고 날짜가 임박한 콘서트 티켓과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탐구한다. 이거 내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을 찾아서 더 찾아보는 거예요. 좋은 읽기 태도입니다. 마에서 가격의 정의를 중심으로 글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읽는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말을 읽어보시면 가격의 뜻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습니까? 가격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격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가부터 바를 읽고 자신의 주변에서 희소한 것과 희귀한 것을 더 찾아본다. 그렇죠. 이 활동을 한다는 건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활동이죠. 그러니까 추가 탐구 활동으로 좋은 활동이 되겠고요. 가부터 바를 읽는 중에 집중이 잘 되는지 살핀 뒤 방해되는 환경을 바꾼다. 그래서 집중이 잘 되는지 살피는 것까지가 점검이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거 조정이 되겠죠.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기억에 들어갈 말과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기억에 들어갈 말 같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고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무엇, 무엇이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다의 한 문장으로 쓸 것.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어갈 말이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무엇을, 그렇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서술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이유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물건의 가격은 어떤 물건이 얼마나 희소한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소비자들이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물건의 양이 결정됩니다. 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도 기억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도 비싸지겠죠. 자, 그래서 가격도 비싸집니다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쓰면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뭐 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말은 비싸집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밝혀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소성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의 답 안에 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많이 만들면 많이 팔아서 돈을 벌수 있을 텐데, 한정판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이 한정판에 대한 내용이 글 속에 있었거든요. 자, 사람들은 한정판 왜 만든대요? 그렇죠. 무엇을 가지게 하려고? 희소성을 가지게 하려고 한정판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답을 하려면 이 희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자, 조금 생산하면 제작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글의 내용과 상관이 없고요. 유행이 지나면 사려는 사람들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건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이고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럼

한정판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상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유통기한에 대한 이야기 없었고요. 상품의 희소성을 높이면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희소성이 높아지면 우리 가격 오르는 거 맞나요? 그렇죠. 가격 비싸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한정판 만드는 겁니다. 자, 한정판 제품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많이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판으로 만듭니까? 아니죠. 우리 희소성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A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맥락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표를 구하고 싶은 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암표를 사요. 자, 울며 겨자 먹기 언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아, 뭔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그쵸. 내가 상황상 이걸 어쩔 수 없어. 내가 콘서트에 가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암표라도 사야 되는 상황. 그쵸? 이런 것이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자, 숙제를 다 끝내고 그제야 휴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취할 순 없겠죠.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도와주는 거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 아니죠. 동아리 활동을 하며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이것은 일석이조의 상황이죠. 더 좋은 상황이죠. 울며 겨자 먹기 아니고요. 여행을 가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가지 못한다. 이건 가지 못하는 거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못 가는 게 아니죠. 이건 상황이 안 되는 거고요. 피곤해서 더 자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려고 일찍 일어났다. 나더 자고 싶은데 학교에 가야 되는 상황이야. 콘서트에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쵸?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는 상황, 울며 겨자 먹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 5번이 되겠고요. 6번.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읽기 목적은 사회 시간에 학습한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해 확장 탐구할 수 있는 글을 읽으면서 뭐 하고자 함? 그렇죠. 읽기 목적이 학습이에요. 자, 그럼 읽기 목적에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서술하고요. 읽기 목적이 무엇임을 고려할 때, 이 글을 읽을 때는 무엇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의 한 문장으로 쓰래요. 자, 그러면 내가 글을 읽는 이유는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해서 확장 탐구할 수 있는 내용을 뭐 하면 좋겠어요? 그쵸, 메모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메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습과 어울리는 읽기의 점검 조정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목적이 학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이 글을 읽을 때는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읽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목적을 밝혀주시고요. 이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읽는 방법, 이렇게 전략까지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읽기 과정별 점검 조정 전략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활용해서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희소성이 물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이 학습을 위해서 이 글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이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 글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될것 같단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확장 탐구 해보는 겁니다. 자,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사를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에게 글을 써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열심히 학습했잖아요. 우리 이번 시간은요, 단원평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 1에 있는 단원평가 레벨 2 문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 1의 내용이 모두 끝나는 시간이군요. 자, 우선은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주어진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해 주는 거예요. 가나 다라 이런 도형이 있을 때 둘레가 가장 긴 도형에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형 가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길이가 지금 3cm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5cm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3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5 이와 같이 표현하여 둘레는 16cm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떨까요? 자, 이 길이가 4cm예요. 그리고 이렇게 3cm이고 여기 4cm죠. 1c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큼이 나오는군요. 그럼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여기다 5를 그냥 딱 더해버릴게요. 그러면 7에다가 여기 이렇게 4를 더하고 5까지를 다 더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16cm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 여기 있는 변을 이렇게 이동해 보자. 그럼 4cm, 3cm, 4cm, 3cm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1cm짜리 딱 두 개만 더 더하면 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길이가 2cm, 1cm, 3cm, 1cm, 2cm, 1cm 이렇게 표현되죠. 2, 1, 3, 1, 2, 1 그래서 그것들을 몽땅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럴 때에도 우리 친구들은 이게 떠오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다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것도 이동을 하자. 그 다음에요, 이 변들도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 있는 변들도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cm에 이 길이가 3cm이니까 7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3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둘레를 구하였더니 20cm가 되죠. 라와 같은 경우는 3cm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12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레가 가장 긴 도형은 바로 그 둘레가 20cm인 것으로 기호를 써라 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다를 써서 답하면 된답니다. 다음, 역시 이 도형들을 보고 물음에 답해 줄 건데요. 둘레가 같은 두 도형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적어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둘레가 같은 건 여기에 16cm, 여기 16cm가 보이잖아요. 따라서 가와 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호를 쓰는 것으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1, 2번 문제 해결되었죠? 다음, 둘레가 96cm인 정12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12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12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변의 수가 12개잖아요. 한 변의 길이를 우리 네모 cm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에 변의 수 12를 곱한 것이 바로 그 둘레가 된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네모 곱하기 12는 96과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는 96을 12로 나누어서 8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정12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따라서 8cm로 구할 수 있답니다. 다음, 사과 과수원의 둘레가 몇 미터일까? 그런데 사과 과수원을 보세요. 아, 다각형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다각형이냐?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오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가수원은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결국은 오각형의 둘레를

구해주는 거랑 같잖아요. 그렇다면 그 둘레가 몇 미터일까? 이 다섯 개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1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8 요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둘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돈 길이를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21에 8이 3개면 24죠. 24를 더하니까 46, 45가 되고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5까지 더해주었더니 50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었어요. 사과 과수원의 둘레를 구하여 답은 50m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줍시다. 둘레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면 결국은 이 주어진 다각형의 둘레라고 하는 건이 다섯 개 변의 길이를 몽땅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5번. 도형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이것은 앞서서 1번 문제를 풀때 다뤄주었던 건데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여기 있는 변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라고 했어요.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에다가 여기 있는 이두 변의 길이만큼을 더하게 되면 도형의 둘레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직사각형은 가로가 26cm이고요. 세로는 7에다 7에다 7을 더해서 21cm예요. 가로 더하기 세로에 이렇게 두 배를 하면 직사각형의 둘레이고요. 거기에다가 9cm짜리 변두 개, 9 곱하기 2를 더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주어진 처음 도형의 둘레. 처음 도형은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바로 이 도형의 둘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47 곱하기 2 더하기 18. 이렇게 표현되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94에다가 18만큼을 더해서 11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구나. 도형의 둘레를 구하면 112cm.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변을 이동합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에다가 요 9cm짜리 변두 개, 그 길이를 더해야 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되었어요. 다음은 세 도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눈 한 칸이 1제곱cm예요. 자, 그러면 이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뜻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세 도형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간은 1제곱센티미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이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의 다섯 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5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제곱센티미터에,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모여서 1제곱센티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두 개가 더 생기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이들을 더해서 바로 그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라고 나타내야죠. 다의 경우도 1제곱센티미터짜리 세 개에다가 요렇게 두 개를 모으면 1제곱센티미터, 요것도 1제곱센티미터. 따라서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결국은 다섯 개 생기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럴 때 5제곱센티미터입니다. 세 도형의 넓이를 각각 구할 수 있겠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해 보았어요. 다음, 직사각형의 둘레가 38cm일 때 넓이를 구하시오. 세로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가로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가 될 테니까. 가로를 몰라서 이걸 네모 센티미터라고 하면 둘레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한 값에 두 배를 한 것이 바로 둘레가 됩니다. 네모 더하기 7에 2를 곱하면 38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모 더하기 7은 38을 2로 나눈 19로 표현할 수 있고 네모는 19에서 7을 뺀 12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넓이를 다시 구해줘야 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12에 7을 곱해 84이기 때문에 이때의 넓이는 84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겠네요.
직사각형의 가로를 먼저 구한 후 그것을 가지고 넓이를 다시 구해줘야 하는 유형이에요. 또 직사각형의 넓이가 108제곱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우리는 이 도형을 이렇게 아래에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넓이가 108제곱센티미터라고 했잖아요. 가로가 9cm, 세로는 네모센티미터예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어요. 즉, 9 곱하기 네모가 108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네모, 즉 세로를 구하려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로 나누면 된다. 108을 9로 나눠 주었더니 바로 12,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12가 되었네요.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면 가로 또는 세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 12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세요. 또 넓이를 비교하는 거군요. 그럼 이런 문제는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만 제곱센티미터가 1제곱미터와 같다라는 것과 100만 제곱미터는 1제곱킬로미터와 같다라는 관계를 알아야 해요. 그럼 여기서 6000제곱센티미터와 3제곱미터, 3제곱미터는 3만 제곱센티미터와 같잖아요. 그 단위를 갖게 했을 때 단위 앞에 수가 더큰 것은 3만이 6천보다 더큰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 3제곱미터가 더 넓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때요? 9제곱킬로미터와 여기는 9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9제곱킬로미터는 900만 제곱미터와 같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했을 때더 넓은 건 9제곱킬로미터가 더 넓다라고 비교할 수 있죠.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익혀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 그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색칠한 것들을 겹치지 않게 다 모아서 이어붙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맞아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얘네 네 개를 딱 모아준 거예요. 그럼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7m에서 1m 빼주니까 가로는 6m가 되고요. 세로는 4m에서 1m를 뺐기 때문에 3m가 됩니다.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6, 3, 18 단위는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기 해결이 되었네요. 11번 볼게요. 넓이가 다른 평행사변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비교한다기보다는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네 개의 평행사변형은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을 거고, 밑변의 길이가 다르면 넓이도 다르다라고 할수 있겠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따라서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를 비교하자. 1제곱센티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는 밑변의 길이가 2cm, 나는 3cm, 다 2cm, 라가 2cm이므로 넓이가 다른 것은 바로 나이다라고 할수 있답니다. 그럼 결국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그 모양이 달라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군요. 12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그럼 밑변과 높이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때 밑변을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면 이때 밑변 사이의 거리, 바로 높이는 3cm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넓이는 2 곱하기 3 해서 6제곱센티미터라고 표현하는 거죠. 만약 밑변의 길이를 5cm라고 했다면 이럴 때, 자, 이렇게 밑변을 찾고 바로 이것이 높이가 돼야 하는데 이럴 때 높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3을 통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삼각형이 보이는군요.
밑변의 길이가 5cm인 삼각형의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네요. 삼각형의 높이

0: 높이가 몇 cm입니까? 삼각형의 높이를 네모 cm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것이 넓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하고 싶다면 넓이의 두 배를 한 다음에 밑변의 길이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것을 식으로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5 곱하기 네모가 20의 1을 곱한 40이고 그것을 5로 나누면 네모가 8이 된다라고 나타내 주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높이는 8cm예요라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평행사변형과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더 넓은 것은 무엇인지 써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맞아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해주는 거죠. 8 곱하기 6하니까 이건 48제곱cm가 되었어요.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하고 그 값을 2로 나눠야죠. 밑변의 길이가 12cm, 높이가 9cm니까 12 곱하기 9 나누기 2로 54제곱cm. 그러면 넓이가 더 넓은 것은 무엇입니까? 48제곱cm보다 54제곱cm가 더 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행사변형과 삼각형 중 넓이가 더 넓은 것은 삼각형이 되는군요. 이렇게 써서 답하면 되겠어요. 또 문항 15번 보세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135제곱cm일 때 다음과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뭘까? 윗변의 길이를 네모 cm라고 했어요. 아랫변의 길이가 18cm고 높이가 9cm네요. 그럼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모 더하기 18의 9를 곱한 것은 135의 2를 곱한 270이고 네모 더하기 18은 270을 9로 나눈 30이다.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건 30에서 18을 뺀 12로 표현되는구나. 그러므로 윗변의 길이가 12cm니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12. 이것을 써넣어주면 되겠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6번은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이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14cm면 높이는 6cm예요. 또 밑변의 길이가 이번엔 이렇게 7cm일 때 그럼 이때 높이가 바로 기역 cm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해 줘야 합니다. 14 곱하기 6 나누기 2를 했더니 42 바로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7cm고 높이가 기역 cm일 때 7 곱하기 기역 나누기 2 역시 42와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7 곱하기 기역은 84이고 기역에 알맞은 것은 12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역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 12로 나타내 주었어요. 문제 해결되었죠?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자. 또 이 문제는 중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사다리꼴과 마름모의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하고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식으로 표현하면 5 더하기 19 곱하기 9 나누기 2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24 곱하기 9 나누기 2로 표현이 되니까 49, 36, 29, 18, 216을 2로 나누어서 바로 108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마름모도 역시 넓이는 108제곱센티미터예요. 한 대각선의 길이에다가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네모 센티미터,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을 2로 나눈 것이 바로 그 넓이가 된다. 이렇게 식을 표현해 볼 수 있죠. 따라서 12 곱하기 네모는 216이고 108에 2를 곱했으니까 그럼 네모는 216을 이렇게 12로 나누면 되잖아요. 1, 12, 빼고 96 안에 12가 몇 번 들어가요? 8번.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 18로 답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됐죠? 자, 이번엔 18번 도전 문제. 사다리 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 그럼 확인해 보세요. 지금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그리고 높이만 알면 되겠는데 지금 높이가 주어져 있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그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각형 기역, 디귿, 리을을 먼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밑변의 길이가 10cm이면 높이는 이렇게 4cm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넓이는 10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어서 20제곱cm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5cm라고 하면 높이, 이 높이를 우리가 네모 센티미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5 곱하기 네모 나누기 2한 것도 역시 20으로 표현이 돼야 하잖아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5 곱하기 네모가 40이기 때문에 네모는 바로 8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8cm가 그렇죠. 이 사다리 꼴의 높이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다리 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를 구하려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 곱하기 8 나누기 2가 되어서 160을 2로 나누니까 8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네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 80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주었어요. 자,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삼각형을 활용해서 이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5cm일 때의 높이가 바로 사다리꼴의 높이가 되는 관계를 활용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건 서술형 문제로 19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육각형의 둘레와 마름모의 둘레가 같을 때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 모르니까 네모 센티미터라고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정육각형의 둘레부터 구해봐요. 정육각형의 둘레 이것은 한 변의 길이의 변의수 6을 곱해서 36cm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육각형의 둘레와 마름모의 둘레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육각형의 둘레는 36cm이므로 마름모의 둘레도 36cm입니다. 자, 그럼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한 변의 길이에다가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잖아요. 따라서 네모의 4를 곱한 것이 36과 같다. 이와 같이 표현되고 따라서 네모는 36을 4로 나누어 9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이와 같이 9cm입니다. 라고 표현할게요. 답을 구하여 9cm로 정리해 둘 수 있겠어요. 두 도형의 둘레가 같음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음 20번 역시 서술형 문제예요.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을 때 사다리꼴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높이, 자,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네모 센티미터라고 표현을 해둘게요. 우선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봐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것은 밑변의 길이다 높이를 곱해주면 되죠. 10 곱하기 6해서 60 제곱 센티미터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60 제곱 센티미터이므로 사다리꼴의 넓이도 사다리꼴의 넓이도 60 제곱 센티미터이다. 넓이도 60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다리꼴의 높이를 모르니까 그걸 네모 센티미터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높이를 이렇게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윗변의 길이가 8cm, 아랫변의 길이가 4cm고 높이가 네모 센티미터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60 제곱 센티미터인 거니까 그 넓이를 구하는 식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8 더하기 4에 네모를 곱하고 2로 나눈 것이 바로 60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다리꼴의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8 더하기 4의 네모를 곱하고 2로 나눈 것이 60과 같다. 이와 같이 표현되고 그러면 12 곱하기 네모 이것은 60의 2를 곱한 120이라고 표현되고 이때 네모는 바로 10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10인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따라서 사다리 꼴의 높이는 우리가 구한 것처럼 10cm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의 답 10cm로 해결해 둘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풀이 과정 중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넓이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잖아요.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다리꼴의 높이기 때문에 그 사다리꼴의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표현하여서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듭니다. 8 더하기 4의 네모를 곱하고 2로 나는 것이 60과 같다. 그리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수가 10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다. 사다리꼴의 높이는 10cm가 된다 라고요. 자, 똑같이 쓰라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로 스스로 그 풀이의 과정들을 꼭 써두도록 하자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자, 이렇게 주어지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따로따로 이 도형들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더하는 것보다는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 얘네들을 모아라. 하나로 이어붙여라. 바로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구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하나로 이어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로와 세로, 즉 6m와 3m 가로 세로를 곱하는 것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학습 끝났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NSM이 왔어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쭉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오면서 잊어버린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장 처음에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에는 당나귀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세계문화행사에 대한 글도 읽었었고,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에 대한 글도 읽었었고, 우리 모둠 토이는 불협화음이라는 글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쭉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단원 정리학습 시작하기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협력하며 토의하려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답은 O입니다. 나랑 같은 의견이 아니더라도, 즉 의견과 달라도, 나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는 태도 굉장히 필요하죠. 존중한다 이런 말은 긍정적일 때 많이 쓰이죠. 존중하는 것. 물론 우리 모둠 토이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에서 친구사가 저의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뭐 존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우기는 그런 태도여서 발생했던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존중하는 태도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단원 확인 평가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교재는 134쪽을 펴주시고요. 북1입니다, 여러분. 자, 핵심 1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봐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관점.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전에 선생님, 관점이 뭐였죠?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핵심을 꿰뚫어보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관점이란 무엇이었느냐?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처지를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나왔던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어떤 친구는 벌써 반이나 먹었네 라고 아쉬워했지만 어떤 친구는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라면서 좋아했었잖아요. 똑같은 현상 또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처지,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토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봐도 관점에 따라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으면 물론 갈등은 없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색다른 의견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아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글을 읽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토의를 할 때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떤 친구의 의견을 듣고 맞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 너의 의견도 정말 좋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인데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죠. 혼자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나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도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한 가지만 봤는데 다양한 글을 읽거나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다양한 글을 읽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까닭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꼭 토의 상황, 사람들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글을 읽고도 관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뭐 세계의 다양한 그 문화 행사, 좋게 보는 글도 있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글도 있었고 공공자전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사실 제목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줄 또는 두 줄의 짧은 제목을 보고 내용을 다알수 있을까 싶지만 거기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겠군, 부정적이겠군, 가능성을 의심하는군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또는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뭔가 낭비된 물품의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그 물품을 낭비하게 된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할수

있고요. 공공자전거가 막 쌓여가지고 통행을 방해해요. 그것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될수 있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요. 사진이나 그림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낱말이나 문장,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표현이라고 하죠. 이것을 살펴봐야죠. 즐거움, 편리하다, 좋다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문제점, 불편함, 위험 하면은, 아, 우리가 글 쓰니가 관점이 이런가 본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제목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아, 확실히 이것에 대해, 이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알수 있잖아요. 글을 읽고 이제 내용을 쭉 파악해 봅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이거군,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말이 이런 거로군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만 봐도 이것이 제목이었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세계문화 행사를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알수 있죠. 좋은 점이 많다. 제목만 봐도 알지만 이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 좋은 점이 이렇게 있어 하는 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글쓴이의 관점을 알수 있다. 관점이란 뭐라고요? 하나의 현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처지, 방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관점을 왜 우리가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나요?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었는데요. 문제는 한 가지인데 관점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이 세계 문화 행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시각도 있네, 관점이 다양하네,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이 기존에 지니던 생각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나의 의견과 평소의 생각과 비슷했다면, 아, 역시, 나도 이 생각이 더 깊어졌어, 할 수도 있고요. 아, 나의 생각은 이랬는데, 다른, 반대되는 관점의 글을 읽으면, 아, 그러네.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점도 있네,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통틀어서 이제 점검해본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도 조금 더 뚜렷해진다는 거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선입견이나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말하죠. 초록색 채소는 맛이 무조건 쓸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선입견이라고 해요. 선입견 또는 너무 급하게 판단 내리는 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런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었을 때의 좋은 점이죠.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을 왜 썼을까? 무엇을 알려주려고 썼을까?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우리 모둠 토이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핵심 내용인데요. 일단 실천 가능한 의견을 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실천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토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하는 방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죠. 실천을 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누구만 할수 있어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고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아, 그 의견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뭐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비교해요. 좋은 점만 있는 자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이 있으면 이런 거는 좀 조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을 좀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가능성 있는가? 이런 글도 보면 비교해서 보면 훨씬 좋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글을 읽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랑 다른 관점을 가졌어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퀴즈의 내용으로도 나왔었는데 이게 당연한 듯 보여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강력히 주장했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은 어때요? 하면은 괜히 상처받으면서 내 의견이 나쁘다는 건가?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 그럴 수도 있지. 관점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랐었지. 친구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회의할 때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나와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자라는 거요. 핵심 네 번째는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협력적 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합쳐서 토의를 해야 할지 우선 절차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글 생각나시죠? 친구 1, 2, 3, 4가 나와서 같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 1이 사회자의 역할도 했었는데요. 가장 처음에 했었던 게 뭐예요? 토의 주제를 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정한 후에 의견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래, 우리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럼 각자 의견을 생각하고 근거를 생각해봐. 마련이 다 끝났으면 이제 그 의견들을 나누어야겠죠. 손 들고 발표하면서 저는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으면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요.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결정하게 되겠죠. 의견 결정하기.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은 주제를 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의견 반복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 주제가 이거였지. 그러면 처음에 나의 의견을 생각하고, 그것을 발표하면서 나누고, 친구들이 다나 말고도 얘기를 했을 테니까, 한대 모아 모아. 그리고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표를 한번 볼 건데요. 토의하는 방법과 장점을 정리한 표예요. 자,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친구의 의견을 질문하거나 비판하거나 보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하는 방법 우리 배웠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네요? 또는 뭔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비판하는 거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예의를 지켜서 핵심 내용을 비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비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보충하는 거. 아,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의견에 덧붙여서 저는 이것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보충하는 거죠.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를 제시하는 것도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더 정교하게,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면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는 겁니다. 이 태도죠, 이것은. 태도.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 보이기. 아, 맞아요. 누구누구의 의견도 참 좋습니다. 인정하는 반응. 그리고 친구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는 것. 퀴즈로 나왔었죠. 나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은 토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방법의 장점 아주 많죠. 존중하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유연한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토의를 이어가면 아주 화목하게 다양한 관점을 나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고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협력하며 토의를 진행하는 것, 함께 힘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방법, 토의 절차 안내하고 발언권을 공정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나랑 친한 친구라고 해가지고 발언권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발언권도 공정하게 부여해야 하고요. 토의 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 우리 토의 절차 배웠었죠? 토의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뭐 마련하고 그다음에 나눈 다음에 모으고 결정하고 그런 절차를 사회자는 잘 안내할 필요가 있겠고 또 발언권을 공정하게 부여하기. 이건 주로 사회자의 역할이 되겠네요.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를 해줘야죠. 사회자가 이렇게 절차도 안내하고 발언권도 부여하느라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그런 진행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겠습니다.
뭐라고요? 토의 주제 뭐였죠? 뭐 이런 식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협조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협력하면서 토의 진행하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장점이 있어요. 토의를 토의

사실 절차와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아주 바람직하게요. 모두만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가장 좋은 의견 하나를 결정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토의하는 방법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을 때 장점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핵심 내용은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협력하여 토의하는 건데요. 토의 주제를 정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를 찾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주제를 찾고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 있는 주제를 찾아야겠죠. 어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왜그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러면 관련 있는 주제를 찾아야겠죠.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눔과 관련된 토의 주제를 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관련 있는 주제지. 오늘 저녁은 무엇인가? 저녁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학교 숙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은 나눔과 관련된 토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토의를 계획하게 됩니다. 토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보고요.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는 거죠. 이제 주제는 알았어요. 그럼 자료, 관련 자료도 보고 내 의견 근거도 마련을 하는 거예요. 모둠이 협력하며 토의하기 위하여 어떤 말과 행동을 실천할 것인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 봤던 세 가지 방법들인데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의견, 그리고 의견만 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마련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의 의견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데 발언권을 얻었을 때만 말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학급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보면 발언권을 얻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렇죠?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토의가.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귀 기울여 듣는 거죠. 경청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아,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는 것은 토의의 진행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죠. 협력하면서 토의를 진행하는 것, 모든 친구들에게 발언권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한 친구만 계속 시킨다던가 누군가는 계속 손드는데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회자의 안내를 따르며 질서 있게 토의해야 한다. 질서 있게. 그리고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힘들게 얘기를 해도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 의견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다 합쳐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가지가 나왔다고 했을 때꼭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그럼 두 개를 좀 섞어가지고 종합해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것도 얘기를 하면서, 즉, 협력하며 힘을 합쳐서 토의를 하면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토의를 점검합니다. 모든 과정의 마무리에는 점검하는 단계가 있죠. 되돌아봐야 나중에 더 좋은 토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토의 주제를 정할 때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요. 토의를 계획할 때는 주제와 관련해야 합니다.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협력하면서 토의할 계획을 세우고요. 토의를 할 때에는 모든 친구들과 다 함께 그리고 의견을 결정하고 결과를 나누는 과정으로 토의를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문제 풀 건데요.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푸는데 이 글을 꼭 봐야 합니다. 가라는 기호부터 있고요. 우리가 읽어봤던 지문이기는 한데 기억나시나요?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 그럼 이 세계문화 행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즐거움이라는 좋은 단어가 붙었잖아요.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래요. 그럼 이것을 좀 좋게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이미 읽어봐서 알고 있지만요. 앞으로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제목에 사용된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에 무엇을 짐작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관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함께 다시 살펴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계 문화 행사의 좋은 점을 말해줄게 예고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아, 우리가 오늘날 하면서 이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했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 행사 체험하는 거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 좋은 점이 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특별한 행사, 특별한 이런 표현도 좋은 거죠. 특별한 날, 생일 이런 거 특별한 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렇죠?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다.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일 텐데, 관습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 있었죠? 어떠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 사회 구성원들이 했던 행동이어서 굳어진 것. 우리가 어른을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라던가, 식사를 할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면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들 이런 거 관습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포용력 있는 태도 다 이렇게 받아 안아주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잖아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계 문화 행사를 통해서요.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정을 쌓는데도 도움이 된대요.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를 소개하고 있네요.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귿으로 표현된 것을 보니까 문제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친밀감, 뭐 특별한 즐거움 이런 건다 좋다. 무엇이 좋다? 세계문화 행사 좋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런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 장벽을 넘어서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번에는 나입니다. 다른 관점의 글이었죠. 세계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아,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도 내용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세계의 여러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넘친다고 막 행사를 주최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점 없는지 생각해 본적 있어? 내가 알려줄게. 먼저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만든 행사인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대요. 어떨 때?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할 때. 무조건 재밌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문화를.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문화라는 걸 알기 위해서 행사를 열었는데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가 이제 나의 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글가와 글나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 뭐죠? 이것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목에서도 나왔잖아요. 무엇이에요? 세계 문화 행사. 문화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1번이나 3번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 문화 행사가 아니라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공통적인 글들이었어요. 관점은 다르지만요. 2번 볼게요. 다음에서 글가와 글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호를 쓰는 거네요. 글가는 세계문화 행사를 좋다고 본 것이니까 선생님 동그라미로 표시할 거고요. 글나는 세모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정말 괜찮은가 이런 거니까. 가, 세계문화 행사는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좋은 거죠, 동그라미. 세계문화 행사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세모죠, 세모.
다 세계문화 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있다. 좋은 점이네요. 라, 세계문화 행사는 흥미 위주에 치중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 세모니까 우리 가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동그라미. 가와 다. 그리고 세모로 표시했던 나와 라는 글 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었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정답이에요. 3번입니다. 기역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글쓴이가 다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을 두 가지 고르시오. 세계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우리 생각해 봐야 해. 글 나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글쓴이가 이 내용 필요성 생각해 봐야 돼.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알수 있는 표현 봅시다. 즐거움은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이것도 동그라미 해볼게요. 아, 동그라미 하면 나의 내용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즐거움은 아니죠. 특별한 행사도 긍정적인 거니까. 여기선 필요성을 생각해 보자고 했으니까. 친밀감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껍데기, 아, 알맹이가 없이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것에 맞죠, 껍데기. 그다음에 자원도 많이 낭비된다. 이런 데도 할 거야? 정말 필요해? 하는 거였으니까 리을과 미음이 정답이겠네요. 4번, 5번. 4번입니다. 글나 가운데에서 다음 사진과 어울리는 글의 기호를 적는 거예요. 자, 이 사진 뭐예요, 여러분?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막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세계문화 행사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자료죠. 글 가에 어울리는 내용이에요. 글 가. 가라고 해도 되고 글 가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중요한 5번 문제네요. 글 가와 글 나의 관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글 가의 내용은 뭐였어요? 좋은 점이 많다.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죠. 좋은 점이 많다. 즐거움이 넘치는 이었잖아요. 세계문화 행사였으니까 좋은 점이 많다. 나는요, 문제점을 고려해서 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이 글 나의 내용이었죠? 이렇게 나란히 이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5번까지 전부 잘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런 핵심 내용들, 단원 확인하는 내용들 꼭 보고 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퀴즈까지 확인하고 가셔야죠.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봐도 이것에 따라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OX 아니라 빈칸에 어떤 낱말을 넣는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이번 단원에서 많이 나오고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라고 말로 답이 나왔을 것도 같은데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역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와 전압을 넘어서 저항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저항과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림에는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의 여러 가전기구들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이 멀티탭에 연결된 세탁기를 제거하면 드라이기와 노트북에도 전류가 흐를까요? 아, 선생님, 우리 멀티탭에 어디 하나 빠졌다고 해서 다른 가전제품에 영향 안 미치잖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옴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때요, 우리 1옴은 어느 정도의 저항이냐면요.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그 저항값을 우리가 1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저항 왜 생기나라는 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어느 극 방향으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생기는 것이 전류입니다. 그때 전자가 이동을 하다 보면요. 여기에 있는 원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 방해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저항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저항은 물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만약 같은 재질로 된 도선이라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같은 재질로 된 도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도선은 이렇게 길고요. 다른 하나의 도선은 단면적은 같지만 도선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의 저항이 더 클까요? 당연히 길이가 긴 도선에서의 저항값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자가 이동을 하다 보면요. 길이가 길면 더 많이 원자와 충돌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이번에는요. 길이는 같아요. 길이는 같은데 어떠한 한 도선은 단면적이 굉장히 두껍고요. 상대적으로 어떠한 도선은 길이는 같지만 이렇게 단면적이 좁아요. 그럼 이번엔 어디에서의 저항이 더 클까요? 그렇죠. 좁으면 좁을수록 더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라는 거는 1초에 도선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인데, 단면적이 넓으면 더 많은 전하가 통과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재질에 따라서 우리 저항값이 다르기도 하지만 도선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크고, 그리고 도선의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이 말은 저항이 크면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뭐 한다? 반비례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 전압, 이 저항과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옴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전류의 세기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봤으니 이번에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전류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전압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의에서 알수 있듯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될까요? 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아,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 이때 앞에 있던 내용과 이 내용을 합치면 옴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류의 세기는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식의 의미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류의 세기 커지게 되겠죠. 저항이 작아지면요, 전류의 세기 어떻게 될 거예요? 커질 거예요. 아,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고, 전류의 세기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바로 그것이 옴의 법칙입니다. 그때 우리 과학은 기호로 나타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I라고 쓰고요. 그리고 저항은 대문자 R로 씁니다. 그리고 전압은 대문자 V로 보통 나타내요. 그래서 옴의 법칙 하면 I는 R분의 V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식은요, 양변에 무엇을 곱하면 이렇게 R을 곱하면 나올 수 있는 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V는 IR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계산할 때는 V는 IR에 대입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전류나 전압, 저항의 값 계산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 식을 알아두라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식이 더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알고자 하는 개념은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는 비례해, 저항과는 반비례해라는 걸 읽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는 R분의 V다라고 이 식을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개념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관련된 탐구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류, 전압, 저항 사이 관계의 탐구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과 같이

전기, 긴 니크롬선, 디지털 전류계, 디지털 전압계, 직류 전원 장치, 스위치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 전원 장치를 조절하여 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이면서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표에 기록을 한대요. 그림 보시면요. 전원 장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 전압계 존재하고요. 여기에 긴 니크롬선 먼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로 이렇게 모두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전원 장치에 볼트를 1.5V, 3V, 4.5V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자, 다에서는요. 긴 니크롬 대신 무슨 니크롬선을 쓴대요? 짧은 니크롬선을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과정 나를 반복하고요. 과정 나와 다에서 측정한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요. 긴 니크롬선이 있고 짧은 니크롬선이 있습니다. 이 니크롬선은요. 저항이 굉장히 큰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니크롬선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저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재질이 같아요. 그러면 니크롬선이 길다라고 하는 건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렇죠. 큰 거죠. 왜? 아까 도선도 같은 재질이라면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우리 저항이 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긴 니크롬선으로 하는 실험은 저항이 클때 실험이고요. 그리고 짧은 니크롬선으로 하는 실험은 저항이 작을 때 실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 굉장히 수행평가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수행평가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지필평가로도 많이 녹여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유의점이에요. 우리가 이 전기회로를 설치할 때이 유의점을 꼭 고려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전류계는요. 이 니크롬선과 어떻게 연결했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연결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연결을 직렬 연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줄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 반면에 우리 전압계는요. 니크롬선에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전선이 하나로만 이어지다가 갑자기 한쪽은 니크롬선으로 전류가 흐르고 한쪽은 전압계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전류가 나눠서 흐르게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합쳐지는 이러한 연결을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우리 전류계는 니크롬선에 어떻게 연결하고 직렬로 연결을 하고 전압계는 니크롬선 양끝에 무엇으로 연결해야 한다? 병렬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이 실험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전원 장치에는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전류계와 전압계에도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이너스 극 방향의 도선을 쭉 연결하면,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 방향을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극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극쭉 따라가 보면요.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에, 그리고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직계 전선으로 전압계, 전류계의 단자를 연결할 때 플러스 단자는 전원 장치의 무슨 극에?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 장치의 무슨 극 쪽에? 마이너스 극 쪽에 꼭 맞춰서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유의점을 꼭 고려해서 이 실험을 한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긴 니크롬선일 때는요, 선생님이 저항값이 큰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짧은 니크롬선은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전압이 우리 1.5V에서 3볼트로 두배 커졌더니 전류가 지금 대략 몇배 커졌어요? 그렇죠. 대략 두배 커졌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전압이 몇 배로 커졌더니 세 배로 커졌더니 전류도 0.05A에서 0.16A로 대략 세배 커졌습니다.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커지는구나. 그들은 비례 관계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짧은 니크롬선은 저항이 작아졌어요. 우리 앞에서 오매 법칙 공부할 때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의 세기는 커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V일 때긴 니크롬선에서는 0.05A가 흘렀어요. 그런데 짧은 니크롬선에서는 1.5V일 때 0.15A가 흘렀네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지는 비례관계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기니 크롬선의 경우는요, 저항값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류의 값이 작게 나옵니다. 즉, 기울기가 작아요. 그런데 짧은 니크롬선의 경우는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같은 전압에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결국에는 저항값이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그래프에서 읽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같을 때긴 니크롬선보다 짧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어땠어요? 네, 더 컸습니다. 따라서 긴 니크롬선의 저항이 짧은 니크롬선의 저항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클수록 어때요? 크고요. 그리고 니크롬선의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작다라고 하는 우리 오매 법칙, I는 R분의 V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저항에 따라서 이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항이 작아서요, 전압을 작게 걸어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바로 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도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이 전선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기 도선을 보시면요. 우리 굉장히 전기 도선 많이 만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지는 부분은 A 부분이 아니라 B 부분이어야 합니다. A 부분은요. 어떤 물질이라면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물질이에요. 즉, 뭐예요? A는 도체입니다, 도체. 그래서 우리 도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안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선 안에는 도체의 물질로 주로 구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체로 이 도선 안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깥 부분, 이 피복 부분은 우리가 만졌을 때 감전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B 부분은 도체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따라서 B는 어떤 물질로 만드냐면요. 저항이 매우 커서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도체가 아니다라고 하여서 뭐라고? 부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A는 도체라면 B는 우리가 감전이 되면 안 되니까 부도체로 만들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약간 도체와 부도체의 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순수한 상태에서는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즉, 부도체 상태 같아요. 그런데 특정한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전류가 막 흘러요. 그러면 우리 전기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할 때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도체는요, 많은 가전제품에, 전기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떠한 특정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이 반도체로 만드는 웨이퍼고요. 이 웨이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도체 칩이 되는 그 바탕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저항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다면 이 저항을 또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항이 연결된 모습인데요. 선생님, 여긴 니크롬선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구도 저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뭐 전기제품, 전기기구들은 다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는 전구가 저항값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두 전구,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 무슨 연결이라고요? 네, 직렬 연결이라고요.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직렬 연결일 때는요, 지금 전하가 어떻게? 한 줄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전체 회로에 전류의 값이 있을 거고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I1,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I2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 도선은 한 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류의 값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한 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항에 직렬 연결할 때 전체 전류의 값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10A라면 여기 저항에서도 10A, 이쪽 저항에서도 10A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 우리 이 회로의 전체 저항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구, 즉 저항을, 우리가 저항을 보통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다라는 건 마치 저항이 길어진 것과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까 니크롬선 중에 긴 니크롬선이 저항값이 더 커진 거잖아요. 즉,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지금 니크롬선이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저항을 직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저항을 두개 연결할 때보다 세 개로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값은 더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우리 한 줄로 전류 흐르고 있으니까요.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요, 회로 전체의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많이 많이 연결하면 더 많이 증가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 전구의 흐름이 뚝 끊어졌어요. 즉, 직렬 연결된 저항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요, 전류 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흐르겠죠. 우리가 나머지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저항의 직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직렬 연결은요, 대표적으로 누전 차단기와 퓨즈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누전 차단기는요, 전기가 다른 곳에 샌다라고 하면은 아예 전류를 이렇게 차단시켜줘요. 퓨즈도요, 과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선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이 퓨즈가 녹아서 끊어집니다. 즉, 위험할 때 전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려면 당연히 한 줄로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전기가 새고 있어, 전류가 새고 있어, 혹은 여기 과전류가 흐르고 있어라는 걸 알려면 여러 갈래로 연결을 하면 우리 이쪽에 과전류 체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와 퓨즈 모두 다 직렬 연결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장식용 전구도요. 전구들이 이렇게 쭈르륵 이어져 있는데 하나의 전구가 나가면 다른 전구에 불 꺼지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이 전구들 직렬로 연결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이두 전구가 한 줄로 연결된 도선에서 두 줄로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있어요. 여러 갈래로 지금 무엇이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병렬 연결에서는 여러분들 이 전체 전압이 있을 거고 각각의 뭐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병렬 연결은 전체 전압과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요. 우리 물 흐름 모형으로 전압을 비유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전압은 물의 높이 차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각의 이 저항은 이 전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뜻이에요? 만약에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여기는 물의 높이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쭉 흐르고 나면 이렇게 물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우리가 물의 높이 차가 전압의 개념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작점의 높이와 그리고 떨어질 때의 높이가 같아요. 즉, 높이 차는 여기나 여기나 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미끄럼틀, 워터 슬라이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미끄럼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결국에는 똑같은 높이 차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은 각각에 걸리는 전압과 전체 전압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전체 저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체 저항은요. 우리 보시면은 저항의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 니크롬선을 어떻게 연결했어요? 이쪽 한 줄, 이쪽 한줄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 말은 마치 도선의 단면적이 커진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 도선의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마치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진 것과 같으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요, 회로 전체의 저항은 어때요? 작아지게 됩니다. 병렬 연결은요, 저항 중 하나가 뚝 끊어져도 이쪽에 전류 잘 흐를 수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 저항에는 계속 전류가 흐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우리 멀티테크 건물의 전기 배선, 가로등 모두 한쪽 전류 끊어졌다고 다른 쪽에 전류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모두 다 병렬로 우리 이 가전제품들 저항을 연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 전기 에너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를 흘려 전기 기구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때 그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과 전력량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는데요. 소비 전력은요. 얼마 동안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에너지냐면요. 바로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 전력의 단위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와트 단위를 써요. 쓸 때는 대문자 W 쓰시고요. 읽을 때 와트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때요. 우리 보통 워낙 많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 와트보다는 킬로와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킬로라고 하는 건 1000을 뜻하니까 1킬로와트는 1000와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전제품 1초 말고 시간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 전력보다 전력량이라고 하는 걸더 많이 사용을 해요. 전력량은요. 소비 전력에 사용한 무엇을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 시간을 곱해서 나타낸 전기 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소비 전력의 단위가 와트였어요. 그런데 이 소비 전력에 곱한 시간이래요. 그러면 단위는 와트시로 나타내주면 돼요.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고, 우리 아워를 뜻하겠죠? 읽을 때는 와트시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전제품의 많은 전기 에너지는요, 전환이 되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기밥솥이나 인덕선은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요? 우리 요리할 때 열이 필요하죠? 아,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탁기와 로봇 청소기, 움직이는 친구들입니다. 아,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겠구나. LED 전등이나 TV요, 빛이 나오고 있죠? 전기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된 예시고요. 스피커, 우리 소리를 듣는 기구잖아요.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마지막,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 충전은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화학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통해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디지털 전압기와 전류계를 이용하여 전기회로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전압기에 측정된 값은 1.5V고요. 전류계에 측정된 값은 0.03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저항의 크기는 55mm이래요. 계산해 보면 되죠. 우리가 I는 R분의 V였어요. 그러면 우리 R은 I분의 V일 거고요. 우리 V가 얼마예요? 1.5V고요. 그 다음에 I는 0.03A래요. 그러면은 우리 00에서 3으로 나눠주면 55음이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전류계는요. 전기회로에 무슨 연결? 선생님이 직렬 연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줄로 전류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압계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니은도 맞고요. 티귿. 전지의 전압은 전기회로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었죠.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가정용 전기 배선에 연결된 전기 기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전원해 보시면 각각의 가전기구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 문제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기기구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리나요? 네,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의 경우는 같은 높이의 그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냉장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감소하나요? 아니요,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 전압 변하지 않죠. 그래서 감소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다른 전기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게 병렬 연결의 장점이었죠. 우리 5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회로 전압이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나요? 우리 저항은 병렬 연결하면 병렬 연결할수록 전체의 저항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런데 전등에 스위치를 연대요. 이 말은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저항이 커졌어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표는 여러 가지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선풍기를 3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의 소비 전력 1초에 1200와트 사용한대요. 그러면 1200와트의 소비 전력이니까 시간을 1시간 곱해주면 얼마예요? 우리 1200 와트시의 전기 에너지 사용할 것 같고요. 우리 무엇은? 선풍기는 몇 시간 사용했대요? 30시간. 그럼 이거 곱해도 1200와트시 나오죠. 아, 그 값 같겠구나. 기억 맞고요. 형광등이 LED 전등보다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작대요. 형광등은 55와트고요. LED 전등은 15와트예요. 그럼 형광등의 소비 전력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형광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는요. 전기 에너지가 주로 무슨 에너지로? 빛이 나와야 되죠. 모니터는 빛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요, 재질이 같은 세도선 ABC에 걸린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래요. 세 도선의 단면적이 동일할 때 ABC의 길이의 비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재질도 같아요. 그리고 단면적이 같아요.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의 값 어떨까요? 그렇죠. 저항값 커집니다. 우리 도선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 결국은 ABC 뭐의 비? 저항의 비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전압과 전류의 값을 ABC 다 읽어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ABC 저항값의 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A는 15A 나누기 1.5V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B는 10 나누기 1.5, C는 우리 5 나누기 1.5다 라고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각각의 1.5 약분해주고 또 모든 변에 30을 곱해주면 몇대몇대 몇이 나와요? 그렇죠. 2대 3대 6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됩니다. 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도체의 양끝에 걸린 전압에 어떠하고 저항에 어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념 클리어 문제 답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라면 친구들 잘 있었습니까? 자, 오늘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단원 확인 평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북원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면 보람도 있겠죠? 자, 그럼 시작! 우리가 항상 정리를 하면서 다시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공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라면 확인할 수 있어요. 라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어요. 자,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도, 아, 서론벌론결론! 하고 다시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예, 이거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죠. 우리 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글들은 대부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 특히 주장하는 글,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는 글이잖아요. 자, 이런 글의 짜임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시 세 군데, 세 군데를 하나하나하나 딱 모아서 이렇게, 예, 주장하는 글을 만든 거예요. 자, 세 부분으로 짜여져 있는 이 주장하는 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요거 중요하죠? 일단, 서론이에요. 처음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 내가 말이야, 보니, 이런 문제 상황이 있더라고 하면서 문제 상황을 탁 꺼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큰 문제야 라고 문제 상황을 탁 꺼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좋은 글이겠죠? 자,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 뭉그적 뭉그적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론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을 떡하니 먼저 써줍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여기 이제 서론 부분은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떡하니 드러낸다. 자, 그럼 내가 주장을, 똑같은 주장을 100번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 주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만한, 예, 지원군이 필요하죠. 그 지원군이 바로 주장을 떡하니 받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까닭. 왜?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해. 왜? 왜 줄여야 하는데?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 왜에 대한 해답을 이유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꼭 들어가야 되죠? 미세 플라스틱은 건강에 나쁘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증거를 대봐. 또 이런다는 거죠. 그쵸? 증거를 대봐. 그래. 증거 대줄게. 그게 뭐예요?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은 근거. 이 근거는 뒤에 무엇을 붙여도 된다. 자료를 붙여서 한 번에 얘기해도 됩니다. 근거 자료 내놔봐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과 이유와 근거는 설득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글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것들이 탄탄하게 있어야 무엇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삐까 하면은 그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하는 글이 못 된다. 예.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좋은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남이 주장하는 글 썼다면 그걸 읽고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은 뭡니까? 예,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앞에 있었던 이그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본론이 되겠죠. 그래서 본론 부분에 보통 주장이 한 두세 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주장, 아니 주장이래. 이유가 되겠죠? 네. 자, 주장 하나에 이유가 한 두세 개 들어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뭐 두세 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또 근거도 다 같이 함께 들어가겠죠? 그래서 서론 부분의 분량이 5분의 1, 그 다음에 본론 부분은 한 5분의 3, 결론 부분은 분량이 한 5분의 1,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분량도 많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중요하겠어요? 본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료 조사하실 때 본론 부분에 어떻게 넣을까? 어떤 식으로 배치할까? 요거 많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그 본론 부분에 이유도 넣고 근거도 넣잖아요. 이때에 근거 자료가 필요하죠? 자, 근거 자료.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요. 나만 고개가 끄덕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줘요. 무엇을? 근거니까 이유를 뒷받침해주겠죠?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근거에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만 계속 여기다가 근거 자료로 넣기만 하면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구나라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 그쵸?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 아닌가요? 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인용이 중요하다. 인용은 뭐다? 전문가의 의견일 수 있고요. 그쵸? 뉴스 기사일 수도 있고요. 또 통계 자료일 수도 있고요. 연구 결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은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죠. 그래서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인용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에 주의할 점, 출처를 꼭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만든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몰래 가져다가 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표절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인용의 출처를 꼭 밝히는데 이런 식으로 밝혀줍니다. 이거 뭘까?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암호인가? 이런 친구도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교육부하고 20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제? 2025년에 만들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인용한 자료가 뭘까? 요거죠, 요거. 내가 가져온 자료예요. 자, 요걸 가져오는데, 이거 원래 누가 만든 거예요? 라고 출처를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용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네, 교육부가 만든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자료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에요. 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자료가 실린 곳은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랍니다. 라고 이실직고하는 거야. 예,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고요. 이쪽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야 출처를 밝혀줘야 표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용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한자 뜻도 알려줬죠. 인, 끌어당긴다. 끌어당겨서 용, 사용한다. 즉,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내가 끌어다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탄탄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라면 확인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을 쓰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왜 설득하지요? 문제 상황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해. 내 주장대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 주장하는 글을 쓰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주장하는 글을 씀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할수 있을까요? 있죠. 환경 문제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써서, 진짜 이 환경 문제 심각하구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주장하는 글이 할 수가 있고요.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 주장하는 글이 역할을 할수 있고요. 재미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독자의 흥미를 끌수 있다. 이거 볼까요? 재미있는 사건. 사건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예요? 인물, 배경, 사건. 선생님이 배꼽 인사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이거 이야기죠? 네, 이야기. 배꼽 인사, 인물, 사건, 배경. 자, 이것이 꼭 필요한 이야기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알릴 수도 있어요. 이 사회 문제를 관심 갖게 해서 또 알리기도 하고, 이런.

0: 예,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설득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 이거 보통 시에서 가능한 일이죠. 네. 예, 이게 이제 시의 강점이죠. 감정과 느낌을 잘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수 있는 게또 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의 일기글도 돼요. 여러분에게 일기를 잘 쓰면 나에게 감동을 줄수 있어. 아니면 뭐 누군가가 그걸 혹시 봤다. 그럼 또 감동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 예. 어쨌든 이런 글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죠.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쓰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과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끄덕끄덕.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다. 끄덕끄덕.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편리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죠.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네. 어떤 문제가 있다? 자, 요렇게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예, 문제죠.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상황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예, 주장이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문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 주장에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잘 읽어 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 부분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주장하는 글의 어느 부분이 될까요? 서론 부분이 되겠죠? 자, 아까 우리 라면 확인해서 봤듯이 서론 부분에는 문제 상황과 주장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주장은 어떤 주장인지 또 우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여기 봐요. 여기 주장이 들어가 있네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죠? 이게 바로 주장하는 글의 매력이에요. 예. 뭔가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논리적이야. 이게 주장하는 글의 매력이고요. 자, 그럼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자, 그냥 계시지 말고 봐요. 예, 연필 쥐고. 자꾸자꾸 같이 따라하세요.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보다 먼저 줄 그으면 더 좋지? 예. 네. 자, 왜? 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왜냐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유가 왔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하, 근거가 오겠구나.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에 편리하면서 소외될 수 있어요. 자, 일부 병원은 진료 예약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할수 있게 했어. 이 경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현장에서 진료를 접수하려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 그쵸? 난다 예약하고 예약 시간에 맞춰 앉아 있는 사람과 그냥 어떻게 가서 내가 왔다고 접수해야지 했는데 왜? 1시간이나 기다리라고요? 네. 그 앞에 미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따다든 하고 그냥 한두 시간 더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을 줄이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일부 병원의 사례를 가져왔죠. 자, 이게 바로 뭐다? 근거가 된다. 근거 자료가 됩니다. 둘째, 어떤 이유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지.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 또 나왔습니다. 이제 인용하는 그 부분이 여기 나오지요. 여기 이유가 있고요. 네,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주장 이유 근거 그냥 차차차차 이제 다 꿰고 있을 거야. 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12.0%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인용한 부분이죠. 인용 부분이죠.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는데 이걸 누가 만든 말이에요? 이 조사 결과는, 연구 결과는 여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들어낸 연구 결과라는 거지.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참여와 정보 활용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생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우려된다, 염려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죠. 이 글을 쓴 목적은 뭘까요? 자,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거 아니죠.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쓴 목적, 즉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잘 아느냐 하고 묻는 문제였고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편리함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회를 줘야 된다. 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해서 수업 참여와 정보 활용에 뒤처지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정답 4번. 자,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뭐예요? 주장하는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자, 이 글쓴이의 주장은 뭘까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가 주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뒤 부분을 보면 알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데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런 말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근거, 이유, 주장. 제일 처음 서론 부분에서 주장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 이유가 나올 거고요. 그 이유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근거도 본론 부분에 나오겠죠. 이제 뭐 주장하는 글의 짜임, 여러분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주장 이유 근거 이러면서 아마 잠꼬대를 할 정도일 겁니다. 자, 주장하는 글은 내 의견인, 자, 내 의견 뭐라고 해요? 주장. 그다음 이 주장하는 까닭이죠. 까닭 뭐예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진을 사용한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사용하려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쵸? 그런데 사진이라고 해서 그냥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음악 멜로디라고 해서 그냥 가져다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보상의 하나가 출처를 밝히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출처를 밝혀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내서 제가 당신의 글을 여기다 인용하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는 까닭. 왜 그런다고요? 사진을 찍은 사람의 노력과 권리를 존중해주기 위해서는 출처를 최소한 밝혀야 한다. 이것마저도 제가 싫은데요. 출처도 밝히지 말고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내가 출처를 밝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미세 플라스틱, 예, 거기에 관한 주장하는 글 기억나죠?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왜? 이제부터 이유가 나온다고? 자, 이유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글은 어느 부분이다?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본론 부분이다. 아, 이제 뭐, 네. 누워 떡 먹기로 알고 있죠? 네. 아, 여기서부터 나온 거 보니까, 이유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본론 부분이구나. 자, 그럼 첫 번째 이유,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장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되나 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줄여야 되는 건데? 왜?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니까 그렇지. 어? 정말? 정말 그런지 증거를 대보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 증거가 뭐다? 근거다. 자,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로워요. 자, 어디가 근거냐? 여기서부터 근거네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서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고한다. 뭐뭐 한다. 고한다. 이게 뭐예요? 인용이죠. 가져다 썼단 얘기예요. 자, 이 인용 부분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전문 기관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래요. 땡땡신문에 나온 환경 전문가 박모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 전문가 나왔어요. 바다로 올라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며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자, 그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유가 될수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해양 생물을 오염하고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먹이 사슬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었었죠? 자, 여기 봐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에요. 자, 아이고, 이것도 너무 크다. 여기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자, 요걸 요렇게 쓸까요? 네, 요렇게 그릴까? 네. 요것을 플랑크톤이 먹어. 그죠? 이 플랑크톤을 누가 먹어요? 네. 작은 물고기가 먹어. 이 작은 물고기를 누가 또 먹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먹어요. 그쵸? 오. 자, 그다음 이걸 또 누가 먹어요? 네, 바로 사람이 먹습니다. 그쵸? 네. 앙 하고 사람이 이제 먹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 있는 미세 플라스틱 누가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있는 거죠. 자, 이거예요. 자, 여기 이것이 바로 예,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박모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위협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자, 여기 까닭이에요. 그럼 이유 부분이 되겠죠? 그 이유로 알맞지 않은 건 무엇이냐? 요거 찾으시면 돼요. 생태계 위협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아까 글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지. 말 되죠? 미세 플라스틱은 체내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하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지. 말 되죠? 자, 모두 다, 예, 알맞은 이유가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5번. 주장하는 글의 짜임으로 보아. 자,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있었습니다. 이글 앞에 나올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유가 떡하니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유가 나왔다는 것은 뒤에 무엇이 나올 것이다? 근거가 나올 것이다. 이제 우리 뭐 짜임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나왔다는 것은 그 뒤에 근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유와 근거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다?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본론 부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글 앞에 나올 내용이라 함은 바로 서론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거죠. 이글 앞에 나올 내용, 즉, 서론 부분의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 서론은 무엇이 나와야 돼요? 문제 상황과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만한 글쓴이의 주장이 나와야 되겠죠. 먼저, 문제 제기하고 말이죠.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지우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지우. 주장에 대한 이유 밝히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돼요. 이것은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 지우. 인간의 건강에 미세 플라스틱의 해로운 까닭에 대해 이 글에 포함된 근거를 활용해서 이 글에 포함된 근거니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보기처럼, 여기 보기처럼 인용의 출처를 밝혀서 글을 쓰래요. 일단, 이 글에 포함됐느냐? 요걸 보셔야 돼요. 이 글에 포함된 근거를 활용했느냐? 그리고 보기처럼 출처를 밝혔느냐? 요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 정답이 만점이 되겠죠. 부분 점수 없이도 그냥 만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인간 건강, 인간의 건강에 미세 플라스틱의 해로운 까닭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즉, 조건이 세 가지예요. 인간 건강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요. 이 글에 포함된 근거여야 하고요. 보기처럼 이 형식을 갖춰서 여기다가 정답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작자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인용 내용 써야겠죠?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찾으셨습니까? 인간 건강에 대한 거. 그래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여기 따르면 그대로 썼죠? 네.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써야 되는데, 또는 뭐 어떤 주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맞아도 사실은, 정답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있는 그 조건을 다 따랐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네. 자, 다음 출처를 보고 해당하는 내용에 알맞은 말을 찾아 써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료 만든 사람이나 기관은 교육부가 되겠고요. 인용한 자료명은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초등학생, 희망, 직업. 라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서 이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인용, 이용.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단원 확인 평가 2.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또 봐.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중단어 실전 테스트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서술형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서술형 문제 첫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있기는 한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하고 연결되니까 아마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구원픽은 어디 있느냐? 중단어 실전 테스트의 마지막 두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 23번 문제부터 풀 건데요. 23번도 중요합니다.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분 DF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우리 두 가지로 접근해 볼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D가 실제로 선분 BC의 중점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왜? 선분 AD가 중선이니까. 그렇다면 뒤집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너 중점, 너도 EC의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DF가 BE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DF의 길이 3cm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로 접근해 볼수 있어요. 자, 근데요, 이게 삼각형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지금 선분 GE의 길이가 2cm다라는 얘기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너 이렇게 평행이다라는 생각 할수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길이를 삼각형을 우리 평행 삼각형에 대해서 자, 평행한 선이 있으니까 삼각형 AGE와 ADF가 서로 닮음이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또 다른 생각,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 같은 삼각형인데 이게 닮음이라는 아이디어를, 즉 여기 있는 평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우리 아래쪽에서 보지 않고요, 그냥 위에 있는 삼각형 자체에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생각하자. E가 역시 선분 AC의 중점일 거고, 그렇다면 이 FC와 EF의 길이가 각각 1대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두개 합친 것만큼이 AE일 테니까요. AE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 대 EF라고 얘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G가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AG 대 GD도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서 GE 대 DF가 2대 3의 길이의 비 가지고 있어라고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일 때의 실제 길이 GE가 2cm였으니까 3일 때의 실제 길이 DF가 3cm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답을 얻어내는데 아래쪽 삼각형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삼각형 ADF와 AGE 여기에서 우리 닮음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선분 GE와 DF가 평행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방법도 아래쪽에서 볼 수도 있었고요, 위쪽에서 볼 수도 있었죠.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좋아. 그러면 다음 24번 문제로 갑시다. 오늘의 구원픽이죠. 자, 24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두점 G와 G'이 각각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 선분 AD가 9cm일 때 GG'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G가 무게중심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AE는 중선이고요. 그러면 G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선을 2대 1로 쪼개고 있어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 G'이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이 G'이라는 삼각형은 다음과 같은 주황색 삼각형, 즉 삼각형 DBC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DE가 중선이고 G'이 그 중선을 2대 1로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DG' 대 EG'이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요, 실은 문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그림에 표시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눈에 가운데 있는 삼각형이 보여요.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GG'과 또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AD가 눈에 보이는구나. 다른 건다 필요 없고 E에서부터 시작해서 G'까지 1이라는 길이의 비, E에서부터 D까지 3이라는 길이의 비. 근데 그게 반대쪽 왼쪽에서도 1대 3이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GG'과 AD가 평행이다라는 거 당연하고요. 길이의 비가 1대 3의 길이의 비를 갖는구나라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선분 GG'의 길이는 9cm에 3분의 1만큼이겠죠? 정답 몇 cm? 3cm라고 동일하게 정답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무게중심을 가지고 2대 1하고 쪼갰었는데 양쪽에 있는 무게중심 가지고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의 닮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무게중심까지는 찾아내는데 이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집혀 있는 삼각형이 항상 우리를 좀 어렵게 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 가지고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바라보는 연습하는 문제. 네, 그런 문제로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할수 있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2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BC와 CD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중점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 읽다가 그림 보니까 어디선가 봤던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일 때 지금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정석대로 풀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AC 연결할 거야. AC 연결해서 아래에 있는 삼각형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 이 실전책에서만 벌써 한 다섯 번째 보고 있는 중이니까 삼각형 그리자마자 P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대각선 AC와 대각선 BD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한다면 BO 중선이고요. AM 중선이에요. 중선과 중선이 만났으니까 점 P가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대 1로 자르는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넓이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해야죠. 중선을 하나 더 그려서.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삼각형 ABC에서 세 개의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여섯 개 영역의 삼각형의 넓이가 전부 어떻더라? 다 동일하더라라는 생각 해야겠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몇 분의면? 2분의 1.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0이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3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AP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삼각형 APO는 6개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이니까 30제곱센티미터에 6분의 1만큼이다라고 이야기해서 5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야 합니까? 위쪽에서도 벌어져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도요. 역시나 DO 중선, AN 중선. 그럼 점 Q는 무게중심. 그렇다면 CQ를 연결해서 중선을 그려준다면 이 여섯 개의 영역의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가 30인 것처럼 삼각형 ACD의 넓이도 30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그렇다면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진 영역, 삼각형 AQO의 넓이도 그 30의 6분의 1만큼일 거다. 아, AQO조차도 5제곱센티미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야? 삼각형 APQ라고 이야기하는 건 APO라는 삼각형과 AQO라는 삼각형 두 개를 더해놓은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와 5두개 더하니까 10제곱센티미터라는 이런 넓이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문제가 25번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고, 자주 등장하는 아이디어지. 그러니까 이두 개의 그림과 아이디어 잘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내용 가지고 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더 쉽게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의 풀이 다른 형태로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자. 지금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선분 BP의 길이와 선분 PQ의 길이와 선분 QD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보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요. 여기 있는 P라고 이야기하는 점과 Q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연결하니 선분 PQ의 길이가 결국은 전체 대각선의 길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지? 그렇다면 얘들아, 삼각형 ABD를 볼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D도

결국은 평행 사변형의 절반입니다. 대각선으로 나누어진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하얀색 삼각형 전체가 60의 절반, 3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BP와 PQ와 QD가 동일하다라는 거 지금 알려져 있는 거니까요. 그럼 삼각형 APQ라고 이야기하는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D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더라? 3분의 1이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제곱센티미터야라는 결론 바로 그냥 등장합니다. 암산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 많이 그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3분의 1만큼이야라는 거 우리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지? 나중에 가면요, 여러분. 여기에 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역시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하는 건 지금 이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확장성이 많은 그런 문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술형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단원 서술형 대비 1번 한번 살펴보자. 자, 서술형 문제로 다시 넘어왔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가볍게 문제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서술형을 써내려갈 때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존재하는데 이 삼각형 ABC에서 사각형 DBFE가 마름모로 주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마름모로 주어져 있으면 한 변의 길이만 알면요. 네배 하면 둘레의 길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우리 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BD의 길이를 X센티미터라고 하죠. 그럼 이 선분 BD의 길이가 BF의 길이하고도 역시나 동일하게 X센티미터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요, 길이들이 다 등장해요. 자, 여기에 있는 선분 AD 생각하면 너는 10 빼기 X센티미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F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 생각하면 네가 6 빼기 X센티미터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 이용해 볼수 있고요. 아니면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래쪽 삼각형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과 위쪽에 있는 삼각형 빨간색으로 표시한 삼각형도 서로 닮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둘다 문자가 끼어 있으면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우리 전체 커다란 삼각형을 가지고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닮음이라는 건 느낌이 좀 오세요? 그래. 실은 마름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조건이 지금 숨어 있는 상태니까요. 여기 있는 선분 DE와 선분 BF의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입니다. 그렇다면 너랑 너 동의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의 각 공유하고 있으니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AA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응하고 있는 변을 생각했을 때10 빼기 x와 뭐가 대응변이야? 10 전체가 대응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선분 DE라고 이야기하는 x센티미터라는 것과 6센티미터 전체가 대응변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어요. 10대10 빼기 x라는 것은 즉 커다란 삼각형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편, 즉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편, 그 길이 대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랑 동그라미를 연결한 편.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 너는 뭐하고 동일하다? 6대 x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아래쪽에 있는 변끼리 대응하고 있으니까 길이의 비가 원래 있었던 대응변의 길이의 비하고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10x 이게 60-6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16x가 60이고요. 그러면 이거 양변 4로 나누어 준다면 4x가 15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x가 4분의 15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5cm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마름모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4배 한다면 15cm를 둘레의 길이 전체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쭉 풀어 내려갔는데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서술형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세모 동그라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고요. 실제로 쓸 때는 그냥 A, D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0대 10 빼기 X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선분 A, B 대 선분 A, D의 길이가 선분 B, C 대 선분 D, E의 길이의 비와 같으니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죠? 선생님이 지금 풀어야 될 문제 숫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서술형으로 다 써드리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요령 말씀드리고, 써내려가는 요령도 이렇게 살짝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식으로 써보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그래도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우리 질문 게시판 쪽에 질문 남겨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과정에, 문자를 집어 넣으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했던 그 구별들을 문자로 써 주기만 하면 서술형 답안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왜냐? EF라고 이야기하는 변의 길이가 X니까 X와 6배기X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10과 6이랑 각각 대응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식 세워서 문제 똑같이 풀어갈 수 있겠다. 자, 그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죠. 선생님 서술형 대비 2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중점을 각각 DEF라고 이야기했을 때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쉬워요. DF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왜? 중점과 중점 연결한 선분이니까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분 DF의 길이 7cm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DE의 길이는 12cm의 절반, 너 6cm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cm, 6cm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다. 반대로 10cm의 절반이 선분 EF의 길이니까 너 5cm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5와 6과 7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 생각하면 18cm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삼각형에서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그걸 세 방향에서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 그런 이야기였었죠. 자, 서술형 3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다음에서 LMN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개의 직선이 평행이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8과 10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 여기 이렇게 8과 12라는 변의 길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8대 12, 즉 2대 3이라는 것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 그 2대 3이라는 게 어디에? 여기 왼쪽에 있는 4와 x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그럼 2대 3과 4대 x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4대 x는 2대 3이라고 써준다면 x가 6이다라고 x값 구할 수 있게 되겠다. 선생님, 선분이 떨어져 있어서 눈에 잘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 있는 이 선분을 그대로 이 점과 만나게 평행해서, 평행이동해서 우리 길이를 생각해 준다면 그럼 역시나 너 4cm, 여기 x cm 하고 만들어지니까 삼각형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두개 닮은 삼각형 눈에 보이면서 역시나 닮음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서 x 대 4가 12대8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x 대 x 플러스 4가 12대 20이라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적용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나 붙어 있으나 같은 길이의 비를 갖는다. 평행선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x 값 구해졌네. 자, x는 6이다라는 거 찾았죠. 이제 y값 구해보자. y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

상의 닮음에서 아래쪽 긴거 9와 전체 y 주어져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12라는 것과 전체 생각해 볼수 있겠죠. 괜찮아? 자, 그림이 지금 좀 복잡해 보여. 하지만 9cm라고 이야기하는 아래쪽, 모래시계의 아래쪽 부분과 y cm라고 이야기하는 전체에 해당하는 9대 y가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 왼쪽에서 아래에 있는 12cm와 그리고 전체 길이 20cm의 길이에 비하고 같아져야 된다. 이게 12대 20이더라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야겠죠. 자, 12대 20은 4로 나누어 준다면 3대 5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y는 15라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 두개더 해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을 21로 쓸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요, 선생님은 지금 아래에 있는 긴거대 전체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니까 8대 12를 쓰고 싶거든요. S자와 리을자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8대 12라는 것의 길이의 비, 즉몇 대면 2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에서도 요렇게도 성립해야 되죠. 2대 3 하고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2대 3이라고 만들어진다면 3일 때가 9cm니까 2일 때는요, 그래, 6cm야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6cm와 9cm를 더해야 y cm가 된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y는 15 하고 이렇게 문제 풀어낼 수도 있죠. 선생님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리을자와 S자 요걸 가지고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게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됐죠? 문제 여러분이 익숙한 걸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결국 우리 X, Y 다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개념 체크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자, 4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그리고 GD와 BD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많이 보던 형태의 문제예요. 왜냐? 이게 무게중심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AD가 중선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서술형을 쓸때 하나 포커스가 되는 게 있다면 선분 AD가 삼각형 ABC에 중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하나 기록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 말을 왜쓴 겁니까? 이 D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선분 BC의 중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점 D가 선분 BC의 너의 중점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쓴 거죠. 또 위쪽에 있는 문장을 쓰거나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 문장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Y가 6이다라는 결론 바로 내려줄 수 있는 거지. 그럼 X는 뭐냐라고 봤을 때 선분 AG와 GD가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X는 4의 2배가 되면서 아, X가 8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XY 더하면 14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만약 서술형으로 2대 1이라는 걸 서술하고 싶다면 이렇게 쓰면 되죠. 선분 AD가 중선이고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 그래서 AG 대 GD가 2대 1이다. 라고 이걸 그냥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입으로 했던 얘기를 손으로 써주시면 그게 바로 서술형 풀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작성하는 것들은 또 우리 친구들께 맡겨보고 선생님은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설명하죠. 자, 5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자, 선분 DE와 BC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지금 보시면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6대 3,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가 오른쪽에서도 그대로 2대 1 하고 성립해야 되죠? 그래, 그래서 4cm 대 선분 EC의 길이,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고 쓰면서 계산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EC라고 이야기하는 게 2다라고 찾을 수 있어서 선분 EC의 길이가 2cm라고 정답 써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문제가 5번 문제였다. 괜찮죠?
자,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걸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실은 여기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대 9로 접근할 수도 있죠. 즉, 2대 3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4와 그다음에 선분 AC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분 EC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4대 4 플러스 X가 2대 3이더라라고 식 세워서 2X 플러스 8이 12가 되고 그래서 X가 2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도 있죠. 이런 방법으로 선분 EC의 길이가 2cm다라고 찾아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서술형 6번 문제 갈게요.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이 문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구원픽 붙였던 문제예요. 그러면서 설명했었죠? 이게 정석대로 풀자면 꽤나 돌아가는 이야기라서 개념 공부하면서 학습했던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였었지. 그러니까 5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의 비가 y 대 4에서도 그대로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대 3이 y 대 4다라고 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비례식을 써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비례식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5대 y가 3대 4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써도 동일한 y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식 중에 어떤 식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y는 3분의 20이다라고 y 값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x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x 값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3대 4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x 대 x 플러스 2가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어? 선생님, 떨어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옮겨오면 되죠. x 대 2, 즉 x 대 x 플러스 2가 3대 4 하고 식쓸수 있을 겁니다. x 대 x 플러스 2가 3대 4라고 써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x 값 구하면 우리 x가 6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xy를 서로 곱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였으니까 40을 정답으로 쓸수 있는 문제가 서술형 6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서술형 문제들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다시 서술형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It's my turn.
1: I got it. Watch this.

0: 우와, 비 엄청 많이 온다.
1: 어? 그러네. 아까 일기예보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더라고.
0: 그래? 그런데 왜 자꾸 비만 내리지?
1: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0: 그래도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는 너무 무섭단 말이야.
1: 후다가, 너 정말 아빠를 닮은 것 같아.
0: 내가?
1: 너 천둥 소리에 깜짝 놀란 아빠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아빠가?
1: 아! 자꾸 깜빡하는 너의 기억력에 새삼 놀란다.
0: 무서워.
1: 좋아. 그럼 무섭지 않게 누나가 아빠 이야기 다시 해줄게.
0: 우와, 누나 최고.

0: 번개를 쫓아가는 전동 소리.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일이었어.
1: 지연아, 빨리빨리.
0: 응.

0: 갑자기 웬 비람?
1: 아, 이 원두막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0: 그러게 말이야.
1: 아, 근데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오붓하고 좋다.
0: 그런데. 어머. 아이, 우리 공주님 비밀 맞았네.

0: 얼굴의 왕구야. 바퀴벌레.
1: 바퀴벌레?
0: 아, 바퀴벌레. 어머, 바퀴벌레. 아이고, 무서워라.
1: 바퀴벌레.
2: 아빠는 정말 겁이 났지만 엄마를 위해서 용기를 냈지.
0: 지연아, 내 뒤로 숨어. 내가 지켜볼게.
3: 어? 바퀴벌레가 어디 있지?
1: 그러게, 어디 있지? 무슨 일이야?
3: 바퀴벌레가 멀리 도망쳤나 봐.
1: 그래? 다행이다.
3: 우리 원구가 그래도 날 이렇게 지켜주니까 너무 멋있다.
1: 나만 믿어. 난 이런 거에 놀라지 않아.
3: 멋있어.
0: 아이, 깜짝이야.
1: 괜찮아?
0: 괜찮아.
1: 원구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럼 괜찮지. 지연아, 많이 놀랐지? 내가 무섭지 않게 해줄게.
2: 아빠는 천둥 소리가 정말 무서웠지만 자기 귀가 아니라 엄마의 귀를 막아주었대.
0: 나 무서워.
2: 천둥 번개가 계속 내리쳤지만 아빠는 엄마를 위해 손을 떼지 않았어.
0: 그래도 안 무서워.
4: 아, 아빠도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구나.
5: 그래.
4: 번개다. 천둥 소리는 너무 무서워.
5: 아직 천둥 소리 안 났는데.
4: 뭐라고? 번개는 아까 쳤는데 왜 천둥 소리는 나중에 나는 거야?
5: 그게 가끔 그래.
4: 뭐? 번개는 아까 쳤는데 왜 천둥 소리는 나중에 나는 거야? 왜 천둥 소리는 나중에 나는 거냐고? 왜?
5: 그게 나중에 알려주면 안 될까?
4: 안 돼.
5: 아, 그럼 할 수 없지.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4: 좋아.
2: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천둥 소리 딱지. 천둥 소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누구세요?
6: 난 동해번쩍. 서해번쩍. 번개 달리기 선수.
7: 우르르 쾅쾅쾅 쾅쾅쾅쾅. 난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8: 안녕하세요.
2: 궁금한 게 있어요. 번개가 번쩍하자마자 천둥 소리가 바로 날 때도 있고,
8: 번쩍하고 한참 뒤에 천둥 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7: 그건 우리들이 서로 달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구름 속에는 양전하와 음전하, 그리고 얼음 알갱이들이 있죠. 그런데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양전하는 구름 위로, 음전하는 구름 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9: 음전하, 보고 싶어.
10: 양전하, 나도 보고 싶어.
9: 음전하,
10: 너는 거기 있어. 내가 달려갈게.
6: 음전하가 양전하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 전기가 흐르며 구름 속에서 번개가 만들어집니다. 번개 달리기 선수, 탄생! 지금까지 1,

0: 번개 달리기 선수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1: 그럼 천둥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2: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번개가 만들어질 때 구름 속에서 공기가 엄청 뜨거워지면서 순식간에 팽창하고 주변의 공기와 마구 부딪히죠. 이때 나는 소리가 바로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 탄생! 우르르 쾅쾅쾅 쾅쾅쾅쾅.
0: 이렇게 번개가 만들어지면
2: 천둥 소리도 함께 만들어줘요.
3: 우와, 바늘과 실 같아요.
0: 맞습니다. 우린 항상 함께하죠.
2: 하지만 우린 큰 차이가 있어요.
1: 어떤 차이요?
2: 바로 속도의 차이죠. 차이죠.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천둥 번개 달리기 대회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의 결승점은 어디인가요?
5: 네, 호빵과 호떡의 집입니다.
4: 이곳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죠?
5: 네, 약 3,400m 정도 됩니다.
4: 말씀드리는 순간 번개 달리기 선수와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 등장합니다. 선수들 몸을 풀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0: 번개는 1초보다도 짧은 시간에 아주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 우리 눈에 바로 보여요. 하지만
4: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들, 번개 선수들에 비하면 많이 느립니다.
5: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멋져요. 아주 멋져요.
4: 네, 드디어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2: 천둥 소리는 번개보다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번개보다 나중에 들리죠.
0: 우리 번개 달리기 선수들이 엄청 빠른 이유! 그건 바로 빛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이에요.
1: 빛의 속도요?
0: 그래요.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어요.
1: 우와! 엄청 빠르다!
0: 그렇기 때문에 구름에서 번개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바로 번개를 볼 수 있죠.
2: 하지만 우리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들은 소리의 속도로 달립니다. 소리는 1초에 약 340m를 갈 수 있어요.
1: 아, 빛의 속도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2: 맞아요. 그래서 3,400m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치면 천둥 소리는 번개가 보인 후 약 10초 후에 들리는 거예요.
0: 그렇기 때문에 번개보다 천둥 소리가 늦게 들리면 들릴수록 먼 곳에서 번개가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2: 이제 궁금증이 풀렸나요?
1: 네.
2: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히 가세요.
6: 호떡아, 무서운 건 좀 괜찮아졌어?
1: 응. 근데 누나,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
6: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냐면
7: 비 그쳤다.
8: 정말?
7: 어? 해떴네.
9: 원구야, 그래도 네가 나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8: 이 정도 가지고 뭘.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9: 멋있어.
8: 멋있어.
9: 원구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8: 그럴까? 얼른 가자.
6: 그날 이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더 좋아졌대.
9: 그랬구나.
6: 엄마 아빠는 추억이 참 많은 것 같아.
9: 맞아 맞아. 누나, 그럼 이제 천둥 소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6: 좋아, 노래 잘 부르면 줄게.
9: 와, 신나 신나.
6: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9: 오, 예!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펠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요, 요런 머리띠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주 예쁜 왕관 머리띠입니다. 이거 왜 깨요? 자, 선생님이요, 질문 하나 할게요. 공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공부의 주인공. 좀 질문이 어렵나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선생님? 아니요. 바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공부의 주인공은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입니다. 공부의 주인공은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띠를 한 이유는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왕 공부할 때, 아, 누가 시켜서 했어? 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공부의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대답도 열심히 하고 답도 열심히 쓸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요, 이왕 하는 그 공부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내가 이번 시간의 주인공이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재밌고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다 남은 2단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마저 풀어보고요. 2회 문제도 풀어볼 거니까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자, 단원 정리 평가 1회 17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야라는 마음으로 같이 보자고요. 자, 친구를 설명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떠올렸습니다. 떠올린 말을 어찌하다와 어떠하다로

달린다, 어찌하다. 자,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다음은 어떠하다입니다.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 성실하다. 성실하다. 아, 저 친구는 참 성실해요. 성실하다. 다음, 친절하다. 내 짝꿍은 친절해요. 친절하다. 친절하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성실할 겁니다. 왜냐? 이 강의를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친절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말이죠. 주위 친구들에게 친절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찌하다와 어떠하다 구분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18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에서 문장의 짜임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내 친구는 남자입니다. 내 친구는 귀엽습니다. 내 친구는 키가 큽니다. 내 친구는 수영을 잘합니다. 내 친구는 글씨를 잘 씁니다. 내 친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담윤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입니다는 어찌하다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런가요? 내 친구는 남자입니다는요, 내 친구는 누가? 남자입니다. 무엇입니다. 어찌하다는요, 움직임이잖아요. 남자입니다. 내 친구는 남자입니다. 누가 무엇이? 무엇입니다와 같은 문장의 짜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 귀엽습니다는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말이야. 귀엽다라는 거는요, 어떤 상태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하다 맞습니다. 3번. 키가 큽니다. 역시 상태나 성질이기 때문에 어찌하다가 아니라 어떠하다이고요. 하연.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은요,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어떠하다가 아니라 어찌하다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글씨를 잘 씁니다. 또 역시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찌하다이겠죠? 무엇이다가 아니라. 따라서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바로 2번이기 때문에 18번 문제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움직임과 관련한 짜임을 가진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모자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찌하다 움직임과 관련해 써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남자아이가 달려갑니다. 또는 뭐 달려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남자아이가 달려옵니다. 또는 남자아이가 손을 뻗습니다. 또는 모자가 바람에 날아갑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떤가요? 하늘이 파랗습니다. 나무가 많습니다는 어떤가요? 파랗다, 많다 이런 낱말은요, 움직임과 관련한 어찌하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하다입니다. 따라서 나무가 많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는 안 돼요. 어찌하다에 맞게 달려옵니다. 달려갑니다. 날아갑니다. 이런 어찌하다 낱말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19번 문제 풀어 봤고요. 자, 이제 단어 정리 평가 1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실감나게 읽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토끼야, 내 텃밭에 옥수수가 너무 키가 커서 숲이 안 보여. 올빼미가 토끼에게 투덜댔어요. 그래도 어쩌겠어?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걸. 토끼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올빼미는 집을 더 높이 짓기 시작했어요. 토끼는 입을 앙, 앙 다물고 지켜봤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실감나게 읽기 위한 방법 우리 배운 바가 있는데요. 배운 내용 떠올리며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장 부호의 느낌을 살려서 읽는다. 문장 부호
뭐큰 따옴표.

말하듯이, 그리고 느낌표 상황에 맞게 투덜대듯이, 그리고 뭐 물음표 이렇게 뭐 물어보듯이 이런 상황에 맞게 읽어주는 것 필요하지요. 맞습니다. 2번. 꾸며주는 말을 찾아 느낌을 살려 읽는다. 꾸며주는 말, 그러니까 너무 키가 커서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집을 더 높이 짓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들, 꾸며주는 말 어울리게 읽어야겠지요. 3번.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어떤 토끼와 올빼미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요. 그 마음에 어울리게끔 목소리와 말투로 읽어주어야 되겠죠. 4번.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표정을 선생님이 짓지 않고 읽었나요? 아니지요. 조금 더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에 알맞게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로 읽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짓지 않고 읽는다 틀렸습니다. 5번.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좋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어서 2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학교 방송이네요. 학교 끝나고 서진이네 놀러 갔습니다. 서진이네 집에 도착해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하자.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아지가 보고, 응? 목속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나와 있네요. 서진이가 별미마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가방으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방에서 나왔대요.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미마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진이와 강아지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 이런 학교 방송이 나오니까 서진이가 정우야, 별님이가 가발을 너한테 줬어?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웬 가방? 자, 정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빠를 나한테 내밀었다고 쓴 건데 이렇게 읽어버렸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우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이 별님이가 아니라 서진이네 가서 서진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바로 별님이라고 알수 있죠? 들렸습니다. 2번. 별님이는요, 가방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가 아니라 띄어읽기를 잘못했죠.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띄어읽어야 되겠죠. 자, 3번. 서진이네 집에는 커다란 강아지 가방이 없다니까요. 틀렸습니다. 4번. 별님이는 강아지 가발을 정우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아빠를 내밀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다. 역시 띄어 읽기를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틀렸습니다. 5번. 정우가 이름을 부르자 별님이가 아빠를 정우에게 내밀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빠를 너한테 내밀었다고 한 건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알수 있는 것은 5번이다. 5번이라고 1번의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띄어 읽기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의미가 전혀 달라짐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인데요. 정우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에 알맞게 기억을 띄어 읽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가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내민 것이죠. 자, 1번부터 볼까요?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여기서 띄어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누가 또는 무엇을 먼저 찾아봅니다. 누가? 강아지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다음을 띄어 읽어야 돼요.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처럼 말이죠. 2번이 바르게 읽었네요. 따라서 2번의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번부터 5번

질문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는 글입니다. 떠올리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바람은 시원합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지호는 공원에 있는 꽃밭에 도착합니다.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지호야, 나비가 신기하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란 나비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지호는 나비를 보며 손을 뻗습니다. 나비도 봄하늘이 좋은가 봐요. 지호가 말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십니다. 햇볕이 따뜻합니다. 지호는 행복합니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먼저 3번 문제부터 살펴보죠.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문장의 짜임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은요, 어찌하다라고 배웠지요. 어찌하다, 상태나 성질은 어떠하다, 움직임은 어찌하다. 그러니까 어찌하다에 어울리는 낱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기역, 맑습니다. 파랗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하다이지만 여기 끄덕입니다는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찌하다이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방금 발견했는데 선생님의 뒤에 두여 파란 하늘이 보이지요? 어디 있을까? 바로 네, 여기 있지요. 자, 하늘이 파랗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파랗다,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하다이지요. 자,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 병아리 친구가 또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고개를 빠꼼히 내밀고 있네요. 병아리가 고개를 내밉니다라는 것은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찌하다이지요. 병아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어떠하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문장의 짜임,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의 차이를 떠올리며 우리 3번 문제는요, 어찌하다를 찾아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빈칸에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요, 공원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사람이 어떤가요? 사람이요. 우와, 여기는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런데 이 글에서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 보죠? 자, 보니까 바람은 시원합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뒤에를 잘 보세요. 많습니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하다가 왔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낱말을 골라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공원에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글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글에서 어울리는 낱말을 찾아서 그대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공원에 사람이 많습니다.처럼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중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을 가진 문장은 무엇입니까? 어떠하다 계속 나오고 있지요. 상태나 성질. 1번 지호가 말합니다. 움직임 어찌하다. 2번 지호가 활짝 웃습니다. 웃는 것도 움직임 어찌하다. 3번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어때요? 상태나 성질 어떠하다. 맞지요? 4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다. 5번,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닙니다. 움직임 어찌하다. 따라서 어떠하다의 짜임은요, 3번, 5번 정답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번 문제, 이어서 8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또 2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문단입니다. 자, 가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뒤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단오날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단오를 어떻게 여겼는지, 그리고 단오날에는 풍습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나 문단 보죠.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채를 주고받거나 또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자, 다 문단 보죠. 단오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수리취떡은 수레바퀴 모양과 닮았습니다. 앵두화채는 수리취떡과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사람들은 앵두로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원한 앵두 화채를 마시며 여름철 피로를 풀었습니다와 같은 글인데요. 자, 6번 보죠. 다음에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1번 명절, 2번 풍년, 그리고 3번 풍습, 4번 음력, 5번 화채 중에서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바로 명절이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뜻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7번 보죠. 단오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풍습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부채를 주고받았다. 자, 부채 어디 있는지 볼까요? 부채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주고받았다. 맞습니다. 2번은요, 논에 모내기를 했다입니다. 이 모내기라는 것은요, 모짜리에서 따로 기른 모를 본래의 논에 옮겨 심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자, 글을 한번 보죠. 글 속에서 모내기는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 뒤에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오날에 했던 풍습은 아닌 것이죠. 틀렸습니다. 3번.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창포 삶은 물에 머리 감았다. 나와 있고요. 4번. 빨간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5번. 수레바퀴를 닮은 수리취떡을 먹었다. 역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닌 것은 2번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는요. 기억을 문장의 짜임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빈칸에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문장의 짜임에 따라 기억을 나누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잘 봐야겠네요.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는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인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날씨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날씨는 이라는 것은요, 누가와 무엇이 중에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고요. 무, 어, 시. 자, 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무엇이. 다음은 점점 더워집니다. 자, 이것이 어찌하다일까요? 어떠하다일까요? 어찌하다는요, 움직임, 어떠하다는 상태나 성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점점 더워지는 것은요,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상태, 성질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떠하다를 2번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의 짜임이네요. 자, 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은요. 다음 그림을 보고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짜임을 가진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문장의 짜임이 나옵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세 종류의 문장의 짜임 배웠잖아요. 자, 기억하면서 보자고요. 어찌하다는요, 움직임과 관련한 낱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써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림을 자세히 봐야 하겠지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어때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뭘 보고 있나요? 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과 관련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누가 어찌하다, 즉 아이들이 연을 보고 있다 또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다와 같이 만들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아이들의 옷이 뭐 빨간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런 것들은요,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하다입니다. 아이들이 많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하다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어찌하다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다. 또는 뭐, 연 날리기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누가 아이들이 어찌하다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을 날리고 있다와 같이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내 공부는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쓴거 그대로 적지 말고요.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그림을 보고 어찌하다의 짜임을 가진 문장을 잘 만들어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10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정답이 두 개예요.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선택지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장 부호 뒤에서 띄어 읽는다. 그래요. 예, 문장 부호가 나오면요, 문장 부호 뒤에서 조금 쉬어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쉼표가 있다. 그렇다면 요 쉼표 뒤에서 살짝 조금 쉬어 읽는 것이죠. 문장 부호 뒤에서 띄어 읽는다. 맞습니다. 다음은요, 2번이에요. 자, 문장과 문장 사이는 딱 붙여 읽는다. 어때요? 맞나요? 자, 배운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는요,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어줍니다. 이런 표시를요, 우리 이렇게 또 했잖아요. 요거 두 개를 위아래로 쫙 붙여서 요렇게 표시했지요.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습니다와 같은 기호인데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어주어야 합니다. 붙여 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다음 3번은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와 같은 문장의 짜임에 따라 띄어 읽는다.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박또박 읽는다. 맞지요? 맞습니다. 다음 4번은요. 글을 읽다가 숨이 차면 쉬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짜임에 맞게 띄어 읽는 것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볼까요? 이 누가 무엇이 뒷부분이 길면 쉬지 않고 이어서 읽는다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누가 무엇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누가 무엇이 바로 뒷부분을 조금 쉬어 읽는 것은 맞지만, 만약 그 뒷부분이 쭉 길다라고 한다면, 쉬지 않고 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쉬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냥 쉬지 않고 쭉 이어서 읽는다라고 한 5번은 틀렸기 때문에, 알맞은 것두 가지를 골라보면 몇 번과 몇 번? 그래요. 1번과 3번이라고 10번의 정답 두 개를 다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마음으로 직접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읽었던 이야기 글을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10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0: 문제! 이번 시간 문제를 풀며 알게 된 내용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다 풀지 못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들 마저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할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삼각형의 성질 중단원 마무리 문제들 계속 풀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18번 문제부터 진행할 텐데,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문제는 21번, 22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문제를 풀고, 아,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변형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그 문제의 풀이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우연히 답을 맞추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현혹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점O에서 각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F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선분 AE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선이면서 꼭지각의 이등분 선이야. 라는 생각까지도 해 주셔야죠.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만? 이등변 삼각형일 때만 결국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가운데 내려그었던 선분 AE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분이 수직 이등분선이면서 즉 선분 BC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면서 특별히 각 A도 이등분하는 그런 선이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둘다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 동그라미라는 각이 옮겨갈 수 있는 곳들이 보여요. 왜냐? O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외심이기 때문에 외심에서부터 A까지, 외심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고, 그렇다면 삼각형 OAB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당연히 저 동그라미라는 각이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더불어 여기 있는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가 이쪽, 오른쪽 아래로도 옮겨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길이가 같은 변들, 또 크기가 같은 각들을 표시해 놓는다면 이등변 삼각형들을 구별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요 정도 생각해주고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애초에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 OEC 볼 건데요. 자, OEC라는 삼각형은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 삼각형이고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선분 OE와 선분 EC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같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없죠. 그치? 그래서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럼 정답을 2번 하고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보자. 삼각형 AOC, 아까 말씀드렸죠? 선분 OA와 선분 OC,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 AOC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OA와 OB가 같으니까 삼각형 AOB,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다 이야기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 즉 OB와 O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OBC 혹은 BOC라고 불러지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삼각형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거 골라봐라 라고 하면 2번 하고 정답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제이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각이 쪼개져 있을 때 각 BAC의 크기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위쪽 각의 크기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각이 여기 동그라미와 세모로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라는 각은요, 그렇죠,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고요, 세모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다.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 의하면 삼각형 OAB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OAC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동그라미와 세모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AOB라는 각과 AOC라는 각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동그라미와 세모 다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먼저 각 AOB를 구하기 위해서 각을 B에 배분할 건데, 전체적으로 360도를 5대 7대 6으로 나누는 것 중에서 AOB가 차지하는 비율이 5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360도를 B에 배분할 건데 전체 다 더하면 18이고 그 중에 5만큼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각 AOB의 크기가 10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네가 100도야 라고 얘기했을 때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해서 80도 나와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각의 크기가 40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나 구하죠. 그 다음 각 AOC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AOC는 역시 360도를 B에 배분해서 나누어 갔는데 전체 18개 중에서 6의 비율만큼 차지하고 있더라 생각할 수 있어서 120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요 각의 크기가 120도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세모 두 개를 더하면 60도 나와야 되고요. 세모 하나가 30도여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30도다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BA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가 70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죠. 자, 이런 식으로 비례 배분에서 접근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죠. 자, 왜냐?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점 O가 외심이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각 BOC가 외심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각 A, 즉 BAC라는 각과 여기 있는 BOC라는 각 사이에 서로 두 배 혹은 절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AC라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BOC를 구해서 반으로 나누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BOC를 구해서 접근하는 게 계산이 좀 편하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각 BOC는 역시 비례 배분하면 360도를 18개로 나눈 것 중에서 7개만큼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140도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다. 각 BOC가 140도고 그러면 꼭지각 그 반대편에 있는 각과 외심각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아, 너 각 BAC는 140도의 절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140도의 절반 70도 하고 이렇게 답 써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생각해서 외심을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외심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니까 두풀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봅시다. 20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점 O는 삼각형의 외심이고요. 그랬을 때각 B가 65도라는 조건을 가지고 ACO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두 개의 풀이가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 하나 그어줍시다. 선분 OA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고 하면 각 AOC를 외심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65도가 그 외심각의 반대편에 있는 각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더불어 구하고 싶어 하는 각을 세모라고 해본다면 이등변 삼각형 AOC에서 세모를 옮겨볼 수 있을 거니까요. 나는 AOC라는 각을 구할 수 있고 그 각을 알고 있으면 세모 두 개의 합을 알수 있으니까 세모 하나도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갈 거고 지금 이 문제의 풀이가 앞에 우리 19번 문제에서 풀었던 두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풀이들을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 아이디어를 다 접근해 봅시다. 자, 각 AOC 구해보자. AOC는 65도의 두 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130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삼각형 AOC도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여야 되니까 세모를 두배 해준 게 50도여야 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모 하나의 크기가 25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세모 하나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각 ACO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각 ACO의 크기가 25도야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아주 무난하고 제일 보편적인 풀이가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도요, 우리 살짝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 있는 65도가 그냥 65도로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두 개의 각의 합으로 눈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분 AO와 선분 BO를 연결한 다음에 크기가 같은 각들을 한번 다 표시해 볼 겁니다. 아까 우리 이 각을 세모라고 얘기했다면, 자, 너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하면서 똑같은 각들을 다 표시해 봤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네모 두 개, 합치면 180도여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세모 하나에다가 네모 하나까지 더하면 그 절반, 90도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래,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65도라고 하는 각이 동그라미와 네모를 더해 놓은 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두 개가 65도야? 그럼 넘기면 세모 구할 수 있겠구나. 즉, 90도에서 65도 빼서 25도라고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각들이 두 개씩 있는데 그두 개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져서 각의 크기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문제에서 더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65도가 아, 서로 다른 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걸요 풀이를 통해서 한번 느껴볼 수 있다면 이 20번 문제의 가치를 좀잘 느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선생님이 풀어드렸던 풀이 중요하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풀 거니까. 자, 그런데 이두 번째 상황, 이런 상황도 머릿속에 좀 그려지면 좋겠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도 역시 우리 두 가지 풀이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자, 21번 문제 봤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그때 선분 AB의 길이가 5cm, BC의 길이가 12cm, CA의 길이가, 선분 AC의 길이가 13cm로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을 구하려면,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었죠.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접원의 중심, 외심, 어디에 있다? 빗변에 중점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선분 AC의 중점에 O라는 점이 있어서 이 점이 바로 외심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뭐가 돼?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빗변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니까 지름의 길이가 13cm.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 R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네가

2분의 13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넓이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넓이 S가 파이 곱하기 2분의 13의 전체 제곱하고 쓰여지고 4분의 169 파이 제곱 센티미터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5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골라내면 충분하죠. 자, 근데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요, 외접원만 물어보지 않아요. 뭐도 물어볼까요? 내접원도 물어봐요. 그거 두 개를 동시에 이런 형태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내접원이 반지름이 스몰R이고 외접원이 반지름이 라지R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문제에 써 있을 거야. 문제에.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문제에 그렇게 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접원의 중심이 있고 그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했다. 자, 이렇게. 그다음 외접원이 존재하겠죠. 외접원은 A, B, C를 동시에 지나가는 다음과 같은 원이 될 겁니다. 그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가 외접원의 중심일 테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너를 라지 r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질문할 때요. 이렇게 질문해요. 라지 r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r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혹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에서 내접원을 빼고 남은 부분, 자, 요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같은 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답은 살짝 달라지지만 결국 맥락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서 우리 빼봐라는 걸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둘 다를 구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이렇게 둘 다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 요게 조금 더 이제 달라진다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 모양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 모양의 기둥, 삼각 기둥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구슬을 하나 여기 통과시키는데 구슬이 이 직각삼각 기둥에 딱 맞게 통과가 되려면 그 통과되는 구슬의 반지름의 최댓값이 얼마일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 기둥을 어떤 원기둥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원기둥이 가장 반지름이 작으려면 반지름이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실생활 형태로 변형시켜서 물어보기도 해요. 선생님이 봤던 문제는요, 이 직각삼각형 모양을 치즈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동그란 통에다가 이 직각삼각형 모양의 치즈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기둥 모양의 치즈를 넣기 위해서 가장 작은 이원 기둥의 그릇에 지름이 얼마니? 반지름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정말 많은 형태로 될수 있다. 이런 걸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말만 바꿔서 물어본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구해보자?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 구했으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내접원의 반지름 구해봅시다. 이 내접원의 반지름은요, 그치, 넓이 활용해서 구할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전체의 둘레의 길이 하고 구할 수도 있겠죠. 둘레의 길이가 30 하고 만들어지니까 결국 2분의 1과 2분의 1 사라지고 60이 30R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접원의 반지름이 2cm야라는 걸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해결할 수 있고 넓이를 빼면 어떻게 될 거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이게 좀 입체로 확장되어서 원기둥 모양의 그릇, 직각삼각형 기둥 모양의 치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도 충분히 다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좀 많은 문제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정답은 5번이라고 구했으니까 지금은 이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상황까지도 생각하시고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지도 스스로 만들어보고 추측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22번 문제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맞추긴 했을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면서 O에서 각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EF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도, 아, 5랑 6이랑 7이 전체적으로 변의 길이들의 절반씩이니까, 이게 똑같은 길이가 어딘가에 있어서, 둘레의 길이는 5, 6, 7 더한 것의 2배라고 얘기하면서, 36cm 하고 답을 썼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이걸요, 선생님이 그 아는 친구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요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림을,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도 않고 그냥 그림만 보고서 아 네가 6이고 네가 5고 네가 7이네라고 얘기하면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더라고. 답은 맞죠. 근데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설명으로 답을 맞춘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왜냐? 그림을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시험 문제를 풀때 그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길이를 찾아야겠지. 실은 넌 외심이니까 이 외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단 얘기는요. 밑변을 변을 수직 2등분했다라는 이야기라서 자, 요 길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되고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가 5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6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반대편의 길이가 비슷해 보여가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FC가 6cm고요. BE의 길이가 7cm여야 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길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36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답을 우연히 맞추신 거 아니죠? 그래. 수학적으로 O가 외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동인 삼각형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OA와 OB의 길이가 같아지고 지금 현재 OD라는 변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동인 삼각형이 이렇게 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외심에선 그랬어요. 내심에선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꼭지점에서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졌었죠. 이런 얘기들 정말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충 그림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때려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22번도 실수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2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드디어 삼각형 ABC에 내심 등장했고요. 그랬을 때각 B와 각 IAC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각 BCI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문제도 내심의 정의와 내심각 활용해서 문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꼭지점과 연결하면 그 선이 각의 2등분 선이기 때문에 구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동그라미라고 했다면요. 이 동그라미랑 똑같은 각이 그 바로 위에 생겨나게 되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죠. 동그라미랑 40도는 절대 똑같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대신에, 아, 네가 40도구나라는 생각은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는지, 40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지. 첫 번째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BI를 연결해도 56도가 선분 BI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질 테니까, 아, 23도, 28도, 그리고 28도 두 개로 나누어져서 결국은 동그라미 두 개, 28도 두 개, 40도 두개 더해서 180도겠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씩. 28도에다가 40도에다가 동그라미까지 더하면 90도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동그라미 하나 구하면 이게 22도야라고 정답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 동그라미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 BCI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고 내심각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56도와 각 AIC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각 AIC라는 각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이 위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각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8도에다 90도 더하면 되는 거라서 118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각이 118도라고 이야기한다면 118도와 40도와 동그라미까지 더해서 180도 만들어줘야죠. 삼각형 AIC를 보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BCI라는 각은 180도에서 118도와 40도, 즉 158도를 빼준 게 되고요. 그렇다면 22도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였어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도 답은 등장하지만 우리가 내심 하면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이 이 두 가지 풀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두 풀이를 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보고 고민해보고 시험 때는 가장 익숙하고 빠른 방법 하나를 가지고 답을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24번 문제로 가보자. 자, 24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O와 점 I는 각각 삼각형 ABC의 외심과 내심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번에는 외심도 등장했고요. 내심도 등장했어요. 자, 그랬을 때 각 BOC의 크기를 구하여라 하고 주면서 가르쳐 준 게 BIC의 크기, 여기 표현된 요 각의 크기가 124도다라는 조건 하나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아, 너는 내심각. 그럼 너는 외심각. 내심각과 외심각은 전부 맞은편에 있는 각 A와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내심각을 활용해서 각 A를 구해내고 각 A를 활용하면 외심각 구할 수 있어라는 이런 순차적인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씩 생각해보자. 각 B, I, C라는 내심각은 결국 90도라고 하는 각에다가 각 A의 절반 더해준 거야 라고 씩 세울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있는 BIC가 124도였으니까 124도가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90도 이항시키고 양변에 2 곱해주면 각 A 구할 수 있겠죠? 각 A의 크기를 생각했더니 68도 하고 구할 수 있네요. 여기 있는 68도랑 각 BOC는 무슨 관계? 그렇지. 두 배 사이의 관계가 있을 거니까 각 BOC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은 외심각이고 그럼 맞은편에 있는 68도의 두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6도라고 우리 정답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4번은 내심각과 외심각을 적당히 다 공식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하나 보죠. 25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지. 근데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을 생각해 봤으니까 아마 익숙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AF의 길이를 구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 길이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AF의 길이를 생각할 때 너를 미지수 X라고 한다면 우리 주어져 있는 X를 이리저리 옮겨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합시다. 자, AF의 길이 X라고 이야기했다면요. AD의 길이도 X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길이를 옮길 수 있는 그 관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선분 AI에 의해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고 그럼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서 옮길 수 있었죠. 자, 다른 관점에서는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어서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렸을 때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도 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공부할 때 그 과정들은 이미 다 익히고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X라는 길이 옮기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BD라는 길이 너는 굽빼기 X가 될 거고 그 굽빼기 X가 BF로도 정확하게 BE로도 정확하게 옮겨올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전체 10cm에서 X cm를 빼면 선분 FC의 길이가 네가 10 빼기 X cm였고 그게 바로 EC로 정확하게 옮겨올 수 있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 6이라는 값이 10 빼기 X에 9 빼기 X 더해준 거야 라는 식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10에서 X 뺀 거랑
9에서 x를 뺀 걸 더하면 6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x값 구할 수 있겠죠. 자, 2x를 생각하면 그 2x가 10 더하기 9에서 6을 빼준 거고요. 그러면 결국 x라는 값이 2분의 10 더하기 9 빼기 6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x라는 길이가 2분의 13 이렇게

만들어진다 얘기할 수 있네. 자, 이걸 보면 우리 문제에서 얘기하는 선분 AF의 길이 생각할 수 있지. 선분 AF의 길이가 2분의 13cm라고 정답 완벽하게 써줄 수 있는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자, 가능하시죠? 좋아. 그런데 선생님이 굳이 이걸 계산할 때 숫자를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열에 써놓은 이유 기억나십니까? 이런 문제 풀때 뭐가 있었다? 공식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x라는 걸 포함하는 두 변의 길이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 빼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된다. 이런 이야기였었지. 그게 결국은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을 옮기다가 만들어지는 식이었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10에다가 9 더해서 6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그냥 바로 정답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풀이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 풀이까지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뒤로 32번까지 마무리할 텐데 선생님이 또 중요한 팁들 말씀드리는 시간 있을 거니까 기대하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학 1년 역사일 개념책 강의이고요. 이제 62번째 시간입니다. 7단원으로 넘어왔고요. 그중에서 냉전체제에 대해서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이 냉전체제와 관련된 부분은요. 과거의 사실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많은 영향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현대사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은요. 단순히 과거로만 보지 마시고 최근에 나온 혹시 국제뉴스나 어떻게 이게 관련되나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냉전체제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그 냉전체제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또 하나 사회주의권, 즉 냉전체제 한 축이라 할 수 있죠. 그쪽이 변화가 오게 되는데 어떻게 완화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권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이 내용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럼 냉전체제가 완화된 이후,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국제질서가 이제 성립된 것인지 이 내용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냉전체제의 완화인데요. 자, 그럼 냉전체제가 먼저 무엇이었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냉전체제라고 하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군사 방위 체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대립되고 있었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자본주의 진영에 속하거나 혹은 공산주의 진영에 속하거나 이런 대립이 있었는데 아니면 미국과 소련의 그 영향력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요, 이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과 소련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거 작용이 좀 덜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진영에 있어서 가장 큰 나라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있을 거예요. 소련과 중국이 중심일 텐데요. 이 소련과 중국이 이념 및 국경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공산주의 진영 내부에서의 갈등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공산주의 진영의 또한 핵심 중에 하나가 동유럽 지역이 될 텐데요.

지금 자본주의 진영이나 공산주의 진영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또 미국의 입김은 이런 게좀 작용 안 한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또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이루고 나라를 수립했었는데요. 그들이 자본주의 진영이나 공산주의 진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요. 비동맹주의를 내세워서 서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었죠. 그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제3세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진영이나 자본주의 진영이 아닌 새로운 세계가 등장했으니까요. 냉전 체제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과 소련의 힘이 약화되는 겁니다. 또 유럽의 통합운동도 있어요. 유럽이 그렇게 각국으로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힘을 합치려고 하니 통합된 유럽은요, 그만큼 좀 강대한 힘을 낼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이나 소련이 아닌 또 다른 강대국에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성장도 여기에 한몫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전후에 이제 패망해서 좀 어려운 경제적인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등을 일본이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돼요. 그걸 뭐6.25 특수, 베트남 전쟁 특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진영이나 이쪽 지역, 미국과 소련이 아닌 또 다른 강대국의 등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냉전 체제라 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대립하는 게 끝이었는데 지금은요 또 다른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니 냉전 체제 갈등도 완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인데요. 먼저 미국이에요.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먼저 닉슨 독트린을 좀 봐야 됩니다. 닉슨 독트린은요 무엇이냐면 베트남 전쟁 있잖아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었는데요.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좀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 문제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지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아시아 문제에는 아시아인들 좀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에요. 자, 닉슨 독트린 좀 구별할 게 있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무슨 독트린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독트린이었습니까? 그렇죠.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어요. 트루먼 독트린은요, 지금 공산주의 세력에 확대하는 거를 미국이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막기 위해서 막는 거를 미국이 지원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 지금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제기되었던 거예요. 그런 외교 원칙이라면, 닉슨 독트린은요, 지금 베트남 전쟁,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대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 개입을 줄이겠다. 이 부분은 냉전 체제 완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과 트루먼 독트린이 많이 헷갈려해요. 자, 닉슨 독트린은요, 베트남 전쟁 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 걸 줄이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철수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국가 하면은 두 나라라고 할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한다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중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요, 중국의 대표자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을 실제 만나서 회담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공동성명 같은 것들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원래 예전에 냉전 체제가 한참 늘 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쿠바 미사일기 막 발생하고 있을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 양측의 갈등이 조금 완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발한발 나아가서 1979년에는 중국하고 미국이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미중 국교 수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대통령이 갔으면은 그때 국교 수립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때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그냥 방문을 한 거예요. 국교 수립은 아닙니다. 국교 수립은 좀더 지난 뒤인 1979년입니다. 그러면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 다음이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겠네요. 순서를 잘 봐달라는 겁니다. 중국 방문 이전에는요. 닉슨 독트린이고요.
별표하고

우선은 기억해 놓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요. 다음 미국과 소련의 관계입니다. 미국과 소련은요, 서로 냉전 체제가 한참 될 때는요, 서로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전쟁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들을 전략 무기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많이 만들수록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 커지나요? 미국이 많이 만들면 소련도 많이 만들게 될 거고요. 소련이 많이 만들면 또 미국도 많이 만들어 될 거고요. 서로 간의 경쟁으로 싸다 보니까요,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고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서로 만들지 말자.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비 축소를 위해서 노력도 하게 되고요. 핵무기 제한을 서로 합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죠.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국가, 우리 무기를 서로 많이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하는 거. 그렇죠? 다음, 서독과 동독입니다.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지만요. 분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서독과 또 동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서로 간에 소통이 잘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서기 속에서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있었던 변화가 서로 간에 국제연합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국제연합에 가입한다는 거는요, 어떤 개별적인 국가 주체로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저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서 동시에 가입을 한다는 건 서로 상대방을 정치적인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해서 73년에 서독과 동독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는 것도 역시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 사진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한 모습들을 보면 이게 냉전의 완화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방문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미중 국교 수립은 아닙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소련으로 가볼게요. 지금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사람이 한명 나옵니다. 바로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에요. 별표 해놓고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인데, 당시 소련의 입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산당 관료 체제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통제 경제를 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때 공산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 큰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를 쭉 들이밀며 계속 하면은요, 이거 결국은 나라에 큰 피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해요. 근데 개혁을 러시아어로 이야기할 때는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페레스트로이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는요, 재건, 재편 이런 뜻을 가진 러시아어인데,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후에 실시했던 개혁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는데, 그거를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이 단어가 입에 잘안 붙어가지고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쉽게 돼요.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 글라스노스트는 개방 정책인 겁니다. 개혁 개방 정책을 취임합니다. 어떤 내용을 남기느냐?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거죠. 시장 경제를 도입한다는 건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도 완화해요. 또 하나,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 소련이요, 주변 국가들을 단속하면서 그 나라들한 개입이 있었는데, 지금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불간섭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나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이 소련이 공고히 하고 있는 체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전 같으면은 군사적 개입 등을 통해서 이거를 진압을 했다면 간섭하지 않을게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련이 묶고 있는 이 강한 체제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좀더 나가서 미국과 몰타 회담이라는 걸 통해서요, 냉전은 이제 끝났다 라고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고르바초프요. 자, 지금 이 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바로 고르바초프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몰타 회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시한 다음에요, 이 인물이 어떤 정책을 취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페레스트로이카 혹은 글라스노스트, 반대로 해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추진한 인물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이 인물이 뭐 했었느냐라고 얘기하면 몰타회담에 참여했다고요. 그래서 냉전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제가 별표한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르바초프가 동유럽에 대한 불간섭 정책을 취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련 내에 있는 다른 여러 공화국들이 그럼 우리 독립할래? 라면서 독립의 움직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소련은 해체되고요,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게 따로 결성되게 되는데요. 독립국가 연합이 뭐냐, 무엇이냐면 옛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공화국들 있잖아요. 근데 그 공화국들이 각기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느슨한 연합체를 구성해서 새롭게 만든 거예요. 좀 단순하게만 이야기하면 소련이 있었는데 소련을 대신해서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게 결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련 내에 있던 나라들이 그대로 다 독립국가연합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할 건지 안할 건지는 이제 그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소련이 해체되었다. 이게 아주 큰 영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소련의 해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냉전의 형성부터 쭉 봤을 때 양측에서 가장 센다고 할수 있는 그 중심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양측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모습에 있어서 큰 틀이 하나가 무너지는 거죠. 세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립국가 연합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있었고요. 소련의 정치적 간섭이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고르바초프가 뭐라고 했냐면 동유럽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 게 불간섭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는요. 자유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바웬사라는 사람이 집권하게 되고요. 체코슬로바키아 등 다른 동유럽에서도요.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렇게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독일의 통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도요, 동독과 서독이 있었는데요.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좀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독의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시위가 많이 있었고요.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 주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또 탄압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동독과 서독 간의 이동호의 자유화와 관련된 조치가 있게 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됩니다. 자, 베를린 장벽이 뭐였어요? 이게 바로 동독과 서독 간의 분단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붕괴되었다는 거는요, 결국 동서독 간의 통일로 가는 그 밑발판이 만들었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 이듬해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이라는 건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니까요. 역시 냉전 체제의 완화와 해체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중국은요,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은요,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1949년에 이제 나라를 수립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주의 개혁 조치를 실시하겠죠. 토지개혁도 실시하고요, 은행과 기업 등의 국유화도 실시합니다.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마오쩌둥이 중심돼서요, 중국이 경제 발전하겠다며.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10년 내에 이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겠어!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경제 발전.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대량 생산, 농업 분야 생산을 늘리고요. 철강 생산 등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로요.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전개해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좀 심화된 개념인데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인민공사라는 걸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민공사를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누가 주도했다고 말씀드렸냐면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농업 생산력의 증강과 철강 생산력을 늘리는 거 성공했느냐? 안타깝게도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 대약진 운동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은요. 자기가 중심돼서 추진했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니 아무래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입지가 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오쩌둥이 이 자본주의 쪽을 얘기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세력을 탄압하면서요.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라면서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학생들을 구성된 호응

홍위병을 앞세워서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일을 벌이니 그 사건을 문화 대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화 대혁명 과정에서는 지금 밑에 보이는 게 홍위병들인데요. 이렇게 빨간색 카드를 들고 있죠. 이게 마오쩌둥의 어록이거든요. 그래서 마오쩌둥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위병을 앞세워서 마오쩌둥의 독재를 강화했었고요. 이 시기에 전통적인 유교 문화 유산들이 많이 파괴된 등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 이 문화 대혁명이 마오쩌둥에 대한 독재가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1966년에서 1976년인데요. 마오쩌둥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 대혁명이 끝이 난 겁니다. 다시 한번더 순서 정리해 보면은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대약진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실패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마오쩌둥이 자신의 정치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그런 다음에 마오쩌둥이 죽은 겁니다. 그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마오쩌둥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요. 덩샤오핑이에요. 이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은요. 마오쩌둥과는 좀 다른 정책을 취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지금 이게 사회주의냐, 아니면 자본주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덩샤오핑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쥐를 잡는 데는 검은 고양이인지 흰 고양이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즉,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자본주의인지 아닌지, 사회주의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 흑묘백면이라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의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개혁개방 정책? 아까 나왔었는데? 그렇죠. 소련의 고르바초프였었죠. 그럼 소련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던 건 고르바초프인 거고요.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이끌었던 거는 덩샤오핑인 겁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구 열강들의 어떤 서구의 그런 자본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이요. 경제특구라는 걸 지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된 개혁이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부분은 또 그렇지 않았었어요. 정치는요, 지금 아직도 중국 공산당 일당 혼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1989년 테난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 테난먼에서 있었던 그 정치 민주화 요구를요, 무참하게 진압하는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을요, 테난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렇게 개혁개방 정책이 이뤄지는 과정들을 보면, 대약진운동이 있었고요. 다음에 문화대혁명이 있었고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난먼 사건인 겁니다. 순서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날의 중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영국이 홍콩을 반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홍콩이 언제 영국에게 넘어갔었죠? 우리 배웠었는데요. 그렇죠. 중간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배웠던 내용으로는요. 제1차 아편전쟁 당시 맺었던 거뭐 있었습니까? 난징 조약이 있었죠. 난징 조약 때 영국에게 홍콩 섬을 할양한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그때 가져갔던 그 홍콩을 1997년에 반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건이요. 바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대회를 개최했던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대국으로 성장하는 모습들도 나타난 거볼수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성립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까 냉전의 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할때 유럽에서 새롭게 연합하는 모습 나타난다고 했었지요. 그 모습과 관련된 겁니다. 먼저 1952년에는요. 프랑스, 서독, 벨기에 등이 중심이 되어서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석탄 철강 공동체니까 특정 분야에 좀 특화된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발전을 해서요, 1957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 경제 분야에 있어서 뭔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1967년에는 유럽 공동체가 출범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인데요, 1992년에 이걸 보셔야 돼요. 마스트리흐트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내, 유럽계에서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요, 정치적인 통합까지 이루어지려고. 앞서 있었던 내용들이 주로 경제 분야에 좀 되어 있었다면, 이제 단순히 경제 말고도 정치나 외교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단일 통화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유럽 연합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2020년에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었습니다. 이 유럽연합의 탄생 과정은요, 특히 중학교 범위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게끔 묻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글자가 긴 거부터 짧아지는 거야 라고 하거든요. 잘 보시면은 글자 수가 실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딱 묻는다고 치면 보시면 돼요. 석탄 철강이라는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경제, 마지막에는 완전 연합까지 발전한 모습이잖아요. 점점 통합이 커지는 모습까지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연합, 마스트리흐트 조약, 유로와 관련된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마스트리흐트 조약이에요. 유럽연합의 창설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지역 내 국경 없는 영역의 창설, 경제적 및 사회적 결속의 강화, 그리고 본조약의 규정에 따라 궁극적으로 단일 통화를 포함하는 경제 및 통화동맹을 수립한대요. 그 통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로화. 유로화하면 유럽연합인 겁니다. 다음,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이행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 방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동 방위 정책, 즉 군사적인 부분까지 함께 하자는 거죠. 그럼 잘 보면 회원국 간의 경제와 화폐 통합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정책, 국내 질서 유지 및 사법까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라고요? 유럽연합이라고요. 자, 그러면 유럽연합만 이렇게 유럽에서만 지역을 이렇게 포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냉전체제가 완화되면서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의 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요. 특히 세계화, 전 세계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도요,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함께하는 부분은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겸재영역체는 APEC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아세안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명칭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글자로 기억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도 위에서 함께 기억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이 다음 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꼭 봐주셔요. 자, 지역별 경제협력체입니다. 각 단체가 어느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좀 기억하시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의 출제 경향이나 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한글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영어 약자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어 약자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끼리 이렇게 보이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끼리는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남아시아와 우리의 교류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한중일이 함께하는 것들도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럽은 유럽연합,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었죠. 유로화 사용,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언급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메리카 지역으로 가볼게요. 아메리카 지역은요, 원래 아까 위에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2020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고 불러요. USMCA라고 하는데 USMCA는요, US가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M은 멕시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CA는 캐나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게 지금 북미 지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통합기구도 있고요. 아프리카 부분은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 범아프리카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민족운동할 때 얘기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현재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경제협력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대륙을 연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이 함께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나와 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도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아셈,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까지. 그렇다면 수많은 이런 지역별 경제협력체가 있으니 여기 있는 것 중에 딱 다섯 개만 뽑아서 물어볼 수 있겠네요. 혹은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딱 표시한 다음에 이 지역의 경제협력체는 무엇이냐?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 있어요. 특히 명칭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냉전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냉전체제가 어떻게 해체되었었는지, 그
그리고 소련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에 썼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까지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많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수강후기 복습하기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중국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앞서서 있었던 다른 내용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 드렸거든요. 그 내용 꼭 복습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핵심 문장 정리하기도 잊지 말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이제 만나서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공부합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물질의 특성 다섯 가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시나요? 이게 만약에 물질의 특성,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라면 우리가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섞여 있을 때, 즉 혼합물에서 그 물질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것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으로 하나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뭔가 바닷물을요, 잘 담아둔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바닷물을 바로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변환하는 과정이거든요. 바로 이게 오늘 저의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 바닷물을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물질들이 섞여 있게 될 때,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 속에서 그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질 이렇게 가지고 왔고 크게 두 개를 일단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순물질 두개 이상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혼합물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먼저 크게 물질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갈 거거든요.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을요, 한 가지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원소 물질 혹은 그냥 원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이나 수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호원소 물질이 순물질이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뭐 당연하지. 근데 어디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냐면 바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한 가지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 우리는 그것을 화합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물은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H2O라고 하는 한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은 역시 순물질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느낌만 보면 어때요? 화합물?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순물질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에

화합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게 결합할 때 그냥 막 섞이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섞일 때, 결합할 때도 법칙이 숨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한 가지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 이 화합물 역시 순물질이다라고 보시면서 소금이나 에탄올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순물질 두개 이상이 섞여 있는 걸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혼합물도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 공기. 그래서 우리 공기 생각하면 78%는 질소입니다. 21%는 산소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공기가 바로 균일 혼합물 또는 소금물 이런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 불균일 혼합물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뭔가 침전물 같은 거 생기면서 가라앉는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유와 암석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바로 물질의 특성 우리 정리했잖아요. 그 물질의 특성 이용해서 다시 순물질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순물질에서 혼합물에서 물질의 특성이 일단 어떻게 나타내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물 가지고 왔습니다. 물은 화합물로서 순물질. 소금물은 어때요? 혼합물이죠. 자, 가열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끓는 점. 네.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고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아, 순물질은 바로 물질의 특성, 지금 끓는 점을 예시로 보고 있어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이런 순물질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혼합물 보니까요. 물질의 특성, 끓기 시작해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죠. 소금물 생각해보면 끓는 동안 물이 증발하면서 점점 농도가 짙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점차 오르게 돼요. 이걸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구나라고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냉각국선에서도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어는 점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소금물의 경우 어때요? 네, 얼기 시작해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 역시나 순물질에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혼합물의 경우에서는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요. 정말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각각의 특성을 이용해서 순물질로 분리해낼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질량도 부피도 물질의 특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량이라고 하는 걸 부피로 나눠준 단위 부피당 질량, 물질이 얼마나 빽빽한가. 그걸 우리는 바로 밀도라고 얘기했고,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혼합물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지, 분리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모든 고체 혼합물을 밀도차로 이용해서 다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밀도 차이가 나는 고체 물질들이 지금 혼합물로 섞여 있다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좋은 볍씨와 쭉정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해낼 수 있냐면, 일단 좋은 볍씨와 쭉정이는 밀도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구분해낼 때 어떤 액체를 선택해야 되냐면, 일단 쭉정이와 좋은 볍씨 둘다 녹여내서는 안 돼요. 아, 이둘다 녹이지 않는 액체 중에 쭉정이보다는 밀도가 크지만, 좋은 볍씨보다는 밀도가 작은 이중 둘의 중간 정도의 액체를 골라서 넣어준다면 쭉정이는

뜨고 좋은 볍씨는 가라앉겠죠? 그럼 위에 있는 것만 걷어내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분리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고체 혼합물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는 둘을 녹이지 않으면서 중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사용해서 분리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금 채취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흔들어준다라고 하면 밀도가 큰 금은 남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 역시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한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였어요. 뭘 이용해서? 그렇죠. 밀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 그럼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합니까? 요거 한번 볼 거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액체 혼합물의 양이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창한 도구 쓸 필요가 없어요. 양 자체가 작으면 그냥 여기 요렇게 시험관에다가 그 액체 혼합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두 개의 액체가 섞이지가 않아야 돼요. 섞인다면 밀도차로 우리가 혼합을 분리하기 어렵고, 이두 개가 밀도차가 난다라고 하면서 섞이지 않는다면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겠죠. 당연히 밑에 있는 게 밀도가 큰 액체일 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밀도가 작은 액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간 둔다면, 아, 밀도차에 의해서 층이 나눠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스포이드 이용해가지고요. 위에 것만 싹 걷어내고 경계면은 따로 분리해내면 밀도가 큰 액체와 밀도가 작은 액체를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양 자체가, 혼합물의 양 자체가 작을 때 이런 방법 씁니다. 근데 만약에 분리해내야 하는 액체 혼합물의 양 자체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이름을 바로 분별 깔때기입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고, 간단한 수행평가 혹은 간단한 단답형의 문항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분별 깔때기라고 여러분 손으로 반드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코크를 일단 닫아주시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그 혼합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준다면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겠죠. 밑에가 밀도가 큰 것이고 위에가 밀도가 작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됐다라고 하면 뚜껑을 반드시 열어주셔야 돼요. 뚜껑을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들 실험하면 닫아놓고 이 코크를 연 다음에, 이걸 연 다음에 얘가 밑에 있는 액체가 자꾸 안 내려와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기압차 때문에 내려오지 않아서 뚜껑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 코크를 돌려서 밑에 있는 비커에다가 밀도가 큰 액체를 먼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보고 있다가 경계면이 될 때까지 받아서, 그 다음 어느 정도 내려왔다 하면 닫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경계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분리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받아서 버려주시고, 그리고 잠그면 이 분별 깔때기 안에는 밀도가 작은 액체만 남겠죠. 그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쪽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분리해준다라고 이 분리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는가? 그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액체 혼합물, 그렇죠. 섞이지 않아야 돼요. 밀도차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밀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의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밀도차에 의한 혼합물 분리 첫 번째가 벌써 끝이 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 100g에다가, 얘가 기준이었어요. 녹이는 물질, 용매 100g에 너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어? 그걸 용질의 그람수로 나타낸 것이 용해도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녹이는 물질, 물 나와 있는 거고요. 질산칼륨, 황산구리 녹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온도에서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봤더니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증가해도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질산칼륨처럼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용해도 차이가 나는 물질 있죠. 이런 물질은 우리가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질산칼륨 황산구리 잘 보시면서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질산칼륨 60g, 그 다음에 황산구리 1g이 섞여 있었던 혼합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가 언제일 때 이걸 많이 쓰냐면, 얘를 우리가 아주 적게 섞여 있는 얘 있죠? 얘가 우리의 어떤 목적에 의해 뭔가 얘가 불순물인 경우인 거예요. 그럼 이거 빨리 불순물 제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일단 다 우리가 온도, 열 에너지를 줘서 싹 다 녹입니다. 그러면 온도를 아주 높게 올려주면 당연히 둘 다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얼음물에다 딱 갖다 놓으면 점점 냉각이 되겠죠. 아, 온도가 낮아지겠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황산구리 1g, 1g은 여러분 아주 작은 양. 그럼 황산구리는요, 온도를 아무리 낮춰줘 1g은 녹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황산구리는 석출되지 않겠구나. 근데요, 질산칼륨은 온도를 낮추고 하면 여기 지금 60g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 정도 온도에서 포화가 되고 더 냉각을 시키면 그만큼들은 계속 석출이 될 것이다. 아, 그러면 질산칼륨은 다시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되고 황산구리는 석출되지 않을 테니까 이거 분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이 바로 재결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적은 양의 불순물, 이게 우리가 설명할 때 황산구리 1g이었어요. 나는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고 싶거든요. 그럼 저거 제거해야 되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일단 얘네 다 녹여요. 그래서 이거 섞여있는 고체 혼합물을요, 용매에 싹 다 녹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도를 점점 낮춰줘요. 그러면 결국 우리 질산칼륨,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다시 고체가 되는 거 석출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재결정입니다 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든 걸 우리가 이런 걸음 장치로 걸러줄 건데, 그럼 쭉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에는 석출된 질산칼륨이, 아래 빠진 때는요, 그렇죠, 황산구리가 녹아있는 용매가 밑에 쪽에 걸러지게 되면서 이 위에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잘 용매를 증발시킨다면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밑으로 빠지는 것이 완전히 다 분리된 건 아니겠죠? 이 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그것을 걸음장치, 여과장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깔때기 여러분 보이시죠? 깔때기와 그 안에 걸음 종이를 사용해가지고요, 용액의 녹지 않은 고체 입자를 용액과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천일염, 이거 소금 있잖아요, 얻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소금을 얻을 때, 천일염 얻을 때 불순물들 혹은 모래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물, 그리고 모래, 소금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을 거지만 모래는요, 물에 녹지 않죠. 아, 용해도 차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녹이면 밑으로 쭉 빠지는 것은 소금물을 얻을 거고 위에는 모래가 걸러지겠죠.
아, 이렇게 거름 장치 이용하면 소금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물만 우리가 증발시킨다면 순수한 소금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이용한 것이 바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천일염을 얻는 방법, 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 거.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낸 용해도였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물질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어야 하더라. 그러면 먼저 얘네들 싹다 녹인 다음에 냉각해 주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재결정, 그리고 거름 장치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두 번째도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액체 물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액체 혼합물, 이미 섞여 있어요. 그럼 선생님, 안 섞여 있는 건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 못 하나요? 여러분, 안 섞여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순물질로 분리해내고 싶어요. 근데 마침 얘네가 끓는 점 차이가 나네? 아, 그러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실험 한 가지를 볼게요. 여기 뭐냐면 에탄올 수용액입니다. 우리 용어 정리하면서 여기 앞에 수가 오면 아, 용매가 물이구나. 그럼 에탄올과 물이 지금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순수한 물과 에탄올로 얘 분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열해 줍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액체 상태에 점점점점 이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씨가 되고요. 물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100도씨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끓는 점에 먼저 도달하게 돼요? 그렇죠. 에탄올의 끓는 점이 먼저 도달하게 된다고요.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78도씨 여기가 딱 도달하게 되면 이제 에탄올이 액체에서 기체로 끓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점점점점 쭉 끓어요. 끓어가지고요.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 이쪽 옆으로 이렇게 쭉 호수가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찬 물, 그럼 다시 냉각이 되겠죠. 기체였던 것이 열을 뺏기면 다시 액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액체 물질이 모이게 되는데, 바로 처음에 78도씨 부근에서 끌어나왔던 에탄올이 다시 액화되어서 모여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쭉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해준 열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이 끓는 10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는 다시 물이 끓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8도씨까지 쭉 올려줘서 여기에 에탄올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에탄올 수용액에서 바로 이 순수한 에탄올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요, 끓는 점 차이가 나요. 그럼 끓는 점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에서 순물질로 분리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방법을 바로 증류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가열합니다. 그러면 뭐 끌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다시 쭉 빼서 냉각해요. 그렇게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바로 증류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온에서도 액체의 표면에서 입자가 떨어져 나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 그렇죠. 바로 증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따라서 요 부분에서도 완전히 100% 에탄올만 끓어나온다, 혹은 기화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주 일부 물 입자도 기화돼서 나오기는 해요. 또 여기에는 에탄올 그리고 물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따라서 온도가 끓는 동안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여러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증류가 여러 번 일어나게끔 설계한 거. 그래서 우리 원유라고 하는 거 넣어줘서 이런 증류 계속 일어나게끔 만든 거. 우리 증류

파업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우리는 분별 증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바로 석유가스가 맨 위에서 그 다음이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쭉 분리돼서 나오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 냈으니 여기에 보이는 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얘네는 다 순물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얘네는 순물질은 아니다라고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증류 우리가 또 어떻게 실생활에서는 활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증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선조들이요. 아주 탁한 막걸리 같은 거에서 아주 맑은 소주 청주를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소주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 탁주를 넣어주고 가열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먼저 에탄올이 쭉 기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위에다 찬물을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액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 액화된 것이 여기 이렇게 가림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똑똑똑똑똑 떨어져서 이쪽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소주를 얻는 방법. 이 원리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영상 봤던 거 기억나세요? 도대체 이 해수 이용해서 우리가 곧장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눈치 채셨어요? 여기에다가 해수, 바닷물을 담아요. 그리고 나서 열을 줍니다. 열을 주게 되면, 그렇죠. 물이 끓어나오죠. 그것을 다시 액화시켜서 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식수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런 방법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증류라고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달달달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물질의 특성 모르긴 몰라도 세 가지는 한 번에 따다닥 기억이 나야 됩니다. 첫 번째, 밀도가 무엇입니까? 아,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부피도 그리고 질량도 물질의 특성이 될수 없지만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 밀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맥락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용해도. 용매 100g에 너 최대한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낸 것이 용해도였고, 이 용해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재결정이라는 방법으로 불순물 제거하고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 방법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까지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에탄올 소용액 분리하는 거, 실험의 탐구 내용으로 너무나 자주 등장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내용들을 암기하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 안에는 어떤 물질의 특성이 이용된 거지? 그러면 그렇게 분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물질의 특성 지난 시간 공부했고요. 그럼 물질의 특성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요, 여러분이 막상 평가 보려고 하고, 나곧 수행평가 앞두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긴장되고 기억이 잘안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떨리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준비한 오늘의 나의 청심환 한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면 밀도, 끓는 점,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물질은 이런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되요. 물질의 분류를 첫 번째 봤었는데 물질의 특성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것으로 먼저 구분할 수 있었죠.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크게 나누면 이것과 이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여러분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0: 복습하시면서요, 이두 개에 대한 단어 찾아주세요. 그 다음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요,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도 이어서 수학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공부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퀴즈,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하거나 뺄 때에는 반드시 통분을 먼저 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5였습니다. 이 통분을 해서 계산하는 거, 그 분수가 진분수든 가분수든 대분수든 모두 공통된 부분이었죠. 오늘도 우리 열심히 통분해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합니다. 우리 수학 5단원 단원평가 2회 문제 풀고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도 열심히 수학 문제 풀 준비되었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 88쪽이고요. 단원평가 2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5분의 2 더하기 7분의 3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35로 통분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5 들어가야겠죠. 5분의 2 분모 문제 각각 7을 곱해서 35분의 14가 되고요. 7분의 3 분모 문제 각각 5를 곱해서 35분의 15가 됐어요. 더하면 분모 그대로 35 적어주고 분자끼리 더해서 29라고 써주면 답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두 수의 합을 기하학분수로 써 넣으세요. 9분의 4 더하기 6분의 2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 분모 18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분의 8이 되죠. 더하기 18분의 6입니다. 계산하면 분모 그대로 18, 분자는 14가 됩니다. 기하학분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약분해 줄게요. 2로 약분하면 7, 2로 약분하면 9, 정리하면 9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자, 아래에 있는 식도 계산해 볼게요. 14분의 3 더하기 21분의 8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 42로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14분의 3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42분의 9가 되고 21분의 8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42분의 16이 되죠. 계산하면 42분의 25가 되는데 약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42분의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진아는 꿀떡을 11분의 4kg만큼 샀고 하준이는 무지

88분의 87kg. 4번에 있네요. 정답은 4번. 4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앞에 있는 이 그림은요. 전체 3등분한 것 중에 두 칸이니까 3분의 2라고 썼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체를 2등분한 것 중에 한 칸에서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두 개의 그림을 더하기 위해서 여기 두칸 모두 6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6등분으로 나누니까 3분의 2는 전체 6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4칸, 2분의 1은 전체 6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3칸이죠. 따라서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빼면 6분의 1만큼이 남습니다라고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5번. 두 분모의 고불공통분모로 하여 두 분수의 차례 기하분수로 나타내세요. 12분의 11 빼기 6분의 5를 12와 6의 곱인 72로 통분을 했죠. 12분의 11 분모 분자에 각각 6을 곱해서 66을 써주고, 6분의 5의 분모 분자 각각 12를 곱해서 72분의 60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빼면 72분의 6이 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분모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주어야겠죠. 최대 공약수 6이거든요. 6, 1은 6, 6, 1은 6, 6, 2, 12. 정답은 12분의 1이라고 남겨줄게요. 6번. 유나는 마늘의 무게를 바구니에 담아서 재었더니 18분의 16kg이었습니다. 바구니의 무게가 9분의 2kg일 때 마늘의 무게는 몇 kg인지 기하분수로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18분의 16kg이 바로 바구니 더하기 마늘의 무게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늘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 18분의 16에서 9분의 2만큼을 빼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최소 공배수로 한번 공통 분모로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18분의 16은 그대로 쓰고 18분의 4로 통분할 수 있겠죠. 빼주면 분모 그대로 18, 분자끼리 빼면 12가 되죠. 기하분수로 나타내어야 하니까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6으로 약분해 줄게요. 6, 22, 6, 3, 18.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늘의 무게는 3분의 2 킬로그램입니다. 라고 답을 남겨주세요. 7번. 막대 전체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기하분수로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부분과 부분이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전체죠.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부분과 부분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12분의 7 더하기 28분의 25.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12와 28 통분하기 위해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12와 28 최소 공배수. 2, 6, 12, 2 곱하기 14는 28. 자, 한번더 할게요. 2, 3은 6, 2, 7에 14죠. 니은자로 모두 곱해주면 2, 2는 4, 4, 3, 12. 12 곱하기 7은 84가 되죠. 아하,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84구나. 자, 그럼 우리 84로 통분할 수 있는 거예요. 7, 7에 49가 되고, 그 다음 84분의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3 곱하기 25는 7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분모 그대로 84고요. 49 더하기 75 계산해 줄게요. 4, 1 올려주고 5 더하기 2는 124. 이렇게요. 자, 대분수로 바꿔주어야겠죠. 어떻게? 84분의 40입니다. 이렇게 약분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4로 약분할 수 있죠? 10, 4로 약분하면 21입니다. 정리하면 1과 21분의 10이 된다. 따라서 전체의 길이는 1과 21분의 10m입니다. 단위까지 잘 남겨주도록 하세요. 8번,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1과 26분의 9 더하기 2와 39분의 10. 통분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과 39 어떤 수로 통분하면 좋을까요? 78로 통분할 수 있겠죠. 26분의 9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39, 27입니다. 더하기 2와 자, 39분의 10의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78분의 2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연수끼리 더하면 3이 되고 분수끼리 더하면 78분의 47이 되죠. 자, 더 이상 약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는 뺄셈이에요. 4와 15분의 8 빼기 2와 25분의 11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통분해줘야겠죠. 분모 75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75로 통분하기 위해서 15분의 8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

그래서 58에 40이죠. 빼기 2와 25분의 11, 75로 통분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야 3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뺄셈 할수 있죠. 4 빼기 2는 2고, 75분의 40 빼기 75분의 33은 75분의 7이 되니까 2와 75분의 7입니다. 라고 답을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에서 10번은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학교, 도서관, 집, 공원, 각각의 장소들의 거리가 나와 있죠. 9번에 집에서 공원을 거쳐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집이 여기 있는데 집에서 공원을 거쳐서 도서관까지 갑니다. 이 거리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9분의 8 더하기 1과 5분의 2 계산해 줘야겠죠. 9분의 8 더하기 1과 5분의 2. 자, 분모 다르니까 통분해 줍니다. 45로 통분할게요. 45분의 5, 8에 40이죠. 더하기 1과 45분의 9이 18입니다. 자, 계산할게요. 자연수는 1만 있고, 그리고 45분의 분수끼리 더하면 45분의 5, 1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수 대분수로 고칠 수 있겠죠? 따라서 자연수 1 따로 쓰고, 45분의 5, 18을 대분수로 고치면 1과 45분의 13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해서 정리하면 2와 45분의 13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위는 킬로미터고요. 2와 45분의 13km입니다라고 단위까지 잘 적어주세요. 자, 10번.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중 어디가 몇 킬로미터 더 가까운지 구하세요라고 했지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학교에서 집까지 10분의 7km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는 12분의 7km예요. 자, 이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어디가 몇 킬로미터 더 가까운지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12분의 7과 10분의 7을 통분해서 크기 비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 10분의 7,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12분의 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비교하려고 통분을 하려고 봤더니, 오, 다행히도 우리 분자의 크기가 같네. 그렇다면 분모의 크기가 작은 것이 더 크기가 큰 분수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은 것은 어디가 더 가까운지 물었기 때문에 크기가 더 작은 분수의 쪽을 적어주어야 돼요. 분모가 12로 더 크니까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죠. 그러면 도서관이라고 써주고 얼마나 더 가까운지 구하기 위해서 10분의 7에서 12분의 7을 빼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60으로 통분해서 6, 7에 42 빼기 60분의 5, 7에 35입니다. 계산하면 60분의 7이 되는 거고,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죠. 따라서 도서관이 60분의 7km만큼 더 가깝습니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양쪽에 계산을 해서 그 계산의 결과를 크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3분의 2 더하기 1과 4분의 2를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해 줄게요. 1과 12분의 8 더하기 1과 12분의 6이죠. 자연수끼리 더하면 2고, 분수끼리 더하면 12분의 14가 되는데, 자, 여기 이만큼을 대분수로 고칠 수 있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 더하기 1과 12분의 2인데 약분할 수 있어요. 1과 6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 3과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답을 남길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오른쪽도 계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분모 12로 통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와 6분의 3 통분하면 12분의 6이 되고, 빼기 1과 12분의 1이에요. 자연수끼리 빼면 3, 분수끼리 빼면 12분의 5가 되죠. 자,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3과 6분의 1을 분모 12로 바꿔주면 3과 12분의 2가 되잖아요. 자,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오른쪽이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크다. 부등호 표시.
1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4와 10분의 3 빼기 2와 25분의 9를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를 50으로 통분했죠. 자, 그렇다면 2와 25분의 9, 25분의 9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18로 써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끼리 빼면 3 빼기 2는 1이죠. 1 써주고 50분의 65에서 50분의 18을 빼주는 겁니다. 50분의 65에서 50분의 18을 빼면 분모 그대로 50, 분자끼리 빼면 7이 되고 1을 빼면 4가 되죠. 50분의 47이 되고 정리해서 적으면 1과 50분의 47입니다. 라고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13번. 설명하는 수가 다른 친구는 누구인지 이름을 쓰세요. 이준이, 주하, 이한이가 나타내고 있는 수가 각각 무엇인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준이는 3과 15분의 2보다 3과 5분의 1만큼 큰 수라고 했죠. 이 말은 즉 3과 15분의 2에 3과 5분의 1, 통분해서 15분의 3을 더해준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자연수끼리 더하면 6이고 분수끼리 더하면 15분의 5가 되죠. 약 분하면 1, 3이니까 정리하면 6과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주화는 2와 6분의 5보다 3과 3분의 2만큼 큰 수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식으로 나타내면 2와 6분의 5 더하기 3과 3분의 2라는 거예요. 자, 통분할 수 있겠죠? 2와 6분의 5 그대로 적어주고 3과 6분의 4입니다. 자, 자연수끼리 쓰면 5, 그리고 분수끼리 더하면 6분의 9가 되는데 이만큼 대분수로 다시 고쳐줄게요. 5 더하기 1과 6분의 3인데 계산하면 6과 6분의 3이 되죠. 약분하면 1, 2 되니까 6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남겨줄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준이와 주화가 서로 달라요. 이한이를 구하면 누가 다른지 알수 있겠죠? 8과 12분의 1보다 1과 4분의 3만큼 작은 수입니다. 이번엔 뺄 셈이네요. 8과 12분의 1보다 1과 4분의 3만큼 작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통분하면 8과 12분의 1 빼기 1과 12분의 9가 되거든요. 12분의 1 빼기 12분의 9를 할수 없으니까 받아내림에서 7과 12분의 13 빼기 1과 12분의 9를 계산해야 돼요. 이 아래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연수끼리 빼면 6이 되고 12분의 4가 되죠. 약분할 수 있습니다. 1, 3으로 약분해서 정리하면 6과 3분의 1이 된다. 정리하면 이준이 6과 3분의 1, 주하 6과 2분의 1, 이한이 6과 3분의 1이니까 다른 친구는 바로 주하가 되는 거예요. 주하. 14번. 선우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3과 20분의 14컵 넣고 추가로 1과 16분의 9컵을 더 넣었습니다. 선우가 냄비에 넣은 물의 양은 모두 몇 컵인지 구하세요. 자, 그렇다면 원래 넣었던 물의 양에 추가로 넣은 양을 더해줘야겠죠. 식으로 정리하면 3과 20분의 14 더하기 1과 16분의 9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분수를 조금은 더 간단하게 약분해 주도록 할게요. 3과 20분의 14, 2로 약분할 수 있죠. 3과 10분의 7로. 그 다음 1과 16분의 9도 약분할 수 있나요? 아, 없네요. 1과 16분의 9는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과 10분의 7 더하기 1과 16분의 9를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하면 10과 16은 바로 80으로 약분할 수 있겠죠. 3과 80분의 87에 56이 되죠. 더하기 80으로 통분하면 1과 80분의 16 곱하기 5를 한게 80이기 때문에 9 곱하기 5를 하면 45가 됩니다. 자연수끼리 더하면 4가 되고 분수끼리 더하면 80분의 더해주면 1, 10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대분수로 다시 바꿔줄게요. 4 더하기 1과 80분의 21이 되는 거고, 더하면 5와 80분의 21이 됩니다. 컵이라는 단위가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5와 80분의 21컵입니다. 라고 답을 정리해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어떤 수에서 1과 8분의 5를 빼었더니 결과가 6과 7분의 4가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수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계산한 결과에 1과 8분의 5를 더해 주어야겠죠. 6과 7분의 4 더하기 1과 8분의 5를 해주면 어떤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56으로 통분할 수 있겠죠. 두 분모의 곱인 56으로 통분하면 7분의 4 분모 분제 각각 8을 곱해서 32가 되고, 1과 56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57에 35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끼리 더했을 때 7이 되고, 분수끼리 더했을 때 56분의 67이 되죠. 자, 그럼 56분의 67을 대분수로 다시 바꿔줄게요. 7 더하기 1과 56분의 11이 되고, 계산하면 8과 56분의 11입니다. 라고 어떤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8과 56분의 11입니다. 이렇게. 16번. 다음 두 사람이 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수를 구하세요. 도하니 5와 18분의 7에서 2와 27분의 18만큼을 뺀 수야. 그런데 분모는 72인 분수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뺄셈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와 18분의 7 빼기 2와 27분의 18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약분할 수 있거든요. 무엇으로? 9로 약분할게요. 9, 2, 18, 9. 3, 27이 되죠. 따라서 5와 18분의 7에서 2와 3분의 2를 빼주는 겁니다. 5와 18분의 7 빼기 2와 3분의 2 분모를 18로 맞춰주면 2와 18분의 6이 12가 되잖아요. 자, 18분의 7에서 18분의 11을 뺄수 없기 때문에 1을 받아내림. 4와 18분의 25에서 2와 18분의 12를 빼주면 자연수끼리 빼면 2, 분수끼리 빼면 18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했죠. 자, 그런데 할인이가 분모가 72인 분수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와 18분의 13과 크기가 같지만 분모를 72로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자연수는 그대로 2가 되고, 자, 분모 72로 맞춰주기 위해서 18에 몇을 곱했나요? 곱하기 4를 했죠. 따라서 우리는 13에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4를 해줍니다. 4, 3, 12. 5 이렇게 되죠. 정답은 2와 72분의 5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7번. 어떤 수에 1과 5분의 1을 뺄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3과 6분의 1이 되었어요. 바르게 구한 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어떤 수에 1과 5분의 1을 빼야 되는데 더했죠. 1과 5분의 1을 더했더니 결과가 3과 6분의 1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3과 6분의 1에서 1과 5분의 1을 빼주어야 하는데 통분을 해줘야겠죠? 3과 30분의 5 빼기 1과 30분의 12가 돼요. 자, 받아내림에서 2와 30분의 35 빼기 1과 30분의 12 계산을 해주면 1과 30분의 20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르게 구한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1과 30분의 23에서 1과 5분의 1을 다시 빼주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어떤 수를 구했죠. 바르게 구하기 위해서 식을 쓰면 1과 30분의 23 빼기 1과 5분의 2를 계산하기 위해 통분했죠. 30으로 결과는 바로 30분의 11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8번. 두 사람의 멀리뛰기 기록입니다. 누가 몇 미터 더 뛰었는지 구하세요. 2와 12분의 7, 5분의 12가 있어요. 자, 이것을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5분의 2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두 분수의 크기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12분의 7, 그리고 2와 5분의 2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분해 줘요. 2와 60으로 통분할 수 있겠죠. 35, 그리고 2와 60분의 24로 통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멀리 뛰었나요? 려한이가 더 멀리 뛰었죠. 려하니. 그런데 얼만큼 더 멀리 뛰었나요? 여기서 여기 빼주어야 됩니다. 자연수 빼면 사라지고 60분의 35에서 60분의 24를 빼주면 60분의
11m만큼 더 뛰었습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죠? 19번, 성환이 가방과 아린이 가방 무게의 합은 온유리 가방의 무게보다 1과 5분의 1kg 더 무겁습니다. 온유리 가방의 무게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정리하면 성환이

더하기 아린이를 한 값이 온유리 가방 무게 더하기 1과 5분의 1kg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수를 대입해서 2와 5분의 4 더하기 2와 6분의 1을 한 것은 온유리 가방 무게 더하기 1과 5분의 1이라는 거죠. 자, 통분하면 2와 30분의 24 더하기 2와 30분의 5는 온유리 더하기 1과 30분의 10. 자, 몇이 될까요? 10이 아니라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계산하면 아래에 적어볼게요. 4와 30분의 29는 온유리 가방 더하기 1과 30분의 6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리 가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4와 30분의 29에서 1과 30분의 6을 빼줍니다. 자연수끼리 빼면 3, 분수끼리 빼면 23이 되죠. 따라서 온유리 가방은 3과 2, 30분의 23kg이 됩니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 자, 20번. 담수 중에서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의 합을 기하분수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8분의 6 약분되죠? 4분의 3으로. 그리고 3분의 5는 1과 3분의 2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 3, 12 모두 같이 한 번에 통분을 해 줄게요. 바로 1과 12분의 9로 만들 수 있고, 1과 3분의 2는 1과 12분의 8로 만들고, 1과 12분의 7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 중에 가장 큰 분수 1과 12분의 9, 그리고 가장 작은 분수 1과 12분의 7의 합을 더하면 2와 12분의 16이 되고, 정리를 하면 3과 3분의 1이 답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단원평가 정리하고요. 우리 이제 수행평가 풀어볼게요. 네, 수행평가 1번입니다. 주홍이와 명진이는 수카드 3장을 각각 한 번씩 사용해서 가장 작은 대분수를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만든 대분수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죠. 자, 가장 작은 대분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앞에 써줘야 돼요. 1과 11분의 8이 되고, 명진이는 3과 6분의 5가 되죠. 이두 분수를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66으로 통분해서 구하면 자연수끼리 더했을 때 4, 11분의 8 더하기 6분의 5 통분해서 구하면 66분의 103이 되거든요.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고쳐서 정리하면 5와 66분의 37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11과 6을 통분해서 마지막에 가분수를 다시 대분수로 바꾸어 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2번. 다음 기역과 니은의 차례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28분의 15 빼기 21분의 4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를 84로 통분할 수 있겠죠. 84분의 45 빼기 84분의 16 계산하면 기역은 84분의 29가 됩니다. 자, 니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7분의 6에서 12분의 5를 빼주어야 돼요. 이렇게 식을 쓰고 통분을 해서 84분의 72 빼기 84분의 35 빼주면 니은은 84분의 37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기역과 니은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큰 쪽인 니은에서 작은 쪽인 기역을 빼주면 되겠죠? 84분의 37 빼기 84분의 29 계산하면 분모 그대로 84, 분자끼리 빼서 8로 적을 수 있겠죠? 우리 약분할 수 있어요. 4로 계산하면 21분의 2가 됩니다. 정답은 21분의 2. 3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먼저 통분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9와 7의 곱인 63으로 통분을 하면 2와 63분의 35 더하기 4와 63분의 36이 되죠. 계산하면 6과 63분의 71이 되고, 이 부분을 다시 대분수로 바꿔서 정리하면 7과 63분의 8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그러면 8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에서 7까지 7개입니다라고 답을 남겨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보기에서 음료 두 가지를 골라 덧셈 또는 뺄셈 문제를 만들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콜라는 1과 8분의 7리터, 우유는 12분의 11리터, 주스는 1과 16분의 13리터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두 가지를 골라서 덧셈 혹은 뺄셈의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문제 예시예요. 지훈이는 콜라 1과 8분의 7리터와

우유 12분에 11리터를 샀습니다. 지훈이가 산 음료는 모두 몇 리터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적으면 답을 1과 8분의 7 더하기 12분의 11로 해서 24로 통분하고 2와 24분의 19리터입니다라고 답까지 남겨줄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은 다양하게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 계산 결과가 가분수라면 대분수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항상 정답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조금 헷갈렸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가 있으면 꼭 수업이 끝나고 다시 한번 혼자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문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지금 해결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 작은 힘을 들여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나중에 미루다가 크게 되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소? 오늘의 속담은 뒷수습, 악화와 관련되어 있소.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아빠, 차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2: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3: 여보, 차를 점검해봐야 하지 않나요?
2: 괜찮아, 지난번에도 이러다가 괜찮더라고. 어? 차가 왜 이러지? 지난번에 가족들이 말했을 때 진작 점검받을걸.
0: 오늘의 속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커지기 전에 철회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 예를 보겠소. 충치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서 아예 이를 뽑게 되었으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눈사람 속에 검은 항아리. 김소진. 주인공 나는 미아리 산동네에 있는 어머니의 새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는다. 수리비도 해결하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챙겨오기 위해 새집을 방문하기로 한다. 재개발로 곧 사라질 옛동네를 찾아가며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어느 겨울 새벽, 나는 몰래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실수로 이웃집 욕쟁이 할머니네의 짠지 항아리를 공사장 도구인 빠루로 건드려 깨트리고 만다. 두려움에 휩싸인 어린 나는 깨진 단지를 감추기 위해 그 위에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감쪽같이 숨긴다. 날이 밝으면 눈사람이 녹아 비밀이 탄로날 것을 걱정한 나는 하루 종일 밖을 배회하며 더러운 곳을 찾아다닌다. 해가 질려 두려움 속에 귀가했으나 눈사람과 깨진 단지는 이미 치워져 있었고 이웃 어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하게 나를 대한다. 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으며 안도감보다는 낯선 소외감을 느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는 철거가 진행 중인 동네에서 옛 이웃인 창희 형을 만나 술을 마시고 회포를 푼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에 나는 갑작스러운 배변 욕구를 느껴 폐허가 된 빈집에 들어가 깨진 항아리에 배설을 한다. 나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지탱해온 물리적 공간인 산동네가 사라진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기억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상실감에 젖어 눈물을 흘린다. 20여 년 전 그 겨울 새벽 짠지 단지를 깨뜨린 어린 소년의 모습

0: 떠올려볼까요? 당장의 꾸지람이 너무 두려워 소녀는 깨진 단지를 눈사람 속에 숨기는 위태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눈사람이 녹아내린 자리에서 소년이 마주한 건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무심하게 흘러간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소년의 정신적 성장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1: 오늘의 속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였소. 호미와 가래를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소. 커지기 전에 해결하면 될 일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요. 이런 속담과 관련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의 각 부분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Y자관에 작은 고무풍선 두 개를 실로 묶어 고정합니다. Y자관은 공기가 드나드는 길인 순간과 순간 가지를 나타내며 Y자관 끝에 매달린 두 개의 고무풍선은 사람의 양쪽 폐를 대신하는 부분입니다. 실로 묶어 고정하는 이유는 실험 중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페트병의 중간 부분을 자르고 자른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싼 다음 고무풍선이 매달린 Y자 유리관을 페트병 입구를 통과시켜 실리콘 마개로 고정합니다. 페트병 속 공간은 우리 몸의 흉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입구를 막을 때 실리콘 마개 대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고무 찰흙을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Y자관 주변의 틈을 잘 막아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무풍선을 잘라 페트병의 잘린 부분에 씌워서 고무막을 만듭니다. 고무막은 호흡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로막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고무막이 느슨하지 않게 팽팽하게 씌워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막의 움직임에 따라 페트병 안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와 놓았을 때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무막의 움직임에 따라 페트병 안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해 보세요. 이러한 부피 변화가 고무풍선의 모습에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 두 상황을 비교하며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를 살펴보면 페트병 속의 부피가 증가하고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 속 공간, 즉 흉강이 넓어지는 상황을 나타내며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들숨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고무막을 놓았을 때를 보면 페트병 속의 부피가 감소하고 고무 풍선이 오므라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는 흉강이 줄어들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날숨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고무막의 움직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고무 풍선의 부피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 호흡 운동이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즐거운 독해 탐험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이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섬은 우리가 자주 방문했던 The Animal Island, 동물들이 가득한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 황제 펭귄에 대한 한 지문을 읽어볼 건데요. 황제 펭귄은 이 남극이라는 굉장히 혹독한 추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생존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이 추위에서 어떻게 황제 펭귄들이 자신의 알과 그리고 아기 펭귄을 잘 돌볼 수 있는지 오늘은 그 특별한 방법에 대한 지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보기 전에 오늘의 단어부터 확인해야겠죠? 워크북에 있는 단어 함께 읽으면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Female, 암컷. Build, 짓다. Inside, 안쪽의. Side by side, 나란히. Hold, 유지하다. Take care of, 무엇을 돌보다. Antarctica, 남극. Stand, 서 있다. Look for, 무엇을 찾다. Freezing, 매우 추운. Freeze, 얼다. Nest, 둥지. Come out, 나오다. Male, 수컷. 자, 단어 함께 읽으면서 잘 적어보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오늘의 지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most birds, 대부분의 새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most라고 하면,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본 대부분의 라는 의미가 돼요. 자, 대부분의 새들은 build nests, 무엇을 짓는다? 그렇죠. nest라는 단어 방금 우리가 봤는데 둥지를 짓는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For their baby birds, 그들의 새끼 새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새들은 둥지를 짓죠. But, 그러나 emperor penguins don't.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황제 펭귄을 우리가 emperor penguins라고 하는데요. 자, 대부분의 새들은 새끼 새들을 위해서 둥지를 짓지만 황제 펭귄은요, 그렇지, don't라고 하면 그러지 않는다. 즉, 둥지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y use their feet. 자, 그들은 그들의 발을 이용합니다. 무엇으로요? 빈칸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 빈칸의 내용은 잘 몰라요. 뒷부분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채우러 와 보겠습니다. 자, 이때 as는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전치사 의미의 as예요. 그래서 뭐뭐로, 그렇죠? 그들의 발을 빈칸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뒷부분 이어서 읽어볼게요. A female emperor penguin. 자, 여기서 female이라고 하면요. 암컷이란 뜻이에요. 즉, 암컷 황제 펭귄은 goes away to sea, 바다로 갑니다. And 그리고 무엇을 한다? Looks for food. 자, 여기서

look for이라고 하면요.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죠. 즉, 바다로 나가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food. 먹이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주어가 a female emperor penguin. 암컷 황제 펭귄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요. 그래서 go away라는 동사 뒤에요. es가 붙었고요. look for 뒤에도 뭐가 붙는다? 그렇죠. 지금 s가 붙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수컷 펭귄이 나가서 먹이를 찾을 것 같은데요. 이 황제 펭귄의 경우에는 암컷 펭귄이 이제 가서 먹이를 찾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 수컷 펭귄은 무엇을 할까요? 그치, 자신의 알을 이제 돌보게 됩니다. 자, the male penguin. male이라고 하면 수컷이죠. 자, 수컷 펭귄은 holds the egg on his feet. 자, 지금 egg, 알이 나왔어요. 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팔 위에 이렇게 잘 받쳐 놓는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 hold의 의미가 유지하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팔 위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잘 받쳐 놓은 채로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the male penguin holds the egg on his feet and keeps it warm. 자, 여기서 is는요. 그치, 앞에 나온 the egg, 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한다? 그것을 keeps it warm, 따뜻하게 유지한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지금 keeps it warm, 오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것을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가 어떤 형태로 나와요? 그렇지, 형용사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keep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Eggs should not touch the ice. 자, 여기까지 보면 알들은요. should not. 자, should not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should라는 조동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not이 붙었네. 그러면 부정형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알들은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될까요? Touch the ice. 얼음과 닿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Because 이유가 나옵니다. The baby inside. 그 안에 있는 아기가요, 어떻게 된대요? Will freeze. 자, freeze라고 하면 얼다란 뜻이죠. 자, will이라는 조동사랑 결합해서 will freeze. 얼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and die,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극이 굉장히 추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알을 실수로 이렇게 얼음에 닿게 하면 얼어서 죽을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컷 펭귄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것을 자신의 팔 위에 올려놓고 따뜻하게 잘 유지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위에 빈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들은 그들의 feet, 발을 무엇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렇지. 마치 대부분의 새들이 둥지를 지어서 거기서 새끼 새들을 키우는 것처럼, 아, 황제 펭귄은 발을 무엇으로 쓴다? 둥지로 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에는, 네, 나중에 문제를 또 풀겠지만, 둥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In June. 자, June이라고 하면 6월을 이야기합니다. 자, 6월에 it is winter in Antarctica. 자, Antarctica. 우리의 황제 펭귄이 살고 있는 남극이죠. 6월은 남극의 무엇이다? winter, 겨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i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때 is은요. 그것은 겨울이다. 이렇게 해석할까? 아닙니다. 이때 is은요.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요. 이러한 주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인칭 주어라고 부릅니다. 자, 비인칭 주어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주어 자리만 차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계절, 그쵸? winter, 겨울이라는 계절, 뭐 또는 요일, 날씨 등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it, 이라는 비인칭 주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is은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6월은 남극의 겨울인 거죠. The wind there. 자, 그곳의 바람은 어떠하다? is freezing. 자, 지금 freezing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우리 freeze라는 동사 맞죠? 자, freeze 무슨 뜻이었어요? 얼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럼 freezing은 얼만큼 굉장히 춥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freeze 뒤에 ing가 붙어서

매우 추운이란 형용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곳의 바람은 매우 추워요. Male penguins. 자, 이 수컷 펭귄들은 stay side by side. 자, side by side라고 하면 나란히예요, 나란히. 자, 그들은 나란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In large groups. 자, 큰 무리를 지어서 나란히 있는 거죠. And 그리고 어떻게 한다? Keep each other warm. 서로를요. 따뜻한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추우니까 서로 나란히 서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따뜻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 의미죠.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keep이라는 동사, 네, 오형식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말씀드렸죠. 자, 한번 하이라이트 쳐볼까요? 그렇지. 자, keep은 무엇을, 그치, 목적어를, 목적격 보완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목적어가 each other, 서로인 거죠. 서로를 어떻게? Warm, 따뜻한 상태로 유지한다. They stand like this. 그들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For 4 months. 자, 몇달 동안이요? 그렇지,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이 상태로 서 있는데요. Then, 그러고 나면, the baby penguins come out. 아기 펭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come out. 나오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자, 이렇게 있으면은 드디어 아기 펭귄이 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극이 굉장히 추운 환경인데요.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수컷 펭귄들이 알을 잘 품고, 그리고 아기 펭귄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키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봐야겠죠? Comprehension check 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빈칸에 어떤 말을 썼죠? They use their feet. 그들은 그들의 발을 빈칸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때 아, 둥지로 사용을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그럼 둥지라는 단어 보기에 그렇지. A nest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a nest, 둥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 대부분의 새들은 build nest, 둥지를 지어요. For their baby birds, 그들의 새끼 새들을 위해서. 하지만 Emperor penguins don't. 황제 펭귄은 그러지 않는다. 둥지를 짓는 대신에, 하지만 발이 바로 이러한 nest, 둥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죠.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during that time. 자, 그 시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 시간 동안 the male emperor penguin. 수컷 황제 펭귄은 takes care of the egg. 알을 돌봅니다. 라고 하죠. 자, take care of.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무엇을 돌보다 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암컷 펭귄은 무엇을 하러 간다 그랬죠? 그렇지.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간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수컷 펭귄이 바로 알을 돌본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 일단 암컷 펭귄이 나오는 문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A female emperor penguin. 자, 암컷 펭귄이 goes away to sea and looks for food. 먹이를 찾으러 갑니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B의 이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During that time.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The male emperor penguin takes care of the egg. 이 문장이 들어가고 이어서 어떻게 알을 돌보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올바른 곳은 그렇지. B가 들어가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한번 가볼게요. 새끼가 얼어 죽지 않도록 수컷 황제 펭귄이 하는 행동을 나타낸 문장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문장을 찾아서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자, 지금 수컷 펭귄이 하는 행동, 새끼가 얼어 죽지 않도록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 있죠? 여기 바로 뒤에 보면 The male penguin holds the egg on his feet. 자, 수컷 펭귄은 어떻게 한다? 알을 자신의 발 위에 올려놓고요. And keeps it warm. 그것을 따뜻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새끼가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을 그대로 한번 적으면 돼요. 자, 한번 적어봅시다. The male penguin. 수컷 펭귄이 되죠. 자, 수컷 펭귄은 holds the egg. 자, 알을요, 어디다 올려놓는다? 그렇지. 그의 발.

발 위에 올려놓죠. On his feet. And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것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Keeps it warm. 네, 이한 문장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잘 적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하네요. 자,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꿀 것. 자, A 한번 볼게요. Mommy birds, 엄마 새들은 make blank with branches. 자, branches는 나뭇가지들입니다. 나뭇가지로 이것을 만들어요. They are their houses. 자,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는 이것들은 무엇이다? Their houses. 그들의 집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봤던 둥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 이 둥지가 they라는 대명사로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복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Mommy birds make nests with branches. 그치? 엄마 새들은 나뭇가지로 둥지들을 만들고요. 그 둥지들은 그들의 집이 되는 거죠. 자, B번. Water becomes ice. 자, 물은 얼음이 됩니다. In a freezer. 자, freezer 냉동고예요. 냉동고가 되겠고요. The freezer, 냉동고는 무엇을 한다? 그렇지. 물을 얼린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무엇을 얼리다, 얼다라는 동사. freeze가 있었어요. 그래서 the freezer freezes water. 네, 냉동고는 물을 얼립니다. 자, 지금 the freezer 단수주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freeze 뒤에 s 붙여야 되는 것도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워크북 11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보면 암컷 황제 펭귄은 바다로 가서 먹이를 찾는다. A female emperor penguin. 자, 바다로 가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goes away였죠. goes away to sea. And 그리고 어떻게 한다? looks for food. 먹이를 찾는다. 그래서 무엇을 찾다? look for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컷 펭귄은 알을 자신의 발 위에 놓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The male penguin holds the egg on his feet. 자, 자신의 발 위에 올려놓고요. And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유지한다라고 할때 keep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And keeps it warm. 그것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holds the egg on his feet. and keeps it war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3번 한번 볼게요. 알들은 얼음에 닿아서는 안 된다. 자, the eggs. 그쵸? eggs should not touch the ic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해서는 안 된다. should not 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됐죠. 알들은 얼음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baby inside will freeze. 그 안에 있는 새끼가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컷 펭귄들은 나란히 있습니다. Male penguins stay side by side. 그래서 나란히라는 표현, side by side가 있었죠. And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Keep each other warm. 서로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한번 볼게요. 그들은 4개월 동안 이렇게 서 있는다. 자, 서 있다라고 할때 우리는 stand라는 동사를 쓰죠. They stand like this. 이렇게 서 있습니다. 뭐뭐 동안 for 4 months. 4개월 동안 이렇게 서 있는다. 자, 이렇게 우리 5번 문장까지 영작을 다 해봤는데요. 자, 드디어 오늘의 키를 획득했습니다. 자, 바로 우리의 27번째 키 표현이죠. should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요. 자, should라는 조동사,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죠.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였는데, not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예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Eggs should not touch the ice. 자, 알들은 얼음과 닿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 baby inside will freeze and die. 그 안에 있는 새끼가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렇지. freeze라고 하면 얼다란 뜻이었죠.

0: 그래서 will freeze, 얼어서 and die,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 여러분의 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의 탐험 인증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봤던 문장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것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완성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탐험을 완료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복습하고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 파워 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독해할 글의 제목은 하키퍽의 재료입니다. 자, 하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키퍽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얘가 바로 하키퍽입니다. 축구로 따지면 공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하키퍽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오늘은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한번 문제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A, B, C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주어진 지문 뒷부분에 이 세 개의 문단을 알맞게 배열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을 읽고서 A, B, C를 읽으면서 힌트를 얻어서 A, B, C 중에 뭐가 먼저 오고 뭐가 나중에 올까 예측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바로 가보겠습니다. Real hockey pucks are made of rubber 이라고 했죠. 비동사 앞부분까지가 주어예요. 진짜 하키퍽들은 be made of 밑줄 칠게요. 얘는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뒤에는 재료가 나오죠. 그래서 진짜 하키퍽은 공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But 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If you're only playing hockey for fun 이라고 했죠. 만약 당신이 하키를 한다면, 근데 for fun이니까 재미로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막 프로 선수처럼 하는 거 말고 취미로, 재미로만 한다면, 그러면 almost anything will do 라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즉, 거의 모든 것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키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This was especially true. 이것은 특히나 사실이었다고 해요. Especially 하면 특히 이런 뜻이죠. 근데 언제 특히 사실이었냐면 In the early days of hockey니까 하키의 초창기에는 더더욱이 그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뒤에는 초창기에 어떤 재료를 썼는지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A부터 한번 가볼게요. Another kind of puck was made of wood. 자, 과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또 다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앞부분에 과거에 하키퍽의 재료가 다른 게 있었다. 그 뒤에 또 다른 퍽의 재료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kind of puck이니까요. 퍽의 종류는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was made of wood니까 나무로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 was better and cheaper 이니까

0: 공급원 혹은 재료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That was absolutely free니까
0: 어떤 퍽의 재료예요? 완전히 무료인 퍽의 공급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that이 관계 대명사 that이 source를 꾸며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뒷부분에는 완전히 공짜인, 완전히 무료인 비용이 안 드는 이 퍽의 재료가 뒤에 이어지게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생각해보면서 우리 B로 넘어갈게요. Back then 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라는 거죠. 아마 초창기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A piece of coal이니까 석탄 조각입니다. 석탄 조각이 사용이 된 거예요. 수동태죠. 뭘로 사용이 되었냐면 as a puck, 퍽으로 사용이 되었대요. But, 하지만, 곧 people wanted to use some other things instead 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뭘 대신해서? 이 석탄 조각 대신에 다른 걸 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Because coal was valuable and easily broke apart. 자, 석탄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Valuable, 너무 비싸고 가치가 너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easily broke apart니까 break apart 하면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는 거거든요. 너무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재료를 찾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로 한번 가볼까요? Believe it or not 이라고 했습니다. Believe it or not 하면 하나의 덩어리 표현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죠.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종종 사용했대요. 자,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A frozen piece of horse du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horse dung 하면 말의 똥이에요. 그런데 말의 똥 조각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frozen 이라고 했습니다. frozen은 freeze의 과거 분사예요. 우리 과거 분사는 마치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어붙은 조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똥 조각인데 얼어붙은 말똥 조각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었죠? Since horses pulled carts on every city street at that time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since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자, since는 접속사로 쓰일 때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since는 주로 시간의 접속사 혹은 이유의 접속사 이렇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한 이래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또 이유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져요. 마치 because처럼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을 쓸지는 맥락을 잘 보면서 골라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요, 시간보다는 이유의 의미가 훨씬 잘 맞아요. 해석해 볼게요.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말들이 수레를 끌었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서?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말이 어디에서나 이렇게 수레를 끌었기 때문에. People could find it anywhere.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에서든, 즉 말똥을 어디에서든 찾을 수가 있었다 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이어줄 때는 이 since라는 이유 접속사가 적절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글의 흐름상 A부터 C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지문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But if you're only playing hockey for fun, 재미로만 하키를 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하키퍽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특히 언제 사실이었다고 했죠? Early days of hockey니까 하키의 초창기에는 더더욱 아무거나 하키퍽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뒤에는 그 초창기에 무엇을 썼는지가 나와줘야겠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back then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A piece of coal, 그러니까 석탄 조각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석탄 조각.

조각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너무 값이 많이 나가고 쉽게 깨진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찾았겠죠? 자, 어떤 것을 찾는지 보겠습니다. Another kind of pot was made of wood.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이 나무로 만들어진 퍽이었어요. 이 나무는 더 좋고 더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이후에 완전히 무료인 재료를 하나 찾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말똥이잖아요. 그쵸? 자, 말똥이 완전히 무료인 재료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B, A, 그리고 C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2번 가볼게요. 위글의 제목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글이 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단, 하키퍽의 공급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항상 같진 않고 조금씩 변화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changes in the 빈칸 of 빈칸 빈칸이라고 할 때, 하키퍽의 재료나 공급원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재료나 공급원은 source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무엇의 source예요? 하키퍽의 source잖아요. 그래서 changes in the source of hockeypo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위글에 밑줄친 do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자, 우리 do 하면 주로 무슨 의미가 떠오르세요? 하다 이런 뜻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우리 밑줄친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을 때 하지만 당신이 재미로만, 취미로만 하키를 한다면 아무거나, 거의 아무거나 될수 있다, 쓰일 수 있다, 혹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면서 하다의 의미를 갖는 두 말고요. 되다, 혹은 쓰이다, 혹은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These shoes won't do for the party라고 했거든요. 자, 이 신발들은 파티를 위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니겠죠?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파티를 위해서 쓰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두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보시면 They are free to do as they please. As they please 하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여기서도는 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쵸? 3번을 보면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it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고요. 4번을 보면 I usually do the dishes on weekends. 나는 주말마다 설거지를 주로 합니다. 뭐뭐를 하다라고 쓰였죠. 자, 5번입니다. I have a number of things to do today입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아 이런 뜻이에요. A number of 하면 많은이죠. 그래서 많은 할 일들이 있어. 여기서도 역시 하다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가 꼭 하다,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뜻 말고도 되다, 쓰이다,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어서 4번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 볼까요? I'm 빈칸 finished with my reading homework입니다. 자, reading homework 하면 독서 숙제 정도가 되겠네요. I only have one page to read. 나는 읽을 페이지가 딱한 페이지가 남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숙제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거의 다 끝냈어 할때 우리 거의 뭐라고 하면 될까요? Almost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B인데요. Ice is just 빈칸 water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음은요, 어떤 물일까요? 언 물이잖아요. 얼어붙은 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freeze의 과거 분사형태인 froze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중요 어휘와 구문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교재 114쪽입니다. 워크북 문제풀이 같이 진행해 볼게요. 먼저 A입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1번 보시면 rubber 있죠? rubber 뭘까요? 고무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for fun 하면 재미를 위해서니까 얘는 재미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또 almost,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봤죠? 얘는 거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most everything 하면 거의 모든 것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especially 하면 특히 이런 뜻이고요. 또 wood 무슨 뜻이에요, 얘는? 네, 나무나 목재가 되겠습니다. 또 source 하면 공급원이나 원천이니까 얘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absolutely 하면 완전히 이런 뜻이에요. 다음으로 coal인데요. 얘는 석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instead인데요. instead 뭘까요? 얘는 대신에입니다. 자주 나와요. 다음으로 10번 갈게요. valuable인데요. 얘도 자주 나오죠. valuable 하게 되면 귀중한 혹은 값비싼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break apart인데요. break 하면 뭔가 갈라지고 깨지고 이런 느낌 들죠? apart는 멀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break apart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부서지고 깨지는 거겠죠? 다음으로 frozen입니다. frozen 하면요, 과거 분사 형태인데, 얼어붙은이라는 의미의 상태가 됩니다. 이어서 dung, dung은요, 똥 혹은 분뇨라고 해석이 되고요. since 하면요, 오늘 중요하게 봤던 내용이죠.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의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ull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끄는 거죠. 이어서 cart 나왔어요. 수레고요. 또 street 하면 거리입니다. 또 하나 anywhere 얘는 어디서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비갈게요. 영작 훈련입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진짜 키용 퍽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표현 be made of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re made of rubber 하면 고무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퍽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류의 퍽 한번 써볼까요? another kind of 퍽. 얘도 만들어졌어요니까 was made of 써주시면 되겠네요. was made of wood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번인데요. 사람들은 결국 완전히 공짜인 턱에 새로운 공급원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발견했다까지 나왔죠. 근데 뭘 발견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A new source of pucks. 자, 그러니까 퍽의 새로운 공급원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수식하는 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수식하는 말은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해서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that was absolutely free가 되겠죠? 완전히 공짜인 퍽의 새로운 공급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종종 말똥에 얼어붙은 조각을 사용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믿거나 말거나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라고 했죠? 이런 표현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는요, believe it or not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believe it or not이 되겠고요. 나머지 문장 보면 people often use the frozen piece of horse dung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 수레를 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말이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 수레를 끌었기 때문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할 때는 우리 because도 있지만 오늘 공부한 접속사 하나 있죠? 바로 since입니다. 네, since를 써줄게요. 그러면 since horses pulled carts. 말들이 카트를 끌었기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On every city street.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Reading Power 중학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느덧 27번째 시간입니다. 예습, 루틴처럼, 습관처럼 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의 리딩의 힘이 되어줄 Today's Reading Power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리딩 파워는 바로 글의 주제 파악하기 문제 유형을 내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팁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독해 2번 문제가요. 바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이것도 매년 여러분들 수능을 나중에 보게 될때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라서 아주 중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는 선생님 얘기했듯이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으면서 혹은 뭐 앞부분, 꼭첫 번째 문장만이 아니라 이제 앞부분에서 한두 줄 정도에서 핵심 소재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선택지가 이미 갈리게 돼요. 핵심 소재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가. 이제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글의 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선택지에 그걸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엽적인 사소한 부분이 언급된 것만으로 당연히 주제가 될수 없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지금 한글로 나와 있는 경우, 좀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한두 줄 정도 보면서 핵심 소재가 뭔지를 보면 선택지가 많이 소거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도 지금 1번은 수면이 핵심 소재죠. 2번도 수면인 것 같고요. 3번은 불안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재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한 팁대로 앞에 있는 문장들에서 핵심 소재를 잡아서 일단 나머지 선택지를 지워가면서 빠르게 문제에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 1번 문제는 A와 B에 들어갈 연결어를 고르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염두에 두고서 우리 독해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잘 읽는 거 기억해 주시고 출발해 보죠. Nobody knows for sure.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이런 뜻이야. How sleep works. 자, 이 잠이요. 우리의 수면 있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혹시 1, 2번에 나와 있었던 수면이 핵심 소재인가 할수 있는데요. Many scientists say that people sleep in order to dream.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소재가 바뀝니다. 자, 많은 과학자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잔다고 말합니다. In order to 묶어서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됐죠? 사람들은 꿈을 꾸기 위해서 잔다고요.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아, 뭔가 dream으로 핵심 소재가 바뀐 기분이에요. 그러면서 역시나 확실하게 그 다음 줄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dreams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것만 보고서도 그럼 이 글의 지금 소재는 dream이니까 적어도 소재가 dream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던 4번 아니면 5번이겠구나. 이렇게 선택지를 많이 지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제 소재가 파악이 됐으니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했어요. 자, 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보면 답은 끝납니다. 자, 꿈은요. Are the brain's way of balancing emotions. 뇌가 뭔가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랍니다. 다시요. 꿈은 우리의 뇌가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제가 끝났다고 봐도 되죠. 소재가 꿈인데요. 이 꿈을 뭐하고 연결 짓고 있냐면, 감정과 연결을 짓고 있고, 우리 아까 2번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소재가 꿈인 거 4, 5번밖에 없었는데요. 감정과 연결 짓고 있는 선택지는 5번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꿈의 역할. 이게 정답이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끝까지 읽으면서 확인해 보죠. 자, 그리고서 A의 빈칸입니다. 연결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인데요. 자, 앞에 내용까지 일단 됐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내용 한번 가볼까요? If people don't get enough dreams from sleep. 자, 사람들이 만약에 꿈으로부터 충분한, 반대네요. 잠으로부터. 그러니까 잠을 잠으로써 충분한 꿈을 꾸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꿈이 부족해진다면, they suffer from. 자, suffer from이 무슨 뜻? 자, 뭐뭐로 고통을 겪다란 뜻이에요. 자, 뭐뭐로부터 고통을 겪다라고 하는 두 단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Emotional problems. 역시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정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우리 꿈을 꿔야 뇌가 이 감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 이게 안 되면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원인이고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게 원인으로 결과가 이어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선택지에서는 고루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연결어 so 이게 그래서 라는 성이죠. 이게 가장 적절하고요. 자, however는 우리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역점의 접속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면서 앞뒤 내용이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전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2, 3번에 있는 besides 이건 게다가 라는 뜻으로 부연설명에 덧붙여지는 내용이 나와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었고요. 뭐뭐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꿈을 못 꾸면 어떻게 된다? 감정적인 문제를 겪는다. 이렇게 잘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자, so를 넣어봤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Dreams resolve. 이 꿈이요. 또, resolve. 해결합니다. The anxieties and emotions that cannot be expressed in everyday life. 자, 여기까지 좀 끊어가면요. 자, 뭘 해결하냐면 어떤 anxiety 하면 불안, 그리고 emotion 또는 감정. 인데요. 근데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어떤 불안인지를 관계대명사 대신 수식하고 있어요. 그쵸? 어디까지 묶을지 여기 정도까지 묶으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다시 동사이기 때문에 앤드를 사이로 지금 동사 1, 2가 병렬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앞까지 묶어서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꿈은 불안과 감정들. 근데 어떤 불안과 감정이냐면 cannot be expressed. 표현되지 못하는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는 잘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restore 회복시켜요. 뭐를요? mental balance 이 정신적인 균형을 회복시킵니다라고 해서 꿈이 우리 어떤 감정적인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Freud believed that anxiety dreams actually express people's anger that was hidden inside. 제또 꿈에 관해서 엄청 권위자죠. 프로이트가 어떻게 믿었냐면요. that 이하라고 믿었어요.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뭔가 불안감이 나타나는, 불안이 드러나는 꿈. anxiety dreams.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되게 불안했어. 나의 어떤 불안감을 표현했어. 이런 꿈들은요. 실제로는 actually expressed, 표현하는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 사람의 분노, 분노의 표현이라고 믿었대요. 자,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대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아, 그래서 뒤에 동사, 주격관대인가 봐요. 어떠한 분노냐면, hidden inside,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런 사람들의 분노를

그런 anxiety dream이 사실 보여주는 것이다. 아,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연결을 어떤 걸 넣을 것이냐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니 그 뒤에 문장을 보고 이제 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프로이드는 이 anxiety dream을 어떻게 본 거야? 사람들의 분노. 분노가 드러난 거야. 조금 약간은 마이너스적인 뉘앙스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Superstition says. 근데 미신은 말해요. 또 미신에 따르면 이런 말도 있대요. 미신에 따르면 that anxiety dreams. 이 anxiety dream이라고 하는 거는 have a different meaning.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여기서 사실은 끝났어요. 자, 프로이드가 말한 것과는 사실 다른 의미를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말한 거 말고 다른 거. 공기 흐름이 바뀌죠? 자, 여기에서 역재배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however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be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지만, 하지만 또 미신에 따르면 이러한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미신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가볼까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 Showing. 보여주는 거래요. 그 anxiety dream이 a worry will be relieved very soon. 이 걱정거리가 곧 아주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덜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왜 꿈은 반대야? 이런 미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 anxiety는 그대로 분노, 마이너스는 즉 마이너스야. 그대로 안 좋은 걸 반영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미신에 따르면 아니 반대되는 상황을 꿈이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역습의 접속사가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나와 있었던 relieve는 무언가를 덜어주다 이런 느낌으로 이 문맥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In some ways it is true.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신도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게 Because, 왜냐하면, by expressing your fears in your dreams, 꿈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을 표현함으로써, 저희 by ing 해석 예전에 한번 했었죠? 뭐뭐 함으로써, 여러분의 두려움을 꿈속에서 표현을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You come a little closer to overcoming your hidden fears. 여러분이 이제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니까. 자, 전치사 투예요. 동명사로 이어지죠. 어디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냐면 overcome은 뭐예요? 극복하다라는 해석입니다. overcome 극복하다. 뭐 이겨내다 이런 해석이죠. 여러분의 숨겨진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것에 뭐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1번 풀어 봤습니다. 앞에는 so였고요. 뒤에는 however였습니다. 자, 위클의 주제는 아까 우리 초반에서 소재 잘 찾고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만 잘 연결해 준다면 정답은 5번이다. 감정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꿈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우리말로 한글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질문은 What does superstition say about anxiety dreams? 자, 이 미신에 따르면 또 anxiety dream을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였고요. 얘는 좀 꿈은 반대다라는 느낌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꿈속에서 불안했지만 사실 그거는 걱정거리가 곧 해결될 것이다. 아, 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 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좀 부정적인 꿈이었지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바로 superstition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우리 4번으로 가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빈칸이 있어요. conflict가 이제 명사로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는 아마 형용사 자리인 것 같아요. 그쵸?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었다 이런 거겠지. 마음속에서 이러한 어떤 갈등. 그러니까 어떤 갈등일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럴까 저럴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캄다운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마도 emotional conflict. 감정적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e는 주어 자리입니다. 이것은 is a feeling of nervousness or worry. 뭔가 어떤 되게 잔뜩 긴장된 상태, 불안감, 그리고 걱정거리의 감정. 이게 좀 전에 봤었던 anxiety인 거죠. 그쵸? 자, 요렇게 우리 본문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바로 work.

파워로 넘어가서 파워 업 해볼 시간입니다. 자, 어휘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or sure 두 단어를 이렇게 묶어서요. 확실히 그리고 틀림없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balance는 명사로는 균형이지만 동사의 뜻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해석을 해봤고요.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전치사를 같이 외우세요. 항상 suffer from 이렇게 쓰면서 뭐뭐로 고통을 겪다라는 해석이었고요. 자, emotion이 명사인데요. 여기다가 끝에 al 붙이면서 emotional 그러면 형용사가 됐었죠. 그래서 감정적인이라는 형용사. resolve는 해결하다. 그리고 restore는 회복하다였습니다. 이 단어들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hidden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과거 분사의 형태인 거죠. 숨겨진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overcome 극복하다. 마지막으로 relieve 하면 덜어주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었습니다. 영작으로 가볼게요. 자, 1, 2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니까 3번부터 한번 배열하는 영작 완성해 볼게요. 꿈은 일상생활에서는 표현될 수 없는 불안함과 감정들을 해결합니다. 네,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dreams resolve 꿈이 해결합니다. 뭘? The anxieties and emotions 불안함과 감정들을 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채워 나와야 될 부분은 일상생활에서는 표현될 수 없는 이 불안함과 감정을 수식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우리 아까 어떤 걸로 영어 문장에서 썼나요? 맞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that을 활용해서 요렇게 수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that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조동사 먼저 옵니다. 수동태니까 PP예요. 어디에서? In everyday life.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다시. 얘가 이제 주격의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오는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표현이 될수 없는 그런 anxiety, emotion 이렇게 수식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불안함을 보여주는 꿈들이 사실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를 표현합니다. 자, 주어진 단어 anxiety dreams가 바로 불안함을 보여주는 꿈들이 사실 actually express 표현합니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뭘 표현해요?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목적어 자리잖아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분노를 표현하는 거야. 분노를. 자, 그러면 목적어를 먼저 넣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야. 정확히는. 그쵸? 자, people's anger. 근데 그게 뭐냐? 내면에 숨겨진 분노인 거죠. 역시나 우리 요것처럼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that 써주시고 is hidden inside 이렇게 써주면 또 우리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잘 들어갈 수 있다. 역시나 이것도 뒤에 동사로 시작하는 주격의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문장이었네요. 자, 5번으로 갑니다. 당신의 꿈에서 두려움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숨겨진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좀더 가까이 갑니다. 자, 뒷부분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적어주면 되고, 우리가 뭐뭐 함으로써 은근히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by ing. 이걸 써서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써주세요. by expressing. 근데 뭘 표현해요? 두려움을. your fears. 어디에서? in your dreams. 당신의 꿈속에서. 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죠. 다시. by ing 표현함으로써 your fears 당신의 두려움을 in your dreams 당신의 꿈속에서 여기까지 우리 배열을 잘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완강 미션 우리 지금 영작 훈련하면서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제 주격의 관계 대명사 대시였습니다. 역할은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대시를 봤어요. 그쵸? 물론 뭐 사람일 땐 who, 만일 때는 which 이런 걸 써도 되지만 그냥 우리 대수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주격 관계는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게 특징이니 자, 요 구조를 반드시 따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뭐뭐 하는 명사 자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남기면 쌤이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발음평가 레벨 2. 우리 조금 난이도 높여서 문제풀이 진행해 볼 건데요. 자, 레벨 1에서 19, 20번을 남겨놨었죠. 그래서 그 문제부터 보고 1번부터 쫙 한번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여러분, 서술형 다 해갖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의 서술과 쌤의 서술 비교해보세요. 자, 일단 문제는 직육면체를 붙여서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받는 사람이 올라갈 시상대를 만들었습니다. 시상대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 그랬네요. 자, 뭘 구해야 되는지, 아, 부피 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나 어떤 각종 대회에 이 시상식이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1등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죠. 그러면 자세히 봤더니 이 직육면체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는 전체 직육면체에서 이 남는 이 직육면체 부분을 이렇게 빼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자르는지는 우리 친구들 마음. 자, 쌤은요.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짠 이렇게 자르는 게 어때요? 그럼 여기를 위에 부분을 기역 직육면체, 여기를 니은 직육면체라고 해볼게요. 그럼 가로, 세로 높이를 찾아서 각각의 부피 구한 다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상대를 기역과 시상대 글씨 예쁘게 다시 써볼게요. 시상대를 기역과 니은으로 나누면 자, 기역은 바로 가로가 얼마일까요? 100이죠. 가로 100cm. 세로는요. 자,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는 여기랑 똑같아요. 20cm. 세로가 20cm. 자, 높이는 요 길이죠. 그래서 높이는 20cm 이므로 자, 부피는 구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가로 곱 세로 높이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은 4에다가 0이 하나, 둘, 셋, 네 개 붙네요. 그래서 4만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가로가 260 센티미터. 그 다음에 세로. 세로는 20 센티미터. 높이는 30cm 이므로 부피는 자, 가로, 세로, 높이 구합니다. 260 곱하기 20 곱하기 30. 자, 그러면 2 곱하기 3 먼저 하면 6이니까 6에다가 26을 곱해보면 156이고 0 몇 개 붙여요? 3개 붙이면 되겠어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이제 결론. 따라서 시상대의 부피는 4만 하고 15만 6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9만 6천 세제곱 센티미터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9만 6천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눠도 괜찮아요? 좋아요. 자, 우리 20번으로 넘어가면 직육면체 두 개 나와 있는데 직육면체 가와 정육면체 나의 아하 부피가 같을 때 직육면체 가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가의 겉넓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가의 가로 세로는 나왔는데 높이를 모르네. 좋아. 그럼 이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하고 주어진 조건으로 네모를 구한 다음 겉넓이를 구해보자고요. 먼저 가의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하면 문제에서 부피가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가의 부피 27 곱하기 9 곱하기 네모하고 나의 부피 9 곱하기 9 곱하기 9가 같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27 곱하기 9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7, 9, 63, 2, 9, 18이니까 6을 더하면 143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18에다가 243이죠. 243 곱하기 네모가 9 곱하기 9 곱하기 9. 99, 81에다가 또 9배를 해볼게요. 그럼 9에다가 8, 9, 7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네모라는 것은 729 나누기 243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요 계산하면 3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즉, 바로 높이가, 가의 높이가 3cm라는 거 알았어요. 자, 이제 건널 비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따라왔어. 가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까? 바로 아래에 있는 면27 곱하기 9. 앞면 27 곱하기 3. 여기 3이죠? 그 다음에 옆면 9 곱하기 3. 이세 면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계산을 우리 친구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계산을 다 하면은 702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702 제곱 센티미터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또이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꼭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써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702 제곱 센티미터. 얘가 바로 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레벨 1에서 두 개의 서술형까지 맞췄으니까요. 자, 우리 레벨2로 빨리 가볼까요? 자, 우리 1번입니다. 직육물체 모양의 상자에 주사위를 담아 보관하려고 하는데 주사위를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상자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 그랬네요. 그럼 주사위를 쌓는다고 생각할 때몇 개씩, 몇 줄, 몇 층으로 쌓았는지 볼게요. 두 개씩, 두 줄, 4층으로 쌓을 수 있으니까 4, 4, 16, 16개를 쌓을 수 있고 한 개씩, 자, 다섯 줄이죠? 한 개씩 다섯 줄로 3층으로 쌓을 수 있으니까 15개를 쌓을 수 있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세 개씩 두 줄, 3층으로 쌓아요. 6, 3, 18, 18개 쌓을 수 있어요. 아하! 그럼 가장 많이 주사위를 담을 수 있는 건 바로 다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개수로 구하면 된다. 자, 부피를 가장 큰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도 다라고 우리 꼽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부피에 대한 단위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이러한 쌓기나무로 쌓아 만든 직육면체인데, 이 직육면체 부피가 몇 세제곱센티미터냐? 아이고, 이거 뭐, 레벨 1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네! 몇 개인지 세면 되지? 1번 같은 경우에는 3개씩, 2줄, 1, 2, 3, 4, 4층이니까, 24개니까 부피는 24 세제곱센티미터. 나는요, 아, 두 번째는 3개씩 3줄 1, 2, 3, 4층이니까 9, 4, 36, 36개 쌓았으니 부피는 36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3번 갈게요. 동건이는 직육면체 모양의 초콜릿을 샀는데 이 초콜릿 부피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아니, 부피 구하는 방법은 가로, 세로, 높이니까 그대로 주어진 길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0에다가 2를 곱하면 80이므로 83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물건이 직육면체 모양이다라는 걸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집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상자의 부피가 몇 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우리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만 알면 되겠죠? 만약에 이 면을 밑면이라고 했을 때, 가로, 이 길이는 뭐가 될까? 7이죠? 얘랑 만나니까. 세로, 이 길이는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얘가 오면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거든요.

아하, 가로가 7, 세로가 5, 그럼 13이 높이가 되니까 이를 쫙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7, 5, 35에다가 그 다음에 13을 곱해 보세요. 요 계산을 해보면은 455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단위까지 쓰고 455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전계도를 통해서도 부피 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이 48cm. 무슨 모양? 정육면체래요. 뭐 구하래요? 부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정육면체라는 거는 정사각형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 모서리의 길이 몇번더 하면 될까? 자, 모서리 몇 개? 하나, 둘, 셋, 넷. 내려오는 거 4개. 아래도 4개. 모서리 12개입니다.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하면 이 네모를 12번 더하니까 곱하기 12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48이 나옵니다. 라는 식이 세워지죠. 여기서 네모는요, 48 나누기 11을 해서 4가 됩니다. 아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았으니 이제 부피 구할 수 있어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3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건넓이랑 헷갈리지 않기. 그래서 16 곱하기 4니까 64로 계산이 되죠? 자,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 붙여주면서 정답은 64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두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통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했는데, 이때 정육면체 모서리, 직육면체 모서리 모두 12개라는 것도 다시 복습해 주세요. 그 다음. 자, 이번에 부피가 1000세제곱 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의 길이를 반으로 줄여서 만든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래요. 아니, 그럼 여러분, 부피라는 건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라고 했을 때 얘를 3번 곱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값이 1000이라면서요. 그렇다면 바로 한 모서리의 길이는 1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0cm를 반으로 줄였다라고 한다면 길이가 5cm가 되는 거니까 이때 한 모서리가 5cm인 정육면체의 부피 5를 3번 곱하면 끝. 따라서 5 곱하기 5는 25에다가 5배.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정답은 125 세제곱 센티미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 직육면체가 나왔는데 부피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오른쪽 직육면체의 이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볼게요. 자, 부피가 같아라고 했으니까 왼쪽 가로, 세로, 높이 이 계산한 결과와 오른쪽 가로, 세로, 높이의 결과가 같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죠. 15 곱하기 2는 30이니까 30 곱하기 8, 240은 40 곱하기 네모와 같으니 4, 6, 24. 그래서 네모 안엔 6이 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세개 연결하고 또 건넓이가 같다, 부피가 같다라는 문제는 우리 꽤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 8번 갈게요. 이번엔 부피를 비교해서 가장 큰게 누구야? 라고 했네요. 근데 보니까 단위가 다르고 또는 부피가 심지어 안 나왔어. 그럼 우리 딱뭘 정할까요? 뭐 세제곱 센티미터로 해도 되고 세제곱 미터로 해도 좋아요. 아무래도 수가 어느 쪽이 더 작을까? 그렇지, 세제곱 미터가 더 작으니까 그 세제곱 미터 단위로 한번 알아볼게요. 1번은 그대로 89세제곱 미터고, 그 다음에 2번은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100만 분의 1 계산하면 70세제곱 미터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4m, 6m, 높이가 150cm면 얘는 1.5m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자, 4 곱하기 6 곱하기 1.5 계산하면 여러분 4 곱하기 1.5를 먼저 해보세요. 얘 6이거든요. 그러니까 36세제곱 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한 모서리가 4m래요. 그럼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 길이를 3번 곱하면 되니까 44, 16에다가 4배, 64 세제곱 미터가 되는 거죠. 네, 이거 다시 쓸게요. 이렇게 64 세제곱 미터. 그 다음 5번은 가로 500cm니까 5미터, 세로 300cm니까 3미터, 높이 700cm니까 7미터로 단위를 바꾼 다음 부피를 구하면 5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7이니까요. 105 세제곱 미터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부피 가장 큰거 비교해 볼게요. 89, 70, 36, 64.

배고. 배고가 가장 크죠.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5번.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은 정육면체 전궤도의 둘레가 84cm래요? 그때 전궤도를 접어 만든 정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함모서리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여러분이 함모서리의 길이는 이 길이도 함모서리의 길이, 이 길이도 함모서리의 길입니다. 그럼 둘레라는 건 바깥쪽 이 선의 길이의 합은 바로 함모서리의 길이를 몇번 더한 걸까? 쌤하고 힘차게 한번 세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이 둘레는 네모 곱하기 14를 계산해서 84가 나왔다는 뜻이구나. 따라서 우리 네모는 어떻게 구해요? 84 나누기 14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좋아요. 그럼 84 나누기 14 계산하면 몇번 들어갈까? 6. 아, 네, 딱 6이네요. 14 곱하기 6이 84니까. 아,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였어. 그러면 겉넓이는, 한 면의 넓이는 66에 36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얘가 6개이기 때문에 우리 겉넓이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66에 36, 6, 3, 18. 그래서 216으로 계산이 되고요. 겉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단위도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10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엔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6장으로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남김없이 포장했대요. 이 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이냐라고 그랬는데요. 자, 정육면체는 이런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색종이의 넓이는 바로 한 면의 넓이와 같아요. 그것이 25제곱센티미터라면 바로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5 곱하기 5가 25제곱센티미터니까 5cm가 되고, 그리고 이 상자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면 되니까, 5, 5, 25의 5배! 125!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어요. 좋아요. 자, 11번은요, 우리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건데, 단위는 세제곱 미터로 구하래요. 가로가 400cm니까 4m로 바꾸고, 그 다음 세로가 1100cm니까 11m로 바꾸고, 높이는 250cm니까 2.5m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부피를 구해도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 cm로 다 계산해서 세제곱 cm를 마지막에 세제곱 m로 바꿔도 괜찮아요. 자, 쌤은요, 길이를 그냥 m로 바꿨습니다. 그럼 부피는 4 곱하기 11 곱하기 2.5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서는 4 곱하기 2.5가 더 쉬워요. 그럼 이것이 10이니까 11에다가 10을 곱하면 110. 단위는 세제곱 미터. 따라서 110 세제곱 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으로 넘어갈까요? 이거 우리 해봤는데,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교과서 넘어보기에서요. 자, 이렇게 가운데 비어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건물이 있대. 이 건물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냐? 자, 이거 응용력 키우기에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럼 부피는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만큼 빼주면 되는데, 이 비어있는 모양도 직육면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부피에서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죠. 자, 지금요, 전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가 미터로 나와 있고, 그리고 비어있는 것은 센티미터니까 500cm는 5m, 600cm는 6m. 자,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보죠. 전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다음 비어있는 부분 6 곱하기 5 곱하기 40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볼까요? 우리 25 곱하기 20을 계산하면은 얘가 얼마예요? 500이니까 여기에 40 곱하면 45, 20에다가 0, 3개 붙여서 2만이고요. 자, 65, 30에다가 40 곱하면 12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2만에서 1200을 빼보면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요? 18,800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위는 세제곱미터. 좋아요. 따라서 18,800. 세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비어있는 만큼 공간이 차지하는 양이 크기가 줄어든 거니까 빼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13번은 중요한 문제인데 겉넓이가 544제곱센티미터일 때 네모 하나 알맞은 수구하시오라고 그랬네요. 우리 이거를 높이라고 본다면 겉넓이 구하는 방법 세 번째 식을 써보죠. 한 면의 넓이 68에 48, 위아래 두 개니까 곱하기 2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더해서 544다. 그럼 옆면은 가로가 6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8, 바로 밑면의 둘레와 같아요. 그래서 28이고 여기 세로를 높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48 곱하기가 96이니까 자, 28 곱하기 네모는 바로 544에서 96을 빼면 되겠구나. 자, 14에서 6을 빼볼게요. 8에다가 13에서 9를 빼면 4가 되고 4, 448이네요. 따라서 우리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448 나누기 28을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먼저 44 안에는 28이 한번 들어가죠. 그리고 빼줄게요. 14에서 8 빼면 6이고 1, 168이니까 한 6번쯤 들어갈까? 68에 48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16이 되면서 높이는 16, 네모 안에 16 써주면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 높이를 모를 때는요, 바로 한 모서리의 길이를 모를 때는 이렇게 두 번째 방법보다는 세 번째 방법이 조금 편하고, 또 만약에 이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얘를 높이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에 모르는 수를 써야지 식이 좀더 간단해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죠. 직육면체 모양의 가상자, 나상자를 포장지로 포장하려고 하는데, 포장지가 더 많이 필요한 상자를 찾아 기호를 쓰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구하래요. 그럼 포장지의 넓이는? 그래요, 겉넓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가의 겉넓이부터 구해보죠. 이번에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아래 있는 면, 6, 7, 42 더하기, 그 다음에 오른쪽, 7, 8, 56, 6, 8에 48. 이거에 두 배를 하자. 자, 이렇게 먼저 더하면 90이고, 90에서 56을 더하면 146이니까, 여기 두 배를 해보면, 6, 22, 4, 2, 8, 그 다음에 2, 292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겉넓이 여기다 구해볼게요. 아래면 5, 35. 그 다음에 오른쪽 옆면 30. 앞면 5 곱하기 10이니까 50. 더한 다음에 두배 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세개 더해주면 95예요. 여기 두 배를 하면 19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어느 상자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요, 가상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는지는 뺄셈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92 빼기 190 계산하면 102가 나오니까, 아, 포장지가 102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필요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죠. 이번에 직육면체 모양의 창고에 겉넓이가 726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하는데,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지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겉넓이가 726인 정육면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바로 한 면의 넓이는, 자, 여기에다가 6배를 한개 겉넓이죠. 그럼 726을 거꾸로 6으로 나눠주세요. 1, 그 다음에 2, 1. 121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네모가 121인데, 요거 찾아보면요, 11입니다. 11 곱하기 11이 121이거든요. 자, 따라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이제 11cm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냐라는 거는, 일단 가로에 몇개 쌓냐 보려면, 가로의 길이가 440이니까 11로 나누면 바로 40개를 쌓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로에는요, 275 나누기 11을 계산하면 바로 25개를 쌓을 수 있고, 자, 높이로는 몇층 쌓을 수 있는지는 110 나누기 11을 계산하면 10개를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쌓은 거는 결국 40개씩 25줄 10층으로 쌓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에다가 10, 10배 해주니까, 아, 만 개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만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직육면체 부피가 주어졌고 이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세로의 길이를 먼저 네모라고 하고 부피 구하는 식은 5 곱하기 3 곱하기 자5 곱하기 네모 곱하기

0: 아닌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요. 우리 방법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밑 넓이는 3927인데 위아래 2개 곱하기 2에다가 자, 옆 넓이는 자, 둘레 얼마일까요? 3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9 24 곱하기 네모. 얘랑 정육면체 겉넓이는 한 면의 넓이는 77에 49인데 곱하기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를 계산하면 69 54 46 24 294예요. 자, 그리고 27 곱하기 2는 54입니다. 따라서 24 곱하기 네모라는 거는 54랑 얘랑 더해서 294니까 294에서 54를 뺀 240이 되면서 아하, 10을 곱하면 240이 되겠구나. 그래서 높이가 10cm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높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10cm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도전 문제인데요. 직육면체 겉넓이 나왔고요. 색칠한 면의 넓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겉넓이가 256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알려면 이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방법 세 번째로 가볼게요. 밑넓이는 5, 4, 20 위아래 2개니까 곱하기 2에다가 옆넓이 둘레니까 얼마예요?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18 곱하기 높이. 이걸 계산했더니 256입니다. 그러면 40 더하기 얼마를 해야지 256이냐? 216이죠. 따라서 네모는 216 나누기 18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216 나누기 18 계산하니까 바로 1 여기에다가 2. 아하, 12cm가 되겠다.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4 곱하기 12, 48제곱cm.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9, 20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부피가 8제곱cm인 쌓기나무를 쌓아 단과 같은 직육면체를 만들었고 구하고자 하는 건이 만든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겉넓이를 알려면 가로, 세로 높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피 주어진 걸 통해서 이 작은 쌓기나무 한 모서리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서술형 풀이 과정은 바로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하면 부피는 세번 곱해서 8이 나오는 식을 통해 아,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때요? 겉넓이 구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높이 알아보면 되겠죠? 자, 가로는 3개니까 6cm, 세로는 8cm, 높이는 이렇게 5개니까 10cm예요. 그 내용을 써줍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알았으니까 겉넓이 구하는 식 써줄게요. 세 면의 넓이의 합에다 두 배를 계산하는 과정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7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자, 20번 문제는 직육면체가 주어졌고 얘랑 겉넓이가 같은 정육면체가 있는데 부피 구하래요. 그러면 그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단계로는 주어진 직육면체 겉넓이 구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세 면의 넓이의 합에 두 배를 하면 486이니까 아,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해서 이 겉넓이는 한 면의 넓이의 6배잖아요. 그러면 이 식에서부터 바로 네모를 구라고 찾는 과정을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정육면체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면 되므로 729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쌤이 포인트만 잡아줬는데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꼭 서술하고 꼼꼼하게 계산까지 해보세요. 자, 오늘의 플러스 문제 한입뜩닥은 짜잔! 자, 문제 천천히 보고 많이 많이 정답도 알려주세요. 우리 여기까지 북 원을 마무리했으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북투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해.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함께하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1단원 단원정리평가 이외 문제 11번 문제까지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12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볼 거고요. 다 해결한 다음에는요, 오늘은 마지막 서술형 문제까지 싹싹 다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보면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우리 함께 차근차근 문제 해결해 봅시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단원정리평가 2회 12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자, 12번부터 14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예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 글에 나타난 내용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이 문제에서 이 글에 나타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질문만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내가 이 내용 다 알아 상상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여기 주어진 일부분만 가지고 알맞은 것 또는 알맞지 않은 것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하면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일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아 한낮인데도 온 세상이 캄캄해 진서의 노란 비옷이 캄캄한 세상에 점처럼 박혀 있어. 아, 표현 좋죠. 그러니까 진서가 비 오는 날 노란 비옷을 입은 모습을 캄캄한 세상에 점처럼 박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할머니는 꼭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날씨라고 하셨지. 하지만 진서는 겁나지 않아 옷자락을 꼭꼭 여미고 우산을 받쳐들었지. 아, 겁나지 않아 하는 것 보니까 이 진서란 아이는요, 굉장히 용감한 아이로구나, 인물 1호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진서는 도서관을 좋아해 작은 언덕배기에 있는 도서관은 넓고 깨끗해 그곳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 어디에 있으면? 도서관에 있으면. 진서는 도서관 입구에서 우산을 접어 흔들었어. 빗물을 터는 거죠. 비를 피해 들어온 떠돌이 개도 몸을 흔들었어. 개도 이렇게 물을 터는 거죠. 안녕. 어린이 자료실에 마음 좋게 생긴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그 책 들어왔어요 라고 진서가 묻는 거죠.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하는 걸 보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이 진서가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구나, 찾고 있구나라는 건 말이죠. 몇 달째 말입니다. 아니, 아직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진서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어. 왜? 내가 찾는 책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누가 빌려갔어요? 왜 안 돌려준대요? 라고 이렇게 또 진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진서는 도서관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2번, 진서는 도서관에 들어가며 우산을 접어 흔들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어린이 자료실에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안녕 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어. 맞고요. 4번, 진서는 책을 빌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빌려갔어요?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5번, 진서가 몇 달째 찾고 있는 책을 방금 누군가가 빌려갔다. 그건 아니겠죠. 몇 달째 찾고 있는 걸 보니 방금 빌려간 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골라주면

알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느껴지는 진서의 마음, 기억부터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맨 아래쪽에 누가 빌려갔어요? 왜안 돌려준대요? 어떤 마음일까요? 답답한 마음, 창피한 마음, 애달픈 마음, 안도하는 마음, 의기양양한 마음.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싶은데 그 책을 찾고 싶은데 누가 빌려갔는지 모르고 책은 안 돌아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선택지 1번 골라주고 다음 문제 가죠. 14번 문제입니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읽고 세벨이란 친구는요,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굳은 날에도 옷자락을 꼭꼭 여미고 우산을 받쳐 들고 도서관에 가는 것을 보니 진서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지금 짐작했어요. 그렇다면 세별이는 어디서 이 단서를 찾았는지 그 앞부분을 다시 볼게요. 옷자락을 꼭꼭 여미고 정돈하고 우산을 받쳐 들고 이런 궂은 날에도 도서관에 가는 행동을 봤죠. 행동. 우리는요, 배웠잖아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는요, 인물의 말, 인물의 행동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고요. 또는 나의 경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또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세별이는 이 인물의 행동을 보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말에서 단서를 얻었다. 2번, 행동에서 단서를 얻었다. 3번, 표정과 말투에서 얻었다. 정답은 2번. 행동에서 단서를 얻었다라고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6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또 이야기의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부터 보죠. 몇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책이 변기 속에 있었다. 그것도 커다란 갈색 도깨비와 함께 말이야.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라고 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본 것도 아니고 도깨비를 쏘아봤대요. 화가 난 거죠. 도깨비는 흠칫했지. 흠칫은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놀란 거예요, 도깨비가. 왜? 자기를 보고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데 오히려 진서가 나에게 도깨비에게 겁을 주고 있으니 말이야. 어? 네가 그런 거냐고. 자, 나와보죠. 너 말이야, 진서가 도깨비를 은근히 바라봤어. 그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이 있지라고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진서가 도깨비를. 그러니까 이 변기 속에 들어간 이책 말고도 너또 다른 책도 혹시 돌려주지 않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대요. 달아나려고 했던 거야. 자, 만약에 도깨비가 당당했다면, 너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도깨비라면 이런 의심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결백해요. 그러면 바로 아니야라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도깨비는요, 아니야라고 하지 않고 몸을 돌리고 달아나려고 하는 이 행동을 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진서의 의심, 진서의 생각이 사실이구나. 도깨비가 그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이 뭔가 또 있긴 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깨비의 이 마지막 행동을 보고 말이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음의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아까 흠칫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했는데요. 자, 문제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잖아요. 자, 친구들이 문제를 풀때 이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한다면요.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칫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흠칫. 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서 여기다가 흠칫, 흠칫, 했지, 흠칫, 했지라고 그대로 찾아 적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찾았으시오 이런 문제 종종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친구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삭제하지 말고요. 지우지 말고요. 이글 속에서 그대로 찾아 적어주는 겁니다. 흠칫했지라고 낱말을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 문제 보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바르게 짐작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진서는 도깨비에게 겁을 먹었다라고 했는데요. 겁을 먹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라고 도깨비를 쏘아보면서 오히려 도깨비가 흠칫 할수 있을까요? 그 반대겠죠. 겁을 먹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2번. 진서가 찾던 책은 도깨비에게 있었다. 자, 진서의 말을 볼까요?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 도깨비야, 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진서가 찾던 책은 바로 도깨비에게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도깨비는 도서관에서 다른 책도 가져갔을 것이다. 우리 아까 짐작해 본 것처럼, 너또 있지? 돌려주지 않은 책이라고 하니까 도깨비가 도망가려고 했겠죠? 왜 도서관에서 다른 책도 가져갔기 때문에 따라서 가져갔을 것이다. 3번에도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16번 문제 하나만 골랐던 친구 있나요? 우리는요, 이제 5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아, 정답이 하나가 아니겠구나.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겠구나. 두개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문제를 꼼꼼히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야 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1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17번부터 19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역시 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난 낡은 책이 좋아.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가 슬며시 와서 말했어. 아, 도깨비가 이야기한 것이군요. 이거 읽어도 돼?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진서가 이거 읽어도 돼라고 하니까 도깨비가 지금 선뜻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 우리는요, 이 행동을 보고도 아, 진서란 친구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어. 진서가 펼친 책에는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지. 도깨비 그림이 나올 때까지, 나올 때마다 책방에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어. 도깨비가 처음 출연했던 책이라나 봐. 무척 부끄러워하더라고. 자, 이걸 보니까 또 도깨비의 성격, 부끄러워하는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러고 보니 이곳에 있는 책의 표지에는 도깨비 그림이 유난히 많았어. 아무래도 도깨비가 모은 책이다 보니까 이 도깨비 그림이 또 많지 않을까요? 자, 다음을 보죠. 네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응,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러고는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진서가 지금 가만히 중얼거린 거죠. 그 마음 알것 같아. 몇 번을 읽어봐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 라고 도깨비가 이야기를 했죠. 도깨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어. 왜? 도깨비는 지금요,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 번 읽어봤대요. 얼마나 재밌었으면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대요. 몇 번을 읽어봐도 진서가 도깨비에게 바짝 다가왔어. 궁금한 거죠. 몇 번을 읽었으면 혹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어? 뭘? 그 책의 내용을 말이죠. 진서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도깨비는 그 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인 거죠. 진서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나 보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기억인데요. 기억은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물음에 진서가 이거 읽어도 돼 라고 했을 때, 읽어도 돼 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짐작해 볼까요?

진사 못지않게 도깨비도 굉장히 책을 사랑하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래라고 했을 때이 책을 진서가 가져갈까 봐 무서웠던 거겠죠. 자, 진서가 고른 책은 도깨비가 아끼는 책일 것이다.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 것이겠죠. 바르게 짐작했고요. 2번, 니은.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도깨비는 진서가 책을 읽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왜 진서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읽을게 라고 도깨비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허락했을 것이겠죠? 맞고요. 3번. 도깨비는 도깨비가 나오는 책을 많이 모았을 것이다. 디귿. 책의 표지에 도깨비 그림이 유난히 많았대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죠. 리을. 도깨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대요. 도깨비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짐작할 수가 없죠. 그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봐도 재미있었고 또 그만큼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겠죠. 4번이 알맞지가 않네요. 5번 미음. 몇 번을 읽었으면 혹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어? 진서는 도깨비가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 줘 라고 물어봤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알맞지 않은 것을 잘 골라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도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도깨비가 책을 모으는 뭐를 보면 도깨비는 책을 좋아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짐작하는 방법. 단서는요, 인물의 말, 행동 또는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인물인 도깨비가 책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우리는 정말 도깨비가 책을 좋아하는 것이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행동을 골라 여기에 행동이라고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19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진서와 도깨비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진서도 그렇고요. 도깨비도 그렇고요. 이두 친구 다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뭐를 통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오래된 물건을 싫어한다. 2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3번, 우리나라 도깨비가 등장하는 책을 좋아한다. 이 중에서 우리는 공통점으로 책을 좋아한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이제는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해결해 볼 차례입니다.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배운 내용 잘 기억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인물의 말, 행동 또는 상황을 고려하고 나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생략된 내용을 추론,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선택지 1번, 말에서 찾는다. 2번, 행동에서 찾는다. 3번, 상황을 고려하고요. 5번,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나의 현재 얼굴 표정을 떠올리는 건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알맞지가 않죠. 따라서 정답으로 4번,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어서 마지막 문제들, 서술형 문제들, 네 문제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우리 평가 볼 때의 흐름이요. 방금 봤던 이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요즘에는요, 이렇게 긴 문장으로 쓰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뭐 국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뭐 수학이든 평소에 공부할 때, 평소에 문제를 풀때 내가 좋아하는 선택지 고르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손은

아플지라도 긴 문장으로 쓰는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를 푸는 연습을 꼭꼭꼭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긴 문장의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습이다 생각하고 우리 서술형 문제 네 문제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은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이 그림 많이 봤죠? 또 보죠. 자, 민재가 혼합 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왜 나는 그림이나 그릴래? 라고 이렇게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어요, 혜민이가.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민재가 너는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혜민이가 네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들었어야지 라고 너무 얄밉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혜민이의 말에서 고치고 싶은 것을 한 가지 찾아 알맞게 고쳐보시오 라고 있는데요. 자, 쓰기 전에 혜민이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재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재의 상황,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즉, 배려하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고쳐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요 부분, 내가 왜난 그림이나 그릴래? 한번 고쳐 볼게요. 그대로 한번 1번에 적어 줍니다. 내가 왜난 그림이나 그릴래를 고치겠어. 그대로 적어주고요. 이제 2번에다가 고쳐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먼저 맞장구. 그래. 무슨 문제인데? 무슨 문제인데? 어서 말해봐. 어서 말해봐. 또는 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 무슨 문제인데? 집중해서 들으며 맞장구를 치면서 어서 말해봐. 친구의 말에 집중하며 배려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또는 네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들었어야지를 고쳐도 돼요. 이렇게 고치고 싶은 걸한 가지 찾아 고쳐보는데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기분과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며 배려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2번은요. 듣는 사람을 배려하며 말하는 방법을 떠올려 한 가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며 말한다. 또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며 말한다. 또는 뭐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말한다. 또는 뭐 집중해서 맞장구를 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배웠던 내용 떠올리며 배려하며 말하는 방법 딱한 가지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문제 쓸 때, 선생님, 한 가지 쓰라고 했는데, 막 10가지 적어서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친구가 간혹 있습니다. 안 돼요. 한 가지 쓰라고 했으면 가장 확실한 답 하나를 적어야지 다섯 개를 적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서술형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죠. 3번과 4번이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요, 우민이 있어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우민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을 보고 각각 친구들이 이렇게 짐작하고 있어요. 유현이는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부르더니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네. 지난번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고요.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고요. 지호는 아, 우민이 친구구나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말이죠. 수민이는요,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땀을 뻘뻘 흘리는 거 보니 급하네. 행동을

0: 보고 이렇게 짐작하고 있고요. 하연이는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봐. 말과 상황을 보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죠. 수민이가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라고 짐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짐작할 때는 말, 행동 이런 데서 단서를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민이는요. 아, 땀을 뻘뻘 흘리는 거 보니 찾긴 찾는데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되게 급한가 보구나 라고 짐작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땀을 뻘뻘. 땀을 뻘뻘 흘리며 우민이를 찾는 행동, 모습을 보고, 아, 급한가 보구나.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라고 짐작하고 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우민이를 찾는 모습을 보고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라고 짐작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유, 행동, 모습을 보고 짐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서술형 문제의 4번 문제입니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했죠. 말, 뭐 행동, 나의 경험, 배경 지식, 상황 중에서 하나만 적어보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의 또는 자신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어떻게 한다? 떠올린다. 또는 말에서 단서를 찾는다. 행동에서 단서를 찾는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적으세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지금 나의 경험, 배경 지식을 떠올려 짐작하고 있는 우리 유현이를 봐도 알수 있죠?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의 4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자, 수강무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누구?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이번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에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딱 하나만. 두 개도 좋아요. 세 개도 좋아요. 딱 하나만 떠올려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적으면서 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 풀었던 문제 중에 틀렸던 문제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단원은 여러 가지 그래프라는 단원이죠? 비율 그래프, 그러니까 띠 그래프, 원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요,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의 단원평가 2회 만나보고요.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는 그냥 일반 문제 푸는 것이랑 똑같이 푼 다음에 말로 설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단원평가 2회 먼저 시작할게요. 단원평가 2회 1번입니다. 1번부터 4번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반 학생들의 고민거리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고민거리별 학생 수의 비율이라고 그래프의 제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전체 백분율 100% 모두 더했을 때 되는데요. 친구 관계는 40%, 외모 20%, 성적 30%, 가정생활 10%. 자, 이렇게 고민거리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의 이름 혹시 알수 있나요? 그렇죠.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바로 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번, 고민거리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각 항목의 비율이 이미 나타나 있죠. 40%, 20%, 30%, 10%. 아, 그럼 40%인 친구 관계. 친구 관계가 고민거리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정답, 친구 관계. 2번입니다.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는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의 비율은 30%예요.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는요, 전체의 10%입니다. 자, 그럼 30%는 10%의 몇 배일까요? 30 나누기 10이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그렇죠. 3이에요. 그래서 3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3번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반 학생 수에 대한 고민거리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모두 더하면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40%, 20%, 30%, 10% 모두 더했더니 100%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모두 더하면 바로 100%가 된다.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반 학생 수가 20명이라면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의 수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반 학생 수가 20명이래요.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0%거든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20이다. 여기에 20%의 학생이 외모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다. 20 곱하기 100분의 20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분의 1. 5로 약분을 하면 4만 남으니까, 아, 4명이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어요. 4명.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반 학생 수가 20명이다.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몇 명일까? 자, 기준량이 100일 때. 자, 20명이라면 몇 명일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기준량이 100명일 때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만약 100명이라면 20명의 학생들이 외모에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이걸 생각했을 때, 아, 5로 나누면 20이잖아. 5로 나눠. 그러면 4명이네. 이렇게도 구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선택하면 좋은데요. 자, 이 방법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5번에서 6번이에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해 동안 발생한 장소별 안전사고의 건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교실, 복도, 강당, 기타에서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건수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전체는 40건이라고 하네요. 자, 5번. 위표를 완성하시오. 자, 백분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백분율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실입니다. 자, 전체는 40건인데, 그 중에서 10건이 교실에서 일어났어요. 40분의 10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먼저 10으로 약분을 해주면 4분의 1인데, 4로 약분을 했을 때 25가 남으니까, 아, 25%다. 그 다음, 복도에

복도에서는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전체가 40이니까 복도에서는 6건. 100을 곱하자. 그러면 먼저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2,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가 되니까 2로 약분을 한번 더해주면 3, 5, 15가 되죠. 15%입니다. 자, 그 다음 강남은 16건이 일어났어요. 40분의 16 곱하기 100이죠. 20으로 약분을 하면 2, 20으로 약분을 하면 5, 2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8이니까 8, 5, 40이죠. 그래서 40%가 됩니다. 자, 기타는요, 8건이에요. 그러면 40분의 8 곱하기 100인데요. 이것은 우리 8로 바로 약분을 해주면 5분의 1이거든요. 5로 약분을 하면 20이 남으니까, 아, 기타는 20이구나. 그럼 전체 백분율의 합 구해볼게요. 25 더하기 15는 40, 40에 40을 더하면 80, 80에 20을 더했으니까 100이죠. 자, 그렇게 우리 백분율 잘 구했다는 거볼수 있고요. 6번, 위표를 T그래프로 나타내래요.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비율을 바로 T그래프로 나타내어 볼 건데요. 백분율을 보면서 알맞게 선을 그어서 T를 나눠줍니다. 자, 교실에서는요, 전체의 25%만큼 사고가 났기 때문에 25만큼 그어주고요. 복도에서는 15%예요. 한 칸이 5%이니까 세 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 나눠줄게요. 자, 강당에서는 40%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니까 40%만큼 가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 띠를 나눠줍니다. 마지막 기타는 20%만큼이죠? 자, 다음과 같이 띠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눴다면 각 항목의 비율을 적어서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7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표를 띠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주제를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시각별 기호의 변화는요? 여러분,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을까요? 아닙니다. 기온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주제가 되겠죠. 그래프. 자, 그 다음. 니은, 전교 학생 해상 선거의 후보자별 득표 비율이래요. 득표 비율이면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겠죠. 자, A 후보는 몇 퍼센트, B 후보는 몇 퍼센트, 이렇게 T그래프로. 디귿, 나라별 인구수는 어때요? 나라별 인구수는 T그래프로 나타내기엔 알맞지 않습니다. 나라별 인구수는요, 뭐 그림 그래프라던가, 또는, 그렇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도 괜찮겠죠? 그런데, 비율을 나타내기에는 알맞지 않으니까, 우리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는 알맞지 않아요. 리을, 공원에 있는 종류별 나무수의 비율은 어때요? 자,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습니다.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주제에 니은과 리을 두 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니은, 리을이죠. 다음 8번부터 11번입니다. 제한의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과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 T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T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두 그래프를 보고 뭔가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5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 무엇일까요?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고양이 35%, 강아지 40%, 물고기 15%, 기타 10%. 그렇죠. 바로 강아지죠. 강아지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6학년에서는요, 고양이 50%, 강아지 35%, 물고기 10%, 기타 5%예요. 그러면, 고양이의 비율이 가장 높죠? 6학년 학생들은 고양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9번입니다. 5학년 학생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은 무엇인지 쓰시오. 먼저 5학년 학생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비율을 살펴봐야 돼요. 5학년 학생들은 35%의 학생이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T그래프에서 35%인 동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딨나요? 그렇죠. 강아지죠. 그래서 정답은 강아지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10번. 6학년 학생 중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자, 고양이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과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더해 주기만 하면 되죠. 50 더하기 35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85가 되죠. 그래서 85%가 정답이 됩니다. 어때요? 이것도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 나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당황할 것 없습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잘 보고 설명대로 풀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 11번도 볼게요. 물고기를 좋아하는 6학년 학생 수가 30명이라면 조사에 참여한 6학년 전체 학생의 수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6학년 학생 중에서 물고기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 전체의 비율이 바로 10%였어요. 그러면 10%가 몇 명이다? 3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6학년 전체 학생의 수는 우리가 전체니까 비율 100%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몇배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곱하기 10, 10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학생 수 10배 곱해주자. 그러면 몇 명이 되나요? 그렇죠. 3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학생의 수 300명. 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각 부분의 그 항목의 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백분율과 함께 계산을 했을 때 전체의 학생의 수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12번부터 13번이에요. 민원에반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었네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45%,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30%, 3시간 이상은 20%, 1시간 미만은 5%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자, 선생님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아,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 3시간 이상인 학생도 진짜 많네요. 자, 12번. 위와 같은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하는 뜻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어떤 모양?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바로 원 그래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답은 원 그래프입니다. 자, T 그래프와 원 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각 비율을 나타내,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라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공통점이 있는데 모양이 달라요. T 모양, 원 모양.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13번.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이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이 학생 수의 비율만 보고 45%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되지 않죠?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은요,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에 역시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미만은 빼고. 그래서 두 비율을 더해서 20 더하기 45, 즉 6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쓰느냐?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45%이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20%입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45 더하기 20, 즉 65%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6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45%라고 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빨리 풀려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아, 어떤 항목들이 있지? 어떤 항목들이 있지? 눈으로 한 번씩 살펴보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다음 14번입니다. 도윤이가 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리한 공책의 일부분입니다. 잉크가 번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1번. 각 항목의 백분율을 먼저 구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이것 퍼센트인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는 항상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100%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3번, 각 항목의 백분율만큼 원을 나눈다. 이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죠.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은 바로 100입니다. 다음 15번부터 17번이에요. 학교 급식 메뉴로 먹고 싶은 디저트 종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먹고 싶은 디저트 종류별 학생 수의 비율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자, 위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하는 게 15번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비어있는 칸들이 좀

더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케이크, 주스, 과일을 좋아하는 학생수는 나와 있는데 요거트를 좋아하는 학생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전체 합계가 600명이다라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모두 더해서 600에서 빼주면 요거트를 좋아하는 학생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케이크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 258명,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120명, 과일을 좋아하는 학생 102명이에요. 모두 더해 보았더니 10이 되죠. 그다음 8, 그다음 4가 되니까 480명이 돼요. 그럼 요거트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바로 600에서 480을 뺀 120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트에 120 이렇게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제 백분율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백분율은 전체, 그러니까 600명을 기준으로 각각의 항목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먼저 케이크, 전체 600명 중에서 258명의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여기에 100을 곱해 줄 거예요. 100으로 약분하면 1, 그리고 6이 되죠? 6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6, 4, 24, 6, 3, 18. 그래서 43이 되거든요. 43%가 됩니다. 이제 주스도 볼게요. 주스는 전체가 600명인데 그중에서 120명의 학생들이 좋아해요. 여기에 100을 곱해 볼게요. 100으로 약분해 주면 6만 남고 6으로 약분하면 20이 되니까 아, 20%겠구나. 20. 자, 그런데 요거트도 120명의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먹고 싶은 디저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20%가 됩니다. 자, 그다음 과일 볼게요. 과일을 먹고 싶은 학생은 전체 600명 중에 102명이에요. 여기에 100을 곱해 볼게요. 100으로 약분을 해주면 6만 남고, 6으로 약분을 하면 6, 1은 6, 6, 7에 42. 그래서 17이 됩니다. 백분율 17이죠. 43 더하기 20은 63. 63 더하기 17은요, 80이에요. 80에 20을 더했으니까 100이 되죠. 그래서 표를 제대로 채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16번, 위표를 원그래프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원그래프로 나타낼 때에는 백분율을 확인하고 각각의 백분율에 알맞게 이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눠주는 게 필요하겠죠? 케이크는 전체의 43%니까 43% 얼마만큼이에요? 그렇죠. 43%만큼. 여기만큼 가서 선을 그어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스 20%. 과일 17%, 요거트 20%를 다음과 같이 항목과 함께 백분율을 적어주세요. 다음 17번, 전체에 대한 비율이 서로 같은 디저트를 모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비율이 같은 거딱두 가지 있었죠. 네, 맞아요. 바로 20%, 20%로 주스와 요거트의 전체에 대한 비율이 같았습니다. 그러면 주스, 그다음 요거트라고 두 가지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8번부터 20번입니다. 2020년과 2025년에 어느 마을의 곡물별 생산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0년 곡물별 생산량의 비율이고요. 오른쪽은 2025년 곡물별 생산량의 비율입니다. 자, 2020년에는 어땠는지, 2025년에는 어땠는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면 변화하는 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2020년도에는 쌀이 50%, 보리 30%, 콩은 15%, 기타는 5%였고요. 2025년에는 쌀이 45%, 보리가 35%, 콩이 10%, 기타가 10%였습니다. 문제 18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2020년의 생산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곡물은 쌀입니다. 그런가요? 네, 쌀이 50%로 가장 비율이 높죠. 2번, 2020년에 쌀과 보리 생산량의 비율은 전체의 80%인가요? 자, 쌀은 50%, 보리는 30%이니까 둘이 더했을 때 80% 맞죠? 3번, 2020년에 보리 생산량은 콩 생산량의 2배입니다. 보리 생산량은 30%인데 콩 생산량은 15%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2배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2025년에는 2020년보다 콩 생산량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콩이 15%를 차지했는데 2025년에는 10%를 차지했으니까 비율이 낮아진 거 맞죠? 5번. 2025년에는 보리 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자, 보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35%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리 생산량 자체가 늘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생산량을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진짜 생산량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율만 높아졌다고 해서 실제로 보리 생산량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9번입니다. 2025년의 곡물별 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낸 원 그래프를 전체 길이가 40cm인 T 그래프로 바꿔 나타내려고 합니다. 보리가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전체 T 그래프의 길이가 40cm라고 했어요. 그럼 보리가 차지하는 길이는요? 그렇죠. 전체의 35%이니까 100분의 35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0으로 약분을 하면 2, 20으로 약분을 하면 바로 5가 됩니다. 5로 약분을 하면 1과 7이니까 2, 7에 14. 즉, 14cm가 보리가 차지하는 길이가 되는 거죠. 다음 20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 마을의 2025년 콩 생산량이 18톤이라면 같은 해 쌀과 보리 생산량의 합은 모두 몇 톤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콩 생산량이 18톤이래요. 2025년에 콩이 전체의 10%만큼 생산이 되었는데 10%가 18톤이다. 그러면 쌀과 보리의 생산량의 합은요? 45% 그리고 35%이니까 둘을 더했을 때 80%가 되잖아요. 아, 전체 80%라면 몇톤 만큼일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10% 곱하기 8을 했을 때가 80%잖아요. 그러면 18톤에다가도 8을 곱하여 우리가 전체의 우리 쌀과 보리의 생산량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8, 8에 64. 그 다음 1, 8은 8이죠? 그러면 14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톤이죠? 풀이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2025년 쌀과 보리 생산량의 비율의 합은 전체의 80%로 콩 생산량의 비율의 몇 배? 8배입니다. 2025년에 콩 생산량이 18톤이므로 2025년에 쌀과 보리 생산량의 합은 그렇죠. 바로 18 곱하기 8은 144. 4톤입니다. 라고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를 여러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행평가 1번입니다. 효성인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실천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T그래프로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평소 실천하는 환경보호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T그래프죠. 개인 컵 사용의 30%, 음식 남기지 않기 20%,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40%,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가 10%예요. 자, 여러분 이 T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것 아무거나 생각해서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컵 사용하기는 뭐 전체의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좋고요. 전체 학생들 중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를 실천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실천하는 환경보호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입니다. 개인컵 사용하기를 실천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를 실천하는 학생 수의 비율의 3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양파 과자의 성분별 내용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전체에 대한 지방의 비율이 단백질 비율의 4배일 때 지방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전체에 대한 지방의 비율은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백질의 비율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럼 단백질의 비율을 네모 퍼센트라고 생각한다면 지방의 비율은요, 그렇죠. 바로 4 곱하기 네모 퍼센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전체 비율이 우리 100%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탄수화물 60%, 기타가 5%예요. 그러면 100에서 60을 빼고 5를 빼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35가 되잖아요. 35는 네모 더하기 4 곱하기 네모를 한 것이 35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네모가 몇 개예요? 총 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모 곱하기 5가 35다?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바로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7 더하기 4, 7에 28 했더니 35가 되잖아요. 단백질은 전체의 7%, 그다음 지방은 4, 7에 28%가 되는 거죠.
자, 전체에 대한 단백질의 비율을 네모 퍼센트라고 하면 지방의 비율은 4 곱하기 네모 퍼센트입니다. 성분별 내용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프가 두개 나와 있어요. 일단 왼쪽은 우주내 학교 여학생과 남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남학생 60%, 여학생 40%. 오른쪽에는 남학생이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T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학생이 600명인데 그중에서 남학생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전체 남학생은 60%잖아요. 그러면 600명 중에서 100분의 60만큼이 남학생인 거예요. 100으로 약분을 해주면 1과 6이고, 6 곱하기 60이니까 360이 되죠. 그래서, 아, 남학생 수는 360명이네. 그럼 남학생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의 20%잖아요? 그러면 남학생 수 360에다가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100분의 2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20으로 약분했을 때 5분의 1이 되니까 5로 약분을 했을 때 5, 7에 35, 5, 20,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의 수는 72명이에요. 풀이로는 어떻게 쓰느냐? 남학생의 수는 600 곱하기 100분의 60. 그래서 360명이다.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의 수는 360 곱하기 100분의 20이므로 바로 몇 명? 72명이다. 72명. 이렇게 구해줘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바로 600에다가 20을 곱하면 틀린 답을 구하게 될 거예요. 먼저 남학생의 수를 구해줘야 합니다. 4번입니다. 도영이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보기에서 찾아 네모 안에 써놓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도영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학교 정규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자별 득표수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찾고 싶대요. 자, 그러면 비율을 나타내고 싶다? 그럼 딱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겠어요? 그렇죠. 원 그래프 또는 T 그래프잖아요. 보기에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T그래프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T그래프에 동그라미를 해주고 그 이유는요? 그렇죠. 바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아볼 때에는 T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자, 여기에 꼭 들어가면 좋은 말은 바로 비율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T그래프라는 말도 들어가게 이렇게 문장을 써주세요. 자,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선생님과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바로 단답 퀴즈입니다. 만점왕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의 수는 500명이고, 이중 남학생 수는 240명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생각하며 길이가 50cm인 T그래프에 나타낸다면, 남학생이 차지하는 부분은 몇 cm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 톡톡에 정답을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6단원의 내용으로 새롭게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로 안내할 르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북 1 개념책을 알아보았죠?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책 준비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북 2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요, 우리 4단원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의 핵심 내용을 복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1번부터 6번까지만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2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2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그래요. 분위기를 살려서 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겹받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겹받침? 겹받침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겹받침은요, 서로 다른 자음자 두 개로 이루어진 받침을 말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겹받침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리을 기어, 또는 리을 비읍, 또는 니은 지읍, 또는 니은 히읗.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겹받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겹받침은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겹받침을 어떻게 바르게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쓸수 있는지 알아봤었죠? 그래요. 우리 겹받침을 바르게 읽고 쓰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겹받침은요, 일단 받침의 자음자가 두 개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자음자의 소리가 날까요? 그래요. 바로 앞받침. 앞받침. 앞에 있는 자음, 즉, 기역, 니은, 비읍 등으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 넉에서 받침, 기역, 시옷이 쓰였어요. 이때에는 앞에 쓰인 받침, 바로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몫은요, 목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넋은요, 넉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안따, 언따에서는 받침, 니은, 지읒이 쓰였죠. 그러면 이때에도 앞에 있는 받침인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안따는 안따라고 읽어요. 그리고 언따는 언따라고 읽습니다. 어때요? 받침이 둘다 앞받침인 니은으로 소리가 나죠? 그 다음 끈따 안따에서 받침 니은 히읗이 쓰였어요. 이때도 역시 앞에 있는 받침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끈타는 끈타, 안타는 안타라고 읽어주는 거죠. 가엾다, 없다에서 받침 비읍 시옷이 쓰였어요. 비읍 시옷에서 앞에 있는 받침은 비읍이죠. 그러면 비읍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가엾다는 가엾다, 없다는 없다라고 읽습니다. 대부분 앞받침인 이 자음들을 읽어준다고 했으니까 모든 겹받침을 앞에 있는 자음으로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읽다, 읽다라는 낱말이 있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읽다는요, 뒤에 있는 받침인 이 기역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읽다라고 읽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앞에 있는 받침을 읽는다. 그 다음 겹받침은 한 받침만 소리가 나요. 자음자가 두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소리가 난다는 것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고요. 안따, 끈타와 같이 다로 끝나는 낱말은 무엇 또는 무엇으로 발음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따는요, 안따 이렇게 소리가 나죠. 안따, 분명 다였는데 따라고 소리가 나요. 끈타, 끈타는요, 분명히 다였는데 끈타라고 읽게 됩니다. 다가 따 또는 타로 발음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예외적으로 다르게 발음되는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넓다라는 낱말이 있어요. 이때는 앞에 있는 자음인 리을로 발음이 되죠. 그런데 똑같이 리을 비읍인 받침 밟다는요, 뒤에 있는 자음, 즉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는 것. 그러니 예외적으로 다르게 발음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들을 직접 읽어봤어요. 어떻게 소리가 났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자, 선생님이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이렇게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주 말하고 읽고 써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면서 어떤 소리가 자연스럽지?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낱말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읽어 볼 텐데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 주세요. 없어. 없어.

없어는요? 이렇게 읽습니다. 없어. 앉아. 앉아. 앉아는 이렇게 소리가 나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괜찮아 라고 소리가 나죠. 짧아. 짧아. 짧아는 짧아 라고 소리가 나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아, 여기에 있는 이 겹받침들이 앞에 있는 자음자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비읍시옷이지만 비읍으로 소리가 나고, 니은 지읒이지만 니은으로 소리가 나요. 니은 히읗이지만 우리 니은으로 소리가 나고, 그 다음 이응이 있는 이 자리로 옮겨와서 괜찮아 이렇게 소리가 나죠? 짧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자음 리을로 소리가 난다. 그 다음 묵다도 볼게요. 묵다. 묵다. 묵다는 묵다 이렇게 읽습니다. 막다는 어때요? 막다는 막다라고 소리가 나요. 막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자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자음인 기역으로 소리가 나죠? 막다. 언따. 언따. 언따. 익다. 익다. 역시 익다도 뒤에 있는 자음인 기역이 소리가 납니다. 익다. 이따에서 쌍시옷은 이렇게 디귿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따라고 읽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을 보니까 뒤에 있는 글자 다가 그냥 다라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따라고 소리가 난다는 것알수 있겠죠? 따 말고도 타라고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여덟. 여덟. 여덟은 이렇게 여덟이라고 소리가 나요. 넉, 넉, 흙, 흙, 갑, 갑, 가엽다, 가엽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도 보니까 앞에 있는 자음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안타, 안타, 안타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끈타, 끈타. 여러분 어때요? 안타와 끈타는 뒤에 있는 다가 타라고 소리가 나죠? 넓다, 넓다, 넓다는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안따, 안따, 이렇게 읽어줍니다. 마지막 목은요, 목은요, 목이라고 소리가 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들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소리인지, 자연스러운 발음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또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바로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분위기를 살려 읽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분위기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분위기는요,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이라던가 또는 그 주변을 둘러싼 상황 같은 것들을 말해요. 어떤 분위기이실까? 발랄하고 즐거운 내용을 담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 우울하고 슬픈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런 게 바로 분위기를 느껴보는 거죠. 우리 바람은 착하지라는 시를 만나보았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래요. 우리 골목길에 외롭게 서 있는 민들레꽃이 있었어요. 이 민들레꽃에게 바람이 휴 하고 불어서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였던 거죠. 그럼 이런 시 우리 어떻게 분위기를 살려서 읽을 수 있을까요? 와, 선생님이 시 읽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알려주었었는데 기억하나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주고받으며 읽기였어요. 주고받으며 읽기라는 건 우리 주고받기 말놀이 기억하죠? 그것처럼 내가 한번 읽고 친구가 한번 읽고 한 줄씩 바꾸어 가면서 읽어도 좋고요. 또는 한 문장씩 바꾸어서 또는 한 연씩 나누어서 시를 읽어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서로 말을 주고받듯이 시를 읽을 수 있으니까 마치 대화하는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는 방법도 있었어요. 시에는 비슷한 글자의 수를 가진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수를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시를 읽으면 조금 더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는 방법도 있는데요. 목도리 따뜻해. 이런 몸짓을 한다면 시를 조금 더 분위기를 살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도 역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힌트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요. 바로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바람은 착하지라는 시 살펴봤죠? 그 시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굴대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무엇이 굴려지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신문지가 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여학생이 신문지가 굴려지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우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골목길을 걸어가는 몸짓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골목을 걸어나간다. 뚜벅뚜벅. 이 부분을 몸짓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시를 읽으면 시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고 시의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시 속의 인물에 대한 무엇과 무엇을 써봅니다. 무엇과 무엇? 그래요. 바로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는 거예요. 바람은 착하지라는 시에서는요. 바람, 신문지, 민들레꽃이 등장합니다. 이 바람, 신문지, 민들레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느낌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 바람은 어땠나요? 바람은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해줬어요. 이 모습에서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아, 이 시는 바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구나. 이렇게 분위기 알수 있고요. 그다음 신문지를 생각해 보니까 바람에 이끌려서 던져지거나 굴려질 때 그리고 구겨질 때에는 속상한 마음이 느껴졌는데 목도리가 될 때에는 뿌듯한 마음이 느껴졌어. 아, 신문지를 생각한다면 이 시의 분위기는 뭔가 뿌듯해요. 그리고 민들레꽃을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 구석진 응달, 그러니까 해가 들지 않는 곳에 홀로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들레꽃을 생각한다면 이 시의 분위기는 뭔가 조금 안쓰럽고 외롭죠. 이렇게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시의 분위기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함께 시를 읽어보고 서로 어떤 분위기를 느꼈는지 대화를 해보는 거죠. 여기 있는 남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을 덮어주는 장면에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여학생이 바람이 골목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장면에서 당당한 분위기가 느껴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저 친구는 이 시의 분위기를 이렇다고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한번 문제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했네요. 방금 전에 우리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알아보았죠? 몇 가지 알아봤어요? 우리 세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래요. 우리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해 보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 보는 거죠. 또는 써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들과 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그럼 볼게요.

볼게요. 1번. 내가 느낀 시의 분위기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낀 시의 분위기만 맞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분위기에 대해서 대화해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했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정답이 아니다. 2번.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요. 우리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3번.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봅니다.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생각, 느낌을 나누어 보면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핵심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만나볼게요. 오늘은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1번부터 6번 문제를 만나볼 겁니다. 1번에서 3번은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읽을 수 있다고 했나요? 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고받으며 읽는 방법. 두 번째는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읽는 방법. 세 번째는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이 방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를 한번 재미있게 분위기 살려서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넓은 밤하늘은 누가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누가 잠자나? 산새들새 모여 앉아 꼬박꼬박 잠자지. 포근포근 엄마 품엔 누가누가 잠자나?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새근새근 잠자지. 여러분, 이 시의 제목 혹시 기억하나요? 누가누가 잠자나 라는 시였죠? 이 시에서는요, 하늘나라 아기별, 산새들새, 그리고 우리 아기 예쁜 아기가 곤히 잠자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분위기를 살려서 잘 읽어보았나요? 무언가 평화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른해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이 시를 주고받으며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오, 주고받으며 읽은 것을 찾으래요? 주고받으며 읽는다는 것은 내가 혼자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읽는 거죠. 내가 한 문장 읽고 친구가 한 문장 읽고 이렇게 읽는 것이 주고받으며 읽기입니다. 그림을 볼게요. 1번.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누가 잠자나? 라고 남학생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라고 이어서 읽고 있네요. 이 친구들이 바로 시를 주고받으며 읽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2번 친구들은 어떻게 시를 읽고 있는지 볼게요.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누가 잠자나? 산새들새 모여 앉아 꼬박꼬박 잠자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학생을 보니까 손뼉을 치고 있고요. 남학생을 보니까 발을 구르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은 시를 읽으면서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는 방법이었죠. 이것도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읽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주고받으며 읽기였어요. 그러니 1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기역에서 리을을 소리내어 읽을 때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이 있는 것을 두 가지 찾아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 어떤 낱말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이 주로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들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기역.
넓고 넓은 밤하늘에

0: 넓고 넓은 받침 리을 비읍이네요. 그러면 넓고 넓은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넓고 넓은. 우리 앞에 있는 자음인 니을로 소리가 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널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기역이 있는 이 고는요, 고가 아니라 쌍기역이 이렇게 쌍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넓고라고 읽고요. 넓은은 역시 니을 소리가 나고 널. 뒤에 있었던 자음 비읍은 이응의 자리로 옮겨가서 이렇게 분이라고 읽어줍니다. 넓고 넓은 그리고 밤하늘엔이라고 읽어주어야겠죠? 기역은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이 있습니다. 니은은요, 누가누가 잠자나, 누가누가 잠자나, 소리와 글자가 똑같죠. 그리고 디귿, 산새 들새 모여 앉아, 산새 들새 모여 앉아. 앉아는요, 겹받침이 쓰였어요. 앉아, 어떻게 읽을까요? 앞에 있는 자음, 니은으로 소리가 나고요. 안, 뒤에 있는 자음은 이응의 자리로 옮겨가 자라고 소리가 납니다. 앉아. 그러면 디귿에도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이 들어있네요. 리을은 꼬박꼬박 잠자지예요. 꼬박꼬박 잠자지. 소리와 글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이 있는 것을 두 가지 찾으라라고 한다면 기역과 디귿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역 디귿 적어주세요. 다음 3번이에요. 이 시를 분위기에 알맞게 읽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찾아 가위표를 하세요. 자, 시를 분위기에 알맞게 읽는 방법, 우리 여러 가지 알아보았었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자, 1번. 엄마 품에 안긴 아기 그림을 보며 시의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어때요? 시를 알맞게 읽는 방법일까요? 그래요. 시를 알맞게 읽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관련 있는 그림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2번. 한 글자 한 글자 딱딱하게 끊어 읽으며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한 글자씩 딱딱하게 끊어 읽으면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알맞게 읽는 방법이 아니다. 3번. 자장가를 듣고 잠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노래하듯 읽으며 시의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나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는 것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 알맞게 읽는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2번에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가, 나와 같이 낱말들을 나눈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낱말들을 어떻게 나누었을까? 가와 나에 있는 낱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는 낚시, 있다 라는 낱말이 있네요. 이 낱말들의 특징을 한번 보죠. 받침이 쌍기역, 쌍시옷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쓰인 받침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나를 볼게요. 많다, 여덟, 목. 이렇게 받침으로 니은, 히읗, 리을, 비읍, 기역, 시옷. 서로 다른 자음 두 개씩이 쓰인 낱말 받침들이에요. 우리 이런 받침들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쓰였다면 쌍받침이라고 부르고요.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가 쓰였다라고 하면 겹받침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두 낱말들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걸까요? 그래요. 바로 쌍받침인지 겹받침인지에 따라서 나눈 거죠. 1번 자음인지 모음인지 아니고요. 2번 쌍받침인지 겹받침인지 2번이 맞습니다. 한 글자인지 두 글자인지, 받침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띄어쓰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지 않았는지는 옳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5번에서 6번은요, 여기에 있는 낱말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기에 있는 낱말들 한번 볼 거예요. 막다, 밟다, 못, 언다, 끊다, 가. 갑 이런 낱말들이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 낱말들 어떻게 읽는지 왜 알아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어야 하거든요. 만약 겹받침이나 쌍받침이 있는 낱말들, 이런 것들을 읽기 어렵다면 또는 띄어읽기 어렵다면 이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시범을 본뒤 따라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 두 번째는 혼자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 그 다음은 세 번째, 짝과 소리내어서 읽기. 네 번째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방법들을 쓰면요, 이런 낱말들도 잘 읽을 수 있고요, 띄어읽기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5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있는 낱말들의 뜻을 생각하며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위에 있는 낱말들 잘 살펴보고요, 그림을 보죠. 여기에 있는 이 남학생이 낙엽 위에 발을 이렇게 올려서 지그시 누르고 있죠? 이거 우리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바로 낙엽을 밟다. 밟다와 어울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은 뭘 하고 있어요? 밥을 각자가 나누어서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알맞게 나누어 가진 것, 바로 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그림도 한번 볼게요. 가위로 무언가를 이렇게 뭘 하고 있죠? 자르고 있어요. 우리 이거 다른 말로 끈타라고 합니다. 끈타. 이렇게 이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6번이에요.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와, 해가 쨍쨍하네요. 날씨가 맑다. 맑다. 이렇게 쓰고요. 맑다라고 읽어준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만나보았어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데려갈 만점한 퀴즈입니다. 이 문장에서 색칠된 부분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빨간 부분이에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누가 잠자나. 여러분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어서 잘 읽어보았다면 수강후기 게시판에 그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요, 실전책 준비해주세요. 나머지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의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2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았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글을 쓰고 고쳐쓰기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학교에 가면 소나기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영화 감상문은 어떻게 적는 것인지 그 방법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화 감상문이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나의 감상을 적는 글이에요. 따라서 영화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영화를 볼 때에는요, 그냥 보면 안 되고,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감상해야 해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상을 해야 내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 감상문을 쓸 때에 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며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를 해요. 자, 그리고 감상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서 영화 감상문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선생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영화 감상문 적는 건 알겠는데, 영화 감상문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자, 궁금한 친구들 있죠? 자, 그래서 알려줄게요. 영화 감상문을 쓸때 들어가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화를 본 동기나 까닭을 적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 영화를 왜 보게 되었는지. 자, 이런 동기나 까닭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실대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영화를 봤다. 아니면 친구가 추천해줘서 봤다. 제목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봤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봤다 등 우리 친구들이 진짜 그 영화를 보게 된 동기나 까닭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내용을 써주는 거죠. 우리가 감상문에 영화의 모든 줄거리를 적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내용 위주로 줄거리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상의 구도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영상의 구도가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영화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화면으로 영화를 볼 때에 등장인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영화 속 물건은 화면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 영화에서 어떤 물건이 강조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영상의 구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구도를 살펴봐야 할까요?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제작자들은요. 이 영화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화를 볼때이 구도까지 함께 분석하면서 보면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상문을 적을 때에도 내가 이 영상의 구도가 이러해서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 자, 이런 문장을 적어준다면 더욱더 깊이 있는 감상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감상문을 적을 때 영상의 구도를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상문이니까 생각이나 느낀 점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감상문을 쓸때 우리 친구들이 고려해야 할 점까지 알려줄게요. 일단, 글을 쓸 때는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적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적는 방법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적고,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쓰고, 문단을 꼭 구분해 줘야 되겠죠. 자, 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는 글의 단위입니다. 자, 영화 감상문에서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었을 때는, 자,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영화를 보게 된 동기나 까닭을 주로 적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그때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적고요. 그리고 끝에는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감상 부분을 적어주는 편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은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소나기라는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감상문을 멋지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바르게 고쳤어요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쳐쓰기를 해볼 거예요.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고쳐쓰기 해볼 겁니다. 자신이 쓴 영화 감상문을 다시 읽고 스스로 확인해 봅니다. 자, 확인해 볼 때는요, 너무 중요해요. 글 수준에서도 확인하고, 문단 수준에서도 확인하고, 문장 수준에서도

또 확인을 해줘야 돼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이것은 마치 숲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 문단, 문장 수준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했을 때, 아, 이 부분이 부족한데? 하면 고쳐쓰기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글 수준에서는 어떤 점을 점검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점검 질문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글 수준입니다.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영화 감상문 제목은요, 읽는 이의 관심을 끔과 동시에 그 영화 감상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잘 담겨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제목인지 확인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글 전체적으로 중심 내용을 내가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지 글 수준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글 전체적으로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는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재미있었다, 감동받았다,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냈는지. 우리 지난 시간 영화 감상문 보면 선의 이런 행동을 통해 친구 사이에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자, 이런 생각과 느낌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생각과 느낌을 내가 글 전체적으로 드러냈는지 확인해 주고요. 자, 문단 수준은요,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확인해 봅니다. 문단에는요, 문단마다 중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문단마다 중심 생각이 명료하게 드러났는지 확인하고, 자, 뒷받침 문장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문장이 없게 썼는지도 문단 수준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문단에서는요,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들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단에서 봤을 때 뒷받침 문장 가운데 불필요한 문장이 없나? 자, 이런 것은 문단 수준으로 점검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장 수준.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호응이 맞게 썼는지. 예를 들어, 어제라는 시간 표현이 나왔는데 서술어는 뭐뭐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미래 서술어가 나오면 호응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문장 호응이 맞게 썼는지는 문장 수준이겠죠. 그리고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는지 이것도 문장 수준에서 살펴봐야 돼요. 또 적절한 낱말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문장 수준에서 살펴봅니다. 즉, 글, 문단, 문장 수준에서 다양하게 점검해보고 고쳐쓰기 할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쓴 영화 감상문을 고쳐쓰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15번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쓸때 주의할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유준이, 영화 감상문의 제목만 보고 영화의 내용을 모두 알수 있게 써야 해? 어떻게 제목만 보고 영화의 모든 내용을 알수 있게 쓸수 있겠어요? 아니죠. 불가능해요. 혜주, 영화 감상문에 어떤 내용을 쓰면 읽는 친구가 흥미로워할지 생각해야 돼. 맞아요. 영화 감상문은요,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 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영화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영화를 본 동기나 까닥 들어가면 좋죠. 영화 감상문을 쓰는 방법이 영화 감상문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알고 쓰면 됩니다. 자, 3번.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내용 좋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고쳤을 때 생각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띄어쓰기 올바르게 했는지 생각한다. 문장 수준에서 점검해요. 자, 영화 관객 수를 정확하게 썼는지 생각한다. 자, 감상문에 영화 관객 수를 적을 필요는 없죠. 자, 3번.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생각한다. 문단 수준에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에 호응이 맞게 썼는지 생각한다. 문장 수준에서.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는지 생각한다. 글 수준에서 점검해 봅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우리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쓰기 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원의 제목이 고쳐쓰기잖아요. 바르게 고쳤어요. 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쓰기 하는데 또 글을 한편더 씁니다. 어떤 글이냐면
바로 설명하는 글을

쓰고 또 고쳐 쓰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설명하는 글한편 읽어 볼 건데요. 이 글은요, 지후라는 친구가 글을 쓴 다음에 고쳐 쓰기를 하고요. 고쳐 쓰기 하고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이에요. 고쳐 쓰기를 해서 그런지 글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글을 읽기 전에 설명하는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방법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제목을 정할 때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글도 어떤 주제가 있죠. 그 주제, 중심 생각을 잘 표현하는 제목을 정해야 되고요. 또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글을 써야 되겠죠. 주제가 한 가지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법에 맞고 간결한 문장으로 적어줍니다. 자, 간결한 문장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글을 써와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말하듯이 쓰는 친구가 있어서 뭐뭐는 뭐뭐했고 뭐뭐해서 뭐뭐해요 뭐뭐했고 해서 했습니다 해서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문장이 길면 읽는 사람이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끊어주면서 간결한 문장으로 우리 친구들 써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쓴 글을 다시 읽으며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쓰기 해주고요.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도 점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설명하는 글한편 읽을 건데요. 자, 이 글은 불안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감정, 불안.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뭐래요? 불안이에요. 자, 첫 번째 문단은요, 불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불안이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것이 불안이래요. 아, 이런 게 불안이구나. 자, 두 번째 문단.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요?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기도 해요. 때로 숨이 가빠지거나 몸에 열이 나고 배가 아프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뭐죠? 바로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요? 뒤에 있는 문장들이 이런 반응이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불안할 때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자, 불안할 때왜 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유를 얘기한 문장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은요.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자, 그 내용을 담은 문단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8번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보이는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불안할 때 우리 몸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자, 두 번째 문단 보고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어지럽다 맞고요. 열이 난다 맞죠? 배가 고프다는 없었어요. 배가 아프다라고 했죠. 숨이 가빠진다, 집중하기 어렵다 모두 글에 나와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 문제입니다. 문단 1은 다음 문단을 고쳐 쓴 것입니다. 이때 글쓴이가 고려한 점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우가요, 원래 처음에는 글을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썼는데, 아,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고쳐쓰기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서 고쳐쓰기 했는지 우리가 한번 고치기 전에 글을 읽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불안한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선생님, 호흡이 안 돼요. 자, 그런 불안한 감정은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마음이 조마조마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불안한 감정이에요. 친구들 어때요?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적었어요. 적절하게 간결하게 문장을 적어주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안한 감정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아도 불안한 감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쓰기 했는데 정말 잘 고쳐쓰기 한 글이네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골라볼게요. 1번. 겹치는 표현을 줄여서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썼다? 맞아요. 불안한 감정이라는 이 겹치는 표현을 줄여서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했어요. 자, 2번.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을 주제와 관련된 문장으로 고쳐 썼다? 자, 지금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 3번. 문장이 길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적절히 나눠 고쳐 썼다. 이거 맞죠? 자, 그래서 1번, 3번. 이어서 20번 문제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자,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불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 든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경험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예회 때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자, 이런 경험, 친구들의 경험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이라는 이어주는 말 나왔어요. 하지만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이야기 할때 나오는 이어주는 말이죠. 불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불안할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을 얘기했죠. 이런 반응들은 불편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불안이 나쁜 건 아니래요. 불안에 좋은 점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이라는 이어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불안 덕분에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과제를 맞춰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노는 것을 미루고 과제를 다 하기도 하고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더 노력하기도 해요. 이처럼 불안은 조심해라고 뭐 하는 감정일까요? 조심해. 그렇죠.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감정, 주의를 주는 감정이에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불안한 감정 덕분에 우리는 더잘 준비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죠. 자, 세 번째 문단은요, 불안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불안 때문에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자, 네 번째 문단 볼게요.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방법을 알려주겠죠. 그럴 때에는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자극되어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문단은요, 불안해서 불편할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문단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가볼게요. 이처럼 불안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래요.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러므로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라고 글쓴이의 생각을 약간 드러냈네요. 자, 이 글은요, 불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그래도 글쓴이의 생각이 약간 들어가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1번이에요.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억. 불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왜 나쁜 것이 아닌지 뒤에 이유 까닭이 나오잖아요. 뒷부분 읽고 풀어주면 됩니다. 자, 불안 덕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2번, 불안 때문에 과제를 미루고 놀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죠. 불안 때문에 노는 것을 미루고 과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자, 3번, 불안 덕분에 신경이 자극되어 더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22번이에요.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조심해라고 뭐 하는 감정일까요? 조심해에서 우리 힌트를 얻으면 되겠죠? 자, 뭐예요? 화내는, 칭찬하는, 용서하는, 비유하는, 경고하는이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심해하고 경고하는 거죠. 자, 2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지금 제이. 내일

수학 수행평가를 앞두고 있어. 수행평가를 잘 보지 못할까봐 불안해. 자,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글 읽고 제이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 거예요? 소원이, 불안할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해봐. 심호흡을 해봐. 그리고 수행평가 내용을 미리 공부하면 잘볼수 있을 거야. 이글 읽고? 조언? 괜찮죠? 수영, 불안을 느끼는 것은 좋지 않아? 불안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려봐. 자, 지금 이 글에서는요,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좋지 않아. 이렇게 조언해주면 안 되겠죠? 자,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설명하는 글 한편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학교에서 설명하는 글을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설명하는 글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글을 올바른 문장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은 글은 불안이 주제였죠? 우리 친구들도 주제를 정해야 돼요. 자, 주제를 정할 때에는요, 친구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면 이런 주제를 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제목을 정합니다. 자, 제목을 정할 때는요, 일단 글의 내용과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중심 생각이 제목에 잘 드러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요, 간결하면서도 읽는 이의 관심을 끌수 있는 제목을 정해야 해요. 자, 주제 정하고 제목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조사합니다.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조사해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자료를 조사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요. 또 내가 앞에서 주제를 정했잖아요. 글의 주제에 적절한 자료인지 확인하면서 내가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정하는 까닭이 있어요. 선생님, 왜 주제 정하고 바로 자료 조사 안 하고 사이에 제목 정하기가 있나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제목을 정하면 자료 조사를 할때 조사할 방향이 조금은 더 분명해져요. 내가 어떤 부분을 조사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목에서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목을 정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료를 조사하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야 되겠죠. 많은 자료 중에서 내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책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요. 자, 특히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우리는 글을 쓸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글을 쓸 거거든요. 따라서 그림이나 사진, 영상 같은 것도 글에 쉽게 첨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 사진, 영상 같은 자료를 글과 함께 넣어주면 읽는 사람이 그 설명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즉, 그림이나 사진, 영상 같은 자료를 활용하면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료들도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다 찾아서 정리를 했죠? 자, 그러면 글을 쓰기 전에 글의 내용을 조직해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조직합니다. 자, 조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 그렇죠. 가운데, 끝으로. 조직을 해야 되겠어요. 자, 처음에는요, 설명하는 글쓸 때, 처음에는 설명하는 대상을 밝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요약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글의 흐름으로 글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 조직을 한 다음에 이제 글을 써요. 자, 그런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글을 쓰래요. 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까요? 친구들, 우리 이 단원이 고쳐 쓰기 단원이잖아요.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 고쳐 쓰기를 훨씬 쉽게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해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러면 고쳐 쓰기 할때 백스페이스 막 누르면 쉽게 지울 수도 있고 지우개로 굳이 지우지 않아도 되고요. 문장 이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하기 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죠. 즉,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 고쳐 쓰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를 해 보는 겁니다.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글 쓰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자유롭게 고쳐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 볼게요.

0: 짧게 돌려 읽고 고쳐 쓸 부분을 생각해요. 이러면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 모든 친구들이 쓴 글을 읽고 새롭게 한 점, 궁금한 점, 좋은 점, 고쳤으면 하는 점을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쓰기 해보는데요.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정리해요. 자, 여기에서 친구들이 나의 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얘기했겠죠? 근데 이 의견을 전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 의견 중에서 나도 동의해 하는 것만 고쳐 쓰기 하면 됩니다. 내 글에 대한 사고력을 친구들 키워야 해요. 자, 그래서 친구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 아까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점검 질문 있었죠? 이런 점검 질문 참고해서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 쓰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고쳐 쓰기 하고 쓴 글을 공유하자라고 하죠? 고쳐 쓴 글을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글에 댓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할 수 있고요. 내가 쓴글 친구들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또 나의 글을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 볼게요. 기억에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고쳐 쓴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합니다. 내가 아는 내용이나 생각을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죠. 수정이 어려워서 원래의 내용을 바꿀 수 없으니 처음 그대로의 내용을 보호할 수 있어? 이건 아니죠. 자, 은하,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친구들과 글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의 글에 대한 친구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알수 있어? 친구들,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글을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죠. 자, 알맞게 말한 친구는 주영이가 되겠습니다. 자, 26번도 풀어볼게요. 니은에서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댓글 쓸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여 고운 말로 표현한다? 맞죠? 자, 맞춤법을 지키고 정확한 낱말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맞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기 전에 그림말을 반복하여 남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공부 다 해보았어요.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요, 글 수준에서 고쳐 쓸 때에는 무엇이 알맞은지 살펴봐야 할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웰컴 투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오, 제목이요. 엄마의 엄격한 dress code, part 1 되겠습니다.
1: 와.
0: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네. 그, 뭔가 본인이 입고 싶은 색이 강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지 않나요?
1: 입고 싶은 색과 또 아하. 입고 싶은 스타일.
0: 아, that's
1: 저도
0: right.
1: 아침에 이제 아이들 뭐 등원 준비할 때 옷을 입히는데 최소 세 번씩은 갈아입는 것 같아요.
0: 아,
1: 엄마,
0: 이거
1: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0: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왠지 아 저거는 좀 투머치인데 너무 심했는데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옷은 입고 싶은데 아 저건 그쵸. 조금 아니다.
1: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샌들을 신었다거나 뭐 정말 투머치 오브 투머치죠.
0: Right. 그래서 에이. 뭔가 대화가 지금 아 이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어떤 드레스 코드를

0: 갖고 있는지 관련해서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하는 말이잖아요.
1: 네네.
0: 자, 이걸 얼핏 들으면, 이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Go and come!
0: 고 and come은 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 오늘 있습니다.
1: 그래요? 궁금한데?
0: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아이고.
0: 그러니까 아이가 입고 가고 싶은 옷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1: 학교에서는 또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0: That's right.
1: 혹시 불편할까 봐.
0: That's right. So 이거 관련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도전!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2: What did you say?
1: 스쿨. I go school.
2: No. 응?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응?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wearing? 왜 안 돼요?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2: Excuse me?
1: 응? Are you my mom?
2: Yes.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야, 아니 이거 this is I like this dress. 응?
2: No, young lady.
1: 응?
2: Go and get changed.
1: 어머, change?
2: Go and get changed.
1: 엄마 옷이나 바꿔요.
2: No, young lady.
1: 진짜 엄마 옷이다.
0: 아이고, 영어 안 통해서 결국에는 그냥 그거 입고 갔다면서요.
1: 네.
0: 이게 그런 게 네. 취지가 아니었는데.
1: 그쵸.
0: 자, 그렇습니다. 오늘 문장 들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영작 좀 가능하겠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원어민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1: 근데 네. 보통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주시는 걸 들어보면요. 이걸 이럴 때 쓸 수 있어? 하면서 네.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네. 이런 표현도 가능하구나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0: 그걸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옵션이 생기는 거죠.
1: 아유, 좋죠.
0: Alright. 자, 재밌는 표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주세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일단 학교 갈 때.
1: 네.
0: 이거는 거의 전 세계 공통어 아닌가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학교
1: 그쵸?
0: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영어로 할 겁니다.
1: 근데 뭐 희한하게 오프 전치사가 나왔네요.
0: 맞아요.
1: I am off. 나는 오늘 오프예요. 오늘 쉬는 날인데.
0: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1: 그쵸?
0: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아예 안 봤으면
1: 네.
0: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문장을 아예 몰랐어요.
1: 그러면. 저 학교 다녀올게요 하면은 I am going to school, mom.
0: That's fine. That's perfect.
1: 나 학교 가요.
0: I'm going to school, mom. 좋아요. 아주 좋은데
1: 예.
0: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다녀오겠습니다. 느낌으로.
0: 네.
1: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오프니까 뭐를 어떻게 한 엎었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0: 오케이.
1: 근데 어디? 스쿨. 학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오프를 뭘 했는지가 지금 없잖아요.
0: 아예 감을 못 잡은
1: 모르겠어요.
0: 것 같아요.
1: 그냥 It's okay. 스쿨.
0: 일단 학교가 빠져 있기는 하니까요.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알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1: 제 간호사 친구 있거든요.
0: 어하.
1: 간호사 친구가 야, 슬기야, 내일 모레 만나자. 나 오프야, 내일 모레.
0: 아.
1: 그거 오프인데?
0: Well, 그런 네. 뜻으로 정말 많이 쓰죠.
1: 네.
0: 왜냐면 off는 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실제로.
1: 네.
0: But 오늘은 그게 아니라 I'm off to school, mom. 일단은 school 맞습니다. 학교 맞는데요.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사실은 패턴으로 잡기는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1: 네.
0: 쓸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단은 가져온 거예요.

0: 비동사 가져오고 of to 그리고 school 장소.
1: 응?
0: Alright, so I'm off to 어디 이렇게 하면 거기를 나는 거기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내가 그냥 to만 쓰면
1: 네.
0: 뭐 to 어디 하면 어디를 간다잖아요. 어디로 떠난다는 뜻인데 이 off가 들어가면은요 비접촉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1: 아.
0: off. It's like jump off
1: 그쵸.
0: 한다든가,
1: 예.
0: right? So off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off to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어딜 가긴 가는데 꽤나 한동안 오랫동안 가 있는다, 멀리 가
1: 오.
0: 있는다라는 뜻을 줄 때가 있습니다.
1: 학교 가서 꽤 오랜 시간 함께
0: That's
1: 하니까 집에서는
0: right.
1: 멀어지는 거니까.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oh my son is off to college 이렇게 얘기하면 아
1: 오. 오.
0: 저희 아이는 지금 대학을
1: 진학
0: 갔다. 그래서
1: 중이에요.
0: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1: 그쵸.
0: 주와 주 사이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한참 떠나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off to college 이렇게 쓰는데
1: 네.
0: 여기서도 잠깐 가서 뭐만 픽업해서 학교에서 올게요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Right? 오늘 몇 시간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거죠?
1: 아침부터 거의 오후 늦게까지는 학교 생활 해야죠.
0: Right? 그렇기 때문에 나는 off. 집에서 비접촉이 돼서 절로 떠나 있을 것이다.
1: 아하.
0: 이런 거에서 이제 비롯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러네요. 뭐, take off, get off 다 뭔가 내리거나 뭐 떨어지거나
0: 떨어진 거.
1: 벗거나 이러니까.
0: Exactly, exactly.
1: 아하.
0: Okay? But again, you know, you said, I'm going to school perfectly fine. Okay? So, I'm off to 어디, 뭐, we are off to 어디 이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1: 예.
0: Right? 이랬을 때 같이 학교 갔다 올게요. 이런 느낌.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겠죠.
1: 예.
0: So 우리 저희 학교 갔다 올게요 하면
1: We're off to
0: we are off to school,
1: school.
0: mo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둘 중에 한 명이 상대방한테
1: 네.
0: 여보, 뭐나일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school 대신에 일은 뭐예요? 일.
1: 일? Work.
0: work.
1: 야.
0: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 저기 뭐 회사 다녀올게요.
1: I'm off to
0: I'm
1: work.
0: off to work. Right? 이것도 work를 가가지고 3초 있다가 오는 거 아니니까.
1: 아니죠.
0: 그래서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는
1: 네, 사실 work는 야근까지 포함하면 밤샐 수
0: 겁니다.
1: 있거든요.
0: 아, 그래서
1: off가
0: off가 꼭
1: 적당해요.
0: 들어가네요.
1: 네,
0: 오케이.
1: 맞습니다.
0: 자, 한번 해볼게요. We are off to school.
1: We're off to school.
0: I'm off to work.
1: I'm off the work.
0: There you
1: Off to
0: go. Off
1: work.
0: to work,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저기 mom이 있는데,
1: 네.
0: 대문자로 돼 있죠, 앞에.
1: 그러게요.
0: Right. 그래서 이 mom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명사로 mom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I am a mom. 됩니다. 나는 아이가 있다는 뜻이죠. I
1: 네.
0: am a mom, right? 난 엄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엄마를 사람 이름 부르듯이 할 때는, My mom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이 그냥
1: 예.
0: 사람 이름처럼 대문자 써서 거의 뭐
1: 아.
0: Hey Michael, Hey George 하듯이
1: 예.
0: 대문자 쓸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오케이? 처음 보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읽어볼게요.
1: 네.
0: I'm off to school, mom.
1: I'm off to school, mom.
0: 자, 이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거기 서봐. 이런
1: 아이고,
0: 느낌 알죠?
1: 걸렸다.
0: 안 돼. 그거 입고는 학교 못 가. 라고
1: 아.
0: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가 지금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잘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네. No, you're not that to school.
0: You're not what?
1: You're not 갈수 없다. 그거 입고는. 그쵸? You're not going to school. 예. 스쿨 있네. You're not going. 예.
0: Okay. So,
1: You're not
0: no, you're
1: going.
0: not going that to school?
1: 네.
0: Is that right?
1: Yeah.
0: Okay. 자, 그러면은, 너는 얼핏 보잖아요?
1: You're not.
0: 안 돼. 너 오늘 학교 안 가.
1: 그거예요?
0: 이상해요. 자,
1: 아, wearing이에요?
0: wearing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대신
1: 아.
0: 그 지금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e not
1: 그쵸.
0: wearing that to
1: 아,
0: school.
1: 입지 않아.
0: 네.
1: 입으면 안 돼,
0: Alright.
1: 이거구나.
0: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은 따로 입영작은 안할 건데요.
1: 네.
0: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그래도 여기 지금 비동사 ing 썼죠.
1: 네.
0: 많은 분들 비동사 ing 진행형이라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1: 네.
0: 하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거 뭐예요? 확정된 미래
1: 미래,
0: 사실
1: 사실.
0: 얘기를 할 때. 오케이?
1: 아하.
0: 너 그거 안 입어. 팩트야.
1: 네.
0: 정해졌어. 이런 식으로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you're not wearing that. 너 그거
1: 오.
0: 안 입어. 못 입어.
1: 항상 하는 말이에요.
0: 강력하죠?

0: 만지지 않아.
1: 그렇죠. 너 입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확정된 미래에 사실 정해져 있다. You're not wearing that. Okay? 너안 입어. Okay, so 비동사 ing로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거 나왔을 때 따로 또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아무튼 너는 그거 안 입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고요.
0: 네.
1: 여기서 잠깐만요. wear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이렇게 입는 동작 얘기하는 게 아니죠.
0: 네.
1: 뭐예요?
0: 입혀 있는 건데.
1: 입혀 있는 상태.
0: 네.
1: 혹은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Right? 이것을 바로 we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저 너 그거 입은 상태로 학교 못 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교재에 필기해 두는 게 좋아요. wear는 이미 입고 있는 상태, 이미 걸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네. 돌아다니는 상태. Right? put on은 이렇게 단추를 채우거나 zipper 올리거나 하는 동작입니다.
0: 지금 막 입고 있는
1: right.
0: 거군요.
1: 그래서 여기서는 넌 그 동작 안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입은 상태로 너 못 가.
0: 그러네요.
1: That's right.
0: 네.
1: Okay.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특별한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0: Wear A to be.
1: Wear A
0: yep.
1: to be. 자, 이렇게 하면 보통 A는 옷이고요.
0: 네.
1: B는 어떤 장소입니다.
0: 오.
1: 장소나 이벤트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뭘 입고 어딜 간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 문장을 만들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잠깐 뭘 입은 다음에 어디 가니까 go를 쓰고 막 복잡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0: 그래서 제가 going을 썼잖아요.
1: right, 네. right, right. 근데 그렇게 되면 또 where가 빠지죠.
0: 그렇구나.
1: 입고 가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아주 편하게 그냥 wear something to 어디 이러면 가다라는 표현을 아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0: 아, 그러네.
1: Okay, wear something to 어디. 요거 입고 어디 가다. 너 그거 입고 학교 안 가,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낯이 있으니까요.
1: Yes.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네. 됩니다, 여러분들. 입는 거가 wear, 입고 있는 상태로 wear잖아요.
0: 네.
1: 근데 과거형이 뭐예요, wear?
0: Wore.
1: Wore, right? 나 턱시도 입고 그 파티 갔다. 친구한테 말하고 싶다면
0: 네.
1: 가다 뭐 go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나는 턱시도를 입었다. 그러면 되죠. wore 써서
0: I wore tuxedo.
1: 그렇죠. I wore a tuxedo.
0: I wore a tuxedo to
1: 그 파티에
0: to the party.
1: To the party.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That's it.
0: 오.
1: 무슨 go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오케이?
0: 여기는 또 not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바로 where에 과거를 써서
1: 그렇죠,
0: 동사가
1: 그렇죠.
0: 됐네요.
1: 오. 오히려 이거는 부정문이라서 오케이. 힘든 거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우리 그 쇼에 드레스 입고 가자.
0: 오.
1: 야, 우리끼리 맞춰서 입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네. 드레스를 입자. 그럼 어떻게 해요?
0: Let's wear a dress.
1: 그 쇼로.
0: To the show.
1: That's it.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0: 고가 없는데도.
1: 고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0: 간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네요.
1: That's right. 자, 엄청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세요. I wore a tuxedo. 쉬운 문장이죠. I wore a tuxedo.
0: Let's wear a dress.
1: To the party. Let's wear a dress. 간단하죠? 드레스
0: 네.
1: 입자. 근데 어디로?
0: To the show.
1: Again, go 필요 없다는
0: 거. 아하.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0: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1: Hey,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0: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1: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처음이니까 보여드릴게요.
0: 네.
1: 이렇게 질문형도 가능하죠.
0: 오.
1: Did you wear that
0: to her wedding?
1: 친구가 보세요. 아, 오늘 저기 뭐 결혼식 갔다 왔어 했는데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0: Oh my gosh.
1: 센스 없게.
0: 예, 그래서, 민폐하게.
1: Oh no. Did you wear that? To her wedding?
0: To her wedding?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0: 아,
1: 입고 어디로?
0: 네.
1: 자, 해보겠습니다.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0: 오.
1: 이렇게.
0: 자, why not? This is my dress. 내가

0: 내가 가장 좋아하는 my bestest. 최고, 최고의 드레스.
1: Okay.
0: my the bestest인가요? 아, 아니잖아. 베스트는 이미 최상급인데요. my the best dress.
1: 근데 그거 아세요?
0: 예.
1: 베스티스트라고 슬랭으로 써요,
0: 어,
1: 실제로.
0: 그래요?
1: 원래 베스트가 최고의란 뜻인데요. 거기다
0: 예.
1: EST를 붙여서 슬랭처럼 진짜 짱짱짱 이런 느낌으로
0: 아,
1: 쓰기도 하긴 합니다.
0: 최고급의 최고.
1: Right. 근데 여기서는 최고급의 드레스라는 느낌이 아니라
0: 아.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0: 네네네.
1: 정답은 favorite이 되겠죠.
0: 맞다,
1: favorite.
0: 맞다.
1: Alright. So,
0: favorite.
1: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0: 네.
1: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게 favorite이면요.
0: 네.
1: 가장 덜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좀덜 좋아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앞에 뭐 붙이면 될것 같아요?
0: 덜이니까 왠지 less?
1: 오케이.
0: 예, less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1: 오케이. 자, 비슷해요.
0: 어?
1: 비슷한데, 이것도 이걸 쓰면 된다. least는 가장 적은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oh, that's my least favorite dress. 이렇게 얘기하면 뭐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것 중에 그래도 좀 제일 덜해. 네, 같이 알아두시면 좀 반대의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자, 여기서 보세요. Why not?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0: 네.
1: Why not?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y not?
0: 아, 왜 아니야?
1: 왜 아니야? 왜안 돼요?
0: 왜 안 돼요?
1: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길래 why not이라고 했어? 했을까요?
0: You are not
1: Not wearing
0: wearing
1: that.
0: that to school.
1: That's right. 너 그거 안 입어. So you're not이라는 부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아닌데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not으로 대답을 해준 겁니다.
0: 바로 낫을 받는군요.
1: 네, 물론 그냥 why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죠. 네, 둘다
0: 네.
1: 큰 문제는 없는데 부정문으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왜안 되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면 not을 추가해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Let me show you. 누가 어디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해주세요.
0: Why not? It will be fun.
1: 왜안 가? 그거 재밌을 건데. It'll be fine, right? 뭐 앞에 바로 앞에 그런 게 나왔겠죠. No, I'm not going. 이런 식으로.
0: 네.
1: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세요. 너, 너는 있잖아, 거기 갈수 없어. 라고 아빠가,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뭐, 어린이들을 갈 수가 없는 곳인가 봐요. 얘기를 했더니,
0: Why not? I'm not a baby.
1: 그렇죠? 왜못 가요? 나 아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누군가가 not 이라는 말을 했을 때왜안 되냐라고 할 때는 not 넣는 게 자연스럽다. 라고
0: 네.
1: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Why not? It'll be fun.
0: Why not? It will be fine.
1: Why not? I'm not a baby.
0: Why not? I'm not a baby.
1: 네, 본문 읽어볼게요.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조금 달래주는 느낌이기도 한데. 안 돼요, 우리 숙녀님. 가서 갈아입어.
0: Oh, no, young, Go and get change it. 가서 get change를 해. 옷을 갈아입으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 숙녀니까 영 레이디겠네요.
1: 오케이.
0: 예, 그쵸? 꼬마
1: No
0: 숙녀.
1: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그쵸? That's right.
0: 예후.
1: 뭐 여자분, 숙녀, 뭐 아가씨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0: 네.
1: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Go, 가서 옷을 갈아입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옷 갈아입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0: 그쵸.
1: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바로 get changed.
0: Change.
1: 얘는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누는
0: 아.
1: 것이 아닙니다. get changed는 옷을 갈아입다.
0: 갈아입다.
1: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옷에 뭔가 이런 얼룩 stains 같은 게 묻었을 때,
0: 네.
1: oh, I need to get chang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동사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0: 네.
1: 오케이? 자, 하자를 넣어서 옷 갈아입자. 어떻게 해요?
0: Let's get changed.
1: Let's get changed. Got it. 자, 두 번째는요.
0: 네.
1: 이거 볼게요. 너 여기서 갈아입어도 돼. 너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 내가 뭐 커튼을 쳐줄게 or something, right?
0: 네.
1: 너는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서.
0: You can get changed here.
1: That's right. You
0: Wow.
1: can get changed here.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오케이. So 여기서 그냥 get changed가 하나의 동사 추천드리는 거는 changed 할때 앞에 A의 강세를 많이 주세요.
0: Changed.
1: 그래서 changed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0: 읽어볼게요.
1: Let's get changed.
2: Let's get changed.
1: You can change. You can get changed here.
2: You can get changed here.
1: There you go.
0: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2: 네.
0: get 뒤에 changed가 아니라 다른 것을 쓰면 옷을 그냥 입는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 put on something이랑 비슷해져요.
2: 네. changed는 바꿔 입는 거니까 그러면 입다는 let's, I get, put, 아니에요?
0: 아니요. 그거는 put on이라는 동사가 따로 있죠.
2: 아, 그래요?
0: 자,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2: Get... 아,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Yeah, okay.
2: Get
0: 자,
2: dressed.
0: get dressed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옷을 입다입니다. 근데 얘는 put on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동작 동사인데
2: 네.
0: 차이가 좀 있다면 put on은 뭘 입는지 보통 쓰잖아요. I put on a dress.
2: Yes.
0: I put on a skirt. 이런 식으로, right? But then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옷 입었어. 뭐 I got dresse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2: 네.
1: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2: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0: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2: I'm off to school, mom.
0: Alright. 아,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2: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3: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3: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요. Be off to 장소
2: 네.
0: 라고 하는 거.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좀 억양 살려주세요. 나 회사 다녀올게.
2: I'm off to work.
0: 그렇죠. I'm off to work. 저희, 내가 아니라 저희 학교 다녀올게요.
2: We're off to school.
0: 그렇죠. We are off to school. 하나 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까지.
2: I'm off to school, mom.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m off to work. We are off to school. I'm off to school, mom. Alright, 다음은요. Why not? 왜 아니야? 왜 안 돼? 왜 싫어? 다양하게 의역은 될 수 있습니다.
2: 네.
0: 자, 첫 번째. 왜 못 와? 재미있을 건데. 자, 왜 안 돼?
2: Why not?
0: Right? 그건 재미있을 거야.
2: Oh, it will be fun.
0: Yes, you got it.
2: 네.
0: 자, 왜 안 돼요? 저 아기 아니에요.
2: Why not? I'm not a baby.
0: 그렇죠. Why not? I'm not a baby. 세 번째입니다.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자, 왜 안 돼요?
2: Why not?
0: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예요.
2: This is my favorite dress.
0: Got i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1: Why not? It'll be fun. Why not? I'm not a baby.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off to school, mom.
4: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5: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4: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미션 해결할까요?
2: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I'm off to school, Mom.
3: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6: Hmm?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3: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6: This is so beautiful.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decide on the song.
0: 그렇죠. I can't decide on the song. 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2: 네.
0: Be off to 장소.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리 회사 다녀올게. 우리 회사 다녀올게.
2: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W 소리가 나는 알파벳 W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W W W Very good! W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고래, whale이에요. 여기 앞에 우 소리 들렸죠? 아주 커다란 바다 동물이고요. 숨을 쉴때 뒤에서 물을 뿜어내요. 고래, 영어로 whale. whale. whale. Very good. 우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바퀴, wheel이에요. 여기도 앞에 우 소리가 들리네요. 차가 달리려면 꼭 바퀴가 있어야 되죠. 바퀴, 영어로 wheel. wheel. wheel.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우 소리 날까요? 아, 흰색. white도 앞에 우 소리가 나네요. 눈이 펑펑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죠? 흰색, 영어로 white. white. white. Very good. 또 우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수염, whiskers예요. 여기 앞에 우 소리 들리네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코 옆에 수염이 났죠. 동물에게 나는 수염은 영어로 whiskers. whiskers. whiskers. 발음이 아주 좋네요. 그 다음 단어는 호루라기 whistle이에요. 여기도 우 소리 나는데요. 운동 경기에 심판은 항상 호루라기를 불고 있죠. 호루라기 영어로 whistle. whistle. whistle. Very good. 우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속삭이다. whisper이에요.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여야 돼요. 속삭이다. 영어로 whisper. whisper. whisper. Great job! 와우! 이렇게 우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ello!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우 소리 나는 알파벳 W와 흐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What?
0: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우 소리 나는데요.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What? What? What?
0: Excellent!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로 시작하는데요. 바다에 사는 아주 커다란 동물이에요. 숨을 쉬기 위해 등에서 물이 나와요.
1: Whale.
0: Yes, that's right. 고래 whale. 여기 앞에 우 소리가 나요. So, here's a whale. 고래 보이죠? 그럼 우리 같이 색칠해 볼까요? Everyone, do you want to see the whale? 한번 볼까요? Wow, it's a blue whale. 아주 잘했어요. 그럼 고래 whal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Walk, walk, whale. Walk, walk. Whale. Whale.
0: Very good. What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차에 달린 거예요. 뭐죠?
1: Wheel.
0: That's right. 바퀴, wheel. 그럼 우리 로건이가 한번 글씨를 써볼까요? Wheel. 네. What 소리 나는 W. H 소리 나는 H. E 소리 나는 이 두 개와 L 소리 나는 L. 아주 잘했어요. 굉장히 빠른데요. 그럼 바퀴 wheel 발음 들어보세요.
1: What, what, wheel? What, what, wheel? What, what, wheel?
0: Perfect. 또 어떤 단어가 what 소리 났죠? 아, 아주 밝은 하얀색 영어로 뭐였죠? That's right, white. 여기도 앞에 what 소리 나는데요. 로건이가 white crayon을 써니한테 주세요. Thank
1: You
0: you.
1: have white.
0: Yes, I have white too. 아주 잘했어요. 흰색, 흰색. 그럼 우리 흰색, white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White. White. White.
0: 엑셀런트. 이 단어도 우 소리로 시작해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면 수염이 있죠? 이거 영어로 뭐라고 했죠?
1: Whisker.
0: That's right, whiskers 예요, whiskers. 자, 여기 이렇게 멍멍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whiskers를 같이 그려줘봐요. 자, 그럼 로건이가 그린 whiskers 볼게요. 와우, 이렇게 보이죠? 이 수염이 영어로 whiskers예요. 그럼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What, what, whiskers? What, what, whiskers? What, what, whiskers?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앞에 왜 소리가 나요? 스포츠 경기 보면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고 있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What, what, whistle? What, what, whistle? What, what, whistle?
0: That was very good. 왜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친구들, 우리가 서로 비밀 얘기를 할때 이렇게 작게 속삭이죠? 속삭이다. 영어로 뭐예요?
1: Whisper.
0: That's right. 앞에 왜 소리 들렸죠? Whisper. 자, 로건이는 whisper를 어떻게 해요? 와, 우리 로건이가 저한테 비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럼 속삭이다. Whisper.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Whisper. Whisper. Whisper.
0: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2: Let's go. Phonics WH. Whale. Wheel.
1: Wheel.
2: White.
1: White.
2: Whiskers.
1: Whiskers.
2: Whistle.
1: Whistle.
2: Whisper.
1: Whisper.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W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W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이 5단원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남은 것들 풀어보면서 5단원에서 공부했던 개념들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 문제 푸는 힘도 길러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북 2를 공부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6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오늘은 7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북이 교재 31쪽입니다.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7번부터 11번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대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을 글은요, 까먹어도 될까요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가글부터 읽어볼게요. 줄무늬는 아까웠어. 자, 줄무늬는 아까웠대요.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그냥 썩을 수도 있거든.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줄무늬는 억울했어. 줄무늬는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었거든. 그럼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어떤 다람쥐는 느릿느릿 조금 묻어놓고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을 수도 있겠네? 생각할수록 억울했어. 자, 줄무늬는요, 잘 까먹는 세상이 아깝고 억울했어요. 자, 억울한 까닭을 쭉 봤더니 줄무늬는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느릿느릿 조금 묻는 다람쥐는요, 조금 찾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많이 묻어놓는 다람쥐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까먹으니까 내가 묻은 곳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게 억울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이 부분으로 우리는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줄무늬의 성격 어떠한가요? 한 만큼만 먹어야 돼. 내가 많이 묻으면 내가 많이 먹을 거야. 어때요? 개인주의적이죠.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줄무늬는 빈 딱따구리 둥지로 높이 올라갔어. 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떡하지? 자, 지금 이것이 바로 줄무늬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나글도 볼게요. 줄무늬는 결심했어.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자, 스스로 내가 알아낼 거야. 자, 이 부분에서 줄무늬의 성격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도적이라고 했어요. 줄무늬는 말이야, 찬물에 몸을 담그고 도리도리를 100번 했어. 숲에서 제일 높은 잣나무에 올라가 나는 똑똑하다라고 100번 외쳤지. 가슴털을 쓰다듬으며 터라, 터라, 똑똑한 터라라고 100번 말하고, 털을 뽑아 도토리 묻은 곳마다 하나씩 꽂아두기도 했고, 잠, 하품, 방귀, 트림, 똥, 오줌을 애써 참아봤지.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행동을 해봤어요. 시도해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안 까먹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다 소용 없었습니다. 여전히 잘 까먹었죠. 아, 잘 까먹는 머리를 어떻게 바꾸지? 자, 줄무늬는 계속 고민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줄무늬의 성격 알수 있죠?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이것저것 해봐요. 굉장히 끈기 있는 성격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 글도 볼게요. 줄무늬는 물구나무를 섰어. 혹시 머리 방향을 거꾸로 하면 뭔가 달라질까 해서. 낯선 느낌이 들었어. 자, 낯설다 뭐예요?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낯선 느낌이 들었대요. 전날 도토리 묻은 곳이 생각날 듯말듯 했지. 뭔가 물구나무 서면서 뭘 하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죠. 가슴이 두근거렸어. 물구나무 서서 이런저런 걸 해보았어. 저 물구나무 서서 다양한 행동을 이제 해봤겠죠? 자, 그런데 하루는,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 하고 100번 말했어. 자, 그러고는 다른 날처럼 도토리를 10군데 묻었지. 다음날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찌된 일이야? 기억이 나는 거야. 자, 이제 드디어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알아낸 방법이 뭐였죠?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 하고 100번 말하기. 자, 이렇게 끈기 있게 노력을 했더니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줄무늬 굉장히 신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7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7번 문제입니다. 줄무늬가 안 까먹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안 까먹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도토리를 묻은 곳을 안 까먹고 싶어 하는 거죠. 자, 1번 도토리 묻은 곳 맞습니다. 도토리 묻는 방법? 도토리 나무 기르는 방법을 안 까먹기 위해 노력한 건 아니에요. 지금 도토리

모든 곳을 안 까먹고 싶어서, 그래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안 까먹는 방법을 계속 찾아낸 거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줄무늬가 기역처럼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줄무늬는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불공평하다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알수 있죠. 어떤 다람쥐는 느릿느릿 조금 묻어놓고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을 수 있겠네. 자,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평한 세상이란 빨리 많이 묻은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고, 조금 느리게 묻은 사람은 조금 먹어야 되는 게 줄무늬가 봤을 때 공평한 세상인 거죠. 자, 그럼 1번. 도토리를 땅에 묻는 게 아까워서? 아닙니다. 2번.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썩을 수 있어서. 이거는 아깝다고 생각한 거죠. 3번. 도토리를 조금 묻은 다람쥐가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맞아요.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4번, 도토리를 조금 묻은 다람쥐가 조금 먹을 수 있어서. 자, 조금 묻은 다람쥐가 조금 먹는 것은 공평한 세상입니다. 줄무늬가 봤을 때 아니고요. 5번, 도토리를 많이 묻은 다람쥐가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자, 줄무늬가 봤을 때 많이 묻은 다람쥐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따라서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9번 문제는 나, 글, 보고 푸는 것입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나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를,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자, 그러면 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줄무늬가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두 가지의 줄무늬 성격 알수 있었죠?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끈기 있다 어때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지금 안 까먹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죠. 끈기가 있어요. 2번, 소극적이다? 아니죠. 3번, 자주적이다. 어때요? 맞습니다. 스스로 알아낼 거야. 내 혼자 힘으로 알아낼 거야. 라고 결심했잖아요. 자주적이죠. 자, 4번, 배려심이 깊다? 자, 이 부분을 통해 배려심이 깊은 줄무늬의 성격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위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니은처럼 낯선 느낌이 든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낯선 느낌이 들었어. 자, 왜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뒷부분 보면 알수 있어요. 전날 도토리 묻은 곳이 생각날 듯말듯 했지. 이래서 낯선 느낌이 든 것이죠. 자, 1번, 도토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닙니다. 2번, 전날 도토리를 너무 많이 묻어서 아니고요. 3번, 도토리를 묻은 곳이 기억 안 나서 아니죠. 4번, 도토리 묻은 곳이 기억날 것 같아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억날 것 같아서 익숙하지 않은 낯선 느낌이 든 것이죠. 자, 5번, 물구나무를 서서 있는 게 처음이라서 아니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디귿에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마음을 까닭과 함께 쓰시오. 자, 디귿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기억이 나는 거야. 자, 줄무늬가요,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보았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안 까먹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짜릿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적어요. 자, 그런데 무엇과 함께? 까닭과 함께 적습니다. 자, 까닭은 뭐예요? 그래요. 엄청난 노력 끝에 도토리 묻은 곳 기억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자, 그렇게 우리 까닭과 함께 마음 적어볼게요. 자,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친구들의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으로 바꾸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도 적을게요. 줄무늬는 엄청난 노력 끝에
엄청난

노력을 정말 했죠. 엄청난 노력 끝에 마침내 도토리 묻은 곳을

기억하는 방법을 지금 까닭을 적는 겁니다. 방법을 자, 알게 돼요. 자, 이게 까닭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적겠습니다. 알게 돼요. 매우 기뻤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친구들의 생각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12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일부분 읽고 문제 푸는 건데요. 각을부터 읽어볼게요. 줄무늬 내를 구하러 온 다람쥐는 하나가 아니었어.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줄무늬 내 집과 창고가 무너지고 나서의 이야기네요. 여럿이 힘을 모아 현관문을 드러냈어. 첫째를 먼저 구했지. 다음으로 굴뚝을 드러냈어. 둘째를 구했지. 마지막으로 기둥을 드러냈어. 줄무늬를 구했지. 자, 줄무늬의 가족을 구한 과정을 알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다들 다치셨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줄무늬가 물었어. 그랬더니 다람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우리 집은 풀로 지었거든요. 풀이 가벼워서 다치지 않았어요. 풀을 탁탁 털고 나왔죠. 우린 그냥 땅 속에서 살아요. 땅이 흔들려서 얼른 밖으로 나왔죠. 다람쥐들은 부러진 나뭇가지랑 찢어진 이불로 들 것을 만들었어. 자, 들 것, 우리 친구들 알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긴 막대기 두 개와 천을 연결을 해서 환자를 임시로 눕혀서 싣는 기구를 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러진 나뭇가지랑 찢어진 이불로 이렇게 들 것을 만든 거예요. 자, 나뭇가지 할때 시옷받침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줄무늬 뒷다리에 나뭇가지를 대고 수건을 찢어 감았지. 자, 줄무늬 응급처치한 것이죠. 자, 뒷다리 할때또 시옷받침 있습니다. 뒷다리, 나뭇가지, 시옷받침 있다는 거 기억해요. 자, 들 것에 줄무늬를 눕혔어. 약초 할머니가 마취초 열매를 짜서 줄무늬 입에 흘려넣어 주었어. 자, 줄무늬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마취초는요, 감각을 잃게 하는 풀이겠죠. 마취하는 풀, 마취초 열매를 짜서 줄무늬 입에 흘려넣어 주었대요. 자, 가 부분 읽었고요. 자, 우리 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무늬는 약초 할머니에게 물었어.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살죠? 자, 집도 창고도 무너졌으니까요. 이제 도토리도 다 사라졌으니까 먹고 살게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약초 할머니의 말을 보세요. 걱정 마. 여기저기 지난 가을에 묻어둔 도토리가 있을 거다. 그걸 찾아 먹으면서 봄을 견디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약초 할머니의 성격 알수 있는 부분이죠. 성격이 어떠한가요? 그래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냥 지난 가을에 묻어둔 도토리 찾아 먹어. 그렇게 봄 견뎌. 긍정적이고요. 자, 지금 줄무늬를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다정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줄무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그렇겠죠. 줄무늬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많이 묻으면 내가 빨리 먹어야 된다. 그리고 느리게 조금 묻는 다람쥐는 느리게 조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쵸? 그랬더니 약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누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다잘 까먹는 다람쥐들이다. 자네 가족 빼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노래 가사가 이러합니다. 겨울이 지나, 겨울이 지나.

줄무늬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자, 어떤 눈물일까요? 속상한 눈물이죠. 후회하는 눈물이죠. 모든 게 무너졌는데 왜 쌍둥이들은 더 행복해 보일까? 그동안 난 무얼 위해 애쓴 거지? 자, 이제까지 내가 한 행동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자,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줄무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글 읽었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다람쥐들이 줄무늬네를 구해주었다. 맞죠? 여럿이 함께 와서 구했어요. 2번, 줄무늬는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하였다. 그쵸? 우리 이제 무엇을 먹고 살죠? 하면서 약초 할머니께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3번, 약초 할머니는 줄무늬 뒷다리에 나뭇가지를 대어주었다. 자, 줄무늬 뒷다리에 나뭇가지를 대어준 것은 약초 할머니가 아니라 줄무늬네 가족을 구하러 간 다람쥐들이었죠. 아닙니다. 4번, 줄무늬는 자신이 묻지 않은 도토리를 먹는 것을 미안해했다. 맞아요. 5번, 약초 할머니는 아무나 묻은 도토리를 찾아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맞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알수 있는 인물의 성격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행동을 했어요. 다람쥐들이 여럿이 힘을 모아 현관문을 드러냈어요. 자, 함께 힘을 모았대요. 어떤 성격이에요? 협동심이 강하죠. 자, 그리고 약초 할머니가 줄무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줄무늬가 걱정하자, 괜찮다. 누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 하면서 위로해 주셨죠. 다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마음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입니다. 줄무늬가 속으로 생각하죠. 모든 게 무너졌는데 왜더 행복해 보일까? 그동안 난 무얼 위해 애쓴 거지. 자, 이때 줄무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후회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외로운 마음 아니고요. 2번 후회하는 마음 맞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아니죠.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이 글에 이어질 뒷이야기를 가장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뒷이야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지금 줄무늬는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할까요? 준서, 줄무늬는 더 이상 안 까먹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 맞아요.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쌍둥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 2번, 이제 2번이 아니고 예서, 줄무늬는 다시 먼 곳으로 떠나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살것 같아? 아니죠. 지금 줄무늬가 후회하고 있잖아요. 강의, 줄무늬는 안 까먹는 방법을 다른 다람쥐들에게 가르쳐 줄것 같아? 아닙니다. 이제 줄무늬는요, 그런 방법 하지 않고 이제 그 전처럼 까먹는 세상을 이제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르게 짐작한 친구 누구예요? 준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15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6번 문제입니다.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핵심 정리했었죠? 자, 떠올리면서 우리 빈칸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글을 어떠한 사람과 쓴 사람을 쓴다? 그래요. 글을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써야 되겠죠? 2번입니다. 자, 글을 쓰는 무엇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야 돼요. 글을 쓰는, 그렇죠, 상황. 자, 그리고 세 번째.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맞은 무슨 표현?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죠. 높임 표현.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자, 전하고 싶은 무엇과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겠어야 돼요. 지금 마음을 전하는 글이죠.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 어떤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드러나게 적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 채우면서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자, 그러면 17번 문제입니다. 17번부터 19번까지는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여러 번 공부했던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가는요,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다며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고 있네요. 자, 나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곧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써서 드려야지.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겠어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겠죠. 자, 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친구가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윤이는요, 이 친구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대요. 힘내. 자,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라 그림 보면 민호는 까미를 걱정하고 있어요. 까미는 금방 포기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렸죠. 까미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떠났는데 괜찮을까? 자, 지금 이야기 속 인물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 나, 다, 라의 상황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그러면 이 설명 보고 우리 선으로 이어줄게요. 자, 1번.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쓰려고 하는 상황은 어떤 그림이었죠? 나였죠. 자, 이야기의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황은 뭐였어요? 라였습니다. 까미에게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했죠. 자, 3번.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가였습니다. 가. 그리고 4번.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다였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고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 나, 다, 라에서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우리 그림, 가, 나, 다, 라에서는요. 마음을 전하려는 상황을 떠올렸어요. 자, 우리가 상황을 떠올리면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가에서는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죠. 적을게요. 감사한 마음. 자, 나는요, 할머니 생신이에요, 곧. 그래서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이죠. 축하하는 마음. 자, 그리고 다는요, 열심히 달리기 연습하는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이었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죠. 응원하는 마음. 자, 그리고 라는 까미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 적으면 되겠죠? 걱정스러운 마음. 자, 이렇게 18번 문제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잘 썼죠? 좋아요. 그러면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그림 나의 마음을 전하려고 쓴 글입니다. 자, 그림 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께 생신을 맞이해서 마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께 생신 축하드려요.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그러면 혜인이가 쓴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할머니께. 자, 지금 받는 사람이 우더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께 이렇게 높임 표현 썼고, 자, 이렇게 쓴 사람 적을 때에도 헤이 올림 이렇게 높임 표현 쓴 거예요. 자, 할머니, 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요. 할머니의 생신이니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런 말로 시작하면 좋겠죠. 자,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좋아요. 제 생일 때마다 식혜도 만들어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좋대요. 지난번에 할머니께서 입원하셨을 때는 많이 걱정되고 슬펐어요.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 할머니 생신 기념으로 좋은 곳에 또 여행 가요. 할머니 사랑해요. 자, 이렇게 적었네요. 자, 어때요, 친구들? 할머니께 편지를 쓸 때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 요만 쓴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 있었던 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축하 편지를 적었어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할머니께서 더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알맞은 말 적어 볼게요. 자, 할머니의 생신이니까 할머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마침표 있으니까 선생님이 요까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인데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생각해야 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예요. 자, 1번.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한다? 맞죠? 마음을 전하는 글이니까요. 2번. 우더른에게는 높인 표현을 쓴다? 맞습니다. 3번. 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쓴다? 자, 쓴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써야 되죠. 4번.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쓴다? 맞습니다. 5번,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린다. 맞아요. 우리가 글을 쓸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하고, 쓸 내용 정리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과 긴 시간에 걸쳐서 5단원의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개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6단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북 1 교재 가지고 우리 6단원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계를 만나는 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소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동네의 곳곳을 소개해요. 네, 우리 동네의 장소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떤 장소들인지 사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네,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니까 여기 어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또 쉬고 놀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 공간이지요.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park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park. 한 번 더. park. 네, 잘하셨습니다. park 들어간 문장 만나보시죠. 첫 번째, 우리는 방과 후 공원을 걸어 지나갔어요. 그러면 we walked through the park after school.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봄에는 공원에 꽃이 가득해요. The park is full of flowers in spr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공원, park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고요. 그쵸? 네,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또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곳이죠. 음식을 파는 곳, 음식점, 그리고 식당, 영어로는 restaurant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게요. restaurant. 한 번 더. restaurant. 네, 잘하셨어요. restaurant 넣어서 문장 만들어보죠. 이 음식점은 맛있는 파스타를 내요. 파스타를 제공해요. 할 때 this restaurant serves delicious pasta.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So serve 하는 거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을 내놓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의 작은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We had dinner at a small restaurant near my hous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사진과 함께 restaurant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어디인 것 같나요? 종교 활동을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건물, 교회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church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church. 한 번 더. church.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덕 위에 그 교회는 매우 오래됐어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The church on the hill, 언덕입니다. is very old, 오래된 것도 old. 사람의 나이가 많은 것도 old. 네, 어떤 건물이 오래된 것도 old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그 교회를 방문해요. Many people visit the church on Sunday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건물 사진과 함께 church 기억해 두시고요. 네, 우리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장소입니다. 우편물을 보내거나 또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건물 앞에 보시면 이 앞에 우체통이 보이죠. 우체국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는 영어로 post office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post office. 한 번 더. post office. 네, 잘하셨어요. 자, 나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갔어요.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보죠. I went to the 네, post office to mail a letter. 네, letter 하면 편지고요. 편지를 보내는 거 mail. 네, 이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지를 보내다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I went to the post office to mail a letter.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에 가지요.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체국은 토요일에는 일찍 문을 닫아요. 그렇다면 The post office closes early on Saturday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우체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진, 네, 편지 보낼 때 혹은 뭐 소포를 붙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체국, post office 기억해 두시고요. 네, 마지막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네, 우체국에 가면 이거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잘 써야지 편지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갈수 있어요. 사람이나 장소가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네, 주소죠. 영어로는 address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address. 한번 더. address.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주소를 적어 주세요. Please write your address here. 얘기하면 되겠고요. 주소가 잘못되어서 그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어디를 찾아가려면 정확한 주소, address를 알아야 되잖아요. I couldn't find the place. 장소 찾지 못했어요. 왜? 이유는 뭐냐면 because I had the wrong address. 내가 address를 갖고 있었는데 잘못돼 있었다. 그럴 때 I had the wrong addres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소와 관련된 다섯 가지 단어 지금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사진과 함께 다시 짧게 복습해 보고요. 퀴즈 풀어 볼게요. 퀵 리뷰입니다. 사진과 함께 오늘 배운 장소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들 암기해 주세요. 이제 퀴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죠?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이 공간 어디인가요? 영어로 크게 외쳐주세요. 정답은 레스토랑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 이것을 잘 적어야 돼요. 그쵸? 사람이나 장소가 있는 위치

나타내는 정보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크게 외쳐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 address였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앞에 우체통 잘 봐주시고요. 이 공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크게 외쳐주세요. 정답은 post office입니다. 네, 장소와 관련된 다섯 개 사진 보면서 단어 공부해 봤어요. 사진 보시면서 park, restaurant, church, post office, address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단어들 완전히 학습할 수 있는 마지막 미션입니다. 나만의 문장 만들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동네 장소는 어디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often go. 네, 자주 종종 간다 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뒤에 가는 장소 쓰면 되는데요. I often go to the park near my home. 그래서 우리 집 근처의 공원에 자주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네, 오늘 장소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장소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 추가로 더 공부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종교의 확산과 지역의 변화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한번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종교를 배웠는데 인도에서 확산되었던 힌두교,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확산되었던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어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던 이슬람교. 이 중에서 여러분들 힌두교의 발전과 이슬람교의 성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 플러스 아바스 왕조까지. 근데 우리가 아직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문화인데 오늘 이슬람 문화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 세계의 경제와 문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상인이 동서교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고려에서도 이슬람 상이 왔다라는 그런 사료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슬람 상인들의 상업활동으로 교역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합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한 원거리 교역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슬람 상인은 인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등지와 향신료, 비단 등을 거래했고요. 유럽, 아프리카와는 모피, 금 등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상인은 동서 교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면서 동서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이슬람교와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발달됐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이슬람 문화가 발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도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슬람 문화가 그러한 아랍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을 지배합니다. 쿠란이 뭐냐면 이제 무함마드가 알라의 가르침에 적어놓은 경전 같은 겁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마누법전 같이 이슬람의 경전 쿠란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란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랍어로 쓰인 쿠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무함마드의 목소리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음을 약간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번역이 금지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 문화에서 아랍어가 확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나와 있죠? 이슬람교가 전파된 지역에는 아랍어가 널리 퍼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도의 다섯 가지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부터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 즉, 유일신이다.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다라고 고백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볼수 있는 게 이제 국기 중에 있습니다. 어떤 국기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를 보면 칼 위에 아랍어로 뭐 글자가 쓰여 있거든요. 그 아랍어로 쓰여진 글자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번역하면 이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예배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 이슬람력 9월, 라마단이라고 부르는데,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축구 잘하는 선수들 중에서 이슬람교가 되게 많은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한다라고 하는 게 뉴스 기사로 한 번씩 등장을 하거든요. 자, 메카 순례인데, 평생에 한번 이상은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꼭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순례하는 게 약간 꿈이자 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사는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부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쿠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했고요. 이슬람교의 특징적인 되게 문, 약간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둥근 지붕, 돔이라고 하는 것과 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가 발달했고요. 모스크 내부에는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했다. 여러분들 이걸 잘볼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서울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서울 올일 있으면 꼭 한번 이태원 방문해서 이슬람 사원 보면 바로 이게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문학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천일 야화라고 하는 이야기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제 칼리프가 되게 이제 포악했대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받아들이면 보통 이제 며칠 안 지나서 죽여버렸는데 이때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싫어서 매일 밤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꺼내줬던 거죠. 근데 재밌는 이야기에 딱 하이라이트 부분에 딱 끊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루씩 연장됐는데 그게 천일 동안 이어졌다라고 해서 천일 야화라고 하고요. 결국 그 칼리프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한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학도 발전했는데, 무함마드의 전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달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리학, 의학, 천문학, 화학, 수학 등 자연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 지식은 유럽의 근대과학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 이외에 유럽에서 발전했던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크리스트교는 여러분들 로마 때 한번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7강에 빼놨어요. 그래서 7강에서 이제 크리스트교 어떻게 성립했고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게르만족의 이동과 비잔티움 제국 발전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르만족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 바깥쪽에 살던 이민족들입니다. 이들도 원래 로마와 계속해서 교류가 있었는데 한번 크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됐고 곳곳에 게르만 왕국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왕국들이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면 토착민이었던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게르만 왕국 중에서 가장 오래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국가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크 왕국은 꼭 기억해 둬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로마인들을 어떻게 이제 협조
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지지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프랑크 왕국의 발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분열되었었는 거 기억나시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됐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남아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어떻게 변천했고, 그 과정에서 동서교회가 분열되거든요. 그래서 대립되는 과정,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 변천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게르만 왕국들은 금방 멸망을 해요. 그 이유는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자,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크리스티교였는데, 크리스티교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과 크리스티교 교회는 서로가 약간 필요했던 거죠. 어떤 쪽에서 필요했냐면, 프랑크 왕국은 로마인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로마인들의 지지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발달된 문화라든지 제도와 같은 것들을 수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트교 교회는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 너네들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보호해줘 라고 하는 그런 교환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 협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오늘 한컷 그림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리스트교 성립과 확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로마의 흐름부터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공화정과 제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화정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귀족이 주도하다가 전쟁 등이 확대되면서 평민들이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민회와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만들어지게 됐고, 로마 공화정이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제 로마 공화정이 발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쯤에 유력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힘 강한 사람들이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평민들, 자영농이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위기를 겪게 돼요. 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이 그라쿠스 형제였습니다. 유력자들의 농지를 제한두거나 값싸게 곡물을 제공하려고 하면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위기 상태가 계속 유지됐고, 그 뒤에 등장했던 카이사르가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 로마 공화정을 꽉 잡으려고 했는데, 공화정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 저거 황제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온갖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 의문들이 결국 폭발해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공화정에서 로마 제정으로 발전시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옥타비아누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고, 로마의 위기가 왔는데, 이거를 수습하려고 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트교를 공인했거든요. 하지만 이 수습이 실패하게 되면서 분열되게 됐다. 이런 흐름 머릿속에 넣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헤브라이족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대교는요, 유일신인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믿고 있는데,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던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 종교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가 유대교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걸 비판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고 유대인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니까 아니다.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 사랑과 평등,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를 크리스트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크리스트교가 확산되게 되는데, 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유대교가 이 크리스트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약간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와 로마 제국이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과 베드로 등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크리스트교가 확산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로마가 크리스트교를 이렇게 막 압박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유대교랑 크리스트교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종교로 인식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교한테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유대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었는데, 크리스트교한테, 야, 너도 유대세 내. 라고 했는데, 나 유대인 아닌데? 나 유대교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로마인들이, 유대교랑 크리스트교는 다른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트교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근데 크리스트교 입장에서는 신은 한 명밖에 없어요. 율신,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만 숭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히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이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됐고요. 당연히 여기에 불만을 가졌던 로마 제국은 크리스트교를 탄압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도 여러분들, 이 크리스트교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층민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게 됩니다. 대중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이게 공인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 박해 멈추고 이제 믿는 거 인정해줄게 라고 하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시켜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트교를 왜 공인시켜줬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크리스트교는 하층민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대중적이었거든요. 즉,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신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이런 지지가 필요했고, 크리스트교를 공인시키면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트교가 더 확산이 되게 됐고, 결국에 로마의 국교로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박해를 받던 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데, 결국 로마 국교로 확정이 됐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크리스트교를 주된 종교로 이제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가항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교회의 성립과 확산의 과정. 예수가 사랑과 평등을 설교했다. 로마 제국이 탄압했다. 뭐 유대인들도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형됐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크리스트교는 발전하게 됐고, 결국에 가에 의해서 공인됐는데, 이 가의 황제 누구였죠?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면 되는데, 정답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겼다.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으로 옮겼다. 주된 업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크리스트교가 로마인들의 대중적인 종교가 되면서 이제 많은 로마인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커뮤니티가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시점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게르만족은 계속해서 로마와 교류를 했지만, 이때부터 엄청나게 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농경지가 부족합니다. 즉, 식량이 부족해졌어요. 게다가, 4세기에 훈족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압박을 하면서 점점 밀려나게 된 거죠. 계속 밀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마로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게르만족이 오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통제되지 않게 된 겁니다. 서로마로 게르만족이 엄청 들어오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 영토로 이동하여 곳곳에 나라를 건국하게 됐고, 게르만족 출신 용병 대장에게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서로마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게르만족들이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 게르만족들이에요, 여러분들. 게르만족들의 이제 명칭이 각각 다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영역을 잡으면서 발전했던 그런 국가고요. 그리고 이 프랑크족 말고도 영국으로 들어갔던 게르만족도 있습니다. 바로 앵글족과 색슨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달족이라고 하는 그 게르만족도 좀 특징적이에요. 이 반달족의 특징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으로 가서 발 닿는 곳마다 제대로 파괴를 시켰다라고 해서 그 악명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달족의 그런 흉폭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올 만큼 이들의 행포가 심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게르만족들이 쭉 들어와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 왕국들이 건국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게르만족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지배를 하지만 대다수의 피지배 민족들, 토착민들은 로마인들입니다. 이 지배 민족인 게르만족은 토착민의 지지가 없으면은 통치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란을 일으키면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많은 군사력을 쓰게 되고 내가 군사력이 없을 때 반란으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세계의 역사,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런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토착민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게르만족이 썼던 방법이 뭐였냐? 바로 크리스티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믿는 종교 크리스티교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들과 융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이 어땠냐? 크리스티교를 받아들여서 로마교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로마교회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로마인들의 발달된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세기 초반에는 이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에 침입한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면서까지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도 와, 프랑크 왕국 군사력 진짜 최고다. 우리 로마인들 프랑크 왕국 따릅시다. 라고 하게 되는 거고, 프랑크 왕국도 그게 좋으니까, 아, 내가 교회 지켜줄게. 라고 하는 서로 교환 체제, 협조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자,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카롤루스 대제 어떤 거였는지 볼게요. 일단, 옛 서로마 제국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을 어느 정도 부활시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정복한 지역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습니다. 왜? 크리스트교의 보호자를 자처했으니까. 그리고 궁정과 수도원에 학교를 세우고요. 고전 문화 연구에 힘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서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서로마 황제가 없었는데, 로마 교황이, 야, 너네들 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트교 보호 잘하고, 로마인들 보호 잘하고, 서로마 황제랑 다를 바 없어. 우리가 인정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마인들한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기점으로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가 융합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교황이고요.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자, 그 이후로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뒤에 프랑크 왕국은 쪼개지게 되는데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독일의 기원이 됩니다. 이 중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카롤루스 대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가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관은 옛 서로마 제국 영토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정복지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였다. 내가 크리스트교 보호자야라고 하는 걸 자처했던 사람 바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1번 스스로를 제1시민이라 불렀다. 이건 옥타비아누스였죠.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아니고요.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 주었다. 와, 이거 여러분들 그리스 세계 때 나왔는데 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4번 정복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 너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왜 중요하다? 크리스트교와 협조 체제를 만들었다. 서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1000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국가예요. 원래 나라 이름 자체는 그냥 로마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앞선 국가와 구분하기 위해서 비잔티움 제국 혹은 동로마 제국이라 부릅니다.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황제가 교회를 직접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서로마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잘 나가는 왕과 종교적으로 잘 나가는 교황이 분리되어 있었죠. 프랑크 왕국의 왕, 교황 쪼개져 있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달랐다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황제와

종교적으로 가장 강한 교황을 한 명이 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황제 교황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에 위치하여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번영했다. 동서교역로가 이제 장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어지게 됐는데 마지막 기착지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 변천 한번 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황제는 한 명입니다.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지금 동로마가 서로 말을 포기하고 이제 거의 반토막난 제국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옛날 로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많은 이제 유능한 장군들이 밑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성공했고요.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는데 기존 로마법을 집대성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걸 편찬합니다. 로마가 원래는 간습법, 도시법이었던 12표법, 그리고 만민법으로 발전하는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을 총정리해서 최종적인 이제 집대성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도에 성 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자, 근데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로 쭉 떨어지게 돼요. 뭐 1000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게 막 오르내리락이 있었지만 약간 좀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슬람 세력 너무 강력했잖아요. 서아시아부터 북아프리카, 저 서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제국인데 이 제국과 국경을 맞닿게 되면서 너무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족의 잦은 침략이 있었고요. 귀족들이 대토지를 사유화하면서 자영농, 즉 평민들이 몰락하게 되면서 세금을 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쇠퇴하게 됐다. 이런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멸망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면서 거의 1000년이 넘는 제국이 이제 끝이 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가 비잔티움 제국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딱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심에 있어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가 엄청 평지처럼 돼 있고 그 진짜 아시아와 유럽의 그런 모습들이 잘 융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약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쪽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렇게 있었다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확장을 해요. 이집트도 점령하고 이탈리아 반도 점령하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 남부까지 점령했는데 이게 점점 쪼그라들게 되면서 이 위치까지 좁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동서교의 대립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종교였잖아요. 근데 서로마와 동로마의 종교가 아예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 너네들 성상 숭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서로마 입장에서는 서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게르만족들한테 크리스트교를 개종하기 위해서는 아, 얘네들이 막 글자를 막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이 성상을 가지고 포교하는 게 제일 직방인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종을 하냐, 포교를 하냐 라는 불만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 이 대립을 바탕으로 크리스트교 세계가 동서로 나뉘어서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마에 있었던 교황이 이끄는 종교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고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끄는 종교를 그리스 정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교는 뿌리는 같지만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된 종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장 큰 차이점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는 교황입니다. 군사력은 없지만 로마인들의 지지도 있고 종교적인 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정교의 지도자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내기 너무 좋잖아요. 비교하기 좋아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 그리스 정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거지가

0: 그리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보인 것 같고요. 거대한 돔과 내부의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를 특징으로 하는 비잔티움 양식 발달했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아쉽게도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돼요. 외형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 모습도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영향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고전 연구는 서유럽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 즉, 비잔티움 제국에서 그리스 문화를 계속 연구했을 거잖아요. 그 연구했던 문화가 서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서, 서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문예 부흥 운동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슬라브족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늘날 동유럽과 러시아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였습니다. 자, 모자이크 양식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그림은 산 비탈레 성당에 있는 벽화입니다. 중앙의 인물은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황제의 이름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였죠. 1번 크리스티교를 공인하였다 아니고요. 도편추방제 아니고요. 3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관직과 배심원 수첨으로 선출하였다 페리클레스고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았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언제나 강조하는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문제 풀이까지 이어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식감. 스타면을 뽑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 한 그릇의 스타면을 위해 오늘도 뜨거운 불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1: 불맛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0: 짜장이냐 짬뽕이냐. 스타면으로 인생의 맛을 빚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
2: 아, 이거 안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까지?
0: 작업자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과 어떨까요? 투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칼국수. 4대째 칼국수 하나로 승부를 거는 이들. 육수 없이 면을 삶아낸 면수만으로 맛을 냅니다.
3: 조금만 달라져도 국수 맛이 왔다 갔다 하니까.
0: 칼국수 면에 모든 것이 달렸기에 삶는 것도 기술.
4: 옛날에는 한번 삶아서 50%.
0: 70년을 이어온 그 옛 맛을 찾는 이들로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제주의 맛을 냉면 한 그릇에 담기 위해 매일 치열한 도전을 합니다.
5: 제주산 냉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맛을 위해 직접 배합한 면도 뽑고 고명과 양념까지 몸이 열 개여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특별한 냉면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면 주방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합니다.
5: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0: 따뜻한 위로를 담은 면발 한 그릇. 이를 위해 인생을 거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0: 악기나 아니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걸까요?
1: 뭐 드시려고 지금 줄 서고 계신 거예요?
2: 짜장면.
3: 해물짬뽕이요.
0: 면 요리의 대명사인 짜장면과 짬뽕. 점심 때면 그 맛을 보기 위해 발디딜 틈 없다는 이 집만의 비결이 궁금해지는군요.
4: 면발이 확실히 스파면이랑 쫄깃하고요.
5: 씹는 질감이 달라요.
0: 직접 손으로 면발을 만들어내는 수타면. 특유의 맛과 식감을 위해 수타면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6: 다 됐습니다.
0: 땀과 기술로 완성되는 64가닥의 면발. 손끝으로 빚어낸 그 쫄깃하고도 묵직한 진미를 만나봅니다. 수타면의 기술자를 찾아 경기도 화성시로 왔습니다.
7: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동산에서 2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봉이라 합니다. 저희 짜장짬뽕의 특징은 수타로 면을 뽑는다는 겁니다.
8: 우리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수타면을 뽑는 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7: 음식을 맡고 있는 조리실장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조리실장입니다.
7: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야채도 다듬어주고 갈비도 삶아주시고 소도도 해주세요.
10: 빠드내는 거 조금 눈으로 보고 또 거들어주는 거죠.
7: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 저랑 셋이 중국집을 했거든요. 장사를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도 많이 생기고 20년째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손님 맞을 준비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7: 아, 이제 춘장 볶아야 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예요.
0: 중국집의 맛을 대표하는 춘장. 그만큼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7: 그냥 쓰면은 좀 신맛도 나고 뜨뜨뜸하고 맛이 없어요.
0: 춘장의 맛을 내기 전 먼저 사용할 도구부터 준비를 합니다. 춘장 볶는 데 사용하는 국자뿐 아니라 웍도 센 불에 달고 사용하는데요. 고열의 이물질을 다시 한번 싹 날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기름을 넣어 맨질하게 코팅까지 해줍니다. 준비가 됐으니 본격적으로 춘장을 볶는데요. 가장 먼저 설탕부터 넣습니다.
7: 춘장에 그 향을 집어넣는 거예요. 춘장의 풍미가 훨씬 더 좋아져요.
0: 설탕이 기름에 튀겨져 캐러멜 형태로 부풀어 오르면 불을 줄이고 재빨리 춘장을 투입하는데요. 이제 다시 불을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춘장을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거의 튀기듯이 춘장을 볶아내는 것이 바로 기술인데요. 중국집 면 요리에 쓰이는 기본 양념이자 맛 평가의 척도인 춘장. 때문에 이 작업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합니다.
7: 파기름 낼 거예요.
0: 중식에서는 기름 역시 춘장만큼이나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7: 이 기름만 잘 빼도 맛의 50%는 먹고 가요. 조심하세요. 이거 튈 수 있어요.
0: 170도로 올린 뜨거운 기름에 대파를 투하. 여기에 생강과 레몬까지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대파가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지면 마지막에 말린 고추를 넣어 매운맛을 더하는데요.
7: 고추를 좀 태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추의 향이 제대로 나와요.
0: 기름에 맛을 입히기 위해 넣어준 재료들을 모두 걷어내면 색과 맛이 더해진 기름 완성입니다. 중요한 기본 재료 준비가 끝나면 손이 많이 가는 홍합부터 손질하는데요.
7: 그렇죠. 홍합에는 이게 또 이물질도 많고 또 홍합에 바로 쓰게 되면은 냄새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0: 홍합 역시 중국집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본 식재료. 매일 아침 필요한 양만 삶아 찬물 샤워까지 마치면 준비 완료.

0: 재료 준비를 하는 사이 다른 직원들도 출근을 합니다. 조리와 면을 담당하는 이들인데요.
1: 자, 면장에 반죽합시다.
0: 수타면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단 두 가지. 바로 중력분 밀가루와 따뜻한 물입니다.
2: 소금이요?
3: 네, 소금도 올리지게 여름에는 좀 조금만 돼가요. 근데 지금 넣는 거 안 돼가요.
0: 하루치 반죽을 만들기 위해 최소 20kg짜리 밀가루 4포대는 사용하는데요. 수타면 특유의 쫀쫀한 식감을 내기 위해 힘들지만 손으로 섞으며 반죽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2: 손으로 해놓는데 더 맛있어요. 네.
0: 그런데 밀가루를 어느 정도 뭉치더니 그대로 옮겨 담는 작업자. 완전히 칠해서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일부러 거친 상태 그대로 마무리하는데요.
2: 반죽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3: 꾹꾹 눌러서는 공기가 안 통하면 숙성도 잘 안 되지.
0: 1차 반죽만 끝낸 후 이 상태로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4: 최소한 이틀 숙성시켜야지 맛있어요. 바로 빼서 하면은 면도 잘 안 나오고 맛도 없어요.
2: 반죽 다 뺐어요. 네.
0: 이틀 뒤에 사용할 반죽은 매일 아침 만들어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쫄깃함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잘 숙성된 반죽은 면을 뽑기 전에 기계를 사용해 2차로 칠해주는데요. 이때 식용유를 약간 넣어주는 것이 팁입니다.
2: 그래야 반죽 빼기 쉽잖아요.
0: 한 번에 20kg에 달하는 양을 치대는 것이 이곳의 일상. 표면이 매끈하게 변하면 그제야 반죽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부터 30년 내공의 수타 기술을 선보일 차례. 이 덩어리를 64가닥으로 만들기 위해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고 접기를 반복합니다.
2: 까백이라고 그러거든요. 면을 여러 가닥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닥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0: 탄력 있는 식감이 포인트인 수타면. 이를 위해 적게는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반죽을 꼬고 늘리는데요. 그런 다음 밀가루를 충분히 묻혀서 반 접었다 늘렸다를 6번 반복하며 면을 뽑아냅니다.
2: 한 가닥이 두 가닥이 되고 두 가닥이 네 가닥이 되고 네 가닥이 8개 되고 16개, 32개, 64개.
0: 면을 뽑는 과정은 봐도 봐도 참 신기합니다.
2: 다 됐습니다.
0: 작업자의 손끝에서 완성된 도톰하고 탱탱한 면발, 64가닥의 수타면입니다.
5: 얼마나 삶아요? 3번가락이래요.
0: 면을 넣고 물이 끓어 넘치면 찬물을 넣어주기를 3번. 이렇게 익힌 다음 면발 위로 찬물을 부어 먼저 식혀주는데요. 식감을 살리기 위한 비법입니다.
2: 아, 면이 뜨거운데 바로 물에 들어가면 물이 뜨뜻해지잖아요. 식혀주고 들어가면 더 차갑게 식힐 수가 있죠. 더 탄력도 생기고.
0: 한번 식혀준 면발은 차가운 물에 넣어 식히면서 남아있는 전분기를 씻어냅니다. 한눈에도 일반적인 면에 비해 두툼해 보이는 수타면. 이렇게 뽑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2: 기계 같은 경우는 막 대게 해가지고 막 기계 눌러 뺐지만은 수타는 자연스럽게 뺐거든요. 얇으면 값어치가 없어요. 다 부러져 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6: 아, 원래 수타는 굵은 면이에요?
2: 가늘게도 빼는데 저희는 굵게 나가고 있어요.
0: 중식에 많이 쓰이는 양파.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양파만 150kg 정도 쓰이니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5: 원래 면 뽑는 거 사장님 안 하시나요?
2: 뭐 옛날에 제가 했는데 이제는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력 있는 면장분을 보셨어요.
5: 우리 면장님은 그 수타 뽑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7: 3층이 됐던 거예요.
5: 와, 그 정도 경력이면 월급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7: 사장님 깐돌이 조금 있을게 안 돼요.
2: 그래요 또.
5: 아니 면이 생명인데 왜 조금밖에 안 주세요?
2: 아니 줄만큼 줘요.
0: 워낙 사용량이 많은 식재료다 보니 양파는 시간 날 때마다 썰어둔다고 하는데요. 양파가 준비되면 이제부터 주방이 다시 바빠집니다.
8: 이제 짜장을 씁니다.
0: 아침에 만들어둔 매콤한 기름에

0: 돼지고기 등심을 넣고 튀겨주는데요.
1: 바짝 튀겨주는 게 짜장 먹을 때 맛있어요.
0: 돼지고기가 기름에 튀겨졌으면 재빨리 양념을 준비합니다. 볼에 간장, 겨자,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 여기에 그대로 튀긴 돼지고기와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기름과 고기에 양념 맛을 입히는 겁니다.
1: 아, 이게 간장을 살짝 태우려고.
0: 방금 만든 기름과 돼지고기를 양파에 넣고 센 불에 쉴 새 없이 웍을 휘두르는 작업장. 이 과정을 통해 양파에 불맛이 입혀지는데요. 만들어둔 충장에 설탕과 전분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걸 웍에서 센 불에 잘 섞이도록 볶아냅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짜장 양만 최소 200인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1: 이렇게 두 번 더 먹습니다. 세 번.
0: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스타면 위에 방금 만든 짜장을 부어주면 스타 짜장면 완성. 이야, 아는 맛이라 더 군침이 도는군요. 영업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바빠지는 발걸음.
2: 아버지 갈비 준비됐어요?
3: 와, 갈비 지금 자르는 중이야. 자르라고 하는 중.
0: 뒤쪽 주방에서는 아버지가 소갈비를 삶을 준비를 하는데요.
3: 좀 기다렸다가 바글바글 끓는 것만 한 시간. 네, 그러면 이제 먹기가 딱 좋죠.
0: 중국집에서 소갈비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4: 어떤 메뉴에 들어가는 건가요?
5: 쌍갈비 짬뽕.
0: 삶아서 기름을 제거하고 두 쪽씩 잘라낸 소갈비는 다시 한번 짬뽕 국물에 넣어 얼큰한 양념이 배도록 삶아줍니다.
6: 골짜품 메뉴예요. 당번에 삶아야 되지, 다듬어야 되지, 다듬어서 또 삶아야 되지.
0: 준비할 것이 워낙 많다 보니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스류는 미리 만들어두는데요.
7: 빨간 소스는 뭐예요?
1: 아이고, 저희 가게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짬뽕 소스예요.
0: 수타명과 함께 소갈비까지 즐길 수 있는 짬뽕은 찾는 이들이 많은 메뉴인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많다 보니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넉넉한 해산물은 기본, 거기에 소갈비까지 넣어 칼칼한 맛을 입혀주는데요. 센 불에서 확 끓여낸 국물을 면에 부어주고 마지막에 화룡점정, 소갈비까지 올리면 짬뽕 완성입니다. 갈비까지 있어서 아주 든든하겠네요. 오전 11시 문을 열자마자 기다리던 손님들이 식당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8: 오픈런 하렴. 오픈 전에. 줄 서서 먹으려고.
9: 주말에는 오면 줄을 항상 한 시간은 서야 될 걸.
0: 밀려드는 주문으로 주방도 분주해지는데요.
10: 짬뽕 뽑기 하나 보통 4개.
0: 주문과 동시에 수타면 뽑기도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종일 면 뽑고 삶는 데만 매달려야 하는데요.
11: 점심시간에 전쟁입니다, 전쟁.
0: 면 뽑는 작업자뿐 아니라 조리를 담당하는 이 역시 정신없이 바쁩니다.
11: 저희 가게는 일반 짜장보다 간짜장이 인기가 더 많아요. 해물 간짜장이요.
0: 만들어둔 짜장을 올리는 일반 짜장면 외에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합니다.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움직입니다. 쉴 잠이 없습니다.
11: 불맛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10: 얘도 모자란 거 없어?
11: 아, 홍합도
0: 면과 조리 담당자는 자리를 뜰 수 없으니 급할 때는 누구라도 움직여야 하는데요.
10: 주말에는 한 4시간, 5시간 계속 보니까요. 힘들죠.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자리에서.
0: 난 12시가 넘어서부터는 가게 안은 발디딜 틈도 없습니다.
12: 여기 들어올 때부터 짜장 볶는 냄새가 진짜 좋거든요. 와,
13: 너무 맛있네.
0: 각자 메뉴는 달라도 이곳에 오는 건 직접 손으로 쳐서 만든 면 때문이라는데요.
14: 기존에는 항상 기계면으로 볶던 걸 먹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손짜장 하는 데가 또 있어서 좋아서 먹었는데.

0: 식감도 많이 틀리고 맛도 좋고 일단 아이들이 또 잘 먹더라고 생각보다.
1: 식탁을 뒤에서 바로 받으라고.
2: 주말 같은 경우 문을 여는 오전 11시부터 마감 때까지 손님이 줄지 않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손님 많으면 힘들죠. 근데 손님 없을 때가 더 힘들어요.
4: 몇 명이나 치고 계신 거예요? 아니,
2: 그러니까 문 열고 3시간 만에 200인분의 수타면을 뽑은 건데요.
4: 어깨는 팔면 아프겠네요.
5: 아프죠. 그래서 밥도 많이 하면 참고 해놓는 거지.
2: 종일 웍을 움직이며 음식을 만드는 작업자 역시 온몸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6: 부회장님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7: 당연합니다.
6: 힘들어 보이는데요.
7: 맞히나요? 오늘 같은 주말에는 좀 지쳐요. 저녁 때 좀 지쳐요.
8: 제가 원래 얼굴이 하얀데 주방일 오래 하다 보니 까매졌다고.
9: 아, 여기 불 앞에 오래 있어서요.
8: 네.
2: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가게 안은 손님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일찍 문을 닫은 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0: 12시 갈 때는 진짜 한 11시까지 맨날 일을 했어요. 또 쉬는 날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아, 그렇게 막 하니까는 못 버티겠더라고, 사람이. 직원들도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짧게 해도 힘든데.
2: 점심 장사만 해도 될 정도로 자리 잡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11: 오늘 혹시 얼마 빨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10: 아유, 그거 안 돼요, 그냥. 아유, 진짜.
11: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많이 파셨을 것 같은데.
10: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보여줘야 돼요, 이것도. 이것까지? 네? 이것까지 보여줘야 돼, 또? 살짝만 보시는 거예요. 네?
2: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될까? 저도 궁금해지는군요. 500만 원을 훌쩍 넘긴 매출. 스타 짜장면 800그릇을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들 맛있게 드시고 활짝 웃으실 때 그때가 제일 보람 있고 최고로 힘이 나죠. 음식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2: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구광역시. 오직 면 한 가지로 70년을 이어온 집인데요. 그 맛을 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3: 여기 뭐 드시러 오셨어요?
14: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15: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2: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건 칼국수인데요.
16: 칼국수는 밑을 잘 올려서 요렇게
17: 두 개 주세요.
16: 조금.
2: 칼국수 특유의 눅진한 그 맛. 이를 4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18: 나비대보다 면이 부드럽고 소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좀 속이 편해요.
19: 저희 애들도 잘 먹어요. 자주 먹고 있어요.
20: 옛날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맛.
2: 칼국수 한 그릇이 주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맛을 만나봅니다.
21: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서 50년째 국수를 하고 있는 석종욱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 우리 남편이고요. 경력은 똑같이 50년입니다.
22: 안녕하세요.
21: 여기 우리 칼국수 뽑는 데거든요. 여기 일하고 있는 큰아들입니다. 아들 인사해 봐라요. 여기 있는 야는 우리 둘째 아들이고 수육도 썰이고 돈관리도 하고 그래가서 녹사짓고 제일 바쁜 나옵니다.
23: 안녕하세요.
21: 혹시 건지는 야는 우리 막내이고 혹시도 잘 건지고 나무 조달을 많이 합니다.
2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 시어머니의 친정 엄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3대째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4대째입니다. 총 이제 횟수는 한 70년 된 것 같아요.
2: 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13: 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날도 손님이 있어요?
22: 비 올 때가 손님이 더 많아요.
13: 아, 비 올 때가요?
22: 네. 특히 나들이 어디 못 가시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 많아요.
2: 비 오는 날 뜨끈한 국물 있는 칼국수 한 그릇. 생각만 해도

0: 군침이 돕니다.
1: 사장님, 서른명 자리 있어요.
2: 서른명 자리가 아니 저 치우만 연락가 저리 한 들어가 뭐 있어.
1: 우리는 5명.
2: 자, 아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0: 예상처럼 가게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치는 사람들. 이런 날이면 그야말로 비상. 가족들 모두 각자 자리에서 분주합니다.
2: 17개.
3: 그럼 일로 갖다 놔라 이모모. 그럼 일로 다 갖다 놓으라고.
0: 가장 바쁜 이는 제면을 담당하는 큰아들. 하루에 혼자 500에서 600인분의 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4: 밀가루 몇 킬로 들어간 거예요?
5: 한 120킬로.
0: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밀가루와 소금 그리고 달걀. 특히 달걀은 맛을 내는 핵심 재료입니다.
5: 저희는 육수가 대단해. 그러니까 육수 대우는 먹는 고소한 맛이에요.
0: 기계로 잘 치댄 반죽은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공기를 최대한 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지 면발이 뚝뚝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공기를 뺀 반죽은 제면기를 이용해 매끄럽고 얇은 피로 만들어 돌돌 말아줍니다. 여기까지가 1차 과정. 이걸 다시 동일한 크기로 나눠서 두 개로 준비하는데요.
5: 다시 합쳐가 다시 됐지.
0: 두 개의 반죽을 다시 하나로 합치면서 반죽의 두께를 줄이고 일정하게 만듭니다.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과정은 손으로 해왔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져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 저희 집은 육수를 안 쓰고 면수로 쓰니까 이게 더 힘들어. 조금만 달라져도 국수 맛이 왔다 갔다 하니까.
0: 칼국수 면을 만든 지 30년. 형제 중 제일 먼저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다 보니 무리가 왔습니다. 몸으로 익힌 기술을 기계와 호흡을 맞추며 하자니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70년을 이어온 맛을 그대로 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뽑아낸 얇은 칼국수를 한 번에 10인분씩 담아내는데요.
2: 뒤에는 7개, 앞에는 11개 공안합니다.
3: 네, 알겠어요.
0: 큰형이 면을 만들어내면 이제부터 막내도 바빠집니다.
4: 생각보다 면발이 되게 얇으네요.
6: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밀고 썰고 했을 때도 이 정도 굵기였습니다. 딱 고기에 맞게끔 제작을 합니다.
0: 면은 주문과 동시에 삶아내는데요. 뜨거운 물에 넣기 전까지 탈탈 털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6: 안 그러면 뭉칩니다.
4: 면은 몇 분 정도 삶아요?
6: 3분, 4분.
0: 솥에 면을 넣은 후에도 끊임없이 저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뭉치지 않고 골고루 익는다고 합니다. 삶아낸 면은 그대로 찬물에 입수. 전분기를 없애고 쫀득한 식감을 더해주는데요.
6: 많이 삶을 때는 50개씩 두 번 연달아.
0: 주문이 밀려드니 자리를 뜰 새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역할을 나눈 것도 이 때문인데요. 찬물 마사지를 마친 칼국수는 다시 펄펄 끓는 솥으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 솥까지 골고루 데워준 뒤 뜨끈한 면수와 함께 한 그릇에 담아내는데요.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이렇게 해야만 면이 불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바삐 움직일 차례. 면이 불기 전에 상에 올릴 준비를 합니다.
2: 나물, 호박하고 시금치하고.
0: 농사지은 농작물로 고명을 올리고 직접 담은 간장으로 간을 하는데요.
2: 참기름.
4: 참기름이요? 네.
0: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펄펄 끓는 면수까지 넉넉하게 부어주는데요. 고소함을 더할 김가루와 깨소금까지 넉넉히 올려주면 완성. 준비가 되기 무섭게 선인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데요. 멸치나 사골육수가 아닌 오직 면수 하나로 맛을 내는 칼국수. 야, 그 맛이 궁금해지는군요.
7: 와, 시원하다. 아, 이 국물이 되게 시원하네요.
8: 옛날 맛이 나는 것 같아. 할머니 맛이 나는 것 같아.
9: 중독성이 있어. 먹다 보니까.
0: 슴슴하고 투박하지만 오래된 옛 맛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2: 세 개, 두 개, 두 개. 에이. 어이야, 어이야. 이거 가지고.

0: 하라고.
1: 여섯 개 먼저 해주시고 세 개 두 개 11개부터 해주시고.
2: 가족들만큼이나 바쁜 이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작업자들.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잘 맞습니다.
3: 옛날에 기회가 많이 조용한 텐데 옛날에는 한 번 삶아 사오십거든.
4: 사오십 개 한 번에 삶을 수가 있어요?
3: 네, 저기 솔직하잖아.
1: 그거 내가
3: 이렇게 힘이 세가 막 10개씩 12개씩 되거든. 힘센 게 아니고 이제 요령.
1: 방법이 가져가야 되지.
4: 열 그릇이에요?
1: 네.
2: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라 열 그릇 정도는 가볍게 옮기는데요.
3: 이모야.
1: 예. 그래. 자, 빨리 받아.
3: 삼촌아. 빨리 기다리세요.
1: 즐겁구만. 자,
3: 영상 좀 놓고 이거 먹어.
2: 주문 순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국수를 배달하는 작업자.
4: 이모님, 어느 테이블이 먼저인지 다 기억이 나세요?
3: 안 그러면 내 마 죽는데, 손님한테.
1: 술까지 안 나오면 이러지.
3: 예.
5: 얘기해줄게. 소주 한 개를 안 적었어. 이 정신없어. 이리 장사 시키나.
3: 아니?
5: 내가 암술 안 하면 이거 소주 먹었잖아.
3: 좋나?
5: 정신이 없다 칼.
3: 나는 적는다니까. 야, 아니야.
5: 손님들 이야기 다 해줘요? 어?
6: 다 이야기.
5: 아니.
4: 이모님은 여기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 20년.
4: 20년 엄청 오래되셨네요.
3: 일터라고 생각했는데 내 집에 맨날 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 거의 그렇지? 네. 예? 그지?
7: 예. 자기 내보다 더 잘하니?
3: 아니, 그건 아니지만 재밌어. 늘 그래도 아직까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고, 그지?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2: 둘째 아들은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8: 수육 하나 있습니다.
2: 칼국수에 곁들여 먹는 메뉴로 돼지고기 수육과 부속고기가 있는데요. 이걸 썰어서 준비하는 건 둘째 아들의 몫. 계산대와 주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면은 칼국수와 여름만 하는 콩국수가 전부. 곁들인 메뉴도 수육과 부속고기뿐이지만 칼국수만큼이나 인기라네요.
9: 부드러우면서 쫄깃하다고 할까? 네, 너무 맛있어.
2: 이 수육을 삶아내는 건 50년 경력의 아버지가 맡아합니다.
10: 옛날 삼겹살을 썼는데 삼겹살이 너무 비싸. 그리고 수질을 맞추지를 못해.
2: 아버지는 암 수술 후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지금은 가게 일에서 손을 놨는데요.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고기 삶는 걸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강과 월계수 잎까지 듬뿍 넣어주는데요.
10: 그러면 돼지 누룽에.
2: 수육은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1시간 반 동안 푹 삶아줍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던 둘째와 막내 아들까지 온 가족이 이 가게로 모인 건 10여 년 전 부모님 건강 때문인데요.
11: 아버지 이제 편찮으시면서 작은 형이 이제 저희 가게를 들어오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편찮으실 때 그때 다른 일을 하다가 가게 이제 들어오게 됐고.
2: 어느덧 비가 그치고 점심때도 훌쩍 넘은 시간. 가게도 이제 좀 한산해졌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며 늦은 끼니를 챙기는데요. 밥도 각자의 자리에서 먹습니다.
4: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하시지 왜 따로따로 하세요?
3: 왜 맨날 이래?
11: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엉덩이 한 15번은 뛰어야 되죠. 또 손님 오면 또 뭐 놀락하면 또 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4: 다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11: 네.
12: 감사합니다.
3: 네.
2: 말 끝나기 무섭게 해야 할 일이 또 생기네요.
8: 고맙습니다. 수육 하나 있습니다.
3: 예.
2: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기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3: 손님 많을 때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 하루 종일 밥을 비비놓고도 하루 종일 한 숟가락 먹고 일하고. 또 돌아댕기다 또 생각나면 와가 먹고. 하루 종일 그래 손님이. 저 아줌마는 하루 종일 뭘 먹고 있는데 일은 좀 잘하나 몰라.

0: 식사하자마자 어디 또 가시는 거예요?
1: 아, 이제 또 나무하러 가야지.
0: 나무를 직접 해와요?
1: 예, 전 직접 제가 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올 겨울에 다 직접 이렇게 나무 잘라서 다 도끼로 다 해서 저렇게 다 말리고 있는 과정이죠.
0: 요 주변 산에서 다 해온 거예요?
1: 네네. 주변에 요즘 도로 공사한다고 나무를 넘겨놨는 게 많거든요. 그 제가 가서 허락을 받고 다 그렇게 직접 다 해왔습니다.
2: 손님이 오면 곧바로 면을 삶아야 하기 때문에 아궁이 불은 하루 종일 피워야 하는데요. 번거로운데도 장작을 쓰는 건 비용 때문입니다.
3: 일에 많이 삶는데 가스 가지고 국수 삶으면 가시가 못 빼.
0: 수지가 안 맞아요?
3: 안 맞아, 안 맞아. 8천 원씩 받아가 재료 전부 1등분 좋은 것만 쓰는데 안 되지.
2: 가게로 오기 전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았던 막내 아들. 일은 힘들지만 부모님 곁에서 함께하는 지금이 더 좋다고 합니다.
1: 거의 제가 그때는 부산 대구 출퇴근을 했었는데 거의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집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내전이 훨씬 나았고 거의 일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스트레스 덜 받고 하는 건 지금이 나아.
2: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는 시간. 이때가 되면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3: 너무 뜨겁다.
2: 대체 이 숯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3: 이게 김굽자.
0: 아, 김 구워야 돼요?
3: 예.
0: 아, 이거 고명으로 올라가는 그 김이에요?
3: 예, 이게 그 김이. 김이 이거 그냥 일반 김이 아니고 여기 김을 보면 김에 이게 파래가 30% 들었어. 이런 김을 구하기가 힘들어. 몇십 년 장사를 하니 이런 우리 집에 1년에 딱 쓸것만 구입해 주지 살 수도 없어.
2: 면수를 쓰는 칼국수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김가루. 사서 쓰면 편할 텐데 어른들이 해왔던 대로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드립니다.
4: 한번 요리 꼽으면 1500점.
3: 어서
4: 오세요.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3: 어서 오세요.
4: 금방 꼽아. 한 시간 반 꼽으면 한 1500점 꼽.
0: 이 김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3: 3,400 하면 1년 냈었거든. 근데 김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올해는 뭐 800 정도 돼야 돼. 김값도 장난이 아니라 구석구석 뭐 전신마실 돈이.
2: 물가가 오르고 나이가 들어 몸은 힘들지만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건 이 한 그릇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인데요.
3: 이 국수 이게 이제 오늘날 막 손님하고. 예, 안녕히 가십시오.
4: 예.
0: 이제 마감 시간 다 돼가는데.
5: 예.
0: 오늘 매출 얼마 정도 나왔어요? 예,
5: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예.
0: 살짝 볼 수 있을까요?
5: 갑자기요?
6: 안에 국수 소금 한 개.
2: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일찍부터 애써온 결과 공개합니다.
7: 아니 잘 먹고 갑니다.
8: 네, 안녕하십시오.
7: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8: 네, 고맙습니다.
3: 음식 장사는 돈 보기가 안 되고 무조건 손님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건 못하지.
0: 지금 그 50년 동안 헤어졌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3: 내가 뭐 힘든 놈까지 하고 힘이 없어 못할 때는 뭐 그만둬야 되지. 이제 언제까지 할지 그런 이야기 없지. 이제 몸이 건강한 한도까지 가는 거지.
2: 푸른 바다와 청보리가 일렁이는 제주. 언제 봐도 좋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냉면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무언가 있다는데요. 그 맛을 보러 온 이들로 가게 안이 꽉 찼습니다.
9: 막국수 느낌처럼 좀 쫄깃하면서
10: 조금 더 구수한 느낌도 좀 강하고.
11: 제가 평양냉면도 좋아하고 함흥도 좋아하고 칡냉면도 좋아하는데 이번은 또 처음이에요. 그것도
2: 냉면 마니아도 처음이라는 그 맛.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12: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냉면집을 운영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저희 냉면은 제주도에서 나는 메밀로 반죽해서
6: 나가고 있습니다.
12: 물냉면 육수는 제주도 돼지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월동무로 묵잔지를 만들어 고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열심히 냉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2: 이른 아침 냉면을 찾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분주한데요. 가장 먼저 하는 건 육수를 내는 일입니다.
6: 돼지 후지입니다. 여기 옆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호축하고 바로 오기도 하고요. 신선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40kg 정도 될 겁니다.
2: 근막을 제거하며 손질하면서 기름이 많은 부위는 따로 한 곳에 모아두는데요.
6: 부위는 이제 완자로 갈아서 제가 만들 겁니다. 이제 육수 빼야 됩니다.
2: 깊은 육수 맛을 위해 손질해서 핏물을 뺀 돼지 후지에 토종닭까지 넣습니다. 거기에 잡내를 잡아줄 대파와 생마늘, 생강까지 듬뿍 담는데요.
6: 제주도 월동무예요.
2: 시원하고 달기로 유명한 제주 월동무에 각종 약재가 들어간 비법 간장 소스까지 넣으면 준비 완료. 이 상태로 3시간 동안 푹 끓여줍니다. 중간중간 저어가며 거품을 걷어줘야 깔끔한 맛의 육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육수가 완성되면 먼저 돼지고기만 따로 건져 한쪽으로 모아둡니다.
6: 저희 냉면 고명으로 들어가요.
2: 육수는 면보에 한 번 걸러 불순물부터 제거하는데요. 그런 다음 차갑게 식혀주면 깊고 진한 맛의 육수 완성. 육수를 끓이면서 삶아낸 돼지고기는 고명용으로 얇게 썰어서 준비하는데요.
6: 이게 차가운 데 들어가다 보니까 고기가 얇지 않으면 찌기게 느끼실까 봐 얇게 자르고 있어요.
2: 이곳의 냉면에는 고기 고명뿐 아니라 조금 특별한 고명이 한 가지 더 올라가는데요. 바로 무짠지입니다.
6: 제주 월동무를 1년 이상 소금물에 숙성한 거예요. 저희 집 냉면에서는 무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무짠지는 오로지 제주 월동무만 사용하는데요. 소금에 잘 절여진 무짠지를 냉면용 고명으로 만들려면 얇게 채를 쳐서 물을 부어둡니다.
6: 이렇게 계속 물 갈아주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짠기를 빼줄 거예요.
2: 이후 물기까지 살짝 제거해 준비하는데요.
6: 이거는 무친 양념이에요. 이거는 고춧가루.
2: 무짠지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여섯 가지 재료가 들어간 비법 양념에 고춧가루까지 추가해 매콤하게 무칩니다.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라 직원도 최소화. 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 혼자 도맡다 보니 늘 시간이 촉박한데요.
0: 이건 밀가루예요?
6: 아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데 메밀가루랑 보리가루랑 고구마 전분이랑 밀가루랑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2: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로 만든 맞춤형 반죽가루.
6: 메밀은 제주산 메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배합하다가 수량이 많아져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2: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면을 위해 만든 건데요. 재료비도 아끼고 시간도 줄이기 위해 제분 공장에 맡겨서 배합을 합니다.
0: 반죽에서 미숫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6: 네, 보리가루가 들어가면 미숫가루 맛이 나죠.
2: 어느 정도 찰기가 생길 때까지 섞어주면 반죽이 되는데요.
0: 이렇게 표면이 거칠게 나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6: 반죽 상태가 이거 정도면 잘 된 겁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거칠지 않고 부드러울 거예요.
2: 반죽 덩어리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곧바로 비닐에 포장. 면을 뽑기 전까지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6: 면 삶는데 바로 옆에서 반죽을 놔두다 보니까 반죽이 빨리 처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놔뒀다가 한두 시간 전에 꺼내서 이제 조금 더 녹고 냉기를 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냉기가 빠진 반죽으로 면을 뽑아낸 다음 그대로 뜨거운 물에 투하 삶아줍니다.
6: 1분 50초 삶고 있고요. 이제 조금 무르게 됐을 때는 1분 40초 정도 삶고 있어요.
2: 삶은 면은 1차로 차가운 물에 넣어 식히며 남아있는 전분기를 뺍니다. 2차로 얼음물에 담고 헹구면서 면에 쫄깃함까지 더해주는 거고, 이렇게 완성된 면은 물기를 빼고 1인분씩 나눠서 준비합니다. 이제 여기에 미리 준비해둔 돼지고기 고명과 양배추 그리고 빨갛게 양념한 무짠지를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살얼음이 언 진한 육수를 부어주면 시원한 건 기본, 무짠지의 아삭한 식감을 더한 물냉면 완성입니다.
11: 진짜 맛있죠? 약간 평양냉면 같은 맛에 국물이 약간 짠지 국물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9: 굉장히 맛있습니다.
2: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한 물냉면뿐 아니라 새콤매콤한 비빔냉면도 많이 찾는다는데요. 이 비빔냉면과 짝꿍인 메뉴가 있습니다.
6: 이제 완전 만들 건데 시광이랑 같이 갈아줄 겁니다.
2: 육수용 후지를 손질할 때 모아둔 자투리 고기를 활용, 돼지고기 완자를 만드는 건데요. 간 고기에 부추, 양파, 달걀에 고구마 전분과 부침가루까지 잘 넣어 섞어줍니다. 돼지 비계를 넣어서 더욱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콤한 냉면과 잘 구워진 돼지고기 완자의 조화. 이야,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계속 생각날 맛이라는군요.
3: 막국수 같으면서도, 그죠? 냉면이죠.
8: 짠지 때문에 짠맛을 완자가 딱 이렇게.
3: 아, 완자가.
8: 완화시켜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3: 맛있어, 너무 맛있어.
8: 그래서 완자 때문에 사실 와자.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9: 안 먹어본, 처음 먹어본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2: 아직은 냉면을 찾기에는 조금은 이른 계절. 하지만 점심시간만큼은 늘 손님으로 꽉 찹니다.
6: 오늘도 홀이 꽉 찼네요.
2: 이때가 되면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하는데요.
6: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생 좀 갖다주세요.
2: 작업자 3명이 몰려드는 주문에 맞춰 냉면 조리부터 홀까지 보려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 고명은 미리 정리해서 준비를 해둡니다.
6: 뭐 점심 시간 때 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13: 그냥 참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6: 그 전에 다 해결하고
2: 고대지만 제주도의 맛을 냉면 한 그릇에 담겠다는 열정으로 힘을 내봅니다.
6: 저는 평양냉면이랑 함흥냉면이랑 진주냉면처럼 제주냉면 하면은 생각나는 가게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매체 영역의 공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영상 매체 자료를 실제로 살펴보면서 이 영상 매체 자료의 복합 양식성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어떤 내용의 영상을 만나게 될지 우리 함께 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영상 매체 자료를 분석해 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매체 자료의 복합 양식성에 대해서 그 개념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개념 공부를 할때 다뤄보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좀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자, 우리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매체 자료의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양식을 구성을 해서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양식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문자. 그림, 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 매체 자료에서 의미 구성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봤는데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각적 요소에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화면을 구성할 때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 그렇죠. 카메라의 거리, 그리고 카메라의 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막 있었죠. 자, 여러분이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서는 혹시 어떻게 분류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글로 아주 열심히 배워봤는데, 그렇죠. 멀리서 찍는 롱숏,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찍는 풀숏, 그리고 상반신만 찍는 미디엄 숏, 그리고 가까이에서 확대.

해서 찍는 클로즈업 숏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카메라의 각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카메라의 각도, 이렇게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것? 그렇죠. 아이레벨 앵글 있었고요. 이렇게 아래에서 찍거나 위에서 찍는 방법, 어떤 앵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 이 숏과 앵글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화면상에 나타나는 글자를 우리는 자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시각적 효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청각적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각적 요소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이 영상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배경음악, 그리고 뭐 장면이 전환될 때 나타나는 효과음, 그 외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효과를 위해서 넣는 소리는 다 효과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이 있었어요? 그렇죠. 장면을 부연 설명해주는 해설, 즉, 내레이션 있었고요.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대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각각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살펴보는 영상은요,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언어 습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바람직한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영상의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자, 영상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설득입니다. 자,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 영상의 예상 수용자, 예상 시청자 누굽니까? 그렇죠. 청소년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어 습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에게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들이 누구인 거예요? 그렇죠. 위에 나온 청소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예상 수용자가 누구인지, 이 영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목적에 부합하는 시각적 요소를 선택하였는가, 청각적 요소를 선택하였는가, 그것이 효과적인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죠. 영상의 복합형식성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주제와 제작 목적이 잘 드러나게 만들어졌는지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 주제와 제작 목적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언어 습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바람직한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고요. 목적은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와 제작 목적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잘 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언어 습관을 기록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이 기록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기록된다는 것인지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면에 보시면요. 배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딥니까? 그렇죠. 학교 교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가장면을 보는 순간, 아, 청소년들, 즉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교실 장면이라고 하는 것, 즉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숏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숏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롱숏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롱숏을 선택해서 지금 이 교실 공간 전체를 화면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롱숏으로 인물과 배경이 한눈에 보이도록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제 영상이 시작될 때 이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 아,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학교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 청소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 부분에서는 교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숏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점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장면 살펴볼게요. 자, 지금 나와 다 장면

작가가 직접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입의 모양이 약간 이 귀엽고 예쁘게 그려진 입의 모양이 아니죠.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이빨 뾰족뾰족, 그쵸? 이가 뾰족뾰족 그려져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입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학생들이 입으로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다. 즉,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손 위에다가 무시무시한 입 모양 그림을 추가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 위에 욕하는 입의 모양의 그림을 추가하여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청소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이 가려진 입의 위치에 무시무시한 입 모양 그림을 추가한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입 모양 그림은 어느 단계, 영상 제작의 어느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을까요? 촬영할 때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촬영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편집하기 단계에서 특수 효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입의 모양 그림을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편집 단계에서 무엇도 추가를 했냐면, 자막과 내레이션을 함께 추가를 했는데요.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습관처럼 내뱉는 욕설 비속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막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막과 동시에 무엇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청각적 요소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막이라고 하는 시각적 요소와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청각적 요소가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내뱉는 욕설 비속어가 함께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현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욕설과 비속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 무감각해진,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청소년들의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욕설 비속어를 내뱉는 학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 숏을 이용하고 움직이는 입 모양 그림이라고 하는 특수 효과,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라와 마 장면도 함께 볼 텐데요. 자, 라와 마 장면도 앞선 상황과 유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숏을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학생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클로즈업 숏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위에도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시무시한 입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막과 내레이션을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자막, 즉 시각적 요소와 내레이션, 청각적 요소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자막과 내레이션을 같은 내용으로 전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 반복을 한다는 건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어떠신가요?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용자, 즉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청소년들, 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은 어떠신가요? 라고 하면서 보고 있는 수용자, 시청자들도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뭐 하도록? 그렇죠. 성찰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그래서 지금 이 라와마 장면에서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바와 사 장면에 갑자기 이제는 학생들이 아니라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나무의 장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멀리서 이 나무를

찍고 있다가 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카메라의 각도 혹시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나무를 이렇게 수평적인 위치에서 찍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장면에서는 나무를 어디에서 찍고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찍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더잘 보이라고 이러한 앵글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제시되어 있는 나이테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의도적으로 앵글을 선택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카메라의 거리가 대상과 점점 가까워지도록 사에 와서는 어떤 숏으로 찍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클로즈업 숏으로 찍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카메라의 각도도 달라졌죠. 여기서는 나무를 바라보는, 그렇죠. 마주보는 각도였다면 이제 사에서는 어떤 각도? 그렇죠. 내려보기 각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려다봄으로써 나이테가 더잘 보이도록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왜 갑자기 학생들의 이 욕설과 비속어 이야기를 하다가 나무를 찍게 되었는가? 나무의 이 나이테를 찍게 되었는가?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동시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기록하는 나이테처럼 당신의 쌓아온 언어 습관을 기록합니다라고 하면서 아, 나이테가 한해한해 살아온 그 나무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언어 습관도 우리의 얼굴에 기록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나무의 줄기나 가지를 가로로 자른 면에 나타나는 둥근 태인데 주로 1년에 하나씩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세월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의 언어 습관도 우리의 얼굴에 기록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동시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서 청각적 요소가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배경음악이 등장해요. 자, 이 배경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상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기억, 빈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은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아마 이 기억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 적절할지 묻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어떤 분위기의 음악이 어울릴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와 사 장면에서는 언어 습관이 마치 나이테처럼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어 습관이 기록되는 것을 나이테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인데요. 자, 이제는 학생의 상반신만 촬영을 하고 있죠. 자, 어떤 숏을 선택을 한 겁니까? 그렇죠. 미디엄 숏. 인물의 상체만 촬영을 하는 미디엄 숏을 통해서 촬영을 했고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다시 한번더 시청자, 예상 수용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뭐라고 하냐면, 10년 후 당신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받게 된 시청자들,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되겠죠. 나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언어 습관을 사용하면 마치 나이테가 기록되듯이 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성찰과 반성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바꿔나가야겠다. 그렇죠. 올바르게 바꾸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목적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설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설득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 시청자들을 성찰하게 만들고, 아,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는 인물의 상체를 미디엄 숏으로 촬영을 하면서 함께 자막과 내레이션이라는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후 모습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성찰을 유도하는 장면까지 만나봤어요. 자, 우리 이 영상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올바른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기록이 되듯이 우리의 언어 습관도 기록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 그래서 욕설과 비속어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이 언어 습관을 제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청소년들의 이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모습을 좀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영상에다가 무엇을 추가했어요? 그렇죠. 움직이는 이 입모양 그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덧대어서, 편집 단계에서 덧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질문을 던져요. 그렇죠. 당신은 어떤 친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던지 마지막 장면처럼 10년 후 당신의 얼굴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처럼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상 수용자가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득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복합 양식성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각적 요소 중에 첫 번째 카메라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이 영상 안에서 롱숏, 그리고 미디엄숏, 그리고 클로즈업숏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막 같은 경우에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문자, 자막으로 영상 안에 삽입을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특수 효과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손등이에 그려진 입모양 그림으로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각적 요소 활용하고 있고, 청각적 요소로 내레이션과 배경음악 활용하고 있는데, 내레이션을 자막과 동일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음성을 활용을 해서 해설을 하고 있고요. 배경음악으로는 우리 아까 기억으로 빈칸으로 제시가 되기는 했지만, 그 장면에 어울리려면 여러분이 아까 살펴봤다시피 조금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 진지한 분위기의 음악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두루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올바른 언어 습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제작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구현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이렇게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효과를 잘 분석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목적,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언어 습관의 필요성을 알림. 오, 맞죠. 이것이 제작 목적 맞았고요. 상영 대상 청소년 맞고, 영상물의 내용 구성 방식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거친 언어 습관을 표현함. 그렇죠. 무시무시한 입모양 그림 활용한 거 맞고. 나이테와 얼굴의 모습을 비교하여 주제를 전달함. 그렇죠. 나이테가 이렇게 자신의 세월을 기록하듯이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언어 습관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질문의 형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그간 다루었던 주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예상 수용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등장인물로 내세워 청소년들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함.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교실에 앉아있고 교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 이것이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음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리을이니까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이 영상 매체 자료가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고려한 시각적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자막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상에서 자막의 크기가 다양합니까? 아니죠. 자막의 글자의 크기는 거의 대부분 일정하죠. 일정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많은 수의 등장인물을 등장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등장인물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그리고 한 화면에서 주로 한 학생의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클로즈업 숏이 많았죠. 그래서 많은 수의 등장인물을 등장시킨 것도 아니고요. 욕설을 하는 듯한 입모양 그림을 넣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입모양 그림 욕설을 하는 듯이 손 위에 얹어서 표현한 것 맞죠.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것 맞습니다. 4번. 전문 성우의 내레이션을 넣어 신뢰감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내레이션 넣은 거 맞고 전문 성우의 내레이션이어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요소가 아니죠. 무슨 요소예요? 그렇죠. 얘는 청각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적절하지 않고요. 인물의 전신이 화면에 담기도록 풀숏으로 촬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화면에 살펴봤다시피 여기에는 풀숏으로 촬영된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쵸? 롱숏 또는 클로즈업 숏 또는 미디엄 숏으로 촬영된 장면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문제였죠. 자, 바와 사에서 살아온 세월을 기록하는 나이테처럼 당신의 쌓아온 언어 습관을 기록합니다라고 하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등장을 하면서 청각적 요소 한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 배경음악이었죠.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는 음악이 추가되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 주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이 좋겠죠. 긴박한, 뭔가 급한 분위기의 음악 어울리지 않고요. 즐거운 음악도 적절하지 않죠. 웅장하거나 숭고한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한 내용의 진지한 분위기를 전달해 줄수 있는 배경음악이 추가되는 게 좋겠네요. 자, 4번. 이 영상 매체 자료에서 자막을 활용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 영상 매체에서 자막을 활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내레이션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막을 넣어줌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분위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자막을 제시하고 있진 않았고요.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드러내는 이 요소로서 자막이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인물 간의 대화가 더 명확히 들리도록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물 간의 대화가 나타나지 않았죠. 내레이션 내용의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막과 내레이션이 동일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레이션 내용의 부족한 설명을 보충한다는 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것이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의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사에 사용된 숏의 종류 및 효과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보기에 무엇이 설명이 되어 있냐면,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에 따라서 나누는 숏의 종류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롱숏, 풀숏, 미디엄숏, 클로즈업 숏인데, 여러분 각각의 특성을 알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읽고 넘어가 보시고, 우리 사에 사용된 숏의 종류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에 쓰인 숏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랐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롱숏인지 풀숏인지 또는 미디엄숏인지 아니면 클로즈업 숏인지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숏의 효과를 서술할 때 바의 장면에 쓰인 카메라의 거리와 관련지어 서술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에 사용된 숏의 종류 및 효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의 장면에 쓰인 카메라의 거리와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바와 사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 장면이고요. 사 장면인데요. 자, 사에 사용된 숏의 종류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써야 될까요? 롱숏, 풀숏, 미디엄숏, 클로즈업 숏 중에서. 그렇죠.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클로즈업 숏을 활용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숏을 고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클로즈업 숏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의 장면에 쓰인 카메라의 거리와 관련 지으라고 이야기했으니 바보다 사에서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에는 클로즈업 숏이 사용되었고, 바에 비해 대상인 나무와 카메라의 거리를 가까이 찍음으로써, 그래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얻는 효과, 무엇이 더잘 보여요? 그렇죠. 나이테의 모양. 그래서 나이테의 모습을 강조.

0: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휴가까지 함께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서술형 답이 이렇게 조건을 명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뉴런 공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장면을 두개 제시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카메라의 움직임이 달라졌는데,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한 결과를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이 장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양한 영상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숏과 앵글을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험을 표현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공기템 무엇이었었나? 네, 원인과 결과였죠. 예,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우리는 원인이라고 불렀고요.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을 우린 결과라고 불렀습니다. 네, 배가 고팠어요. 밥을 먹었어요. 예, 따로따로의 일이지만 사실은 원인과 결과지요. 예,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 네, 원인과 결과죠. 자, 오늘의 공기템은 바로 이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어주느냐? 이어주는 게 뭔지는 알죠? 네,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공기템은 이어주는 말이에요. 자,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이게 원인이에요. 배가 고프다. 밥을 먹었다. 결과 밥을 먹었다죠? 배가 고파. 밥을 먹었어.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가 필요하겠죠. 이 사이에 그래서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 이 하얀색 그래서. 이때에 이 하얀색 부분을 우리는 이어주는 말이라고 해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죠.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요. 자, 이것이 거꾸로 될 때도 있어요. 밥을 먹었어. 왜냐하면 배가 고팠으니까. 그쵸? 결과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자, 이때 왜냐하면도 이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떨어뜨렸네. 블록이 떨어져도 우리의 공부는 계속됩니다. 자, 여기 교과서 내용 학습 보겠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그림이 1, 2, 4, 3, 4죠. 1, 2, 3, 4. 이어주는 말, 그리고 원인과 결과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우와, 지금 뭐야? 다리가 한 짝이 이렇게 들렸어. 그럴 정도로 바람이 센가? 오, 머리카락 보세요. 오, 나무들 보세요. 오, 이거 바람이 그냥

그냥 바람이 아닌데 아주 센 바람이에요. 야, 여기 모자를 이렇게 잡았네. 모자가 휙 날아갈 것만 같아요. 아, 불싸. 진짜 날아갔네. 모자가 연못에 빠졌어요. 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어요. 너 모자 어디에 있어? 당연히 물어보시겠지. 그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연못에 있어요. 라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연못에? 왜? 라고. 그쵸? 왜?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 이 친구는 그냥, 어떤 원인으로 바람 때문에 연못에 모자가 떨어져서, 그냥 집에 빈손으로 왔어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냐고요? 연못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맞게 대답한 것 같지만, 잘 봐요. 모자 어디 있어? 연못에요. 맞게 대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연못에? 왜? 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지민이가 잃어버린 물건은 뭘까요? 모자. 모자를 잃어버렸고요. 그림 1에서 4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서 기호를 써보래요. 지민이는 밖에 나갔다가 모자를 잃어버렸다. 맞지, 맞지. 지민이의 모자는 바람 때문에 날아가게 되었다. 이것도 맞지. 엄마는 잃어버린 모자를 다시 사주겠다고 하셨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되겠지? 예, 이거 아니에요. 엄마는 지민이가 모자를 주울 수 없었던 까닭을 이해하셨다. 아니지. 너 모자 어디에 있어? 연못에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런데 왜이 모자가 연못에 있는지 몰라. 그죠? 왜 얘가 빈손으로 집에 왔는지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이해 못해. 맞죠? 자, 이해하셨다? 아니요. 자, 그러면 정답은 알맞은 설명이니까 가와 나. 그림 4에서 엄마가 지민이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쵸? 연못에요. 왜요? 왜라니? 내가 물어볼 말이야. 왜 연못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지민이가 모자를 잃어버린 원인을 잘 설명하지 못해서 지민이가 모자를 잃어버렸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그죠? 그냥 지민이는 대답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한 것밖에 없어. 너 모자 어디 있니? 연못에요. 뭐가요? 뭐가 이상한 건데요?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엄마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 또는 엄마가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 진짜 궁금해하는 그 일을 잘 짚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예,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기. 예. 자, 자신이 지민이라면 그림 4에서 엄마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자, 역할극을 해봅시다. 지민아, 너내새 모자 사줬는데 모자 어디 있어? 엄마, 제가 바깥에 나갔었는데 공원에 갔는데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모자가 벗겨졌어요. 그런데 하필 그 모자가 연못에 빠진 거 있죠? 아우, 그래서 건져오질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져서 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좀 조심하지. 이 정도 말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연못에 네가 들어가야지.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예.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앞뒤 사정을 잘 얘기하시면 되겠죠? 원인과 결과에 맞게. 자, 이제 글로 표현된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그림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있죠? 지민이는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지민이가 연못 위 다리를 건널 때 그게 1번 그림이 되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하고 세개 불었어요. 자, 바람이 세개 불었어요. 어떻게 불었을까요? 바람이 살살 하고 세개 불었을까요? 바람이 쨍그랑 하고 세개 불었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바람에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연못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모자를 줄수 없었어요. 결국 지민이는 모자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왔죠. 자, 우리 여기 원인과 결과를 한번 이 글을 속에서 찾아봅시다. 바람이 불었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모자가 날아갔네. 그쵸? 그런데 이 모자가 날아갔다는 이 결과는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쵸? 모자가 날아가서 그 결과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져 버렸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결과이지만은 또 다른 결과의 원인도 돼요.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져서 그 결과 모자를 줍지 못했어. 그래서 빈손으로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원인과 결과는 이어진다. 그런데 이 결과마저도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낳고 이 결과마저도 어떤 일의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재밌지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바람이 졸졸 세게 불었다. 자, 세게 불었다. 요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요. 자, 어떤 게 맞을까? 바람이 졸졸 불었네. 바람이 휘잉 불었네. 바람이 살랑 불었네. 바람이 사뿐 불었네. 바람이 쿵쿵 불었네. 자, 후보는 얘네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세게 불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맞을까? 살랑 불 이렇게 맞을까? 예, 2번이죠? 네, 그래서 바람이 휘 하고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날아갔습니다.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한번 기호를 써볼게요. 바람이 불어 모자가 날아갔어.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 갔어. 나들이 갔다가 모자가 날아간 거죠? 그러면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가 나와야 맞네. 그쵸?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져서 줍지 못하고 집으로 왔어. 예, 다가, 예,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되겠죠? 나, 가, 다. 나, 가, 다. 내가, 나가다. 예, 안 나가야지. 예, 나가다.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로 나눌 때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네, 우리의 그 공기템과도 연결이 된 거죠. 지난 시간 공기템, 원인과 결과. 이번에 이어주는 말까지 이제 나와야 됩니다. 원인 쭉 있고요. 결과 쭉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모자가 날아갔어. 그죠? 모자가 날아갔어. 그래서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네.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줍지 못하고 그냥 집에 온 거야. 이 말이죠. 자,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래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모자가 날아갔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다. 자, 니은의 결과가 된 일을 글 가에서 한번 찾아 써 볼게요. 여기 휘잉, 예, 앞에서 우리가 찾았었죠? 그 바람에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줄수 없었습니다. 자, 이 니은의 결과라고 했죠? 자, 이걸 잘 해석해 봅시다. 니은의 결과. 이 말은 니은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니은이 이 부분이 원인이 되어야겠죠.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니은의 결과가 된 일을 여기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줄수 없었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민이가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바로 뒤에 내용이 니은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가를 볼게요. 여기 가. 두 친구가 지상이와 나윤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래서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갔어. 지민이는 모자를 줍지 못했지. 왜냐하면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야. 아주 말을 잘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파란색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공기템 이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가 이어주고 있어요. 무엇을?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고 있죠. 자, 바람이 세개분 그것이 까닭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모자가 날아갔고요. 여기는 거꾸로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지민이가 모자를 줍지 못했대. 왜? 왜냐하면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와 원인을 이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인을 먼저 말한 뒤에 결과를 말했지요. 그럴 때는 그래서로 사용을 해서 연결해 주고요. 결과 먼저 말하고 뒤에 원인을 말했다면 그때에는 왜냐하면을 넣어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무엇을?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와 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어주는 말, 오늘의 공기템이 되겠습니다.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두 가지. 자, 그래서와 왜냐 하면 요두 가지 골라주면 되겠죠. 가에서 기역니은의 원인과 결과 가운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가 부분이죠. 여기서 기역니은 볼게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갔어. 자, 그러면 기역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 니은 모자가 날아갔다는 것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이어주는 말을 쓰세요. 자, 오늘의 공기템 이어주는 말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냐하면 뒤에 뭐뭐 때문이다가 같이 나오기도 하죠. 네. 결과를 먼저 말했어. 오, 결과가 먼저 나오네. 그 뒤에 원인은 나중에 말했어.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를 쓸까요? 왜냐하면을 쓸까요? 그럴 때에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밥을 많이 먹었어. 왜? 하고 물어보고 싶지. 이게 바로 왜예요. 왜냐하면 네가 물어보니까 얘기할게.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먼저 말하면 왜냐하면이 따라 붙어요.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할 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볼게요. 연못이 너무 넓어서 지민이는 모자를 줄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야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의 동그라미. 자, 왜냐하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연못이 너무 넓어서 지민이는 모자를 줄수 없었어. 왜냐하면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죠? 예, 그럴 때 그래서를 사용하세요. 자, 여기 지민이와 엄마가 있습니다. 지민아, 너 아까 집에서 쓰고 나간 새 모자 보이질 않네? 그랬더니 지민이가 공원에서 다리 위를 건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어요. 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게 원인이죠. 불어서 내 모자가 날아갔어요. 이게 결과지요. 이번에는 원인 결과를 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자를 줍지 못했어요. 이게 결과지. 모자를 줄수 없었어. 왜? 이게 뒤에 원인이 오겠지. 그쵸?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넓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와, 이렇게 진작 얘기를 하지. 여기, 지민아, 너 모자가 어디 있어? 연못에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를 한번 봅시다. 원인 결과, 또 원인 결과 계속 이어지고 있죠? 볼게요. 밤새 선풍기 틀고 잤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지. 자, 여기 뭔가가 아팠던, 예,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가에서 지민이의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볼까요? 새 모자를 잃어버린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날아간 모자를 줍지 못한 원인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라는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했다. 여기 그런데가 있기는 있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런데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말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왜냐 하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설명은 가와 나 요렇게 되죠. 그런데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왜냐 하면이 맞는 말이죠. 그림가에서 지민이의 말을 들은 엄마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왜 바람에 날아간 모자를 주울 수 없었다는 거야? 바람에 날아간 모자가 염문 한가운데 떨어져서 모자 줍지 못했다고? 알았어. 네, 이렇게 되겠죠? 아주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얘기했으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나의 원인과 결과로 미뤄보아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뭘까요? 자, 선풍기 틀고 잤어. 병원에 갔었어. 왜 그럴까? 선풍기 계속 들었더니 목이 따갑고 콧물이 흐르지 뭐야. 그래서 병원에 갔지. 이렇게 되겠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려서요. 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써도 돼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만 잘 나타나면 되고요. 결과를 먼저 쓰고 원인 써도 정답으로 인정.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는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지. 이럴 때는 이어주는 말, 그래서가 나오죠. 자, 거꾸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나비 맞았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지? 왜냐하면 우산 가져오지 않았거든. 네. 누군가가 결과를 먼저 얘기해주면 왜? 하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왜냐 하면이야. 자, 왜냐하면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 여기 아주, 예, 좋은 그림이 있네요. 지금 어른이, 어린아이를 도와서, 자전거를 잘탈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뭐, 아빠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아빠라고 해봅시다. 아빠가 아들이 자전거 타는 걸 지금 도와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후들후들후들 자전거가 흔들렸지만, 지금은 쌩쌩 잘 달리고 있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와우, 아이스크림 맛있게 보이는데 지금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배탈이 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빠가 내가 자전거 탈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잘탈수 있었다. 괜찮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결과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나는 자전거를 잘탈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가 자전거 탈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훈련시켜 주셨거든요. 이렇게. 나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 배가 아프게 되었어요. 왜? 왜냐하면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을 볼까요? 아유, 아주 보기만 해도, 예, 기분이 좋네. 여기, 저, 물 뿌리개도 웃고 있어. 잘 보면 개구리지만 어쨌든 물뿌리개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아주 예, 싱그러운 식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가꾸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네요. 자, 이렇게 잘 가꾸었기 때문에 그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었죠. 자,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고요. 32번이에요. 인상 깊은 경험을 떠올려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 이름은 누구인지 써보래요. 있었던 일과 그 일이 일어난 까닭.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면 돼.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하고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모자 어딨어? 얌모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누구처럼 얘기하면 돼요? 가윤이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빈 가를 보고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쓸게요. 아빠와 함께 이거 타는 연습을 열심히 한 덕분에 혼자서 자전거를 탈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 전,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나에서 여자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그 원인이 뭐였죠? 양손에 든 아이스크림이죠.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지만 이걸 한꺼번에 먹게 되면 정말 배탈이 날 수가 있죠. 자, 배탈 날 원인은 배가 아파서. 아, 배가 아프다니까. 그 원인을 말하라고. 친구가 놀려서 배탈이 났어요. 재밌다. 네, 이런 거 읽다 보면 그 공부할 때 피죽피죽 웃으면서 조금 기운이 나죠? 아이스크림을 먹는 꿈을 꿔서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스크림을 친구에게 나눠 주어서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다에서 모종의 정성껏 물을 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위에서는 그 모종에 물을 막 열심히 주고 잘 가꾸는 모습이었죠? 그 밑에는 빨간 방울토마토가 아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다.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쉽죠? 그냥, 어이, 정성껏 물 줬으니까 토마토가 익은 거지. 이게 아니라, 아,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를 우리가, 아,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그게 국어 능력이에요. 자, 나.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나는 공원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자,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기 때문이야. 힌트. 강력한 힌트. 그래서 모자 없이 집으로 갔다니까. 자, 여기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모자를 잃어버렸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기 때문에 모자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앞에 부분이 뭐예요? 결과가 되겠죠. 그럼 뒷부분은 뭐예요? 뒷부분 때문이야 했으니까 이거는 원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어주는 말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면 뒤에 때문이다. 같이 나온다고 했죠. 사실 그 왜냐하면 없어도 돼요. 볼까요? 모자를 잃어버린 적 있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거든. 날아갔기 때문이거든. 왜냐하면 없어도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왜냐하면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내용. 내가 말을 할 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경험한 것을 말로 할 때, 확인할 내용.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말했나?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했나? 그래서 왜냐하면과 같은 말을 사용해서 말했나?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림 가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 누굴까요? 공원에서 모자 잃어버렸던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모자 잃어버렸던 경험을 시간의 흐름만 고려하고 원인과 결과는 드러나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뭐뭐 때문이야? 라는 말 들어갔죠? 그래서 아주 잘 말했어.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재우. 재우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원인과 결과에 알맞게 가의 기억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 뭘까요? 왜냐하면, 왜? 이것만 봐도 알지. 결과가 먼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와서 그리고 때문이야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경험한 일을 시간 흐름에 따라 차례대로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모종이 뭐냐면 어린 식물이에요. 예, 시장에서 어린 식물 사왔다.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거둬들였다는 얘기죠. 가족과 함께 먹었다.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줬다.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다. 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종을 사와야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모종을 잘 가꾸어 줘야 되죠. 가꾸어 준 것이 원인이 되어서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어요.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수확할 수 있었었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먹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시간의 흐름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예. 자, 나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모종 사왔어. 잘 가꿨어.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어. 그걸 수확해서 가족과 함께 먹었어. 이 내용이죠? 이걸 참고로 해서 38번 문제에서 정리한 일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글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나의 내용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잘 보세요. 순서에 맞아야 되고요. 일이 일어난 순서,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야 되고요. 요거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왜냐 하면과 같은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와서 정석을 가꿨더니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어.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수확해 가족과 함께 먹었지. 공기문입니다. 뒤에 이어질 내용 볼까요? 무조건 달려야 했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빨리빨리 집에 가야 돼. 무조건 달려야 돼. 왜냐하면 나 빼고 방울토마토 식구들 다 먹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 아래 남슬라브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슬라브는 예로부터 민족과 종교, 언어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칸은 지리적 개념으로 발칸반도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발칸의 많은 나라들이 남슬라브에 속하지만 이 중 그리스와 알바니아,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으로 슬라브족이자 슬라브어를 쓰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여기에 속하고요. 종종 불가리아도 남슬라브족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 개념으로 20세기 말에 존재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하는데요. 위에 언급한 남슬라브 나라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지만 불가리아는 제외됩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명칭 자체가 남쪽을 뜻하는 슬라브어 유구와 슬라비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화권이 충돌하는 발칸반도에 위치하다 보니 유달리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튀르크인이나 알바니아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들과 오랜 세월 부대끼면서 다채로운 인종적 특징도 지니고 있죠. 특히 종교가 아주 복잡한데요. 정교와 가톨릭, 이슬람 교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칸반도는 오랫동안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는 늘 남슬라브 민족이 얽혀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과 유고 연방의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내내 이곳에서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중에도 위대한 문학과 예술이 나왔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진녹색의 드리나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보스니아 동부, 세르비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 비시에그라드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스만 튀르크 시절 이 마을 출신의 대재생이 건설한 이 다리에는 그의 이름을 딴 메흐메드 파샤 소콜로비치 다리

말이라는 길고 화려한 이름이 있지만 이보 안드리치가 쓴 동명의 소설 덕분에 드리나강의 다리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이 다리를 둘러싼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 발칸반도 400년 역사를 그린 장대한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크로아티아에서 공부하고 세르비아에서 집필활동을 했던 이보 안드리치는 세 나라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으로 죽은 진정한 유고슬라비아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작품에 관해서만큼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 비셰그라드가 절대적인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창문에서는 드리나강의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어른들로부터 다리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리나강의 다리는 안드리치의 기억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어릴 적부터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지성을 인정받았던 안드리치는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베오그라드에 은둔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때 쓴 작품이 바로 드리나강의 다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치의 폭격이 쏟아지던 베오그라드에서 안드리치는 한편으로는 그 옛날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드리나강의 다리에 새겨진 슬픔의 역사를 새삼 되새겼을 것입니다.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와 문학성을 세계에 알린 안드리치는 197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로서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내전을 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으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인물과 사건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보니 술술 읽히는 편은 아니지만 모든 에피소드와 문장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힌 채 탄탄한 서사를 쌓아가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작품 전체가 작가의 말과 언어로 지은 단단한 다리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이 마을 출신으로 오스만 튀르크의 고위 관리가 된 메흐메드 파샤가 자신의 고향에 다리를 짓기로 마음먹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다리가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뒤에 다리를 경계로 마주한 정교와 무슬림 마을이 어떻게 교류하고 대립하며 살아왔는지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비셰그라드에서 정교인과 무슬림은 이웃이자 친구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축일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곧잘 어울려 놀았고 때로는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두 마을을 오가는 통로이자 양쪽의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결혼식과 장례식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번갈아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리의 반질반질한 돌바닥은 핏자국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이 튀르크에 저항하는 세르비아인들을 다리 위에서 처형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면서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갈등 끝에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드리나강의 다리 역시 폭격으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 장대한 서사시는 막을 내립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는 바로 다리입니다. 극중 다리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이자 현장이고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역사적 증인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물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사와 대비되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는 드리나강의 다리야말로 진정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것이죠. 또한 의미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거나 흩어진 것을 이어주는 다리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개막작으로 세르비아 국립극장의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가 초청되어 대학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는 방대한 원작을 2시간 반의 압축적인 상징과 은유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리는 수십 개의 의자로 배우들이

한층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냈죠. 막이 오르면 오스만 튀르크가 징집한 세 명의 소년이 등장해 어머니의 절규를 뒤로한 채 바구니에 실려갑니다. 소년들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나와 장난감 총을 난사합니다. 이는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나토 표식이 수놓은 군복을 통해 보스니아 내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400년째 이어진 폭력의 역사가 강렬한 대비와 슬픈 여운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원작 드리나 강의 다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이후의 비극들은 모두 연출가의 해석으로 덧붙여진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이곳 비셰그라드에서는 수많은 살상이 일어났으며 마을의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출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야기는 끝나도 현실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이 끝없는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관객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하며 역사를 강물에 비유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사람들의 기쁨도 슬픔도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도도한 흐름 위에 세워진 드리나강의 다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든 피와 눈물의 역사를 목격하고 관찰하고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드리나강의 다리는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예술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유고 혹은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남쪽에 슬라브족이 모여 만든 연방이었습니다. 국가명의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데서 얼핏 냉전시대의 한 축이었나 싶지만 유고연방의 최고 지도자 티토는 동서진영 모두를 거부한 채 독자 노선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삶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치고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던 소련 인민들과는 달리 유고슬라비아 국민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해외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죠. 또 자본주의 진영과 교류한 덕에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세련된 생활 수준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슬라브 6개 공화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는 다문화 국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형제애와 단결이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가톨릭, 정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와 국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웃과 친구로, 연인과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이런 유고 연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연방을 이끈 지도자 티토가 1980년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리더가 사라지자 연방의 세력권을 두고 각 공화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시작됐고 때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마저 해체되면서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주의 이념도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보스니아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참혹한 전쟁 끝에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연방은 각각의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샨 코바체비치의 소설 옛날 옛적에 한 나라가 있었지는 2차 세계대전부터 보스니아 내전까지 유고슬라비아가 겪은 거칠고 험난한 역사를 은유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츠르니와 마르코라는 절친한 친구,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사랑했던 여인 나탈리아, 이 세 인물의 애증과 배신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나치의 대항에 함께 싸운 츠르니와 마르코는 형제보다 가까운 동지였지만 마르코는 나탈리아를 독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배신합니다. 작품의 핵심 배경인 지하세계는 마르코가 자기 동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세계입니다. 마르코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지하실에 가둔 뒤 나치가 패망하고 유고 연방이 수립된 뒤에도 여전히 바깥은 공습 중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무기를 만들도록 시키죠. 지상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뒤로는 지하에서 만든 무기를 팔아 뒷돈을 챙기고 지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거짓을 연기하는 마르코의 모습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편 오랜 시간 지하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점차 그 생활에 적응하고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자전거 페달로 전기를 만들고 취미와 종교 생활도 이어가며 지하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릅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지하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밖으로 나오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극중 지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소설의 제목에서 한 나라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 유고슬라비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극중 지하 세계는 격변하는 세상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있다가 급작스레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두가 죽고 죽이는 잔혹한 역사에 기초한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소설은 이를 무겁고 진지한 시선보다는 과장되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펼쳐냅니다. 참혹한 현실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와 여건에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영화 언더그라운드로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 작품은 제48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영화가 제작된 시점이 아직 보스니아 내전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었던 만큼 사라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 작품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나는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야기 내내 떠들썩한 축제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쉬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영화 중에는 이처럼 폐허 속의 축제, 전장에서의 사람과 같이 역설적인 흥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땅이지만 남슬라브 민족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과 참혹한 내전, 죽음이 산보다도 더 가까웠던 시대에서도 이들은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예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노래와 춤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는 작품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에도 녹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르비아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도 하루 종일 금빛 브라스밴드의 연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슬프면서도 흥겹고 신나면서도 구슬픈 그 소리는 이곳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선율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축제에서나 절망의 한복판에서나 노래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의 진짜 삶과 역사는 책장이 아니라 그 선율 위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슬라브 문화권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와 이곳의 역사를 담은 예술작품 드리나강의 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렌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저...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어데이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에 대한 고민, 걱정 저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함께 우리 친구들과 실력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이 사르르르 녹아내리거든요. 오늘도 바로 책을 펼쳐서 그 실력을 한번 쌓아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EBS의 홈페이지에서 펀리딩 탭에서 이 Wizard of Oz를 검색하면은 총 3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 이야기가 3권으로 잘려있는 것이고요. 저는 제 이 강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강의 순서에 따라서 책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다는 점, 강의 순서에 따라서 1, 2, 3, 4, 5, 6, 7 이렇게 이야기를 잘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둘 다 아닌 부정 표현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Chapter 1. Dorothy's New Home. Dorothy was an orphan, so she was sent to Kansas to live with her Uncle Henry and her Auntie Em. They lived in a farmhouse that Uncle Henry had built. "Can I help you?" Dorothy asked.
2: "There's nothing you can do,"
1: replied Uncle Henry.
2: "You're just a little girl."
1: Then Uncle Henry put a trap door in the floor. He dug a large hole under the trap door. He placed a ladder for them to climb down.
2: "This cellar will protect us from cyclones,"
1: said Uncle Henry. When Dorothy looked out her front door, she saw only the flat prairie. Not a tree nor a house disrupted the flat country. The stretch of dull, gray land seemed to go on forever.
0: The Wizard of Oz,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저도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수가 있겠네요. Chapter 1,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Chapter 1, Dorothy's New Home. 도로시의 새로운 집입니다. 도로시가 이사를 갔나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제목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일지 추측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술이랍니다. Dorothy was an orphan. 도로시는 뭐였냐면 이럴 수가, 뭐였습니까? 고아였습니다. 고아요. So, 그래서 she was sent. send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것인데 was sent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BPP가 되어 있으면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he was sent. 그녀가 무언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녀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시가 어딘가로 이동시켜지는 것이다. 도로시가 어딘가로 보내지는 것이죠. She was sent to Kansas.

0: 그녀는 캔자스로 보내졌습니다. 누군가 도로시를 캔자스로 보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캔자스는 어떤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는 어떤 것이 나오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캔자스가 K가 대문자네. 뭔가 마을 이름인가? 도시 이름인가? 뭐 서울, 일산,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도시 이름인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게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뭐 충청남도, 북도 이렇게 도의 이름인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캔자스라는 것은 찾아보면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지도에서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있습니다. 중서부에 있는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캔자스 주로 보내졌습니다. 튤립 살기 위해서 누구랑 함께 사냐 하면 her uncle Henry. 그녀의 삼촌인 헨리 삼촌과 그다음에 and her auntie M 그녀의 이모나 고모가 되겠죠. 혹은 숙모, 혹은 아주머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녀의 이모 auntie M이라고 하겠습니다. M과 그녀의 삼촌 헨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캔자스 주로 보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They lived in a farmhouse. 그들은 농가에서 살았습니다. farmhouse니까 농가, 농촌에 있는 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농가에서 살았습니다. That Uncle Henry had built. 그런데 이 농가는 어떤 집이냐면, 이 농촌에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That Uncle Henry had built. 이 헨리 삼촌이 지은 농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삼촌이 과거에 집을 지었겠죠. 그리고 그 농가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거 had built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바로 had PP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딱 드러나죠. They lived in a farmhouse. 과거에 어디에서 살았냐면 그들은 농가에서 살았는데 농가에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농가가 집이잖아요. 근데 이 농가는 어떤 농가냐면 과거에 농가에서 살기 전에 그 전에 누가 지었냐면 헨리 삼촌이 지은 그 농가에서 살았다. 한마디로 집을 지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 완료 had PP를 쓰는 것이죠. 이게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Can I help you? Dorothy asked. 제가 뭐좀 도와드릴까요?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삼촌에게 물었겠죠. There's nothing you can do. 여기에 네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좀 무뚝뚝한 삼촌 같네요. 헨리 삼촌 같습니다. Replied Uncle Henry. 헨리 삼촌이 답을 했습니다. Reply라는 것은 대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의 과거형이 바로 여기 replied입니다. 그래서 reply 대답하다. 그래서 삼촌이 말했어요. 여기 네가 할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촌의 눈에는 이 도로시가 너무 어린 것이죠. You're just a little girl. 너는 작은 여자아이일 뿐이잖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여기, 아우, 아이들은 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지 마. 아우, 여기 네가 할건 아무것도 없어. 절로 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You're just a little girl. 너는 작은 여자아이잖아. 어린 여자아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1 Dorothy's New Home. Dorothy was an orphan, so she was sent to Kansas to live with her Uncle Henry and her Auntie Em. They lived in a farmhouse that Uncle Henry had built. "Can I help you?" Dorothy asked.
2: "There's nothing you can do,"
1: replied Uncle Henry.
2: "You're just a little girl."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무언가 큰일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제 뭔가 서서히 생기겠죠. Then, 그리고 나서 Uncle Henry put a trap door in the floor 이라고 되어 있네요. 헨리 삼촌은 put a trap door. Trap door 이라는 것은 작은 문을 의미합니다. 작은 문을 바닥에다 달았습니다. 그렇죠. 바닥에다가 두었습니다. He dug a large hole under the trap door. 이게 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 안에서 무언가가 집 안이든 밖이든 이 바닥에다가 지금 여기서는 집 안인

것 같습니다. 그가 he dug. dug는 dig, 뭔가 파는 거죠. 파는 거에 dig의 과거형입니다. He dug a large hole under the trap door. 이 작은 문 아래에 큰 구멍을 막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파는 거죠? He placed a ladder for them to climb down. 그리고 그는 그 구멍을 막 팠으면은 이제 어떻게 내려갑니까? 쭉 내려가면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Place라는 것은 두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For them to climb down. 그래서 M과 Dorothy가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하시죠. This cellar will protect us from cyclo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 cellar, this cellar이라는 것은 바로 cellar은 지하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바닥을 파냈는 것이죠. 뭔가 이 마루가 있었다면 혹은 어떤 방이 있었다면 거기에 문을 달고 그 안에 계속 파내려 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파내려 가서 거기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하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뭐로부터? 바로 cyclones라고 하면은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입니다. 아, 이 열대성 폭풍, 즉 사이클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막 뭔가 밖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무언가 삼촌이 일기예보를 보셨거나 들으셨거나 뭔가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Said Uncle Henry. 헨리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hen Dorothy looked out her front door. 그래서 도로시가 그 앞문 밖을 보았을 때 she saw only the flat prairie라고 돼 있습니다. 그녀는 그러니까 이제 밖을 보니까 그녀는 단지 뭐만 봤냐면 평평한 flat이라고 하면 평평한 prairie는 대초원입니다. 이 아주 넓게 펼쳐진 대초원만 보였다는 것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풀밭 대초원이 보였다는 것이죠. Not a tree nor a house disrupted the flat country라고 되어 있네요. 나무 하나도 아니고요. 집 하나도 아니고 나무나 집이 방해, disrupt는 방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방해하지, 여기 보니까 앞에 not이나 nor 있죠.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방해하지 않았냐면 그 평평한 country는 시골 지역도 되고요. 혹은 들판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들판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나무나 집이 평평한 들판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나 집이 들판이 있는데 나무나 집이 들판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도로시가 보니까 나무나 집이 들판에 있었다 없었다?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집이나 나무가 방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들판에 집이나 나무가 없었다. 그냥 들판만 쫙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문장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밖에 들판에 보니까 집이나 나무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들판에 집이나 나무가 방해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우리 친구들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요. The stretch of dull gray land seemed to go on forever. 이라고 돼 있네요. The stretch. stretch라고 하면은 바로 뻗은 지역. 우리가, 이 스트레칭이죠. 아침에 기지개를 펴는 거. 맞죠? 이런 거, 이게 뭔가 몸을 이렇게 쫙 펼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치라고 하면 뻗은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가 뻗어 있냐면, of dull gray land. dull이라는 것은 흐릿한, 칙칙한 gray는 회색 빛깔의 육지나 땅이 seem to go on forever. 뭐처럼 보였냐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t a tree nor a house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둘다 아닌을 표현하는 부정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Not a tree nor a bench was in the playground. 나무도 아니고 벤치도 was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not이 있으니까, 아, 나무도, 벤치도, 놀이터에 없었다. 놀이터에 그냥 놀이터만 딱 있고, 나무도 없고, 벤치도 앉을 자리도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not, 명사. 그 다음에, nor, 명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Neither a tree nor a bench was in the playground가 되겠습니다. Not이나 neither이나 이렇게 유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ot A nor B. Neither A nor B. 이거 둘다 흔히 쓰거든요. 사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표현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

0: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either a tree nor ben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벤치도 없었다.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무도 벤치도 아니었다. 근데 was가 있으니까 없었다가 되겠죠. 없었다. 어디에? 놀이터에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not A nor B 요거 쓰시거나 혹은 저는 이걸 권해드립니다. Neither A nor B 이 둘 다 자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파악은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n Uncle Henry put a trap door in the floor. He dug a large hole under the trap door. He placed a ladder for them to climb down.
2: This cellar will protect us from cyclones,
1: said Uncle Henry. When Dorothy looked out her front door, she saw only the flat prairie. Not a tree nor a house disrupted the flat country. The stretch of dull, gray land seemed to go on forev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3: Orphan. Orphan. Dorothy was an orphan. Cellar. Cellar. This cellar will protect us from cyclones, said Uncle Henry. Prairie. Prairie. She saw only the flat prairie. Disrupt. Disrupt. Not a tree nor a house disrupted the flat country. Dull. Dull. The sky looked dull and cloudy all da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land 맞습니다. land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 어떤 의미를 알고 계시죠? 뭐라고요? 땅이요? 맞아요. 땅 맞습니다. 아우,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land는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문을 먼저 보여드리면 The ship reached land after 2 weeks라고 되어 있네요. ship이라고 하면 바로 배죠. 배, 물에 떠다니는 배는 reach는 도달했다,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는 도착했다, 어디에 도착했냐면 land에 도착했답니다. After 2 weeks, 2주 후에 land에 도착했답니다. 그러면 land는 뭐겠어요? 보통 ship은 물에 떠다니잖아요. 근데 2주 후에 땅에 도착했다, 즉 육지나 땅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land는 육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land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the plane landed. The plane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표현이 됩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plane입니다. airplane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landed 했답니다. 비행기가 땅 했다. 뭐죠? 비행기가 땅 했다. 이게 땅 했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땅에 뭐 했습니까? land라고 하면 땅 했다라는 말은 바로 땅에 착륙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land는 육지나 땅을 의미하는데 그게 동사화되니까 land가 착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앞뒤 문맥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영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품사, 여러 개의 쓰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영어 단어를 볼 때는 머리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지라고 하면 그 땅의 의미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어는 land라고 하면은 착륙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나 품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 이렇게 정확하게 의미나 품사를 파악하는 연습을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그리고 스스로도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수학 5단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수학 공부할 준비 다 되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수학 5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었는지 함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4쪽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5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센티미터보다 작은 단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센티미터를 10칸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이 작은 눈금 한 칸의 길이를 우리 1mm라고 해서 우리 알파벳 소문자 M을 두번 이렇게 써주죠. 자, 그래서 1mm라고 쓰고 우리가 읽을 때는 밀리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우리 1cm를 10칸으로 똑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1cm는 1mm가 10개 있어야 1cm겠구나. 즉, 1cm는 10mm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cm보다 5mm 더긴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쓸 때는 우리가 3cm, 5mm라고 쓰고 3cm, 5mm라고 여러분들 읽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cm와 mm가 같이 있는 형태를 단위를 바꿔서 쓸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3cm, 5mm는 여러분 아까 1cm는 10mm라고 했었죠. 즉, 3cm는 30mm가 됩니다. 즉, 30mm와 5mm니까 즉, 35mm다라고 바꿔 쓸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요, 우리 미터보다 큰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1000m를 1km. 자, 영어 알파벳 소문자 km이라고 여러분들 써주죠. 그래서 1km라고 쓰고 1km라고 여러분들 읽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1km라고 하는 것은 1m가 몇 개? 1000개. 즉, 1000m가 여러분들 1km다라고 하는 사실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밀리미터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km와 밀리미터가 같이 있는 것을 미터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킬로미터와 미터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1킬로미터는 1000미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어야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세 번째 개념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길이와 거리를 어림하고 여러분들 재는 방법을 5단원에서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데요. 자, 어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 보았을 때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어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클립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어림을 해보니까 내 경험상 한이 정도는 3cm인 것 같아. 자, 어림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수치를 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우리 클립의 끝에 0을 두고 여러분들 자를 이용해서 재면 길이가 3cm에 3mm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다음으로는 여러분 우리 시계,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요. 분보다 작은 단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초바늘이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1초라고 하죠. 1초는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여러분들. 바로 눈을 감았다 뜨는 이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들 1초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초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들 60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바퀴가 돌면 60초가 되면 우리가 1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간의 합과 차 구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간의 합과 차를 구할 때 시는 시끼리, 분은 분끼리, 초는 초끼리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도 받아올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올림, 받아내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받아올림, 받아내림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로 단위별로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60초는 1분이라고 했었죠. 자, 만약에 우리가 초를 계산을 했는데 60초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60초를 1분 하나 올려주고 여기에는 60초가 나간 것이니까 빼기 60을 해서 그 남은 값을 써줘야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받아내림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분해서 여러분들 초로 바꿀 때 1분, 우리는 하나를 빌려주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60초로 바꿔서 주는 거니까 60을 여러분들 내려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받아내는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시간의 합과 차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우리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형광펜의 길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펜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자가 준비되어져 있군요. 자, 우리 자를 읽는 방법, 물체의 끝을 어디에 맞춰라? 0에 맞춰라. 자, 그럼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서 이 형광펜촉 끝이 닿는 부분에 눈금을 내가 읽어주니까 여러분들, 아, 5와 6 사이에 있군요. 자, 그러면 일단 5cm보다는 크다는 이야기겠죠? 아, 그럼 5cm. 자, 밀리미터일 것 같은데, 자, 밀리미터는 이 눈금 하나가 1mm죠. 자, 그런데 지금 재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눈금에 여러분들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몇 밀리미터다? 그렇죠. 4mm다. 그래서 1번 정답 5cm, 4mm가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놓는 것인데요. 자, 우리 9km와 10km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눈금이 몇 칸 나누어졌는지 똑같이 나누어졌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0개로 똑같이 나누어져 있군요. 자, 우리 9km와 10km. 자, 1km 차이가 나는데요. 1km는 여러분들 몇 미터입니까? 그렇죠. 1000m죠. 자, 1000m가 10개씩 똑같이 나누어져 있다. 아하, 이렇게 눈금 하나가 여러분들 몇 미터를 의미한다? 100m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화살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몇 번째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하, 여덟 번째니까 800m겠구나. 자, 800m인데 자, 9km보다 크죠? 10km보다 안 되고, 아, 그러면 이 자리는 9km, 800m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킬로미터와 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미터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킬로미터는 여러분들 몇 미터? 1킬로미터는? 그렇죠, 1000미터. 그럼 9킬로미터는? 9000미터가 되겠죠. 자, 9000미터, 800미터 더해주면 얼마? 그렇죠, 9800미터. 그래서 우리가 미터로 표현할 때는 9800미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시각을 읽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시계가 있을 때 요즘에는 디지털 시계가 있어서 숫자를 금방 알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된 아날로그 형태의 시계도 존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시계에서 여러분들 짧은 바늘, 자, 이 바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 지금이 몇 시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침이지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긴 바늘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굵은 바늘인데요. 굵은 바늘인데 길이가 긴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을 나타내주는 분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가느다란데 긴 그러한 바늘이 하나 있죠. 자, 이것은 초를 나타내는 초침입니다. 자, 그럼 시간부터 읽어볼까요? 자, 9시, 10시 사이에 있는 9시구나. 자, 9시 분침을 읽어보니 여러분들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우리 2의 여러분들 있지요? 자, 이걸 보니까, 아, 10분이 되겠구나. 자, 초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2, 5부터 6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25초인데 25초와 30초 사이에 있는 28초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 시각 읽어보면 9시 10분 28초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바늘이 작은 눈금 60칸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초바늘이 여러분들 이렇게 60칸을 지나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일까요? 일단 한 칸에 1초죠? 근데 60칸 지났어요? 그럼 몇 초일까요? 맞아요. 60초겠죠? 60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60초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분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바퀴 돌면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1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60초 또는 1분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1초 동안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는 겁니다. 자, 1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계에서 이 초침이 눈금 한 칸을 갈 때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눈 깜빡 뜨면 바로 1초가 지나가져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눈 한번 깜빡이기가 정답이 되겠지요. 횡단보도 건너는 거나 양치질하는 것을 1초 동안 끝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2m가 넘는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아,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어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2m, 선생님 저 2m가 어느 정도인지, 너무 어려워요. 자, 하는 친구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는 병원에서 무엇을 재지요? 그렇죠. 바로 키를 재지요. 여러분의 키가 얼마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2m가 넘는 친구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2m라고 하는 건 나보다 큰 거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나보다 큰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4번. 농구골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6번. 어림에서 아, 이 정도겠다 하는 문제 잘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죠. 분과 초 중에 알맞은 단위를 써 넣는 문제입니다. 자, 분이 어느 정도인지, 초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친구들이 그 시간을 느낌으로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수학 단원 평가를 보는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자, 여러분들 단원 평가, 선생님이 한 단원, 한 단원 끝날 때마다 학교에서 단원 평가 시험지를 주시죠. 자, 이 시험지를 여러분들 40초 만에 1번부터 20번까지 쭉풀수 있는 친구 있나요? 아,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0초 안에 1번부터 20번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건 어렵겠죠. 그럼 우리 첫 번째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손을 씻는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들, 우리 25분 동안 손을 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와, 그러면은 정말 손이 팅팅 뿌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손을 씻는데 걸리는 시간은 분보다는 무엇이 더 어울릴 것이다? 초가 더 어울릴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시간 단위 잘 넣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8번 문제 볼까요? 단위 사이의 관계를 잘못 말한 사람 누구인지 이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희, 서준, 민진이 세명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4km, 200m는 4200m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킬로미터는 몇 미터? 와, 너무 잘해요. 1km, 1000m. 자, 그럼 4km, 4000m. 4000m 더하기 200m, 4200m. 자, 하희, 잘 말해줬어요. 자, 서준이 보겠습니다. 6mm는 60cm입니다. 오잉? 자, 여러분들, 밀리미터는 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죠? 자, 그래서 우리 서준이 잘못 말했어요. 자, 하지만 우리 친구들, 여기서 그대로 넘어가면 진정한 만점왕이 될수 없죠. 이걸 만약에 수학적으로 옳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바꿔주면 더 좋겠죠. 6mm가 아니라 6cm. 센티미터는 여러분들 몇 밀리미터일까요? 그렇죠. 60밀리미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학적으로 맞을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민진이 역시 87밀리미터, 8cm, 7밀리미터라고 쓸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8번 문제 정답 서준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비교해 볼게요.
어라, 그런데 여기는 분초고요.

여기는 초다.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런 문제 진짜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단위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쌤이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풀때 단위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라. 자, 단위를 우리 친구들이 편한 것으로 바꿔주는데, 자, 작은 것으로 한번 바꿔줘 볼까요? 자, 여기가 초니까 우리 초로 바꿔줘 봅시다. 자, 1분 48초는 바꾸면 1분은 몇 초? 60초지요. 자, 60초 더하기 48초 하니까 108초네요. 아하, 누가 더 시간이 긴가요? 115초죠. 따라서 우리 왼쪽으로 벌려주는 부등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시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으아, 자, 처음부터 막혔습니다. 우리 계산해 줄때 자릿수 맞춰서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우리 뒤에서부터 해주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지요. 자, 근데 15에서 30뺄 수가 없겠네요. 15초에서 30초를 어떻게 뺐남? 그럼 가지고 와야겠죠. 받아내림 해줘야 되겠죠. 받아내림하겠습니다. 자, 45분에서 하나 줍니다. 그러면 44분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1을 주는 게 아니죠. 1분을 초로 주니까 몇 초를 준 거예요? 60초를 준 거겠죠. 자, 60초를 줬습니다. 자, 그럼 75에서 30을 빼면 여러분들 얼마? 그렇죠. 45초 나오고요. 44분에서 25분 빼볼까요? 자, 44에서 25 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나요? 맞아요. 이건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19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10시에서 3시간을 빼줘볼까요? 자, 10시에 3시간을 빼주면 10 빼기 3, 7. 아하, 그래서 10시 45분 15초에서 3시간 25분 30초를 빼주면 얼마다? 7시 19분 45초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긴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기호가 섞여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아요. 기호가 섞여져 있으면 기호를 하나로 바꿔주면 문제를 푸는데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킬로미터와 미터 형태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미터 형태로 바꿔주는지 둘중 하나를 우리 친구들 편한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은 미터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미터로 바꿔볼게요. 자, 기억 볼게요. 7km, 958m. 자, 킬로미터 기억해 두십시다. 자, 킬로미터. 1km는 몇 미터? 그렇죠. 1000m. 7km, 7000m. 그럼 이거 미터로 바꾸면 그렇죠. 7958m. 자, 그러면 우리 리을 바꿔볼게요. 8km, 10m. 자, 우리 여기에 함정 카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대충 보고 우리 친구들 아마 틀렸다면 이렇게 했겠죠? 8km, 10m. 그래, 그럼 8100m. 이렇게 바꾸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8km, 10m니까 8100m가 아니라 8010m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우리 찾을 수 있어요. 길이가 긴 거, 뭐가 길어요? 디귿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긴게 리을입니다. 그 다음 기역, 그 다음 니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11번 문제 정답도 찾아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길이의 단위를 써놓으세요. 자,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네 가지의 단위가 나왔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죠. 쌀 알의 길이는 약 5, 얼마일까요? 자, 쌀 알. 여러분들, 쌀알 보신 적 있나요? 어머니께서 집에서 밥 하실 때 이렇게 가서 보면 쌀을 이렇게 씻어 놓으시죠? 그때 요게 쌀, 알, 요거 하나. 자, 여러분 크기가 어떤가요? 굉장히 작지요? 쌀 알의 크기. 자, 그러면 우리 쌀 알의 크기는 약 5? 얼마가 들어가면 적당할까요? 그렇죠. 밀리미터 단위가 들어가면 적당할 거예요. 그럼 2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풀의 길이에요. 자, 머릿속에 풀을 떠올려 봅시다. 아, 우리 집 화단에 있는 또는 학교에 있는 풀을 떠올려 봅시다. 자, 풀의 길이. 여러분들, 만약에 12m라면 나보다도 한참 큰 풀인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풀이 그렇게까지 긴 거는 많지가 않죠. 자, 우리 여기에 적합한 단위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볼까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는 꽤 멀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인천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

가거나 또는 전철 등을 이용해서 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자, 그런데 40m면 우리가 운동장 100m 달리기보다도 짧은 거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써야, 거리 단위를 써야 조금 더 정확하겠죠. 따라서 우리 3번 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모두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집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km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 나와 있네요. 집에서 체육관까지, 자, 요렇게 눈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500m다라고 하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덧셈 잘하잖아요? 자, 500m. 그럼 여기서 여기도 500m겠죠? 그럼 500m 더하기 500m는 여러분들, 얼마죠? 맞아요. 1000m예요. 자, 1000m는 우리가 배운 새로운 단위로 바꿔 쓸수 있죠? 맞아요. 킬로미터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집에서 두칸 떨어진 곳이 1km가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장소가 있는지 볼까요? 경찰서 있네요. 그리고 공원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 정답. 경찰서. 공원이라고 예쁘게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쌤이랑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이는요, 오후 6시 12분에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저녁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다 먹고 나서 보니까 35분 28초가 걸렸군요. 자, 그럼 영진이가 저녁 식사를 끝낼 시각은 오후 몇시몇분몇 초인지 구해 볼게요. 자, 우리 시간 계산할 때는 단위별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6시 12분에 여러분들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예요. 자, 그런데 35분 28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35분을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35분이니까 35분 28초라고 여러분들 적어줘야겠죠. 자, 이만큼 걸렸으니 더해주면, 자, 28초 그대로 여러분들 내려오겠고, 자, 이 부분 계산해줘야겠네요. 12 더하기 35 하면 얼마인가요? 47이죠. 아, 47. 그리고 C 그대로 내려오니까, 자, 정답은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6시라고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오전, 아침 6시인지 저녁 6시인지 안 되니까, 자, 우리 반드시 오후 써주시고, 오후 6시 47분 28초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누는요, 걸어서 집에서 2km 650m 떨어진 영화관에 다녀왔다라고 해요. 유누가 걸은 거리 모두 몇 킬로미터, 몇 미터인지 구해볼게요. 자, 가는데 2km 650m 걸렸어요. 그럼 오는데도 여러분들 2km 650m 걸리겠죠? 자, 그럼 일단 단위끼리 계산해줍니다. 자, 미터끼리 계산해줄게요. 650 더하기 650은? 그렇죠. 1300이죠. 얼라, 근데 1300m 너무 크다. 우리 바꿔줄 수 있어요. 킬로미터로. 1000m를 1km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 자, 없애주시고, 하나 올려주면 여러분들 3, 5가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걸린 거 얼마? 5km. 하나 올려줘서 5km 되고, 300m 이렇게 다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15번 문제 정답은 5km, 300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번 볼게요. 우리나라 산의 높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 가장 높은 산, 가장 낮은 산, 높이 차를 한번 구해 볼게요. 가장 높은 산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높을까요? 자, 다르네요. 그러면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미터로 바꿔주면 지리산은 1915m, 덕유산은 1614m가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 돼요? 그렇죠. 한라산이 가장 높지요? 자, 가장 낮은 산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덕유산이 되겠네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맞습니다. 1950에서 여러분들 1614를 빼줘야 되겠죠. 자, 빼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33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 미터 꼭 써주셔서 정답 336m이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17번 문제 볼까요? 민성이는 20분 동안 1km 150m를 달린다라고 해요. 자, 민성이가 같은 빠르기로 1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는 거리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시간은 몇 분일까요? 60분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0: 자, 그러면 우리 20분이 몇번 있어야 60분이 될까요? 그렇죠. 세번 있어야 60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민성이가 같은 빠르기 20분 동안 1km 150m래요. 자, 그럼 1km 150m를 여러분들 똑같이 세번 여러분들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번 더해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더해봅시다. 자, 더해주면 자, 우리 미터끼리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올까요? 다 더해주면 450m가 나오죠. 자, 킬로미터끼리 더해주면 그렇죠. 3km가 나오죠. 아, 그러면 달릴 수 있는 거리 몇 킬로미터? 3km, 450m다라고 하는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솜이가 청소를 시작할 시각과 끝낸 시각. 자, 다솜이가 청소를 한 시간은 몇 시간, 몇 분, 몇 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작한 시각 여러분들 몇 시, 몇 분, 몇 초예요? 그렇죠. 7시 13분 58초예요. 자, 근데 청소 끝낸 거는 8시 20분 4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풀이 과정은 8시 20분 4초에서 7시 13분 58초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단위끼리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정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1시간 6분 6초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1시간 6분 6초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가 음악 감상을 한 시간이라고 해요. 자, 미주가 오후 5시부터 음악 감상을 하였다면 세 곡을 이어서 듣고 난 후에 시각, 오후 몇시몇분몇 초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면 이 음악 감상 곡몇분몇 초가 걸렸는지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동요, 가요, 클래식. 자, 이세 개의 시간을 더해주겠습니다. 자, 동요와 가요 먼저 더해주면 여러분들, 그렇죠. 22분 34초라고 하는 계산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 클래식 8분 35초가 걸렸지요? 자, 더해볼까요? 자, 더하면 우리 34초와 35초 더하면 69초예요. 아, 그런데 얘는 올려줄 수 있겠네요. 자, 60초가 1분이니까 그럼 60초 올려주면 자, 하나 올려주면 23분에 8분 더하니까 31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 걸린 시간은 총 얼마다? 31분 9초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럼 5시에서 음악 듣기 시작했으니까 31분 9초가 지나면 몇 시가 될까요? 맞습니다. 오후 5시 31분 9초가 되겠죠. 네, 자,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혜준이네 학교는 1교시가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이 10분씩 주어진다고 해요. 자, 1교시 쉬는 시간에 우리 혜준이가 3분 30초 동안 우유 마시고 4분 43초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라고 해요.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자, 사용한 시간을 일단 더해줘야겠죠. 3분 30초와 4분, 여러분들 4분 43초입니다. 자, 더해주면 자, 73초인데 우리 60 올려줄 수 있지요? 자, 올려주면 자, 60초 올려주면 여러분들 13초 남지요? 자, 하나 올라갔고요. 4분 더하기 3분이니까 8분입니다. 아하, 8분 13초를 썼구나. 자, 근데 남은 게 얼마인지 구하는 거니까 우리 남은 거 10분에서 우리 8분 13초를 빼줘야 되겠죠? 자, 빼주면 자, 1분 여기는 60초가 넘어가니까 60에서 13 빼면 여러분 얼마예요? 맞아요. 60에서 13 빼면 7, 그렇죠? 47초입니다. 그리고 빼면 1분이겠죠? 그래서 몇분 남았다? 1분 47초 남았다라고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우리 해결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미션 마지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찬이 학교 1교시 40분이고요. 쉬는 시간 10분인데 2교시 끝날 시각이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러면 민찬이 학교 1교시 몇 시에 시작했을지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시간 길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면서 실력 더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1: Hello.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 7단원 전기와 자기 공부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공부하느라 수고한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7단원에서 특히나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핵심 키워드를 보면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7단원 핵심 키워드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와 자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전기에 대해서 쭉 배우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운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이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합쳐서 그 둘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전자기력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무엇이 시험에 좀 많이 등장을 하는지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 맞아 7단원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할 뿐만이 아니라 게시판에서 이 핵심 키워드 정리된 거 다운받으셔서요. 반드시 직접 시간을 들여서 각각의 키워드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의 발생 원리부터 우리 출발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물질은요, 이 물질이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인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자의 수준에서부터 이미 전기적 성질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었고요. 그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가벼운 전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원자핵은 너무나 무거워서 이동하지 않아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게 됐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서 끌어당기거나 미는 힘, 전기력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전자가 잠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느냐에 따라서 멈춰있는 정전기와 흐르는 전기인 전류로 우리가 또 구분해서 공부를 또 자세하게 했던 겁니다. 자, 정전기 중에서는요. 마찰해서 만드는 마찰전기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마찰하지 않더라도 유도만으로도 이 정전기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까지 함께 정전기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흐르는 전기가 바로 전류였었는데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인 전압, 그리고 전류를 방해하는 원인인 저항, 이들의 또 관계를 정리한 오메 법칙까지 이 내용을 연결해서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각각의 정의와 단위는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전류는요,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만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반대다. 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항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이 종류에 따라서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로 나눈다라는 것과 이 저항을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났었는데요. 그 특징을 정리한 것과 일상생활 속의 예시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전기라고 하는 현상이 눈으로 딱 보이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물의 흐름이었는데요. 각각이 무엇과 대응 하는지 이 비유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전기라는 현상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1초당 그 가전제품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소비 전력을 반영해서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용한 전기량을 전력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 소비 전력과 전력량 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요. 정확한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까지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하는지 예시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관련해서 자기력, 자기장, 자기력선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와

가기를 합치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요. 신기하게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간 전기와 자기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합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직선 도선이냐, 원형 도선이냐, 코일이냐 이렇게 이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과는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손에 엄지가 전류, 그리고 내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일치시켜서 모든 방향 찾는 거 연습을 함께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도선주의의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 두 자기장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힘인 전자기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본강에서 왜 이러한 힘이 발생하는지 원리도 설명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전자기력의 방향이 어디인지 방향을 찾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가지고 찾는 것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기력을 이용한 예시가 바로 전동기였죠. 전동기의 원리와 활용하는 예시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 친구들 전기와 자기에 대한 내용,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다면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과학 노트 만드셔서 이 내용은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복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은 지금부터 대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 마무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7개나 되는데요.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짚으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마찰 전기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치는 모습.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미끄럼틀 좀 타본 친구들이라면 직접 경험을 모두 다 해봤을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겪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바로 마찰 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마찰을 하기만 했는데도 전기가 생긴 겁니다. 자, 왜일까요? 자, 우리 머리털에 있었던 이 전자는요, 이 플라스틱 재질 쪽으로 전자를 잘 내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마찰을 하는 순간, 우리 머리카락에서 이 플라스틱 소재의 미끄럼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머리카락들은 모두 전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므로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져서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들이 모두 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대전이 된 겁니다. 서로 같은 극을 띠고 있는 물체끼리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머리카락들끼리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렇게 민들레 홀씨처럼 머리카락이 부앙 하고 떠올랐던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전자를 잃은 우리 머리카락과 같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띨 거고요. 전자를 얻은 이 미끄럼틀은 마이너스 전하를 띨 겁니다. 사람과 미끄럼틀 사이의 마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서 발생한 현상이었고요. 머리카락 한올한 올들은 각각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면 안 되겠죠.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됐으니까 밀어내서 머리가 뜨는 거잖아요. 따라서 서로 같은 전하로 대전돼서 서로 민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마찰에 의해서 결국 미끄럼틀,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한쪽은 전자를 얻고 한쪽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B 근처에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를 또 놓고 이 왼쪽 끝에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댄 겁니다. 이 금속막대 쪽으로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 직접 마찰시키진 않았지만 가까이 됨으로써 정전기를 유도해내는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을 지금 실험으로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마찰도 안 했는데 전기를 뜰수 있을까요? 맞아요. 무조건 전자의 이동에 우리 친구들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볼 겁니다. 자, 금속막대에 처음에는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겠지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으므로 전자들은 싫어하면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B 쪽은 전자들이 몰려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잃은 A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검전기 쪽에다가도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댄 효과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전자들은 아, 싫어하면서 또더 멀리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D 쪽으로 전자들이 몰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D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은 C 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게 되겠죠. 각각이 어떤 전하로 대전이 되는지 찾아주었고요. 한번 보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금속막대의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한쪽은 전자를 얻었고 한쪽은 잃었으니까요. 니은! 검전기의 금속 방치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맞습니다. 디귿, 검전기의 금속박 D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둘다 마이너스 띠기 때문에 청력으로 인해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그렇다면 금속막대의 전하 분포가 어땠을까? 자, 우리 방금 전자들이 싫어하면서 오른쪽으로, 더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자 핵들은 무거워서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전자들만 오른쪽으로 몰려서 이동한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이 이동했다? 이런 표현들은요,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럼 4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비교한 것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물의 흐름과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두 모형에서 역할이 비슷한 것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무엇에 비유를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계속해서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릅니다. 마치 물이 이 수도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흐르는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수도관은 전기가 흐르는 이 전선 또는 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류는 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는요, 이 물의 높이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류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즉, 전압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전구에 빛을 밝혀주는 일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의 높이 차, 물이 흐르는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전압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리고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은요, 우리 전구에 빛이 들어온 것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물의 높이 차를 만들어주는 이 기구는요, 바로 펌프였습니다.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기구가 바로 전지였었죠. 따라서 펌프는 전지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이 밸브는 내가 물의 흐름을 막았다가 켰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회로에서는 스위치에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저항이 다른 니크롬선 AB의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압과 전류는요, 우리 당연하게도 그냥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왜냐면 전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압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즉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라서 원인이 강해지면 전류도 점점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비례하는데요. 기울기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오메 법칙을 통해서 V는 I 곱하기 R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류분의 전압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변에다가 전류를 나눠주시면 전류분의 전압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항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항만이 남네요. 아, 따라서 전류분의 전압값은 지금 저항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곧 저항의 크기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A의 저항은 B의 저항보다 작나요? 자, 기울기가 A가 더 크죠. 따라서 A의 저항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니은 그래프의 기울기는 현재 저항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 전류와 전압의 X축과 Y축 값이 바뀐다면은 그때는 저항의 역수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 찾아서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디귿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를 때 A에 더큰 전압이 걸린다. 자, 지금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에 저항이 더 크거든요. 방해하는 힘이 A가 더 큰데 어떻게 해서 전류가 똑같이 흐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인 제공을 더 많이 해주면 되죠. 즉, 더큰 전압을 걸게 해준 겁니다. 이것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뭐 0.2A를 한번 잡아볼까요? 0.2A를 이렇게 흐르게 하려면은, 자, 전압값이 어때요? B는 1V만 걸어도 되지만 A는 2V나 걸어야 돼요. 더큰 전압을 걸어주셔야 똑같은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지만 전류의 방향은 기존에 쓰던 대로 그냥 쓰자라고 해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즉 반대다라는 내용 이야기했었습니다. 전류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제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1초
10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다. 이것이 바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정확한 정의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전압이 9V인 전지에 저항 AB 그리고 전류계 전압계 모두 연결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류는 0.2A 그리고 전압은 4V가 나왔습니다. 저항의 크기를 구하래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오메 법칙 I는 R분의 V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R과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요. I분의 V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류 그리고 전압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0.2A 분의 4V를 통해서 25입니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 이용한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자, 8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전기기구의 플러그와 전원 콘센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콘센트 이렇게 생겼죠. 플러그도 항상 이렇게 두 개로 꼽을 수 있게 구멍에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병렬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자, 지금 플러그를 자세히 보시면 A 부분과 B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A 부분은 어때요? 좀 반짝반짝해 보이죠? 전류가 잘 흐르는 재질로, 즉 도체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잡는 B 부분에는 전류가 잘 흐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잡고 전기를 딱 꽂았을 때, 우리 손까지 감전이 되면 안 되니까, B 부분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부분은 부도체가 아니라 도체라고 하셔야 되고요. B 부분은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도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귿 콘센트 안에 도체와 A 부분이 접촉하게 되면요. 이제 함께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플러그 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이 일정한 전원에 동일한 두 전구 AB를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두 줄로 나눠서 갈라져서 흐르는 것이 병렬 연결이었죠.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딱 닫았더니 모두 다 불이 켜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 B와 연결된 이 스위치를 열었대요. 그러니까 이한 줄을 지금 열었다는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도선을 끊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B 쪽으로 못 가고 A 쪽으로만 흐르게 되겠죠. 이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저항은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즉, 도선의 이 단면적이 넓어지는 것과 의미가 일치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항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지금 원래 두 줄로 병렬 연결했던 이 도선을 한 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저항이 증가하면 이 도선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방해하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더 전류가 흐르기가 어렵게 되겠죠? 전체 전류는 약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렇다면 전압은 어떨까요? 전압은 병렬로 연결할 때몇 개를 연결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전압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1번부터 보시면요. A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변함없이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이 전지의 종류가 바뀌지 않고 일정한 전원에 연결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정하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2번,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건 맞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체 전류 줄어든다면서요. 근데 왜 A에 흐르는 전류 세기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나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전체 전류는 이 전체에 흐르는 합친 전류를 의미해요. 원래 A와 B 모두에게 흐르던 전류가 B에는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됐으므로 결국은 전체적인 전류 값은 줄어들겠지만 A 자체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전압값 일정하죠. 그리고 이 전구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도 원래 일정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값도 일정할 겁니다. 즉 밝기도 그대로일 거고요. 변화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보기고요. 3번, B는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끊기게 되겠죠. 전류가 못 흐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회로의 전체 저항은 더 커진다라고 하셔야 되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줄어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병렬로 더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회로 전체 저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직렬로 연결한 게 아니라 병렬로 연결한 것은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진, 즉 전류가 더 흐르기 수월해진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 작아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병렬 연결된 전기기구에는 모두 다 같은 전압, 동일한 전압이 걸립니다. 3번, 가정 내 누전 차단기는요. 이 전기기구들과 병렬 연결되어 있어야 될까요? 누전 차단기 왜 있는데요? 너무 많은 전류가 흘렀을 때, 위험해 하면서 탁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한 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길이 끊어졌을 때 전류가 더 이상 흐를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길로 연결된 직렬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직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쳐줘야 되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더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적으로 전류의 흐르는 색이 당연히 더 커지게 되겠죠. 전체 저항 작아지면요, 전체 전류 커집니다. 5번, 병렬 연결된 두 전기기구 중한 전기기구의 연결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회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기기구 영향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자, 에어컨과 TV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요, 모두 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 220볼트로 동일하다. 병렬 연결에서는 똑같이 공급된다라고 했잖아요. 1번은 틀렸고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전등 A와 전등 B는요, 직렬로 연결된 게 아니라 각각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열어 전등 B의 전원을 끄더라도 전등 A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림은 백열등과 LED 등의 소비 전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백열등은 60W, 즉 1초당 60줄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1초당 3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이 에너지를 쓰더라도 열 에너지로 약 95%나 빠져나가 버리고 빛 에너지로는 약5% 정도밖에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이 에너지 값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백열등은 에너지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우리가 쓰지 않고 있고요. 거의. LED등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로 90%나 전환이 되고 열 에너지로는 10%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억, LED등이 더 효율이 높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LED등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만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90%는 전환되지만 10%로 빠져나갑니다. 열 에너지로.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이거 자체가 곧 소비 전력이잖아요. 자, 이것은 백열등이 60W, LED등이 30W였으므로 두배다 맞는 설명이므로 기억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13번 볼게요. 표는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은요, 내가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 양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전력량이죠. 우리 전력량은 어떻게 구했나요? 맞아요. 단순하게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한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곱해주시면 바로 전력량이 나왔습니다. 한번 곱해볼까요? 10 곱하기 10은요, 100와트 시입니다. 1500W 곱하기 0.5시간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750W 시입니다. 1000 곱하기 4분의 1시간이므로 250W 시가 되고요. 1200W 곱하기 6분의 1 시간이 되므로 200W 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한 것이 내가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걸요, 모두 다 더해주시면요. 1300W 시 3번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 한번 해봤고요.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 ABC에 놓인 나침반의 N극방향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가 여기서 나와서 돌아서 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엄지 전류 방향으로 일치시켜주시고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C는 오른쪽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그럼 A랑 B는 어떨까요? 자,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것이 이 선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감아주시면요. 일치시켜서 감아주시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A도 B도 왼쪽을 N극이 향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왼쪽, 왼쪽, 그리고 오른쪽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제 코일이 나와 있고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주변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선이 이 선이므로 이것을 이 펜이

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방향 일치시켜주고 감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죠. 따라서 이 뒤쪽 코일의 내부에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므로 나가 N극, 가가 S극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더 강한 자석의 역할을 함으로 커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반대로 바뀌게 된다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될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그림은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힘을 받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힘을 받았을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은요, 전류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자기장은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일치를 시켜줬을 때 힘의 방향이 이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이 그네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앞으로 밀려나온 것이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힘의 방향은 전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각각 모두 다 수직으로 우리 찾아주었고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면 힘의 방향 그대로 반대가 되겠죠. 힘의 크기는요, 당연하게도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함께 커지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은 자기장 속에 사각 코일을 넣고 전원에 연결한 전동기 모습인데요. 자, AB 부분, CD 부분이 받는 힘 방향,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연습했습니다. 바로 찾아보죠. 자, 긴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 D와 C 부분은요, 이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B와 A 부분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전류 방향으로 엄지 일치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N극에서 S극으로 펼쳐주시면요, DC 부분이 받는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쪽은요, 전류가 앞으로 나오고 내 손가락을 펼쳐주면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AB는 아래, 그리고 CD는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기구로 옳지 않은 것, 즉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뭘까요? 4번이죠. 전기 다리미는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므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대단원 서술 평가 한번 볼게요. 그림은 마이너스로 전체적으로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미 벌어져 있어요. 이미 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어서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전기의 금속박을 더 벌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때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됩니다. 왜죠? 전자들이 아래로 더 많이 이동해서 더 강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면은 더 강한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을 오므라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전자를 좀 위쪽으로 올려줘야겠죠. 따라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금속 박쪽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이 청력이 약해져서 밀어지는 힘이 약해져서 오므라든다.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가정용 전원에 TV, 라디오, 냉장고를 병렬로 연결했는데요. 자, 만약에 스위치를 하나씩 닫을 때, 즉, 하나씩 더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저항, 합성 저항은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더 증가하게 되겠죠.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부분의 전체 전류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간이 스피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바로 이 오른쪽에 코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소리의 파형에 따라 방향과 세기가 변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얘가 바로 자석의 역할을 하죠. 자석과 자석이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진동을 만들어내 스피커의 소리가 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상호작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D극자형 도성 그네를 말굽자석의 N극과 S극의 사이에 장치를 했습니다. 자, 이때 힘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한번 찾아볼게요. 자, 플러스 극쭉 따라서 이쪽에 플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는요, 지금 현재 F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겠네요. 엄지 일치시켜주고요. 그리고 우리 N에서 S극, 위에서 아래쪽 D 방향으로 자기장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찾아주시면요,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B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향을 찾아서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단원 전기와 자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볼게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02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관계부사 있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읽기로 연습하는 날인데, 관계부사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다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생략까지, 자, 포함된 그런 문장들을 연습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할 거고요. 자, 공부하신 문장들, 자, 다시 한번, 자, 따라 읽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문장의 길이가 꽤 길지요? 하지만 이제 길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아, 무섭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이거 당연히 주어겠죠? 이건 당연히 동사겠고요. 이게 당연히 목적어 아니에요? 그럼 이 문장의 기본 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받는다. 근데 언제 받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자, 요거는 맥락상 부사적 수식어죠? 예, 요 기간 동안에 받는 거예요. 어떤 시즌 동안에. 시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제 계절의 의미로, 자, 그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정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기간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특정 시즌, 어떤 시즌 동안에 받는데, 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없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장은 이미 완전하고 바로 앞에 시간의 명사가 있으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는 뭐다? 그러면 이제 뒤쪽의 문장이 완전하면 관계 부사가 생략됐을 것이고, 불완전하면 사물이니까 관계 대명사가 목적격으로 생략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뒤쪽의 문장이 어때요? 또 완전하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문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관계 부사가 생략된 것이고, 자, 시간 명사 다음에 관계 부사가 생략됐으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when이 생략된 거죠. 따라서 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MA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리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나요? 네. 그러시면 자, 정확한 해석을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 요 마지막 부분만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그 앞장에서 해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아주 극소량의 시간입니다. little은 크기가 작거나 양이 굉장히 적을 때 쓰죠. 그래서 아주 적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시간이 거의 없을 때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없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유, 쉽다. 그쵸? 자, 그러면 이 투 부정사는 뭘까요? 요거는 지금 부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목적보인데, 어때요? 바로 앞에 있는 타임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들. 여기서 말하는 them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말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갖다가 읽을 시간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맥락상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드릴 것은 appreciate, 별표를 3개 드릴게요. appreciate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고마워하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appreciate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엇무엇의 진가를, 진정한 값어치를 인정하다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뭔가의 진가를 인정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ppreciate 다음에 뒤쪽에 help 같은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그 도움의 진가를 인정하는 거니까 뭐예요? 도움을 고마워하다. appreciate 이하의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작품의 진가를 인정하는 거니까 감상하다. 가 되고요. appreciate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식의

진가를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뭐죠? 음미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ppreciate는 무조건 고마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외우지 마시고요. 저 단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되는지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그 카드를 읽고 음미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혹은 그 카드를 읽고 그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고맙게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거를 읽어볼 만한 시간이 거의 없는 그런 시즌 동안에 많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말이 되면 자, 미국 우리나라보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카드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읽을 시간이 사실은 그때가 연말에 바빠서 별로 없죠. 자, 그런 상황을 묘사한 자, 어떤 지문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ople.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receive. 뭐라 그랬죠? So many Christmas car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요? During a seas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문장입니다. They have little time. 시간이 거의 없죠. 뭐할 시간이요? To read and appreciate them.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자, 첫 번째 문장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특징이 뭐예요? 이 부분을 제가 주의해야 되겠군요. 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동사 앞에 주어가 조금 길잖아요. 일반 명사 주어가 아니라 동명사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 자리 동사 구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eating이라고 하는 타동사 다음에 자, delicious foods라고 하는 자,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지금 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한꺼번에 함께 먹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the way 다음에 어떻죠,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됐다? 접속사가 뭔가가 생략이 된 거죠. 자, 왜? 문장의 주절이 이렇게 있는데 또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절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은 일단 아니고요. 필수 성분 자리는 아니니까. 앞쪽에 선행사가 the way가 나와 있고 뒤쪽에 완전 문장 와 있나요? 맞습니다. 이 make는 사역 동사이지요. 그래서 relationships는 관계고요. 그 다음에 strong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strong 한게 아니라 relationship이 strong해지게끔 만들다죠. relationships는 관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그 인간관계가 강력하게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완전 문장이니까 관계 부사가 생략됐고, 선행사가 the way다? 그럼 뭐가 생략된 거죠? how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 how는 되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어제 배웠던 거 복기해 보도록 해요. The way와 how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생략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에 요 아이는 여러분들 MA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런 깔끔한 정리가 될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단어 개수는 되게 많지만 네 단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문장을 또 우리 자, 주어하고 마지막에 MA 부분만 좀 길이가 좀 기니까 주의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뭔가요? Eating those delicious foods together.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is the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자, we make relationships strong.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마치 네 단어처럼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배운 어법 내용을 적용해서 요 문장을 재구성하실 수 있으면 최고일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길이가 이것도 조금 기네요. 근데 주어가 그렇게 간단하게 A라는 명사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오늘은 좀 많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주어 보니까. 여기 동사가 있고, was로 시작했잖아요. 오. 그러면 당연히 what 이하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딸려왔을 거예요. 자, 일단 I cannot understand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요 what은 의문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자, 또 뭐가 될 수도 있죠?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자, 그 학생과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가는 이라고 번역하시면 어색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생과 관련해서 내가 이해 못하는 것, 뭐뭐하는 것이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what은 의문대명사 what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what으로 처리하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의문대명사와 관계대명사 what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길이는 되게 길지만 이런 거예요. 그 학생과 관련해서 내가 이해 못하는 거는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건 뭐예요? 비동사 이하의 보어절이죠, 결국은. 자, 그리고 요 why는 여러분들 일단은 보어절에 와 있으니까 의문사절로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왜그 사람들이 어때요? care about. care는 동사명사 동일형.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도. 자, 동사로 사용되면 신경 쓰다. 이런 뜻입니다. I don't care. 신경 안 써. 이런 얘기죠? 자, care 다음에는 care는 자동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about가 따라 붙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어요. 자, 필수적이진 않지만 전치사구가 자주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attendance. 수업을 듣는데 출석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출석과 관련해서만 오로지 왜 걔네들이 신경을 쓰는지가 바로 내가 그 학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길이는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A is B.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주 세 단어짜리 간단한 문장과도 이건 같다고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문장에 대한 성분 분석 마무리가 다 됐을 거고요. 주의해야 될 포인트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지금 주어절이 길고 보어절도 굉장히 기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서 자, 관계대명사절로 구성된 주어, 의문사절로 구성된 자, 보어 부분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 why절 부분을 의문사절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어저께 우리 배운 내용이 있으니까 이 why를 관계부사로 보고 앞쪽에 the reason이라고 하는 자, 선행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자, 이 why절이 관계 부사절이 돼서 형용사절이 되고 the reason을 수식하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이 why는 관계 부사로 보셔도 되고 의문 부사로 해석하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인데 어때요? 해보니까 내가 그 학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바로 걔네들이 수업에 대해서만 그 출석에 대해서만 오로지 신경을 쓰는 바로 그 이유야. 이렇게 해도 괜찮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why 앞에는 the reason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 요 문장 우리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 cannot understand about students is 무엇입니까? 바로 길었죠? 자, why they care only about their attendance. 이렇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요 문장도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I remember. 자, 그러면 이건 주어 타동사잖아요. 끝. 그 다음에 뭐예요? How가 나왔네요. 그러면 how happy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how가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고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를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 이 how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어떻게라고 하면 안 되고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그런 얘기예요. 그날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따라서 이건 목적어절이 되겠습니다. 그 정리를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딱세 단어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나머지 부분들만 또 하시면 되는데 자, 뒷부분에 다 빼고 나면 어때요?
그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0: 행복했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끝. 그런데 뒤쪽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자, the day라는 자, 선행사와 뒤쪽에 완전 문장이 동반돼 있죠. 따라서 요거는 관계부사 자, when이 생략된 자,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 구조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날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이라고 하고요. 그 뒷부분이 좀 기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해요. 자, how happy는 자, 의문사니까 보호자리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튀어나간 것이고요. 자, on the day 다음에는 당연히 관계 부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사줬다 자전거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자전거를 사준 바로 그날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를 기억한다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I remember how happy I was on the day. 어떤 날이었어요? 마지막이 바로 My dad bought my first bike for me.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되셨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 문장으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장은 간단합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나와 있고요. 주어, 동사, 포어. 자, 요 부분만 정리 잘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자, 그것이 어떤 지점이야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우리가 일종의 장소 개념으로 볼수 있다. 이하의 완전 문장이 왔다라고 하면 관계부사 where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어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disagree는 agree와 함께 대표적으로 무엇무엇과 동의하다, 누구누구와 동의하다라고 해서 자동사로 쓰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은 이제 MA가 될 것이고요. 자, 이 문장의 해석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동등해야 된다고. Everyone should be equa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떤 지점인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시면 복잡하지 않은 문장이었으니까 자, 이 문장도 복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e saying that everyone should be equal. And this is the point I disagre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수업 마무리 짓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복기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1: People receive so many Christmas cards during a season, they have little time to read and appreciate them.

0: Eating those delicious foods together is the way we make relationships strong. What I cannot understand about the students is why they care only about their attendance. I remember how happy I was on the day my dad bought my first bike for me. You are saying that everyone should be equal, and this is the point I disagree.
1: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어제 배웠던 내용들 이렇게 읽기로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니까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죠? 네, 그러길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시험에서 100% 출제가 되는 협의의 묵권대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묵권대리. 묵권대리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대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묵권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뭘 잘못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협의의 묵권대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가서 매매하면서 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랬대?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겁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애가 가서 병과 매매를 하면서, 와, 나 갑의 대리인데 라고 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호칭을 보면 얘가 본인이고요.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인 했다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애가 지금 이 매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효가 되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게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애가 7억에 팔아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받고 싶겠죠? 인정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본인이 이 행위를 추인 인정을 하는 순간에 소급에서 유효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게 인정할게 그냥 오 땡큐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자, 추인한 때부터 유효냐 아니면 처음부터 유효냐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유효가 된대요 이겁니다. 그러면 법률관계를 따진 거니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할수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인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상 사가 일방적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도 권리가 하나 있으니 자, 그 권리가 뭐야? 권리가. 그래서 최고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권이라는 건 최고란 말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본다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본인이 갖는 권리가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너 인정할 거니? 거절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걸 최고랍니다. 말만 권, 최고권이라고 그랬지. 이건 단순히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 알았건 몰랐건, 몰랐건 알았건 따지지 않고 무슨 말이죠?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몰랐건 알았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물어볼 수는 있다. 아니, 세상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자,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철회를 한다는 말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철회를 한다는 말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도 5억짜리 지금 아파트를 7억에 매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있잖아. 나 이거 없던 일로 할래. 라고

걷어들이는 걸 철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니 철회권 언제만 되느냐 그랬더니 선의만 된다니까요. 여기서 말한 선의란 말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 그자만 철회권이 있고요. 이자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대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권이 없대니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 그러니까 자 선처리가 되는 거지 악처리는 없다. 악처리 안 된다. 안처리. 자 다시요.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걸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되려면 일단 현명은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잡아낼 거. 그러면 권리관계를 따진다고 그랬으니 본인은 자기 행위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취인권. 그리고 손해면 거절할 권리가 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상대방에도 권리가 있으니, 자, 상대방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최고권. 이건 단순히 물어만 보는 것이니,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철회는 누구만 된다고요? 선의만 된다라고 해서 선철이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파트가 정해졌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취인권, 취인 거절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거 잡아내란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인할 말이 있고요. 철회라는 말이 있는데 자, 추인인. 원래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추인을 한다는 말은 무효 취소가 되는 법률 행위를 무효 취소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추인하고 그래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추인 인정할게. 그 말은 뭐죠? 유효로 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한다는 말은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무효. 그런데 앞에 각각 확정적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대요.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추인을 먼저 하면 철회가 안 되는 거고요. 철회가 안 됩니다. 반대로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먼저 뭘 하나를 하게 되면 다음 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추인을 먼저 하면 철회가 안 되고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이 안 된다. 정리하시고요. 자, 본인과 무권대리 상대방 법률 관계 이랬는데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손해면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인 거절권. 그리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요, 최고권이 있어요. 최고라는 말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자 가능하다. 그런데 철회는 걷어들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선철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 보나마나 추인권 아니겠어요? 추인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한다는 건 본인에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본인이 손해가 나는데 그걸 인정한다? 이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추인권이라고 하는 건, 자, 본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인정할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 형성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한 뜻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단독행위가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행위, 혼자 하는 게 지금, 단독행위이니 혼자 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만약에 시험 문제에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 동의 승낙 필요 없이 나 인정할 거야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틀 거냐 상대방 그랬는데 추인한다는 건자 본인이 지금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할수 있대요. 다할수 있다. 그래서 자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요. 승계인 선득자에게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누군가에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한 취인한 말이에요. 자 여기가 본인이고요. 여기가 무권 대리인입니다. 무권 대리인 그리고 자 매매를 했다는 소리고요. 얘가 상대방 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

이 행위를 추인한다 그러면 원칙은 얘한테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어디를 주로 물어보냐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계 여기를 추인을 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짜리를 7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말이죠. 우리 가볍게 전화를 걸었다니까. 야, 네 아파트 5억짜리 내가 7억에 매매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어? 잘했어? 인정. 그 얘기를 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한 추인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무권 대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로 전화를 걸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전화를 걸어서, 야, 어? 본인이 추인한단다, 야. 그러면 상대방이 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된 거예요? 추인이 된 거지.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자, 추인됐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고요. 이제 추인이 됐기 때문에, 자,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자, 추인한다고 말했는데, 이 무권 대리인 전화를 안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인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추인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아하,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X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 추인은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 누군가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질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추인을 상대방에게 직접 해주면 좋은데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 동그라미 상대방도 알았대. 그러면 추인 된 거지. 그러니까 추인 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추인 됐으니까 철회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얘가 전화를 안 했나 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겠죠? 몰라. 그래서 추인 안 된 거야. 자, 추인 됐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추인이 안 됐으니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이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추인은 방금 형성권이라고 했으니 자, 상대방의 동의 승낙 필요 없이 일방적인 의사 표시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추인을 하는 게 맞지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조건부 추인을 했을 경우에 원칙은 무효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대요. 이러면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줄 때는 자 추인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쿨하게 인정 이래야 되지. 거기다 뭐가 어떻고 어떻고 살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소리 되겠습니다. 근거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은 뭐가 되겠습니까? 너 하는 거 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건 설명인 거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 자, 추인할 때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내용으로 바꾼다든지 조건을 붙였다든지 무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유 괜찮아요 라고 동의를 했으면 유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언제나 무효다 하면 틀린 거죠. 언제나가 들어가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면 유효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자, 추인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는 항상 묵자가 뜨면 끝문장 묵 있다, 묵 있다, 도토리 묵 있다. 묵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코드로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직접 말하진 않았으나 어떤 걸 우리가 묵시적 추인이라고 하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하진 않았더라도 정황상으로 보니 오 추인 같은데 이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무권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돈을 가지고 와요. 아까 우리가 사례 든 게 5억짜리 아파트에 7억짜리 매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얘가 7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수령했다니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말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돈을 가져간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돈을 일부를 수령했거나 또는 유예 요청 이랬거든요.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병이 말이죠. 본인에게 전화 걸어서 나 이거 했는데 빨리 나 돈 줬는데 너 돈 게 언제 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갑이 말하기를 본인이 말하기를 오늘 바쁘고요. 자 내일 해드릴게요. 유예 요청 해준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겁니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인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세월이 더긴 시간입니까? 10년이 깁니까? 장시간이 깁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장시간, 장기간 개념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데 그 어떤 자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단 10분만 있어도요. 그 10분이 막 10년, 100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다 그러면 뭐 짧게 느낄 수도 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인데 획일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시험 문제 풀때 10년간 이직을 하지 않았대요. 취임입니다. 장시간은요. 취임이 아니다라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 지금 관계를 좀 따져보면 지금 이런 소리인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고요. 얘가 무권 대리인입니다. 자, 그리고 매매를 했다는 소리고요. 얘가 상대방이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공부를 했던 건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했냐면 자, 얘랑 얘를 따져본 거 아니겠어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 그러면 본인이 갖는 권리는 뭐였나요? 자, 추인권이 있었고요. 추인권.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물어본다. 채권. 없던 일로 할래요. 그래서 철회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관계 하나. 그래서 파트가 이거 하나가 있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짓수를 따져보면. 그리고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있고요. 무권 대리인이 있고요. 지금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얘죠, 얘. 그렇지 않나요? 왜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행위를 했냐? 이런 소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매매를 했고 자, 건물 받아다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거절해 버려. 그러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라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권 대리의 책임이라고 배우신다. 이렇게.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이제 지는 경우가 있고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랬더니 자, 첫 번째가 자, 책임을 지는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요. 법정 무과실 책임.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책임지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진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애가 있는데 A가 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 얘기하기를 있잖아요. 얘가 사기 쳐가지고요. 제가 이걸 한 거지니 저한테 따지지 말고요. 얘를 혼내주세요! 라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5조의 책임을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두번 나오거든요. 이게 계약법에서 매도인의 담보채무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책임져라. 이렇게. 언제요? 그랬더니 본인이 나 몰라. 추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철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철회하지도 않고 자, 그리고 자기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 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없고 없으니까 책임지라고요. 본인의 추인이 없고 철회가 없고 대리권 증명을 못 했고 만약에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을 해버렸다면 지금은 대리권이 없지만 그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책임을 안 지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 했대요. 추인도 없대요. 자, 철회도 없대요. 자, 시작. 없고 없으니 책임져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가려면 이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반드시 선의면서 무과실이 됩니다.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다 이래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인 경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가 행위 능력자래.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행위, 즉 책임질 자, 그 나이가 돼 가지고 이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같이 반대로 꼭 비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를 해볼까요? 지금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머나, 본인이 추진했대요. 추진했대요. 자, 또는, 자, 선처리가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지금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 책임? 그러니까 얘는 책임을 안 지겠죠. 다시.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했고 했으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했고, 또 우리 선체가 추인한다는 말은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는 나 모르는 거야. 자, 유효가 되니까 책임 안질 거고요. 차별한다는 말은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고요. 다시 이 무권대리인이 예전에 저한테 대리권이 있었는데요 라고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꼭 반대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고 했으니 나 몰라. 책임 안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이건데, 그 항상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얘가 상대방인데, 상대방 이 녀석이 말이죠.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 지금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한 을이 잘못, 을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더 나쁩니까? 얘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 자, 이런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권대리 제한 능력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를 잡아보면, 자, 이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얘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 녀석 봐보세요. 미성년자랑 매매를 하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야, 너의 아버지가 너 추인 안 한단다, 야. 어? 그러니까 너 책임져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미성년자를 굉장히 두텁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야. 혹은 그냥 다이렉트로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해봅시다. 했고, 했으니까 나 책임 안 진다. 했고, 본인이 추인했고, 자, 우리 선처리가 처리했고, 대리권을 증명해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책임을 안 진다는 소리고요. 상대방이 더 나쁜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더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더 나쁜 거지. 더 나쁜 건 뭐예요?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데, 제한 능력자인데 지금 행위를 했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더 나쁜 거지. 자, 그럴 때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요. 그럼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 책임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누구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있습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 여기를 꼭이 무권대리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자,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자, 처음부터, 자, 얘가 본인이고요. 본인이고요. 자, 그리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얘가 무권대리 되는 거고요. 무권대리인. 자,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 책임의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상태를 보면, 자, 이 무권대리인하고 상대방만 놓고 본다면, 자, 일단은 그뒷 얘기는 다 빼고요. 일단은 누구 잘못이 크다? 얘 잘못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한테 너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책임을 물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책임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매매를 했다고 치면 갑 건물을 가져다가 넘겨달라.

0: 달라 지금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라 이 소리예요. 계약을 이행하라. 그러면 건물 받아가지고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하라. 그런데 건물을 이전해 주려면 갑이을에게 이 건물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때는 자, 무슨 배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물어볼 때. 그러니까 항상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자, 그 권리를 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하고 예를 놓고 보면 당연히 잘못은 얘한테 있으니 선택권도 얘한테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따로 나오냐면 무권 대리인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전체 정리를 해보면요. 이건 100%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협의 무권 대리 본인이 갖는 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인권이 있고요. 또한 가지가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요. 최고권이 있고요. 그리고 철회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일단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추인은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 문제 스타일은 상대방이 최고를 언제 할 거고 철회는 언제 하는지가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물어만 보는 것이니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철회는 선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악철이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시험에 한 10번 나왔을 거예요. 여기만 파트만요. 자, 이거. 그래서 여기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트가 여기죠. 그래서 일단 결론은 지금 무권 대리인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자, 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될까요?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했고, 했어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니까요. 나 몰라요, 이거지. 우리 딸도 그렇더라고요. 아빠, 내가 할거다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자, 내가 할거 했고, 다 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했거나 했고, 우리 선처를 처리를 했고,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면 책임을 안 진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나쁜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 또는 알수 있었다. 책임 안 진다는 거고요. 더 나쁜 경우, 자,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랑 행위를 하고서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고요. 그럼 반대죠. 언제 책임을 져야 될까요? 못했어. 그러니까 없고 없으니까. 그래서 자, 본인이 추인도 없고 철회도 없고 자. 추인도 안 해줘, 철회도 안 해줘. 자, 그리고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 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경우. 그리고 이 무권 대리인이, 자, 행위 능력자래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몰랐대요. 알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면 되는데요? 그게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해 준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계약 이행해줘. 이행해줘. 자,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행을 할수 없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선택권이 누구 있는지가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 상대방 선택에 따라 하더라. 이 파트는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민법을 따져봤을 때 어느 내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얘를 보호를 해줄 건지, 얘를 보호를 해줄 건지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

0: 것들을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EBS 수험생님 반갑습니다. 도덕과 강의를 맡은 정배홍입니다. 자, 이제 오늘요, 중졸 도덕 1강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육과 정상에서 총 6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도덕 원교과가 있고, 도덕 2교과가 있거든요. 그 도덕 원교과에 있는 내용들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일부분,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일부분, 요세 가지 단원의 내용에 대해서 시험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사람의 특성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사람의 특성은 주로 1번에 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성, 이것들 중에 어떤 특성을 묻는 건지를 묻는 문제가 1번에 나왔다면 이게 이제 해마다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어요. 보통 이게 1번에 나오지 않으면 1번에는 다른 유형으로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기출의 유형을 봤을 때는 1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가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도구적 존재, 문화적, 윤리적, 이성적, 사회적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이 존재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의 이름만 아시면 내용들은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과목이 도덕이기 때문에 윤리적 존재라고 하는 게 시험에 답이 돼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윤리적 존재보다는 다른 존재의 사람의 특성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첫 번째 도구적 존재부터 보시면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고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으로 매우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보완하고자 도구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구적 존재는 시험에 출제가 될때이 도구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화적 존재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그것을 세대를 통해서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발전시키는 존재다. 문화적 존재 역시 시험에는 도구적 존재보다는 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구적 존재는 그래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아, 도구적 존재는 도구라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다. 여기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윤리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 자,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도덕적으로 옳지 않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인간다운 삶. 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 뭘까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윤리적 존재라고 하는 건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될때 옳고 그름, 요 단어를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성적 존재예요. 학문의 진리와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이성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존재야. 역시

지에도 이성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성이란 단어를 보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존재 나와 있죠. 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의 특성 중에서 한 가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사람의 본성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서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면 중졸 시험을 보시겠죠? 그럼 그 이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고졸 시험을 보시겠죠? 그런데 이제 고졸 시험을 보실 때 개정돼요.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인데, 2022 교육과정으로 바뀌면 이 내용이 고졸로 넘어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준비해 두시면 이제 고졸 가서 공부하실 게 조금 더줄수 있습니다. 자, 잘 나오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예시를 주고서 어떤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라고 묻는 문제 아니면 보통은 이런 내용을 이제 자료로 풀어드리고요. 어떤 학자와 관련된 거야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성선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게 태어나는 거야 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맹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나친 욕구나 환경에 의해서 그 착한 마음이 변해서 악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착한 본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맹자가 주장한 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네 가지 착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그 사단을 네 가지를 다 아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측은지심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측은지심과 관련돼서 성선설을 묻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선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가겠습니다. 성악설. 반대인 거죠.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해, 순자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바른 도리에 따르려는 노력, 그게 도덕인 거죠. 그 노력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다음 성무선악설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착하거나 악한 것으로 정해지지 않아. 백지 상태야. 이런 의미죠. 고자예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거나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 이 성무선악설도 뭐란 얘기예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선한 행동, 즉 도덕적 행동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이런 입장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선설입니다. 측은지심과 같이 연결시켜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욕구와 당위로 가겠습니다. 이 욕구와 당위는 시험 문제에 용어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욕구라는 게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당위. 2015 교육과정의 도덕원에서는 당위라고 하는 용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욕구 볼게요. 의미. 무엇을 원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을 욕구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인간은요, 욕구를 갖고 있고요. 그 욕구를 충족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100%다 얻으려고 하세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죠. 그 이유가 이제 아래 당이 나옵니다. 지나친 욕구 추구하면 문제점이 뭐야?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할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욕구와 충돌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을 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욕구의 충족 상황에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위는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당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위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욕구를 조절해서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알수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욕구 충족이 당위를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본다면 나의 행동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양심 갈게요. 양심도 이제 용어 설명으로 답이 양심이에요. 답이 양심인데 이 양심이라는 답을 찾고자 나오는 자료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자료가 요 의미에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마음의 명령을 얘기한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할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문장입니다. 양심을 이렇게 표현해서 다음과 관련된 도덕적 용어는 뭐죠?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재판관이다 라는 것, 바른 삶을 인도해주는 나침반이다 라는 형태로 양심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더라. 이건 실제로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역할.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얘가, 이 나침반이, 이 심판관이 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할때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요. 왜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메리칸 원주민이 있죠.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양심을 마음속의 삼각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기출에 또한번 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도덕적 추론의 의미와 과정인데요. 요 내용 중요합니다. 이게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시면 상당히 난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도덕적 추론의 의미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이용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도덕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세 가지를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세 가지의 예시로 나온 내용들을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도덕 원리고, 이건 사실 판단이고, 이건 도덕 판단이야. 이런 식으로요. 자, 도덕적 추론 과정입니다. 보통의 3단 논법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인데요. 요걸 이제 도덕 추론 과정에 비춰봤을 때 도덕 원리, 사실 판단, 그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안에 도덕적 추론 예시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제 철수가 한 무임승차는 법을 어긴 행동이다. 어제 철수가 한 무임승차는 옳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세 가지 문장을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옳다, 옳지 않다가 붙어 있죠. 이거는 다 도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옳다, 옳지 않다가 붙어 있지 않은 2번은 얘만 유일하잖아요. 얘가 사실 판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도덕 판단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두 가지 내용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법을 어긴 행동은 옳지 않다.

무임승이 나왔죠. 근데 3번 문장 봤더니 철수가 한 무임승차는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래서 얘가 도덕 원리고요. 얘가 도덕 판단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덕 원리 검토 방법 나와 있죠? 얘도 중졸뿐만 아니라 얘는 고졸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제 중졸에서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가 역할 교환 검사라는 거예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역할 교환 검사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봤을 때 내가 제시한 도덕 원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보통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나와요. 그럼 자료에서 역할 교환 검사가 답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를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갑과 을의 대화입니다. 갑. 키가 작은 친구를 도톤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될까? 무슨 의미예요? 친구의 신체적 결함을 별명으로 지어서 부르는 게 그렇게 큰 문제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갑이 제시하고 있는 이 도덕 원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을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키가 작다고 친구를 울리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다음 문장 중요한 겁니다. 너. 지금 이 너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 야, 가봐. 너보다 키큰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놀려도 너는 좋겠니? 라고 물어볼 때 지금 키가 작아서 놀림받는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 도덕 원리를 제시한 갑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아, 입장을 바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역할 교환 검사구나 라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역지사지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관련돼서 역지사지가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원리 검토 방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역할 교환 검사 아니면 보편화 결과 검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시험마다 역할 교환 검사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보편화 결과 검사가 나와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도덕 원리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여기서 포인트가요. 보편성, 보편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더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해서 도덕 원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보편화 결과 검사라고 한다. 자, 또 대화가 나와 있죠. 가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 무단횡단이 그렇게 큰 문제니 사고가 안 났는데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갑은 그것에 대해서 을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 답은 나오죠. 모든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다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너의 말은 너의 도덕 원리는 적절하지 않아라고 제시하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보편화 결과 검사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가치의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치의 유형을 공부하실 때 보통은 이제 이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구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를 구분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보다 이제 얘네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질적 가치입니다. 그 대상이 특정한 사물에 한정되는 가치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의

음식, 주택 등.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어떨까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막 열심히 법니다. 돈 버는 게 좋아요. 하지만 외롭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질적 가치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데요. 필요 이상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정신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로서 지혜, 선함, 아름다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중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해야 된다고요? 정신적 가치죠.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면 이거예요. 뭐 돈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양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런데 정신적 가치의 예를 들어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도구적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라고 하는 건 마치 지금 물질적 가치의 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에요. 수단으로 쓰이는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본래적 가치의 그 자체로 목적으로 추구되는 가치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행복인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 수단이 되는 돈을 맹목적으로 쫓게 된다면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치 전도 현상이라고 해요.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이제 가치전도 현상이라는 용어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 가치는 가볍게 읽어보실게요. 자, 이제 8번으로 가서 가족 간의 도리입니다. 이건 역시 중졸, 고졸 다 나오고요. 중졸 때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요. 중졸에서는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 묻는 거예요. 자료 던져드리고 이거 읽으시고 가족 간의 도리도 알맞은 걸 고르세요. 이것 중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효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효라고 한다는 거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쉽죠? 자에 잘못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우더러니 아랫사람에게,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자애라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애입니다.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손하게 대하여 서로 존중하는 것을 우애라고 한다. 그래서 요세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존중과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봉사의 의미와 특성인데요. 봉사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봉사의 특성, 요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쉽게 쉽게 나왔어요. 그동안 계속.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돕고자 배려하는 행위를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봉사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무대가성의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 이유는 뭘까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요 경비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돼. 그리고 자신의 봉사의 대가를 반해서는 안 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대가성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고 자발성 하겠습니다. 자신의 판단 안에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 뭐 누가 시켜서 봉사를 한다. 어떤 뭐 대입 과정에 필요하니까 봉사를 한다.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이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용어적으로 중졸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니까 내가 아니라 남을 더 위하는 마음이라는 보시면 돼요. 이타성이라고 하는 건 자원봉사의 동기나 과정, 결과에 있어 자원봉사자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도움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타성이고요.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제가 이거를 왜네 가지를 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냐면, 무대가성이 답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봉사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세요 해가지고 이네 가지를 다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 자, 10번 운동하겠습니다. 인권의 의미와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회 교과와 내용이 중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 공부도 하실 거니까 충분히 돼 있을 거라 보겠습니다. 인간이 지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거예요.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 권리가 필요해. 그게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보편적 가치야. 누구나 갖는 거야. 라는 의미고요.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하늘만이 뺏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뺏으면 안 돼요. 그죠? 불가침의 권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뭐, 항구적 권리. 일시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받는 거야. 이런 식의 인권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요, 가끔 나와요. 사회 교과와 중복되는 내용인데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인권의 특징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 자,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서 자유와 평등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인간답게 살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고 인권의 특징에는 이렇게 예까지 네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에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아,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야라고들 알고 계시죠? 보겠습니다. 각 문화에 담긴 고유한 뜻과 가치를 이해하고요, 존중하는 것이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예요.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얘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요. 하지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괄호 3번이 나와 있습니다. 보편 규범에 근거한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성찰해 볼수 있어야 돼. 자, 다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른 이해 태도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해하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즉, 문화 상대주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보편 규범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문화가 상대적이라고 해도 그 안에 담긴 도덕 규범까지 상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에서는 옳고 다른 문화에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보편 규범에 근거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명예살인, 순장, 전적품습, 식인품습 이런 것들이 보편 규범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문화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1강 내용을 정리

해봤고요. 다음 강에서는 이제 나머지 세 단원 남아 있습니다. 그세 단원 내용, 도덕 2교과 내용이고요.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우리 EBS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 이론 특강 여러분들과 함께 13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독립운동하고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인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12강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중간에 국가총동원법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은 내용보다는 이게 몇십 년대, 그리고 언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로 좀 좁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1910년대입니다. 자, 그럼 1910년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자, 회사령 있었다. 그다음 여러분들 태형령 있었다. 그다음 여러분들 토지조사사업 있었다를 기억하시면서 헌병 경찰제대였던 거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는 이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바로 당시에 국내 여러분들이 독립의금부하고 대한강북회 그리고 송축회에도 제가 손을 켰는데, 두 가지 지금 우리 교환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서 둘 중에 한 단체 혹은 사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혹은 박상진의 대한강북회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간혹 대한광복회를 약간 2점짜리인데 김좌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좌진 장군 하면 아, 청산리 대첩 이러지 마시고 원래 먼저 대한광복회를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1910년대 계속 우리 1910년대인데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 각 지역을 알아주셔야 되겠는데 만주 땅이 굉장히 드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간도 삼원부 하면 여러분들 경학사, 부민당, 신흥강습소 있고, 기본적으로 경학사하고 신흥강습소는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서간도, 북간도, 그다음 연해주까지 각각 가나다라고 하면 가나다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북간도에서 용종촌에 서전서숙이 있는데, 자, 이상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해이그 특사로 이준, 이휘종, 이상설 할때그 이상설인데, 또 하나, 이상설은 북간도 용종촌에 서전선숙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연해주에서도 또 이렇게 권어패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권어패에서 사람, A, 가라는 사람을 맞출 때 그게 이상설일 수도 있고 최재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북간도 명동학교는 김야견이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왕청현에는 중광단, 대종교 조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훗날에 북로군용소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해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왜 1900년대 했을 때 권업신문 한번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고, 이상설 또는 최재형이 나올 수 있다. 둘 모두 잘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대한광복군 정부에서는 또 이성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설을 좀더더 기억해 달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대한국민의회가 연해주 임시정부로 있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상하이에는 신한청년당이 있었는데 김규식, 여운형, 김구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운형이 우리가 나중에 가면 보통 여러분들 건준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 여운형을 보통 얘기하지만 이미 있었다. 그래서 김구도 신한청년당이었다 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미주에 보시면, 자, 대한인국민회가 1909년에 만들어졌는데, 박용만, 안창호, 이승만, 바로 이렇게.

이렇게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조금 더 구분해서 분화해서 보시면 자 흥사단 최근에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창호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조선국민군단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게 순무학교가 나온다. 미주가 아메리카다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멕시코의 순무학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1운동이 나오는데 3.1운동의 쭉 내용들은 제가 이 중에서 인물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자, 김규식을 파리강의 대표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동단결 선언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서 여러분들 김규식 말고 신규식이 또 있다라는 것도 하나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이게 상하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지역 관련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 3.1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천도교 손병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태화관에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탑골공원의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임시정부는 1919년에 만들어져서 45년까지 쭉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임시정부의 활동 자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교환에다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임시정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 이동희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연통제와 교통국 잘 나온다. 근데 최근에 이 독립공채 혹은 애국공채를 불리는 그 애국공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가 내무장관 안창호라고 사인이 돼 있는 아니면 단둥의 일용양행 그리고 부산의 백산상해에서 이렇게 군자금을 모으고 이렇게 전달했다는 부분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둥의 일용양행은 아일랜드인 조지 쇼라는 사람이 있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알아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한편 군사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군사활동에서는 국무부가 나와요. 국무부는 한능검 심화편 하는 친구들 혹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독립군 직할체제로서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그리고 여러분들 육군주만 참의부까지 이렇게 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임시정부 지도체제 변화라고 해왔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있었다. 유교구신론 했던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한편 그러다가 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 책임제로 가자라고 해서 초대 국무령의 이상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 하나 보시면 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한편 굉장히 우리가 한능검에서 기본으로 나온 게 한인애국단하고 의열단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한인애국단과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의열단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함께 임시정부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상하이에서 쭉 가는 부분, 그래서 충칭으로까지 가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충칭에서의 임시정부 활동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간혹 문제가 임시정부 어렵게 나오면 예를 들어 뭐 항저우 있었을 때, 뭐 혹은 광저우나 류저 있었을 때뭐 내용이 나오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임시정부가 이런 곳에서도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충칭에 간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진짜 임시정부가 3점짜리로 나오는 거, 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쉽게 1940년에 충칭에서 한국 독립당이 있다라고 하는데, 3당 합당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 국민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구, 자, 그 다음 한국 독립당은 조소왕, 나중에 삼균주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선혁명당의 지청천 이렇게 세 당이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낯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게 3점짜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 당이 합쳐져서 한국 독립당이 된 거다. 그러면서 집권당 역할을 한 것이고 김구가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지도체제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충칭에서의 상황. 요두 가지가 참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41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 요거 여러분들 조소왕의 삼균주의. 그래서 거꾸로. 자, 여러분들 이제 조소왕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1년에 대일선전 포고하는데 41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41년에 뭐 있었어요?
태평양 전쟁 발발이 있었죠. 그렇죠? 물론 국민학교령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임시정부도 곧 대일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제 의열단에서 조선의용대 얘기 나올 건데 나중에 잠시 뒤에 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임시정부에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교환으로 여기서 조선의용대가 42년에 들어와서 한국 광복군 제1지대가 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국내 진공작전 혹은 독수리 작전이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재 146쪽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국외 항일 무장 독립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 독립의 독립전쟁에 대한 것들을 쫙쫙 써왔고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쭉쭉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으로 쭉 가는데, 30년대 가면 한국 독립군, 조선인민군 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청산리 대첩 아마 2점짜리 정도로 나올 건데, 백운평, 천수평과 함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예, 바로 최대의 전투였던 어랑촌 전투를 기억하라. 어랑촌 지역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청산리 대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제가 나머지 것들 자유시참변이나 이런 것을 쭉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년대 문제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한중연합작전으로 한국 독립군이냐, 조선 혁명군이냐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사도와 전투, 대전자령 전투를 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이 영릉강 흥경성 전투, 이렇게 됐다. 라고 여러분들 가셔야 되겠다. 알아두시고, 보통은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통 앞 글자 따서 한쌍, 한사, 한대, 이렇게, 한쌍, 한대, 암기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도하자 전투는 조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약간 빈도수가 조금, 기출해서 좀 낮기 때문에, 쌍성보하고 대전자령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들어가라 말씀을 드릴게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도 여러분들, 조선혁명군 조영, 조흥,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 또 하나, 양세봉 자체가 빈칸으로 해서 양세봉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의열단이 있는데요. 의열단에서는 여러분들, 김원봉이 나오는데, 김원봉과 윤세주. 자, 그런데, 1919년이라는 거. 즉,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의열단이 만들어졌다. 라고 요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만주 길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요인 암살과 기간 파괴가 있는 부분이고요. 기출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채우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거잘 나오죠. 그래서 거꾸로 의열단의 활동에 대해서 쭉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쭉 나오는데, 심지어 신 이육사까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김익상 알아두셔야 되고, 김상옥, 그다음 나석주 알아두셔라. 물론 다른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능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신 이육사 의열단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베이징 감옥에 있었을 때 죄수본은 264번을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군사교육으로 중국 황포군관학교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황포군관학교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황포군관학교가 등장합니다. 황포군관학교가 등장하면서 중국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황포군관학교의 학교장이 장제스였어. 그러면서 이 황포군관학교에 서의 조선인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김원봉이에요. 네. 그래서 김원봉이 나중에 장제스의 지원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서 김원봉이 나와서 만든 게 조선혁명 간부학교다. 32년 이렇게 됩니다. 32년을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30년대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자, 이제 민족혁명당을 35년에 만드는데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중국 관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여러분들 역사에서 원래 만주를 따로 보고 만주가 있고 중국 관내, 그들 입장에서 중국 본토, 중국 대륙이 따로 있는 거예요. 중국인 입장에서 대륙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는 이걸 이제 관내라고 합니다. 산해관 이하냐, 산해관이라고 있어. 그다음 그 저쪽에 만주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난 12강에서도 만주 침략 중일전쟁 따로 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주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렇게 중국 관내에서 이렇게 중국 그들 입장에서 대륙 안에서 독립운동으로 따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민족혁명당이 처음에는 김구 등의 일부 민

그러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조선의용대를 만들어. 이게 어려워. 자, 그러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만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조선의용대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조선의용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결성은 호가장 전투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적도 있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개별적 의거, 한능검 심화편에 나왔던 거, 유니순. 유니순은 원래 최초의 여성 의병장인데, 일제강점기 중국 망명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원해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강우규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남자연, 조선 총독 암살 계획, 그래서 폭탄 운반 도중 하얼빈에 체포됐는데, 영화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주인공 설정 때 모델이 됐던 분이 또 남자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조명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심화편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왕족을 처단했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경제사회적 운동이에요. 경제사회적 운동으로 제가 교재 152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물산장려운동이 참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회사령도 폐지되고 관세도 철폐됐다. 1920년대. 자, 그래서 제가 12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13강에서 1920년대에 대표적으로 물산장려운동이 잘 나온다. 그리고 조선의 간디라고도 평가받을 수 있는 바로 조만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호로는 내살림 내 것으로가 참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1920년대 12강에서 제2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회방을 놓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우리의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상제가 중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상제 개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상제는 여러분들 독립협회 때 만민공동회 이끌었던 사람 이상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YMCA를 만들었어. 이상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민립대학 설립운동 또 이상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신간에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상제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상제를 또 기억해 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이런 식 이렇게 나오면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분화로드 운동이 잘 나오는데, 분화로드 운동은 원래 개념으로는 문맹퇴치 운동 속에서 보셔야 되겠다. 한글 보급 야학 운동이 있었고,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하고,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일보가 먼저 문자 보급 운동을 하긴 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한편, 이제 우리가 볼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신간이를 가려고 해요. 이상제 또 나오죠, 그쵸? 다시 한번 제가 이상 정리해드렸고요. 그런데 신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1920년대에 무슨 얘기 했었냐? 1920년대에 일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자치론을 얘기했다라고 했던 것이고, 여기에 거부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사회주의와 손잡고 이른바 민족유일대 운동. 자, 이걸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신간회가 등장하게 됐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0만 세 운동이 1926년에 있었는데, 60만 세 운동도 심화편에서 잘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는 순종이 서거했고요. 순종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로서 연호는 융희라고 합니다. 융희제라고 하죠. 융희.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면서 서거한 얘기 나오면 60만 세 운동으로 가셔야 된다. 요 얘기 드리려고. 자, 그 다음,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축송에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조선민흥회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일부가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신간회가 나오는데, 정우의 선언이 배경이 되면서 이제 바로 이 신간회가 등장하는데, 정우의 말 그대로 정치적 친구가 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과 적극적 제휴를 하겠다. 여러분 원래 제휴라는 말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뭐 AI 시대 때뭐 빅테크가 뭐 기술 제휴를 한다 할때막 이렇게 손을 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기업하고 어떤 기업이 이제 손을 잡고 뭔가를 한다. 이럴 때 제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제휴라는 단어가 정우의 선언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신간회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간회에서는 여러분들 문제가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 파견, 그리고

0: 그리고 민중대를 추진했지만 실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변호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김병로, 헌등 변호사가 있으면 신간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농민운동하고 노동운동을 보는데 만약에 진짜 어렵게 나오면 조선농민총동맹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1927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뭐냐면 기본은 암태도 소작쟁이 이때 당시에 지주 문재철을 상대로 해서 이겼다. 요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운동 관련돼서도 여기 조선노동총동맹이 27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총동맹이나 노동총동맹 모두 27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보다 조금 더잘 나오는 건 바로 원산총파업이다. 원산총파업 1929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당시에 라이징 선이 자료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기 위해서. 이 석유회사 일본인 감독자가 한국의 노동자를 구타하면서 이제 결국엔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총파업으로 가게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라이징 선을 알아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편 노동운동과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노동운동가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여성노동운동가 강주룡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1931년인데요. 자, 평양 을밀대 농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원산총파업이 먼저, 그 다음 강주룡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성운동으로 갈 건데요. 여성운동에 대한 부분은 조선여자교육회 차마리사, 그다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조선여성동호회 정칠성, 이건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성운동에서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았다. 그게 근우회다. 그래서 근우회가 1점 혹은 2점으로 나올 수 있다. 나온다. 나왔던 적이 있고, 그래서 여성계 민족협동전선, 민족협동전선이나 민족유일당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잡지 근우를 창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년운동 참잘 나오죠? 그래서 방정환,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린이날, 그리고 잡지 어린이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1920년대로 보시면 되겠고, 형평운동도 참잘 나옵니다. 형평운동 참잘 나오는데, 자, 형평할 때 그냥 여러분 평등, 평평하다 보시면 되겠고, 형이 추형자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요즘에 자동 이렇게 눈금 나오는 디지털 저 눈금 이렇게 저울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저울을 잴때 한쪽에다가 이게 추를 올렸다. 추 무거운 추를 올려갖고 이게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이렇게 맞췄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정이 도축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뭐 한근이면 거기 옆에 이게 맞는지 추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평평하게 해달라라는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달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경남 진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진주. 자, 그리고 혹은 이학찬이라는 백정을 기억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형평운동을 우리가 맞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조선형평사도 20년대다. 그래서 조선형평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남 진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영화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문화적 운동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사회운동이 있으면 문화운동인데, 우선 문화운동에 대한 얘기로 가려면 뭐니뭐니 해도 나훈규의 아리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년대인데 26년 나훈규 아리랑은 연도를 외우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어렵게 나오면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24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부분이 꽤 우리가 이게 하는 것 만들 때 어떤 시사적인 부분, 우리가 막 이렇게 해외의 세계적인 어떤 영화제 상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자료로 꾸미면서 이걸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또 하나 어렵게 나오면 두 연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그리고 나훈규 아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나훈규가 이거 아리랑 무성 흑백 영화야.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훈규가 시나리오 쓰고요. 나훈규가 감독을 했고요. 나훈규가 주연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했어. 그런 그 당시에 경성제국대학 출신이야. 그래서 영진이라는 이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안타깝게도 정신 이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이게 당시에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비평의 어떤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당시에 이제 내용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요 상황을 일제강점기 어떤 상황을 비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든 영화가 아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사가 나오는데 최근에 곤경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그러면서 이제 공군 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권기옥이 나왔고, 권기옥이 등장하면서 내용은 임시정부가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비행사 안창남과 권기옥이 있다라고 제가 이거 하나 지금 혹시 몰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손기정이 있는데, 손기정. 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인데, 우선 첫 번째 요거는 우리가 보면 우선 연도에 딱 눈이 가죠? 36년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2강에서 봤던 부분, 그래서 1930, 40년대, 3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민족말살 통치기잖아요. 자, 그런데 또 베를린 올림픽이라고, 그리고 올림픽의 꽃 마라톤인데 여기서 손기정이 끝까지 정말 막판에 가면 이렇게 쉴 수도 있는데 끝까지 뛰었다고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뻐하지 않아. 풀이 죽어 있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옛날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일장기를 달고 뛰었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엄혹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36년이잖아요. 그러면 민족말살 통치기인데 그 엄혹한 시기에 이거를 보도할 때 우리의 민족 신문들이 일장기를 없애고 지우고 했다고요. 원래 먼저는 조선중앙일보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아일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동아일보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손기정이 받게 되는 그 투구, 요 당시에 그 곡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손기정 자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시기를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아일보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본 부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1910년대 12강에서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1920년대, 그 다음, 1930, 40년대, 1930년대, 이후라고 했던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독립의금부, 그 다음 대한광복회, 그다음 대한광복회가 있었던 부분 이렇게 보시는 거죠. 1920년대 하면 여러분들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 30년대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 한중연합작전에서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냐 아니면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와 별도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3.1운동에 대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3.1운동의 결과를 만들어지게 되는 임시정부가 있는데 이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1919년 4월에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전이 임시정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쭉 45년까지 다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임시정부가 되게 기본적으로 연통제 교통국으로 쉬워지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20년대가 의외로 참으로 이 시기에 사회경제적 운동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산장려운동이나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나 아니면 신간회까지를 쭉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마지막에 각 분야별로 나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화 부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게 아리랑 20년대, 그다음 여러분들이 손기정 30년대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12, 13까지 특히 이번 13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바로 우리의 항일 독립운동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14, 15강, 다음 14강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광복 이후 현대사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1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파이팅 합시다.
1: 통신장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전화나 인터넷이 안 된다면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전화나 와이파이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전화가 안 되더라도 119, 112 등의 긴급 전화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통신장애가 해결되는 동안 전파로 수신할 수 있는 지상파 TV, 라디오, DMB 등으로 정보를 확인하세요. 통신 복구 후 통화량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음성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 인터넷 전화, SNS를 활용하세요. 통신 복구 후 데이터가 많이 소모되는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등은 잠시 자제해 주세요. 행동교량을 숙지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시험에서 100% 출제가 되는 협의의 묵권대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묵권대리. 묵권대리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대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묵권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뭘 잘못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 하는데, 협의의 묵권대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가서 매매하면서 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랬대?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겁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애가 가서 병과 매매를 하면서, 와, 나 갑의 대리인데 라고 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호칭을 보면 얘가 본인이고요.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인 했다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애가 지금 이 매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효가 되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게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애가 7억에 팔아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받고 싶겠죠? 인정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본인이 이 행위를 추인, 인정을 하는 순간에 소급에서 유효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게 인정할 게 그냥 오, 땡큐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자, 추인한 때부터 유효냐 아니면 처음부터 유효냐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유효가 된대요. 이겁니다. 그러면 법률관계를 따진 거니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할수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인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상 사가 일방적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도 권리가 하나 있으니 자, 그 권리가 뭐야? 권리가. 그래서 최고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권이라는 건 최고란 말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본다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본인이 갖는 권리가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너 인정할 거니? 거절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걸 최고랍니다. 말만 권, 최고권이라고 그랬지. 이건 단순히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 알았건 몰랐건, 몰랐건 알았건 따지지 않고 무슨 말이죠?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몰랐건 알았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물어볼 수는 있다. 아니, 세상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자,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철회를 한다는 말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철회를 한다는 말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도 5억짜리 지금 아파트를 7억에 매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있잖아. 나 이거 없던 일로 할래. 라고 걷어들이는 걸 철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니 철회권. 언제만 되느냐? 그랬더니 선의만 된다니까요. 여기서 말한 선의라는 말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 그자만 철회권이 있고요. 이자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대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권이 없대니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 그러니까 자, 선처리가 되는 거지. 악처리란 없다. 악처리 안 된다. 안처리. 자, 다시요.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걸 협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협의 무권대리가 성립되려면 일단 현명은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잡아낼 거. 그러면 권리관계를 따진다고 그랬으니 본인은 자기 행위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취인권. 그리고 손해면 거절할 권리가 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상대방에도 권리가 있으니, 자, 상대방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최고권. 이건 단순히 물어만 보는 것이니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철회는 누구만 된다고요? 선의만 된다라고 해서 선철이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파트가 정해졌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취인권, 취인 거절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거 잡아내란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철회라는 말이 있는데 자, 추인인. 원래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추인을 한다는 말은 무효 취소가 되는 법률 행위를 무효 취소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추인하고 그래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추인 인정할게. 그 말은 뭐죠? 유효로 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한다는 말은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무효. 그런데 앞에 각각 확정적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대요.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추인을 먼저 하면 철회가 안 되는 거고요. 철회가 안 됩니다. 반대로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먼저 뭘 하나를 하게 되면 다음 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추인을 먼저 하면 철회가 안 되고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이 안 된다. 정리하시고요. 자, 본인과 무권대리 상대방 법률관계 이랬는데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손해면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인 거절권. 그리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요. 최고권이 있어요. 최고라는 말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자 가능하다. 그런데 철회는 걷어들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선철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 보나마나 추인권 아니겠어요? 추인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한다는 건 본인에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본인이 손해가 나는데 그걸 인정한다? 이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추인권이라고 하는 건 자, 본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인정할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 형성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한 뜻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단독행위가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행위, 혼자 하는 게 지금 단독행위이니 혼자 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만약에 시험 문제에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 동의 승낙 필요 없이 나 인정할 거야. 그럼 바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 거냐? 상대방 그랬는데 추인한다는 건 자, 본인이 지금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할수 있대요. 다할수 있다. 그래서 자,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요. 승계인 선득자에게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누군가에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한 취인한 말이에요. 자, 여기가 본인이고요. 얘가 무권 대리인입니다. 무권 대리인. 그리고 자, 매매를 했다는 소리고요. 얘가 상대방 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이 행위를 자, 추인한다. 그러면 원칙은 얘한테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어디를 주로 물어보냐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계. 여기를. 추인을 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짜리를 7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말이죠. 우리 가볍게 전화를 걸었다니까요. 야, 네 아파트 5억짜리 내가 7억에 매매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잘했어. 인정. 그 얘기를 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한 추인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무권 대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로 전화를 걸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전화를 걸어서, 야, 본인이 추인한단다, 야. 그러면 상대방이 안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된 거예요? 추인이 된 거지.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자, 추인됐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고요. 이제 추인이 됐기 때문에, 자, 처리할 수 없다, 야. 그런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자, 추인한다고 말했는데, 이 무권 대리인 전화를 안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인이 안된 거고요. 그래서 추인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아하,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X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 추인은 누구에게나 다할수 있다. 누군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질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추인을 상대방에게 직접 해주면 좋은데,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 동그라미, 상대방도 알았대? 그러면 추인된 거지. 그러니까 추인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추인됐으니까 철회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얘가 전화를 안 했나 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겠죠? 몰라. 그래서 추인 안된 거야. 자, 추인됐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추인이 안 됐으니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이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추인은 방금 형성권이라고 했으니, 자, 상대방의 동의 승낙 필요 없이 일방적인 의사 표시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추인을 하는 게 맞지,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조건부 추인을 했을 경우에 원칙은 무효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대요. 이러면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줄 때는, 자, 추인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쿨하게 인정! 이래야 되지. 거기다 뭐가 어떻고 어떻고 살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소리 되겠습니다. 근거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은 뭐가 되겠습니까? 너 하는 거 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건 설명인 거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 자, 추인할 때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내용으로 바꾼다든지, 조건을 붙였다든지, 무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유, 괜찮아요, 라고 동의를 했으면 유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언제나 무효라고 하면 틀린 거죠. 언제라고 들어가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유효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자, 추인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는 항상 묵자가 뜨면 끝문장 묵 있다, 묵 있다, 도토리 묵 있다, 묵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코드로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직접 말하진 않았으나 어떤 걸 우리가 묵시적 추인이라고 하느냐,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하진 않았더라도 정황상으로 보니 오, 추인 같은데 이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무권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돈을 가지고 와요. 아까 우리가 사례 든게 5억짜리 아파트에 7억짜리 매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얘가 7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수령했다니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말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우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돈을 가져간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돈을 일부를 수령했거나 또는 유예 요청 이랬거든요.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병이 말이죠. 본인에게 전화 걸어서, 나 이거 했는데, 빨리 나돈 줬는데, 너 등기 언제 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갑이 말하기를, 본인이 말하기를, 오늘 바쁘고요. 자, 내일 해드릴게요. 유예 요청. 해준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겁니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인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10년을 굉장히 긴 세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인을 했고요. 그걸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법에서는, 아, 인정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판단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거고요. 그런데, 자, 묵시적 추인으로 볼수 없는 게 있는데, 장시간, 장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0년이 길어요? 장시간이 길어요? 어떤 세월이 더 긴 시간입니까? 10년이 깁니까? 장시간이 깁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장시간, 장기간 개념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데 그 어떤 자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단 10분만 있어도요. 그 10분이 막 10년, 100년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다 그러면 뭐 짧게 느낄 수도 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인데 획일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시험 문제 풀 때 10년간 이직을 하지 않았대요. 취임입니다. 장시간은요. 취임이 아니다 라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 지금 관계를 좀 따져보면 지금 이런 소리인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고요. 얘가 무권 대리인입니다. 자, 그리고 매매를 했다는 소리고요. 얘가 상대방이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공부를 했던 건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했냐면 자, 얘랑 얘를 따져본 거 아니겠어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 그러면 본인이 갖는 권리는 뭐였나요? 자, 추인권이 있었고요. 추인권. 인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물어본다. 채권. 없던 일로 할래요. 그래서 철회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관계 하나. 그래서 파트가 이거 하나가 있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짓수를 따져보면 그리고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있고요. 무권 대리인이 있고요. 지금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얘죠, 얘. 그렇지 않나요? 왜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행위를 했냐?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매매를 했고 자, 건물 받아다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거절해 버려. 그러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라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권 대리의 책임이라고 배우신다. 이렇게.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이제 지는 경우가 있고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랬더니 자, 첫 번째가 자, 책임을 지는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요. 법정 무과실 책임.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책임지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진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애가 있는데 A가 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얘기하기를 있잖아요. 얘가 사기쳐가지고요. 제가 이걸 한 거지니 저한테 따지지 말고요. 얘를 혼내주세요! 라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5조의 책임을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두 번 나오거든요. 이게 계약법에서 매도인의 담보채무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책임져라. 이렇게 언제요? 그랬더니 본인이 나 몰라. 취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차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 본인이 취인하지도 않고 철회하지도 않고, 자, 그리고 자기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없고, 없으니까 책임지라고요. 본인의 취인이 없고, 철회가 없고, 대리권을 증명을 못했고, 만약에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을 해버렸다면, 지금은 대리권이 없지만, 그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책임을 안 지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했대요. 취인도 없대요. 자, 철회도 없대요. 자, 시작. 없고 없으니 책임져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가려면 이 상대방은 어떤 상태에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선이면서 무과실이 됩니다. 선이 무과실. 그러니까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다 이래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인 경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가 행위능력자래.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행위, 즉 책임질
자,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이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같이 반비를 꼭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를 해볼까요? 지금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머나, 본인이 추진했대요. 추진했대요. 자, 또는, 자, 선처리가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지금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 책임? 그러니까 얘는 책임을 안 지겠죠. 다시.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했고 했으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했고, 또 우리 선체가 추인한다는 말은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나 모르는 거야. 자, 유효가 되니까 책임 안질 거고요. 차별한다는 말은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 책임을 안 진다는 거고요. 다시, 이 무권대리인이 예전에 저한테 대리권이 있었는데요 라고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꼭 반대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고 했으니 나 몰라. 책임 안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이건데, 그 항상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얘가 상대방인데, 상대방 이 녀석이 말이죠,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 지금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한 을이 잘못, 을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더 나쁩니까? 얘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 자, 이런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권대리 제한 능력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를 잡아보면, 자, 이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얘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 녀석 봐보세요. 미성년자랑 매매를 하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야, 너의 아버지가 너 추인 안 한단다, 야. 어? 그러니까 너 책임져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미성년자를 굉장히 두텁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야, 혹은 그냥 다이렉트로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했고 했으니까 나 책임 안 진다. 했고 본인이 추인했고, 자, 우리 선처리가 처리했고, 대리권을 증명해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책임을 안 진다는 소리고요. 상대방이 더 나쁜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더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더 나쁜 거지. 더 나쁜 건 뭐예요?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데, 제한 능력자인데 지금 행위를 했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더 나쁜 거지. 자, 그럴 때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요. 그럼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 책임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누구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있습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 여기를 꼭이 무권대리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자,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자, 처음부터, 자, 얘가 본인이고요. 본인이고요. 자, 그리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얘가 무권대리 되는 거고요. 무권대리인. 자,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 책임의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상태를 보면, 자, 이 무권대리인하고 상대방만 놓고 본다면, 자, 일단은 그뒷 얘기는 다 빼고요. 일단은 누구 잘못이 크다? 얘 잘못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한테 너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책임을 물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책임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매매를 했다고 치면 갑 건물을

0: 가져다가 넘겨달라 지금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라 이 소리예요. 계약을 이행하라. 그러면 건물 받아가지고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하라. 그런데 건물을 이전해 주려면 갑이을에게 이 건물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때는 자, 무슨 배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물어볼 때. 그러니까 항상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자, 그 권리를 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라고 예를 놓고 보면 당연히 잘못은 얘한테 있으니 선택권도 얘한테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따로 나오냐면 무권대리인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전체 정리를 해보면요. 이건 100%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협의 무권대리 본인이 갖는 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인권이 있고요. 또한 가지가 추인거절권이 있고요.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요, 최고권이 있고요. 그리고 철회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일단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추인은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 문제 스타일은 상대방이 최고를 언제 하는 거고, 철회는 언제 하는지가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물어만 보는 거니,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철회는 선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악철이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시험에 한 10번 나왔을 거예요. 여기만 파트만요. 자, 이거. 그래서 여기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트가 여기죠. 그래서 일단 결론은 지금 무권대리인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자, 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될까요?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했고, 했어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니까요. 나 몰라요, 이거지. 우리 딸도 그렇더라고요. 아빠, 내가 할거다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자, 내가 할거 했고, 다 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했거나 했고, 우리 선처가 처리를 했고,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면 책임을 안 진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나쁜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 또는 알수 있었다 책임 안 진다는 거고요. 더 나쁜 경우, 자, 이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랑 행위를 하고서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고요. 그럼 반대죠. 언제 책임을 져야 될까요? 못했어. 그러니까 없고 없으니까. 그래서 자, 본인이 추인도 없고 철회도 없고 자, 추인도 안 해줘, 철회도 안 해줘. 자, 그리고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도 못 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경우. 그리고 이 무권대리인이 자, 행위 능력자래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몰랐대요. 알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면 되는데요? 그게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해 준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계약 이행해줘. 이행해줘. 자,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행을 할수 없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선택권이 누구 있는지가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 상대방 선택에 따라 하더라. 이 파트는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민법을 따져봤을 때 어느 내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얘를 보호를 해줄 건지, 얘를 보호를 해줄 건지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